0: 한국대 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이날 도도는 호생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이혼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상의할 계획이었다. 도도는 소금이 친구는 소중하다고 한 말을 깊이 새기고 있었다. 박매와 헤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호생이 가장 적합한 중재자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도도는 호생을 여러 차례 찾아갔었지만 너무 오랜 친구이다 보니 호생은 오히려 이 일을 맡아주기를 꺼렸다. 하지만 도도의 간청에 억지로 동의하며 도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랐다. 호생은 박매가 걸어오는 모든 전화를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받아야 하며 태도는 언제나 부드럽고 진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과를 충분히 표현해서 박매가 다시 마음을 돌릴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더는 알겠다고 했다. 어느 날 밤 8시경 허생이 다른 전화로 도도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허생은 잠시 뒤 박매가 자신에게 전화가 올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이어 정말 박매의 전화가 걸려왔다. 아직 분노가 가득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호생은 이런 분노는 그냥 충분히 풀어주면 서서히 가라앉게 되는 법이라는 것을 알고 차분하게 대응했다. 그 후에도 박매는 여러 차례 연속해서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에는 태도가 여전히 원망스러웠지만 차츰 차분해지면서 나중에는 어쩔 수 없다는 서글픔만 남게 되었다. 도도는 속으로 호생의 능력에 깊이 감탄하고 말했다. 엄청난 대화 능력으로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가는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저께 밤에는 호생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이제 박매가 완전히 마음을 접었고 기본적으로 이혼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도도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며 정말 좋다고 외쳤다. 그리고 천번 만번 호생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10분 뒤에 박매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헤어지는 것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밤 8시 30분 호생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소금은 눈치를 채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호생은 도도에게 박매가 이미 모든 일에 동의했고 곧 전화가 올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도도는 다시 한번 고맙다고 했다. 호생은 몇 차례 대화를 나누다 보니 박매가 이제 울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도도는 박매를 잘 알고 있으니 울지 않고 떠들지 않으면 마음을 완전히 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정말 호생 덕분이라고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호생은 이것은 그냥 변호사로서의 정해진 절차일 뿐이며 오랜 친구로서 마음속으로는 꺼려지는 일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했다. 도도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사과하며 웃음으로 상황을 넘기려 했다. 이렇게 호생과의 전화를 끊었다. 소금은 말없이 앉아있었다. 바로 아래층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내 방송 소리가 들려왔다. 문과 창문을 꼭 닫고 방화 및 도둑에 주의하며 돌발 상황을 예방하라는 반복적인 안내 소리가 멀어지다가 가까워지기를 반복했다. 도도는 소재 탁자의 알람 시계를 쳐다보았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도도가 전화를 받자 박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도! 도도! 도도! 이 목소리는 매우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고 전화 신호가 매우 불안정한 것처럼 들렸다. 박매의 목소리는 마치 폐기된 우물 속에 빠진 것처럼 미아리쳤고 주변에는 모래바람이 부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했다. 도도는 빨리 말해달라고 재촉했다. 박매는 서명했다고 짧게 말했다. 도도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박매 보고 무슨 말을 했냐고 다시 물어보았다. 박매의 목소리는 여전히 미아리치며 잡음과 섞여 들렸다. 도도는 감격한 나머지 밖으로 나왔다. 난간이 살짝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져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제야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0: 이때 박매는 마치 완전히 정신을 차린 것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잘 만났으니 잘 헤어지자. 나 서명했어. 도도는 좋다고 답하며 자신도 서명을 해야 하냐고 물어봤다. 박매는 자신은 서명했으니 이제 조용히 살 것이라고 말했다. 증명서 발급 위에는 앞으로 도도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다. 이어서 박매는 재산을 다 버리고 이혼하는 남자는 대부분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도도는 깊이 자책하며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박매는 말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도도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마음은 아프면서도 동시에 가슴에 짊어지고 있던 큰 돌이 내려앉는 것처럼 가벼운 느낌이 들었다. 그때 도도의 눈에 소금의 모습이 들어왔다. 소금은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고 모기장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모기장 커튼은 반쯤 내려지어 있고 소금은 반쯤 안고 반쯤 기댄 자세로 조용히 있었다. 도도는 소금의 모습을 보며 큰 위로를 얻었다. 온 세상이 파란색으로 물든 듯 완전히 조용하고 평온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새벽 5시, 소금은 갑자기 몸을 돌려 일어나며 기념으로 몇 글자를 적어 남기겠다고 말했다. 아침 8시 30분, 도도는 길로 나와 1시간 정도 걸어 호생의 사무실에서 수백 메터 떨어진 곳에 다다랐다. 그때 도도는 앞에 개 한 마리가 반쯤 웅크린 자세로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한 노인이 종이 한 장을 꺼내 개의 엉덩이 밑에 깔아주고 있었다. 상대방이 고개를 들어 서로 눈이 마주쳤다. 도도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이 사람이 바로 인생풀이로 유명한 종대사였기 때문이었다. 도도는 말없이 앞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종대사가 개를 끌고 따라오며 도도를 잠시 멈추라고 소리쳤다. 도도는 어이없어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다. 종대사는 오랜만이라며 이렇게 급하게 외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 도도는 무슨 상관이냐며 떠들지 말라고 말했다. 종대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도도에게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니 오늘은 외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도도의 기본 운세가 충돌하고 있으며 결혼은 정해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곧 재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도도에게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박매에게 빌고 빌어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도는 종대사에게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코를 막으며 말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그 자리를 벗어나 급하게 길을 달려갔다. 도도는 호생을 만나 차 한 잔을 마신 뒤 이혼 서명 절차를 순조롭게 마쳤다. 호생은 민정국에서 증서를 발급받는 날짜를 비롯한 후속 처리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었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도도의 모습에 놀란 듯 물었다.
1: 아이고 도도야, 너 모습이 완전히 변했네. 몸은 괜찮아?
0: 도도는 아주 괜찮다고 밝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작별을 하고

루더는 호생의 사무실에서 나와 일부러 길을 돌아 가게에 들러 케이크 한 상자를 샀다. 아파트 단지 근처로 돌아온 뒤에는 길가 노점에서 소금이 좋아할 치자와 합은 한 개도 구입했다. 집 현관에 들어서자 소금이 복도에 홀로 서서 도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도도는 기쁜 목소리로 이혼 서명을 마쳤다고 소식을 전했다. 소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도도가 걱정하며 이유를 물으니 소금은 다가와 케이크를 받고 화분을 놓은 뒤 현관으로 들어와 도도에게 슬리퍼를 신겨주었고 일어나자마자 도도를 부드럽게 껴안았다. 소금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린 것이었고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다. 도도는 자연스럽게 소금의 팔을 쓰다듬으며 착한 사람이라고 다정하게 불렀고 소금은 마치 노래를 부르듯 조용히 그를 읊었다. 나무에 작은 새 한 쌍이 자고 있는데 누가 나무 아래에서 밀어놓았는지 모르겠네. 깜짝 놀란 새들은 짝을 잃고 한 마리는 나무로 한 마리는 북으로 날아가네. 만약 인연이 날아다니며 다시 짝을 잃은다면. 글이 이어지지 않은 채 끝낸 소금의 목소리는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했다. 도도는 소금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고 소금은 앞으로 재빨리 달려갔다. 도도는 뒤에서 쫓아갔고 소금은 빠르게 달렸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듯한 굉장히 큰 소리가 울렸다. 도도의 눈앞 모든 모습은 느린 화면처럼 느껴졌다. 철난간이 끊어지며 천천히 무너져 내렸고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 뒤로는 아래층에서 일련의 파괴적인 충격 소리가 터져나왔다. 온 건물은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북적거렸고 도도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는 소금이 비명을 지르며 부르는 도도! 하는 소리를 생생하게 기억했고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집안을 수사했고 도도를 데리고 1층 사고 현장으로 향했다. 소금은 4층에서 떨어져 1층 주민의 부속 건물 지붕에 직접 추락했고 기와를 뚫고 들어간 자리에 놓인 철제 침대 틀에 부딪혀 이미 생명 징후가 전혀 없었다. 도도는 눈물을 흘리며 경찰을 따라 걸어 나왔고 골목길은 온통 구경꾼들로 붐볐다.

이후 도도는 경찰서로 가 진술서를 작성했고 소금의 추락 경위, 두 사람의 감정 상태, 우울증 여부 등 모든 질문에 진실대로 답변했으며 두 번이나 반복해서 진술했다. 잠시 후 경찰이 들어와 다시 같은 질문을 했고 도도는 이미 두 번이나 말했다고 답했지만 경찰은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도도는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켰고 경찰은 방 안에서 다툼이 있었는지 추궁했다. 도도는 그저 장난치며 쫓고 도망치다가 난간에 부딪힌 것일 뿐이며 철난간이 낡았다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입증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있다. 도도는 변호사인 호생이 증명해 줄 수 있으며 아침에 이혼 서명을 마치고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일 뿐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약속 두 사람이 집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도도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도도는 소금의 가족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숙소를 마련해 주었다. 오후가 되어 도도는 호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호생은 크게 놀라며 침착하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라고 안정시켰다. 그날 밤 도도는 소금의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방 열쇠를 건네준 뒤 다시 목욕탕에서 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 집으로 돌아오니 집주인과 1층 이웃이 보상 금액을 협상하고 있었고 무럽관리 직원은 난간 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4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간,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한 송이 꽃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향기롭고 맛좋아 꽃떡인가, 꿀벌이 반기며 찾아온다오. 처녀의 고운 마음 담긴 꽃떡은 언제나 달콤한 꿀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박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이 시간 편집의 오영란,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연길시 도강정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정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정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정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아닌가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도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매주 기수요일 아침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년이라면 위치적으로 여러분들 찾기 쉽고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는 또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과 여러 가지 의료 과실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무릇 여기에 찾아와서 병치료하시고 여러 개의 과실을 이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효과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겠습니다. 일백학

0: 금방 북쪽 신화수성 금방 서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 모두 도강 중륜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도강 중륜은 규모도 일정하게 뭐 침대수만 해도 50여 장의 침대수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에 병보고 계시는 여러 이사 선생님들 가운데서 조일만 로 중의사 선생님께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조일만 선생님 따라다니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보통 환자들은 어느 중의가 잘한 다음에 그 환자를 많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곁에 자기 그 친인들 그러니까 부부가 혹은 자녀들 이웃들 친구들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조일만 선생하고 이분은 40여 년간의 중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중의 경력을 갖고 있음으로 해내서 여러모로서 심장과 뇌혈관 질병이라는 전 우리 길림성에서 알아주는 우수한 노중리 선생님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리명길 선생 장춘 중의대 졸업하고 줄곧 20여 년간 중리 사업에 종사하면서 국의대사 그러니까 국의대사를 하게 되면 로중리들 가운데서 중리 경력 50년 이상 그리고 확실한 림상에서 특수한 공헌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그 국무원에서 임명하는 이런 그 로중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명치가 있는 이사 선생님들 이분들을 모시고 림상 경험을 모색했기 때문에 진단이 확실하고 그리고 치료 효과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되는 리명길 선생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2층에 오게 되면 흠과 구강이라고 있습니다. 흠과 구강이라 하게 되면 모든 구강 내의 문제는 다 해결받게 되었는데요. 특히 치과에 있어서는 우리 주에서도 알아주는 치과병원이 바로 2층에 위치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원만한 치료 효과로 인해서 금방 여기 와서 이왕에 좀 문제가 있는 걸 여기 와서 다시 하고 나니까 뭐 찰떡을 씹을 수 있고 고기 씹을 수 있고 과일 씹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 외에 지금 도강 중륜 3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척추이료기계가 있습니다. 이 척추이료기계는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로서 우리가 지금 인류가 원래 그 진화하는 과정에서 파행으로부터 리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추 7마디, 여추 흉추 12마디, 여추 5마디 해서 이 마디가 빼서 나오면서 신경관을 압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추에 문제가 있으면 팔, 손 이게 저리고 여추에 문제가 있게 되면 다리가 저리고 아래 내리 동통이 전달되게 되고 흉추에 문제가 있다면 심장 그리고 폐경락 여기에도 영향을 받고 심지어 경추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뇌 동맥경화 여기로부터 해서 뇌 혈전으로 가는 이런 무슨 여러 가지 질병을 인발하는 것이 뭐 경추로부터 흉추 여추에 일어나는 이 척추의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와서 이 이료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기본은 많은 분들이 안아서 침대에서 내려오고 안아서 올리고 하던 분이 지금 광장무 출락까지 다니게 된다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도강중윤 2층에 찾아오게 되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의사 선생님 계시는데요. 이분은 피부과에 있어서는 전 나라적으로 알아주는 우수한 치료 효과를 갖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거기에다 뭐 붙이고 바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일단 아픈 그 부위에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것이나 탕약으로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피부과 질병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최기명 주임 선생 찾아보시고 10년 재발하지 않았다는 분들 심지어 30년을 재발하지 않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으니까 피부과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선생 2층에서 병 보시게 돼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두 분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도광중용 3층 척추 치료실에서
0: 그래요. 예.
2: 예, 그 저 요즘 세 번째 합니다.
0: 그래요. 예.
2: 예, 경추 아파서 무리까지 따라 붙기도
0: 그렇죠. 그렇죠. 경추에 문제가 생기기 다음에 경동맥에 문제가 생겨서 내 혈전, 내 동맥경화 그거 자극해서 무리까지 아파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2: 예, 그러길래 무리까지 세게 아프고 아파서 어떻게 지금 잠도 못 잔다.
0: 예, 예.
2: 예, 그래. 허리, 다리까지, 허리, 다리 다 아프지. 그 다음에 또 뭐, 그 요새판 돌출도 있다, 있다.
0: 요추간판 탈출, 예, 예, 예.
2: 예, 요추간판 예. 탈출도 있다, 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 세고 난 게,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이 이력이기는, 예, 특수합니다. 중국, 한국, 그리고 미국 연합으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효과성을 사람은 놀라게 할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잘 찾았습니다.
2: 예, 그 아주 좋습니다. 이거 한번 하고 나면 대단히 시원합니다.
0: 그렇죠.
2: 예, 머리도 안 아프고 잠도 잘 잔다.
0: 예, 예.
2: 예, 그리고 한번 하게 되면 대단히 급분합니다.
0: 아, 그렇죠. 예.
2: 주문가 뭐 이 다 나올 때까지 하려고 주문이면 또 미래나 이제 예약하자고 된다.
0: 그렇게 하셔. 예,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러면 예약된 겁니다. 예, 삼청에 찾아가시면 예. 됩니다. 예,
2: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저희만 선생님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0: 아, 예.
3: 예, 나는 이게 특히 식당이 같은 마음 안 좋습니다. 그저 어떻게 돼서 조금 움직이면 숨이 거리 차고 그리고 심리가 예, 한 고르지 못해서 한 어떻게 올리팅 나게 되게 되면 이게 완을 한 이때 한 50개, 60개씩이.
0: 위험 심리를 속한데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예. 그대구에 항상 붕붕 일단 머리가 참 어지럽습니다. 머리 어지럽고 그리고 예, 사람 정신 안 나고 반찬 또 미네 못 잡니다.
0: 예, 심장병이 전행증 여러 가지 증상이 종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예, 그대구 저기 항상 예, 이게 또 이 뭔가 이게 손가락이 암에 참 이렇게 절여 나고 있죠, 이렇게 손이.
0: 예,
3: 이 손발도 절여 나고 이럴 때 많습니다.
0: 예.
3: 예, 그래, 여러 증서도 안 좋아가지고, 지금 내 이 정인만 선생님이 저기 치료를 가서 지금 이제 두 번 받았습니다.
0: 예, 손가락 저리고 마비가 온다면 신경말초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 심장 공능이 약화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
3: 예, 그런 게 지금 내 이제 치료를 두 번 받았는데, 예, 지금 내 아우 손 효과 보고 있습니다.
0: 예.
3: 예, 지금 나가서 저는 걷어댄 게도 숨이 좀 덜 차고, 그래도 잠 잘 잡니다.
0: 예.
3: 예, 잠이 애 못 자는 게 지금 잠 잘 잘까는 게 지금 편안하고 정신하고 어지럽은 중에서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낫습니다.
0: 예.
3: 그리고 심리가 내 여지간에 보게 되면 심리도 지금 보통 여지간에 내 이거 약을 지금 쓴다 보게 되게 되면 그래도 한 많이 떼야 많이 뛸 찍어서 한 100개 좀.
0: 예.
3: 그렇습니다.
0: 예.
3: 예, 어디보다 한 80개씩 이렇게.
0: 예, 1배 5, 60부터 그 정도 끝이 뛴다는 건 많은 효과성 말하게 되죠. 예.
3: 예, 근데 얼마나 지금 편안한지, 여기가 약 쓰거나 영 편안합니다.
0: 예.
3: 예,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위도 안 좋았는데, 이렇게 약 쓰다 위도 영 좋아졌습니다.
0: 예.
3: 소화도 잘 되고, 지금 밥도 잘 먹고, 지금 이러니까, 이 선생님 약은 정말 아닌데, 이번에 이 선생님 잘 이번에 선택했습니다.
0: 예.
3: 많이 댓글에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봤는데.
0: 그랬겠죠. 예.
3: 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약이 효과도 없고, 그리고 빠르고, 예. 그리고 뭔가 이 되면 약값이도 또 많이 저렴합니다.
0: 모두 여기 와서 병 보시고 나서 마지막 결산을 떼보게 되면, 와, 이렇게 효과 좋은데 약값이 저렴한 건 자기 큰 약방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른데 약을 갖다 쓰리 2차, 3차로서 그 착가를 물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거죠. 좋죠.
3: 예,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내, 오늘까지 나오자니까요.
0: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조일만 선생 나오시게 돼 있으니까 오늘 오전에 빨리 찾아오세요. 예.
3: 예, 네, 전화 받고 인사 가셨습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네, 이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이모가 이 틀니를 한 게 아래 잇몸이가 싹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놓고 틀니를 해놓은 게

0: 그것도 그 밥을 먹어도 그걸 떨어지고 예. 아래 끼고서 자꾸만 끄덕끄덕거리고 그리고 이 몸이 쪼사나서 어떻게 아픈지 그 후문 그런 저 어느 게인가 치과에서 그리 잘한다는데
1: 흠까 그래. 흠까 구강
0: 어, 흠.
1: 흠까 구강
0: 흠까 구강
1: 예 구강
0: 예, 예, 예. 거기서 그리 잘한다는데
1: 싱크 코치입니다 예
0: 예 일요일 날이십니까
1: 여기에서 합니다 나오시면 됩니다 예
0: 아 그럽니까
1: 예, 예.
0: 그러면 오늘로 이제 예약하세요 예. 그래 우리 아저씨하고 이모부 같이 가겠으리
1: 예 그렇게 하시오
0: 이제 갑시다
1: 예, 예. 그렇게 하시오 두 분이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0: 끄덕끄덕 예.
1: 예 여기 찾아와서 불리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당날부터 벌써 씻기 편리하더라고요 여기 찾아오세요 예. 여기는 예약하지 않게 되면 순서를 잡기 힘들 겁니다 이러면 예약됐으니까 오늘 찾아오세요 두 분입니다 내외간 두 분
0: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저 이민기 이사를 저 착수를 해봤는데 나는 주약에 위나포 서동수 노세상에 왔대.
1: 예.
3: 그 선생님이 그 위약 소약 때는 한번 먹었다만 근데 지금 이 위도 좋고 그 이 노세상에 손이 저림에서 말들이 하자기 약간 좀 길이 바쁘다만
1: 예.
3: 약간 끄신다만 그래서 예, 이거 지금 저 이제 한 번 가다 먹었는데 저기 다리 이렇게 좀 까마진다면 근육이 좀 슬끄긴다만
1: 예예
3: 내 보는 게 당산 보는 게 집중
1: 아 그렇죠 예예
3: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좋으니까니 한번 가서 더 내일로 여야하다.
1: 어, 리맹글센션 찾아왔어요. 이분은 예.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토요일 하루만 휴식하고 다 나오십니다.
3: 예.
1: 네, 토요일 피하세요. 예.
3: 예, 예.
1: 그러면 됩니다. 아, 리맹글센션 예. 건강 기원합니다.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병원에 가서 그런 우에 이빨을 그런 빼구슬이 뭘 다 흔들어 지금 흔들어
1: 빠지는데
4: 빼구슬이 들리래 한 게 오 들리래 한 게 그랬었으니까 그날로 벌써 아무 단단한 거 못 잡아주려고 과일 하니까 원래 못 잡아주고 과일 잡수 떡 잡수 찰떡 잡아주려고 야 너무 좋다 한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가서 아래에 빨마서 하겠답니다
1: 아 그래도 하세요 연길 흠과 예. 구강을 연길해서 비교적 소문난 이런 우수한 흠과 구강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틀리라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2: 네.
1: 기본으로 호폐 아주 좋습니다. 예,
4: 예 호폐가 대단히 좋습니다.
1: 대단히 좋습니다. 줄 서야 됩니다. 예, 예 찾아오세요.
4: 그래. 예, 가겠습니다. 예.
1: 예.
4: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그 돌만 선생님이 7월에 우리 형부가 어제는 한 달 연기 받았는데 어제는 여기 불실로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숨이 흐르지 한따위 입이 눈이 다 가가지고 예. 그리고 치료 받았는데 그림에 반신잘 뭐 이렇게 맥이 다리 이렇게 그런 맥이 풀리면서 걸지 못해가지고서
1: 예.
5: 지금은 예, 치료받고 모든 게 정상을 되고 다 좋아졌습니다. 어디는 혈압도 온정되고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 쉬고 예. 근데 지금 무슨 게 뭐든가 우리 형부가 이렇게 술을 반가워 했단 말입니다.
1: 예.
5: 그런 게 주진간이 그 있어가지고
1: 아,
5: 그
1: 걸간. 예.
5: 예, 그게 치료 안 되면 이제 다시 또 발작한 다음에
1: 그렇죠.
5: 인생이 또 다시 올 수 있다 하더랍니다.
1: 예.
5: 그래가지고 지금 조진간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오더니 그런 가겠다고 예약해달란다 원래 오늘 오전까지 쌍 받아야 되고
1: 예, 오늘 금요일 오전까지입니다 예, 월요일부터 예, 금요일 오전에 예. 그럼 예, 빨리 오세요 됩니다
5: 예, 예, 예. 오늘 오전에 예약하고 그리고 우리 그 언니네 신입이가
1: 예.
5: 이 지하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 뭐니까 거기 담임에 우리 언니네 담임에 보면 그 영 그 뭐니까 또 황중위원에서 지하를 잘해가지고 우리 고모도 한 개 좋고 해놔가지고 지금 그 신입이 또 이렇게 지하 안 좋아가지고 거기 가서 지하를 하겠답니다.
1: 예, 여기 지하를 고정하거나 들리를 하거나 임플란트 예.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순서를 잡지 않게 되면 힘들어지니까 오늘 오전에 찾아오시는 걸로 약속합니다.
5: 예, 예. 오늘 예. 오전에 같이 그 뭐니까 우리 형부하고 그 언니네 같이 갈겁니다.
1: 아, 예, 예.
5: 예약 예약해달라고.
1: 예, 예약된 거. 가서 이 전화번호 대면 됩니다. 예.
5: 조일만
1: 예.
5: 선생님하고,
1: 예. 조일만 예, 선생하고 구강과, 예, 치과, 예, 예. 두, 예, 예 두고도 약속합니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우리 언니는 결장염이 있어서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지금 두 번 받았습니다.
2: 어,
1: 두 번
2: 예.
1: 받으니까 두 번 약을 깨다 잡을까요? 지금 많이 나서서 약간의 차수가 줄어들고 조금 그렇게 먹였던 게 속도 아프고 하던 게 이게 더 낫답니다.
2: 예.
1: 그래서 계속 치료를 하려고 하면서 또 지금 추가 아파서 목을 돌리다 뭐 사람 목을 돌리다 소리 목에서 소리도 나면서 몸까지 돌려야 사람
2: 그렇죠. 경추
1: 얼리 경추 얼리 줄이 버티면서 혈압도 올라가고 골도 아프고 이래고 오른팔을 둘 수도 없고요. 이랬는데 이것도 지금 이거에 한번 치료 받았습니다. 이거
2: 들어가서
1: 그랬는데 저기 치료 맞은 게 지금 나쁜 게 알긴답니다. 목이 조금 그렇게 아프고 소리도 나던 게 이게 조금 덜하고요. 몸까지 이렇게 돌리지는 않는답니다.
2: 예.
1: 이게 맞으니까 계속 치료를 받으러 가면서 옆집 그 친구분도 같이 가서 무슨 그분은 왼쪽이 왼쪽 팔이 경주랍니다. 그분은 그래서 같이 가려고 두 분이 같이 가려고 합니다.
2: 예. 리민길 선생님 두 분이 찾는 걸로 예약됐습니다.
1: 예.
2: 리민길 선생님 토요일 하루 휴식하고는 다 나오십니다. 여의를 잘 장악하세요. 예.
1: 아, 그랬다라 내일 나야 되겠다.
2: 오늘 혹은 월요일 날 찾아오셔도 됩니다. 오늘 찾아오셔도 됩니다.
1: 감사합니다.
2: 예, 건강기원입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3: 예. 리명길 선생님을 예약하시오.
2: 예, 말씀해 보세요.
3: 우리 언니의 직성염도 있고 식도염이 있어서 약을 많이 써도 낫지 않고 해서 리명길 선생님을 찾아가서 청약을 세 번 갖다 잡은 게 이염미하고 모가 해체져서 매운 음식을 그걸 못 잡았습니다.
2: 예.
3: 지금 많이 나사져서 매운 음식도 먹고 소화도 잘 된답니다.
2: 예.
3: 그래 밥을 못 잡았던 게 우선은 신체 허약하던 게 신체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예, 중약 치료, 중이 치료하는 게 아주 그게 확실한 좋은 방법입니다. 예.
3: 예. 나설 때 약을 좀 쓰는 게 딴다.
2: 예. 그렇게 하세요.
3: 그리고 그 3층에 치과를 예약하시오.
2: 치과 2층 있습니다. 흠과 구가 2층.
3: 예. 2층도 자꾸 내,
2: 3층인가? 예. 2층입니다. 예.
3: 예. 저는 양쪽 안에 이빨을 들리려 했는데, 잘못했는지 요즘 몇 년 된 데 너무 아파서 그 이빨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보이고 이틀을 이거 아픈데도 이거 치료를 몇 번 받았습니다. 완전히 나아졌습니다.
2: 그래요?
3: 오늘에 가서 이빨을 해놓자고 이걸 예약하자고 그랬는데.
2: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정책도 좋고 의료 기술은 없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그 치과 치료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와 이렇게 좋은 치과병원이 그 앞에 있는 걸 힘들게 여러 번 뭐 실패했다고 이렇게 말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흠과구강에 찾아오시는 게 맞습니다. 잘 찾으셨으니까.
3: 돈도 저렴하고 치료도 어찌나 잘 하시는지 상세하게 하니까는 오늘에 가서 해요 타고 그래요.
2: 흠과구강 솜 넣고 있습니다. 연결실에서 지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지금 동강 중년에는 우수한 과실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여기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치료를 받았는데 공돈을 썼다 돈이 많이 나가고 치료 효과가 뜸하다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찾아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술이 높고 이덕이 높고 약값이 저렴하고 이렇다고 치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기 지금 조일만 선생님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오시고 그런다면은 시간을 자기절로 잘 파악하시면서 중풍 후유증 환자들 혹은 심장과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 신경내과 질병 가운데서 맨혈종합증 있거나 혹은 여기 식물신경문란으로 진단을 받으셨거나 말초신경염이 있거나 손끝 발끝이 많이 저려나거나 이런 분들 마모가 많이 오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골가모병에 있어서도 퇴행성 관절염, 여측 안반

0: 탈출이라든지 그리고 풍습성 관절, 자골신경통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우수한 치료 경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면증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모로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인후염이적 하면 생겨서 힘든 분들 이런 분들도 찾아오시게 되면 중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과실을 나누지 않고 딱 준확한 진맥을 통해서 확실하게 병을 진단하고 거기에 따라간 처방이 나타나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아주 감동적으로서 이거 치료를 받고 효과가 좋고 값이 저렴하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리명규 선생님 이분은 지금 많은 분들이 찾아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모로 중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해도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위주로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확실한 효과를 거두셨다고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위장, 비장, 간장, 담낭, 장도 여기에 문제 있으면서 너무 음식을 드시게 되면 내리깨야 되겠니 올리밀면서 어떤 분들은 위산과다로 인해가지고 올리 식음물이 늘 올라 식음물이 올라온다는 건 확실하게 잘 치료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이런 소화계통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위산이 올라오게 되면 식도를 부식하게 되고 위에는 산이 있기 때문에 산은 원래는 위 안에서 소화액으로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올리 식은물이 올라오거나 이렇게 되면 절대적이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변비가 있어서 결국 만성장염이 있어서 쩡하면 자주 설사 자주 또 변비가 있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리명결 선생님 찾아보셔서 좋은 효과를 거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면 여기 흠과 구강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서 기본으로 여기와 치과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그리고 구강 내 모든 문제 치료에 있어서 확실한 치료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3층에 찾아오게 되면 바로 척추 이러기계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는 인류는 척추에 모병이 생기게끔 모든 그 구조적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행동 범위가 파행으로부터 리팽하게 되었으니까 척추관을 그거 흉추 12개 마디 그리고 경추 7마디 요추 5마디 그게 다 압박을 받게 돼서 펑추가 생겨 때 나오면서 신경관 압박하게 돼서 힘든 게 있는데 여기에 치료 기계 치료 방법은 특수한 세계적으로서 일본 그리고 미국 유럽 중국에서도 이 한국 이래서 이 이러기계를 사용하신 분들은 체험치료는 먼저 무료로 두 번 합니다.
1: 네 그리고, 잠시만요.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네, 그 동안 누워 이제.
0: 예 그렇죠.
2: 예, 그 로니 허리 아파 그러는데 그 조일만 선생을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0: 조일만 선생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오십니다. 나오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 오전에 지금 금방 찾아오시거나 이 시간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2: 네네 알겠습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지금 도강중년 2층에 가게 되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 선생 이분은 전 나라적으로서 소문난 피부 전문의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치료는 주약이 지금 대상포진을 포함해서 백전풍, 소보짐, 습진,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 가운데서 뭐 매독이라든지 림병이라든지 이런 분들 후유지자병 포함해서 어려운 그 피부과 모병은 기본으로서 책임형 주임 찾으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기본 완치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책임형 주임을 찾는 분들 가운데서는 단순 연변의 손님뿐이고 길림성의 손님뿐인 것이 환자뿐인 것이 아니라 전 나라적으로서 명치가 대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문나게 되어 있어서 저 광주에서 산동에서 이 남방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여기 숙박을 정하고 있으면서 찾아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주하게 당약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으니까 뭐 옷에 뭐 발라서 묻어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이부자리에 묻어나거나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재기명 주임이 치료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10년 30년 재발하지 않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재기명 주임은 화, 목, 토, 우수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화, 목, 토, 오전에 나오십니다.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도강 중인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1: 연길시 도강 중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네, 오늘은요 뜨거운 여름에도 식욕을 돋우고 좋은 겨울에도 따뜻한 위로를 주는 전통 음식 바로 냉면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냉면은 독특한 맛으로 사람들의 생활과 역사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냉면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시원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 다양한 야채와 고기의 조화가 일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특히 여름에 시원하게 먹으면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냉면이 들어가는 수제 비빔장이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각집마다 독특한 비빔장이 있어서 맛을 기억하는 것도 일종의 추억이 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는 냉면인데요. 네, 냉면의 역사로부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 냉면은 언제부터 정확하게 나왔는지 알아보니까 고려시대부터 밀가루를 이용한 면 요리가 있었지만 현대적인 냉면은 조선 후기부터 발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당시 북방 지역에서는 좋은 날씨에 따뜻한 면을 먹고 싶어 했고 네, 동시에 여름에는 시원하게 먹을 수 있도록 냉면이 탄생했습니다. 네, 냉 글자는 차갑다는 뜻이 아닙니까? 네, 차갑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넓다를 뜻하는 랭에서 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면발을 넓게 만들어서 맛이 잘 스며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냉면이 시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였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네, 냉면은 초기에는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먹었습니다만 20세기 초부터 시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우리의 인기 음식이 되었습니다. 특히 동북지역 련용성과 길림성에 사는 우리 조선족은요 오래전부터 냉면을 전수해왔습니다. 그리고 연면이 국내에서도 알아주는 인기 관광 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연면을 찾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냉면, 여러가지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연변 냉면은 이 몇 년 사이에 발전한 우리의 전통 음식이 아닙니다. 연변 냉면은 오랜 세월 민족 풍속과 함께 자라온 전통 음식입니다. 네, 일찍이 우리 선조들이 연변족에 정착한 뒤 북방의 서늘한 기후와 생활 습관에 맞춰서 메밀을 주 원료로 한 면 요리를 발전시켰습니다. 네, 초기는 가정에서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직접 만들어 먹는 가정 음식이었고요. 또 점차 거리 음식으로 퍼져서 민족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시대가 흐르면서 연변 각지의 전통 맛을 자랑하는 유명한 냉면집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길, 훈춘, 동은, 룡정 등지에 네, 상호만 말하게 되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오랜 전통을 가진 냉면집들이 많은데요. 맛이 전통적이고 또 량도 푸짐해서 현지 주민들은 물론이고요. 외지 손님들까지 줄을 서서 찾아왔습니다. 여름이 되게 되면 냉면집은 하루 종일 북적이는 모습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냉면 하게 되면 가장 기쁜 쪽이 바로 기다리는 모습으로 기억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당시 유명한 냉면집은 자리가 늘 부족했습니다. 네, 식사를 하는 손님들 테이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냉면별을 손에 꼭 쥐고 밀치며 또 자리가 나기를 기다렸었죠. 더위 속에서도 시원한 냉면 한 그릇을 먹으려 기다리는 모습은 당시 연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경이었습니다. 이런 따뜻하고 정겨운 옛 풍경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냉면하게 되면 또 어떤 풍경들이 떠오르는지 노래 한 곡 듣고 여러분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91-9333번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네, 연변 사람들이라 그러면 냉면에 대한 애착이 유달리 강하죠. 특히 여름철엔요 냉면 한 그릇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남성분들은 한 그릇도 모자라서 몇 그릇씩 드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냉면을 빨리 드시는 분들인가 하면 천천히 면발을 즐기면서 그 맛을 음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제일 처음으로 냉면을 드셔보셨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네, 저 어릴 적 기억은 유치원 때였어요. 그때 제일 처음으로 그 식당에서 냉면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방 아주머님들이 장마를 신고 왔다 갔다 돌아치는 모습이 눈에 딱 떠오르고, 그리고 냉면을 갓, 네, 많은 냉면 같은 것들을 물에 헹군 다음에 체에 받쳐내는 모습도 눈에 정말 기억이 남았고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냉면 드셔볼 때는 언제였습니까? 네, 291-9333번 전화 연락해 있고요. 냉면 어느 만큼 선호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의 전통 음식 냉면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냉면에 얽힌 여러분의 추억들도 있으면 들려주시면 고맙겠고, 특히 저희 청취자분들 가운데는 냉면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냉면 좀 시원해갖고 여름에만 먹는 음식이 아닐까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저희 연변 사람들은요, 여름뿐만 아니라 사시장철 냉면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네, 냉면의 핵심 재료는요, 면발, 국물, 비빔장, 고명이 되겠습니다. 네, 면발은요, 소금과 물을 섞어서 반죽한 메밀가루를 기계로 가지런히 뽑아낸 뒤 펄펄 끓는 물에 삶아냅니다. 네, 예전에는요, 반죽한 메밀가루를 가마 위에 걸터놓은 노름틀에 넣고 사람 힘으로 눌렀습니다. 네, 그리고 국물은 어떻게 만들까요? 네, 국물은 주로 당육수, 소육수, 새우육수를 기본으로 하고요. 시원한 맛을 위해서 얼음을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일부 냉면집에서는요, 아예 냉면을 얼음으로

가득은 그릇에 남아서 손님상에 올리기도 합니다. 네, 연변에 몇 집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냉면 그릇을 그릇이 아니라 얼음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거기에 담아 올리기도 하죠. 그래서 더 시원하고 찬 냉면 맛을 내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빔장입니다. 주로 고춧가루, 간장, 식초, 설탕, 참기름, 마늘, 파, 참깨 등을 섞어서 만드는데요. 어떤 집에서는 깨소금이나 자다를 추가해서 고소함을 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냉면 먹을 때 고명을 먹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네, 소고기, 당근, 오이, 파, 양파, 생강, 깻잎, 열무 등 신선한 야채, 그리고 달걀, 참깨 등을 넣어서 색깔과 맛을 더한 고명, 특히 열무 있지 않습니까? 냉면의 상큼한 맛을 살리는 핵심의 고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조리법도 간단하겠습니다만 세심한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네, 면발을 끓인 뒤 찬물에 헹궈서 쫄깃함을 살리고 또 국물에 비빔장을 섞은 뒤 면과 고명을 차곡차곡 쌓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떤 집에선 참기름을 좀 떨어뜨리기도 하는데 근데 냉면 연변의 대부분의 냉면집에서는 참기름을 잘 넣지 않고요. 네, 냉면 후에 기름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연기를 온 다음에 그 연길 서시장 냉면을 잊을 수가 없는데, 예, 그때 당시 서시장 냉면은 직접 현장에서 국수를 뽑아낸 것이 아니고요. 이미 있는 국수를 삶아서 냉면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서시장 냉면 한 그릇 값이 6원이었고요. 그 사발이, 그러니까 우리가 담는 국수 그릇이 비닐로 된 핑크색이었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야, 정말 이렇게 맛있는 맛도 있구나, 각 지역마다 다 맛이 다를 수가 있구나 생각했는데, 요즘에는요 냉면이 좀 고급짐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에 놓던 뭐 소고기나 그리고 뭐 달걀비에도 여러 가지가 곁들어 올라가서 맛을 더해주고 있죠. 그럼 냉면이란 어떤 음식일까요? 네, 먼저 냉면은 그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물냉면과 비빔냉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성분도 이 차이에서 날 수가 있는데, 네, 물냉면의 주재료는 바로 메밀입니다. 메밀은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B군, 특히는 루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네, 루틴은요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메밀의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은 물론이겠고요,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어줘서 당뇨 환자들께서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면발이 되겠습니다. 다만 순수 메밀 100%는 면발이 잘 퍼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밀가루와 섞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메밀 함량이 높은 제품을 고르시면 영양이 더욱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빔냉면은 감자나 고구마에서 추출한 전분을 조원료로 해서 쫄깃한 식감이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분면은요 칼로리가 메밀보다 약간 낮지만 혈당지수가 꽤 높은 편입니다. 네, 당질 함량이 높아서 다이어트 중이거나 혈당 조절인 분들이라면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신 감자나 고구마 전분에는 비타민C와 칼륨이 소량 남아있어서 붓기 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예, 비빔냉면 어떤 데 가면 많이 볼 수 있냐면요, 냉면집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우리 연변에 연변 불고기점, 네, 불고기집에 가게 되면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주식으로 비빔냉면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비빔냉면 줄 때는 별로 양도 많지 않더라고요. 주식으로 소량으로 드실 때 비빔냉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물냉면의 육수는요 보통 소고기나 사골을 우려내고 동치미 국물을 섞어서 시원함을 더해줍니다. 이 육수는 지방 함량이 낮고 또 동치미에 포함된 유산균이 장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짠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이나 여러 젓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은 좀 높은 편입니다. 네, 한 그릇에 하루 권장 나트륨의 절반이 넘는 경우도 있으니까 육수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냉면집 가면 유난히 그 육수를 많이 찾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냉면집에서 많은 분들이 드시라고 냉면 육수를 아주 음료수처럼 받아 넣는 그런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탁 누르게 되면 냉면 육수를 시원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물론 뭐 여러분이 좋아하신다면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함량이 좀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적당히 량껏 드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네, 그리고 비빔냉면의 양념은 고추장, 식초, 설탕, 간장 등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나트륨과 당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콤한 맛에 무심코 비벼먹다 보게 되면 칼로리와 나트륨을 한 번에 많이 섭취할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 연변이 불고기집에서 많이 고기를 드신 다음에 또 비빔냉면 드실 때 양을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고명, 네, 고명의 영향은 어디에 있을까요? 냉면에는요 오이, 무, 배, 삶은 달걀, 삶은 고기 등이 올라갑니다. 이 고명들이 영양의 밸런스를 잘 잡아준다고 합니다. 네, 오이, 배는 비타민C와 수분이 풍부해서 더위에 지친 피부와 면역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근데 연변에서는 여기에 여름에 가끔 수박이 올라가요. 네, 수박이 또 다른 맛을 내더라고요. 네, 저는 실제로 냉면 위에 올라간 과일을 안 먹습니다. 왜냐면요, 냉면의 짭조름한 맛과 과일의 달콤한 맛이 어우러지니까 이상한 맛이 나가지고 저는 안 먹는데, 굉장히 또 냉면 위에 얹어진 과일들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달걀. 네, 단백질과 레시틴이 풍부해서 면의 당질 흡수 속도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반쪽이라도 같이 드셔주는 게 좋고요. 근데 다른 그러시더라고요. 냉면 드실 때 냉면 먼저 드시지 말고 삶은 달걀 드셔서 위를 보호한 다음에 다시 냉면을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철분과 비타민 B12를 보충해줍니다. 특히 이제 거기는요, 여러 가지로 소화에 좋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 근데 냉면이 올라가는 삶은 고기는 한두 편 적은 양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안 주잖아요. 어떤 분들 좀 많이 안 줘서 좀 서운해하는 분들 있는데 너무 많이 드셔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영양적으로도 비타민 손실이 적고 또 우리 몸에 차곡차곡 쌓일 수가 있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더 건강하게 냉면을 드실 수가 있을까요? 일단 면은 절반만, 고명은 모두 드십시오. 네, 면의 당질 부담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 급등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육수는 적당히 마시고 식초나 겨자를 넣어서 감칠맛을 더해주십시오. 네, 식초는 혈당 상승 억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냉면은 차가운 음식이라 위장이 약한 분은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네, 너무 급하게 먹게 되면요, 복통이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중이라면 물냉면 선택하고요, 비빔냉면의 양념은 절반만 넣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냉면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찬 음식으로 인한 체온 저하와 또 나트륨 과다 섭취입니다. 더운 날씨에 시원한 냉면은 좋겠습니다만 속이 차가워지면 오히려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면 드신 후에 따뜻한 생강차나 둥글레차 한 잔 곁들여 주시면 위에 훨씬 편안함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정리하자면, 메밀면은 혈관 건강에 좋겠고요. 그리고 전분면은요, 쫄깃하지만 혈당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수는 시원하지만 나트륨 조절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고명은 남기지 말고 면을 덜 먹는 대신에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그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네, 시원한 냉면 한 그릇으로 더위를 이기되 막 건강까지 챙기는 지혜로운 소비자가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연변 사람들, 특히 연변의 냉면 하면 반드시 먹어야 할 필수 섭취 음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면 드실 때도 영양분까지 생각하고 더 맛있게, 더 건강하게 드시는 법까지 생각한다면 올여름에 먹는 냉면 한 그릇이 더욱더 맛이 더해지고요. 또 냉면으로 이런 아름다운 추억도 또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냉면을 통해서 우리의 전통의 맛, 또 역사 문화까지 함께 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간 국물 속에 쫄깃한 면발, 또 색다른 비빔장과 신선한 고명이 어우러진 냉면은 단순한 음식 이상으로 가족의 정과 공동체 운기가 담긴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는 그리고 또 냉면에서 겉만 냉면 면발을 뽑을 때 나오는 우리가 곡수떡이라고 하죠. 그건 우리 어렸을 때 누구나 다 먹어봤던 건데 그 맛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가끔 지금 국수공장에 가서 국수떡 주세요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냉면을 떠나서 한 그릇의 음식으로 나누는 정과 온기와 문화와 정성까지 더해진다면 더 맛있는 냉면 한 그릇의 추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냉면 먹을 때요. 오늘날은 이런저런 이야기 되새기면서 드셔보면 어떨까 싶고요. 또 그 맛에서 느껴지는 설렘과 추억이 여러분께 행복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러면 오늘 점심은 다들 또 냉면 한 그릇으로 메뉴를 선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수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리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8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말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부터 진행하는 특수한 우대 활동인데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곧 눈앞에 단어도 다가오고 여름철에 들어서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기는 차원에서 사지 원액은 한 가게 124원에서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본 제품을 많이 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60각을 사면 80각을 드리는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먼저 번에 비해서 본 제품이 많이 차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0각에 80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뭐 얼마 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용만 하시게 되면 기회로 될 수 있습니다. 한 가게 가격은 60각에 80각이게 되면 한 40원 좌우 되나마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은 10각에 12각을 드립니다. 명서방은 한 각은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10각에 12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를 잘 파악하시게 되면 눈병 치료에서는 문제없이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제품 자체는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으면서 일단 이 제품 자체는 2억 3천만 전의 제일 고로한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 속하면서 천연 오메가3가 위주로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삼녹잉이 5~10배의 효과, 그리고 은행잎이 20배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제품 자체가 시장에 나간 날에 많은 분들이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이 제품을 복용하시니까 면역력이 올라가고 삼고,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 이게 혈당이 거의 정상에 가깝게끔 자아 조절이 되더라, 혈지나 혈압 같은 게 조절받더라, 삼고가 해결받더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 제품 자체를 드셔서 그런 문제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내경사 후주를 항상 머리 어둡고 아프고, 예. 그런 가슴이 답답함에 시원점 처럼 납니다. 그리고도 예, 그래서 소리 자주 나지 이래 고생하다 예. 아, 싸지 원약은 내 아들은 6달 더 먹었습니다.
1: 예. 예. 예.
2: 그러니까 지금 혈압이 오전된 게 좀 많이 알긴.
1: 그게 큰 문제 해결입니다. 이 예. 제품 드셔서 그 문제상에서는 많은 백분제 백분비가 아주 높을 정도로서 좋은 해결을 받으셨던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혈압, 예. 혈지, 혈당. 예.
2: 예, 그러니까 머리 아프고 어지럽지 많이 낫고 예,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이런. 아, 그렇죠.
2: 예, 예, 예. 그 가슴이 답답하고 자주 허술함 식은땀 안 나고 그래 고생했는데 이 약 먹은 것부터 예, 아이 식은땀 안 나고 예, 어제 완전히 저 가슴이 답답하다 이 증상이 완전히 없습니다. 나 지금.
1: 아, 그렇죠.
2: 예, 예 그러고는 눈에 막아주고 예, 이 약 원액이다 그런지 먹기도 좋고 흡수 특히 흡수 빠르게다 먹어보니.
1: 아, 그럼요. 예, 예.
2: 예, 이거 나 또 우리 집에서 이게 백내장 있어서 예, 아유 항상 목체 힘을 보고 눈에 깎아라고 눈에 자주 이제 눈이 피질 게 눈약나다 낫지 않겠다 이게. 그리고 자주 눈물 나니까 예, 아이 맹세봐 좀 방송 들으니 이거. 효과 좋은데 이 약을 좀 써보자는데 어떻습니까? 예.
1: 이제처럼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은 보통 40대 중후반부터 범하지 않는 분들이 기본 거의 퍼센트가 낮을 정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여러 가지 모병이 생기는 거 단순 한 가지 모병 눈에 피만 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많이 나거나 혹은 더 그의 눈 뭐 물체가 여러 겹으로 돼 보이거나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이 있는 거 어느 거 관리하고 어느 거 관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정될 때는 바로 명서방이

0: 제품 자체는 눈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이제 상술한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에 우대할 때 좋으니까 본 제품을 많이 실어줍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두 가지 저 약 이번에 환자 좋을 때 예, 배달 받겠습니다. 오늘은.
0: 예, 배달 전화번호 5017766번 이용하세요.
1: 예, 감사합니다. 예.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나도 이사지원에 거주는 오래 쓰고 있습니다.
0: 지금. 아, 그렇겠죠.
3: 네, 네, 지금 오래 쓰고 나니까 많이 도와줬습니다.
0: 예.
3: 특히 항상 어디 그래서 머리가 어지럽고 그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모아이라는 게 항상 말라들고 기침 자꾸만 하고 이랬습니다.
0: 예.
3: 이런 등터도 이렇고 그래도 하나 특히 좀더 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이 위축성 위염이라서 예, 돈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약도 많이 쓰고.
0: 아, 예.
3: 예, 이거 먹은 후부터 지금 위가 다천 좋아지기가 완전히 지금 예, 뭐 위에서는 아무 고상도 아니고 아무 약도 안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0: 예.
3: 그래고 변도 참 잘 통합니다.
0: 예.
3: 하나에 한 번씩 변봤는데 지금은 하루 한 번씩 닦다 봅니다.
0: 변. 어, 그렇죠. 예, 예.
3: 예, 예. 그리고 원래 내 혈지가 좀 높았는데, 예. 가 검사, 이거 몇 달 먹은 다음에 가 검사한 혈지가 완전히 지금 내려갔습니다.
0: 어,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3: 예, 예. 그리고 특히 허리 다진데, 예, 많이 아프고, 밤소변이가 예, 닫아가지고, 기능성 내서 변하게 일곱 번, 여섯 번씩 소변 보는 게 어제는 한 번 딱 봅니다.
0: 어, 그게 콩팥이 든든하게 해지게 되어 있으니까, 소변 자수가 줄어드는 거죠. 예.
3: 네, 나는 지금 이 약을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의 병을 지금 해결됐습니다.
0: 예, 사지원의 그 우수한 제품입니다. 저 네.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우수한 항산화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3: 예, 네, 돈도 많이 들고, 지금 여름에는 거두고.
0: 아, 그렇죠. 우대정책도 나가니까 가격적으로 더 많이 접수하기 편리하지. 이번에 우대할 때 특수합니다. 적게 써도 네.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됐고 본 제품을 이번에는 많이 실어줍니다. 예.
3: 네, 오늘 그래도 60달 더 배달 받기시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대할 동기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5017766번에 전화하며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예, 사주원에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예, 머리가 흐릿흐분하고 혈압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마약이 없어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무슨 정약이나 무슨 주사나 그렇게 맞아도 어째 그냥 맥이 없고 소배 잡고 예, 그저 맥박고 그저 손, 정말 손에 들 맥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예, 아, 식사를 못 해놓거나, 예, 그저 뒤로 누워있고, 혈압조절이 받아야 되고, 반잠 자지 못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던 사이, 자주 원해고, 그래 먹었는데, 예, 하나하나 소실된다. 어림지나던 게, 그게 이롭지 말아가지고, 머리가 그렇게 통신하던 게, 그것도, 언제 간지 사라졌습니다. 그럼 혈압조절이 잘 되고, 예. 그리고 밤잠 잘 자고 하는거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소화가 잘 되나, 밥을 잘 먹고, 길 대라 합니다.
0: 예.
4: 군이 부렀습니다.
0: 아, 그래야 돼요.
4: 예. 영약했습니다. 그래던 예. 게 군이 부렀지. 그리고 거기다가 명소방까지 눈물을 그저 나가나 아들 가나 그저 손수건 쥐고 댕기면 그냥 눈물 쑥고 닦고 제가 지내 닦아놨고 테두리에 그저 슬쩍 번져졌습니다. 걸고 일을 해요.
0: 예.
4: 예. 그래던 게 그것도 어떤 절반 가져졌지. 그리고 눈물이 나는 건 어전 몽땅 없어졌습니다. 깔까 안압이 나빠서 깔까라 그랬던 게 그것도 이렇습니다. 다른 약은 그렇게 엮고 먹고 해도 쓸데없던 게 이 명소방 먹을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눈병실에서는 알아줍니다. 예.
4: 그리고 아이 소변도 아이 잤던 게 할 날에 그저 두어 번 보면 그 꾸티고 얼마 좋습니까? 몸이 해갖고.
0: 그렇죠.
4: 예, 천구만 그 되던 게 그 몸이 헷갑아서 활동하기도 용도 조금만
0: 예.
4: 누워서 구불던 게 활동 잘하고 그 활동 솔직히 두 가지 다 배달받다고 쓰자고 그랬네.
0: 예, 식전에 사지원액 드시고 식후에 예. 명서방 드시면 아주 리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하나는 우대성책이 이번에 또 썼습니다. 무엇 때문에 좋다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제품 드리는 건 많지 않지만 해도 주약의 본 제품을 많이 실었습니다. 지금 30가게, 30가게, 60가게, 80가게 이렇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기회가 되어 있어서 사지원액은 깊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용해보시고 확실한 효과성을 느끼게 되었지만 해도 양천공 8년 4월에 국제 사지대회에서 본 제품 사지원액은 아주 신기한 이런 영양성분이 비례가 여기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사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특수한 제일 완미한 식물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봉해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시간적인 국한성을 받지 않습니다.
2: 네, 5년,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네, 전화가.
0: 예, 그렇죠. 말씀하세요.
5: 예, 안녕하세요. 예. 저, 뭐라고, 저희 명소가란 약이라 생각하면 들었는데, 이, 눈약이지요?
0: 눈약입니다. 아주 이름난 눈약, 눈약입니다.
5: 예, 젊은 분들. 그래서 저, 이거 좀, 내가 지금 한가로 써보자 그랬는데.
0: 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5: 눈이, 어떤가, 뭐, 무섭다기 좀 어렵지는, 그런 드라마의 무슨 이름이, 보행이 좀 못하단 말입니다.
0: 예.
5: 그래서 이거 좀 한가로 써보자.
0: 요새가 어느 계단에 계세요? 나이가 지금 어느 계단에 계십니까?
5: 나이.
0: 40대, 네, 50대, 60대, 70대.
5: 네, 네. 이, 저,
0: 이른다 70입니다. 70대 중반이네요. 그러게 되면 네. 이 명서방을 빨리 시작해서 식후에 복용하면 됩니다.
5: 명서방이 한 가게, 얼마씩입니까?
0: 지금 명서방 한 가게 가격은 598원인데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습니다. 우대정책으로 쓰면 네. 좋습니다. 이 중약 치료. 아, 네. 예. 그렇게 하세요.
5: 이거 예. 먹는 약입니까? 그냥 눈에.
0: 구멍 약입니다. 아, 눈에 있는 약을 넣는, 그건 임시지. 안 돼. 구멍해야 되거든.
5: 아, 이거, 예. 아, 먹는 약 식후에?
0: 예, 예, 예 식후에.
5: 파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2: 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 앞방 2호 매대입니다.
5: 2호, 중관촌 2호 매대. 예, 알았습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눈병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좋기는 이제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해도 식전에 사지원액을 드시고 식후에 명서방 드시고 눈에 대해서는 기본 거의 뭐 다른 많은 고민할 필요가 없이 좋은 해결책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눈병치료약품에 있어서 명서방이 우수한 효과를 거둡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상, 당망증, 심황막, 색소변성, 시신경이 위축하는 질병입니다. 이게 완전히 위축하면 5대수 4대양 어디 가서도 해결 못하는데 중이 중약으로서 뭐 그거 공지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명서방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지원액도 눈에 좋은데 식전에 사지원액을 드시고 식후에 명서방 드시고 이 정도 하게 되면 눈을 구하는 데서는 기본으로서 거의 안심할 정도로서 물론 매개 개개인이 그 눈병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됐는가 몇 가지 안과 질병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부동하게 돼 시간은 부동하게 되어 있겠지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여러분들 눈병치료에서는 식전에 사지원액 식후에 명서방 이렇게 드시는 것이 제일 좋은 해결책으로 될 수 있습니다. 황차 사지원액은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여름으로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세포대사 불평으로 인해가지고 여러가지 모병을 범하게 되어 있고 혈지가 높고 혈압이 높고 그 외에도 지금 어떤 분들은 혈당까지 높아서 심장과 뇌혈관의 모병을 늘 근심 걱정하면서 시한폭탄을 가슴에 안고 있는 이런 격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질까봐 어느 순간에 심근으로 해내서 갑자기 쓰러질까봐 심근경색으로 쓰러질까봐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만 해도 사지원액은 길게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차원의 우대정책도 좋으니까 일단 이 사지원액을 드시게 되면 이런 시한폭탄은 내려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년, 10년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하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쩍 하면 여러 가지 질병의 감기는 오고 가는 감기는 다 나를 방문하게

0: 게 돼 있고 그 외에 여러분으로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가족사에 암 가족사가 있는 분들, 정암은 여기저기 종양이 나는 분들, 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에게 아주 좋은 제품 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면역력이 올라가고 세포의 정상 대사를 유지하게 되는 차원에서 이런 걸 미리 막아주는 가면 인삼녹행이 5배, 은행잎이 20배 효과니까 여러분들 시도해보는 게 아주 기회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board a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매일 같은 곳에 머물고 같은 사람을 만나며 같은 일만 반복하다 보면은 딱히 안 좋은 일 생긴 것도 아닌데 하루하루 지나고 나면은 어느새 기분이 가라앉고 의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짧은 휴가를 내서 이웃 도시로 한번 여행을 가서 굳이 따로 관광지를 찾아다니지 않고 매일 자연스럽게 잠을 깨고 거리를 거닐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숙소에서 책을 읽으며 느긋하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은 기분도 확 달라지고 에너지가 생기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변화의 이유는 밖으로 나가는 것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일이고 또한 우리 모두 저마다의 에너지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충전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 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유산을 있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음악, 춤, 공예, 의식, 구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 유산에 대해서 알아볼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염전조선족 자치조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농락장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단이라고 하면은 조선족 전통음악에 골고루 사용되는데 모든 음악의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농락장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족의 전통음악은 그 산생과 발전 과정에서 독특하고 풍부한 박절절주의 조직 형태를 형성했으며 자체의 완전한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박절주의 조직 형태를 장단이라 하는데 장단에는 속도, 강약, 길이, 억양, 박자, 절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률동의 내재적 흐름과 음악적 정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조선족 음악 장단을 구성하는 기본 특징의 하나는 3박자를 한 개 박절 단위로 삼는 것입니다. 때문에 3박자는 조선족 장단법의 핵심적 요소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박자 내의 절주 조합 기본형은 평균형, 장단형, 단장형, 원형 등 네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장단형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화술에도 역시 속도, 강약, 길이, 억양, 박자, 절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단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조선족의 전통음악 장단에는 민요, 판소리, 가악, 여기서 판소리는 가야금 산조, 가악에는 가곡, 가사, 시조가 포함되고 기악 합주, 무속음악, 농악 등 부동한 체계의 장단들이 있는데 이들 지간에는 공성을 가지면서도 또한 자체의 부동한 장단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장단 종류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세히 소개해 드린다면은 전통 음악 장단에는 곳거리 장단, 만장단, 중모리 장단, 타령 장단, 양산도 장단, 안땅 장단, 휘모리 장단, 덩덕콩 장단, 반살풀이 장단, 진양조 장단, 세박자 장단, 중중모리 장단, 자진모리 장단, 언모리 장단, 엇중모리 장단 등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장단을 느껴볼 수 있는 민요풍의 노래를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족 전통음악 장단 분류가 이렇게 많은데 농악 장단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어떤 악기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역시 궁금하시죠? 조선족 전통 농악에 사용되는 장단 악기는 주로 다악기인 보, 장고, 꽹과리, 징입니다. 그렇다면 농악 장단에서의 이 음악적 특징은 어떨까요? 조선족 음악에서는 음의 정리를 사람의 감각 현상이라는 인간의 정서와 감정을 철학적으로 표현했으며 서양 음악에서는 음의 정리를 물체의 진동이라는 물리적 현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농악 장단의 특징은 두 가지 금속 다악기와 두 가지 목조 다악기의 조화로운 배합입니다. 장단 표현 형식은 늦은 절주로부터 빠른 절주로, 간단한 박자로부터 복잡한 박자.

숫자로 수시로 변화하면서 그 강약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 농악 장단 연기는 보통 네 사람이 배합하며 그 이상일 때도 있습니다. 연주시에는 꽹과리 군이 선두로 지휘하는데 꽹과리의 절주에 따라 부, 장고, 징 등 악기들이 연주됩니다. 아, 그리고 농악 장단에만 사용되는 악기는 네 가지 악기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사물놀이라고 하면은 이 네 가지 악기를 가리키는 거랍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악기는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아, 그 악기마다 자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처음 번째는 북입니다. 북은 꾸밈새가 간단하고 전통 음악에서 많이 이용되는데 이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전해져 내려왔으며 농악의 악기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악기입니다. 북은 잔가락을 위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가락의 연주보다는 박을 힘있게 짚어가면서 그 기상을 힘차게 펼쳐나갑니다. 농악의 악기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악기인 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소개해드릴 악기 역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악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악기는 너무나 익숙한 악기인 장고입니다. 장고 혹은 장구라고도 불리는 악기인데요. 여기서는 장고로 통일하겠습니다. 장고는 왼쪽 이 북편 혹은 공편 이렇게 말하는데 이 왼쪽은 두꺼운 말 가죽이나 소 가죽, 노루 가죽을 대여 소리가 낮고 오른쪽은 채편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은 보통 얇은 말 가죽이나 개 가죽을 대여 높은 소리를 냅니다. 장구는 두 손으로 치기 때문에 가장 다양한 소리를 내며 어깨춤이 절로 나오게 하며 또한 분위기를 흐드러지게 하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장구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너무 익숙하게 봐왔던 악기고 요즘 들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악기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악기는 깨갱깽깽깽깽 이러면 당연히 꽹과리 악기라고 생각하실 악기인 꽹과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꽹과리는 꽹과리를 칠 때는 한 손,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에 해당한데 이 한 손에 채를 잡고 꽹과리를 쳐서 소리를 내고 다른 한 손은 꽹과리를 잡고 중지, 약지, 무명지를 꽹과리에 대었다 뗐다 하면서 꽹과리 소리의 깊고 얕음과 음색 조절을 합니다. 음색에 따라 숫꽹과리, 암꽹과리로 나뉘는데 숫꽹과리는 소리가 야무지고 높으며 암꽹과리는 소리가 부드럽고 얕습니다. 숫꽹과리와 암꽹과리가 서로 받아치며 하는 놀이는 마치 암새와 숫새가 서로 이야기하듯 소리가 잘 어울립니다. 꽹과리는 장구와 어울려서 율동적이고 자극적이며 충동적인 가락으로 흥을 고조로 돋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꽹과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꽹과리도 숫꽹과리와 암꽹과리가 있다는 것 오늘에야 알게 되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래를 듣기 전에 먼저 마지막으로 소개할 악기인 징을 소개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은 장단을 바르게 쳐주는

정확한 박자로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면은 다른 악기의 장단이 어지러워지고 불안하며 제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농악장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사물놀이 음악 감상하시면서 농악장단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입니다. 여행은 우리 삶에 있어서 지식을 넓히고 시야를 키워주는 존재라고도 하는데요. 세계 여행자란 책에서 본 글입니다. 우주는 마치 한 권의 책과 같다. 사람이 자신의 집만 본 것은 이 책의 첫 페이지만 읽은 것과 같다. 한 작가는 자신이 대학을 위해 북경에 가서야 비로소 각 민족, 각 지역의 풍습이 다르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됐다고 합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이 꼭 쌀밥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식사로 쌀국수만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가 우표 수집하듯 이곳저곳을 여행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에 대한 인식도 점차 넓어졌습니다. 여행의 의미는 우리가 제한된 삶 밖으로 나아가서 시야를 넓히고 경험을 풍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한 네티즌이 이런 여행 경험을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여행 도중 무심코 들어간 작은 가게 주인이 매우 재미있는 사람이었는데 함께 차를 마시자고 초대했습니다. 모르는 낯선 사람과도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날 밤은 그가 가장 편안했던 밤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를 만나 함께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다가 헤어질 때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지만 예고 없이 만난 여행 덕분에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네티즌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행의 의미는 설산과 바다를 보는 것 외에도 이런 예상지 못한 따뜻함에 있음을. 작가 산모 또한 여행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48세밖에 살지 못했지만 54개국을 방문했고 여행 중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세상에 여러 걸작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일찍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이 한 번 인생은 언니의 8배는 더 산 거야. 여행은 그녀의 인생을 충분히 다채롭게 만들었고 모든 것을 시도해보고 경험해보았기에 이 세상에 왔던 보람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길이보다 인생의 두께를 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여행에서 얻는 것은 아름다운 장소를 얼마나 많이 방문했느냐가 아니라 한 곳에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발견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인생에는 한 가지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국적인 풍경을 체험하고 다른 음식을 맛보는 것, 삶은 이토록 다채로워야 합니다. 용감한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누립니다. 밖으로 나가 걸어보면은 인생이 눈앞에 지저분한 일들뿐만이 아니냐 당신이 찾아갈 아직 모르는 풍경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행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특히 인생의 길이보다 두께를 더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깊이 와닿지 않았습니까? 여행은 단순히 낯선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예상치 못한 따뜻함과 연결되게 해준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산모가 말했듯 많은 나라를 간 횟수보다 그곳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니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은 용기 내어 익숙한 곳을 벗어나 나만의 새로운 풍경과 따뜻한 만남을 찾아가고 싶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삶이 더 다채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프로 얘기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오미란,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인연, 바로 친구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때로는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그 존재. 진순자 작사 김홍일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친구야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우정,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가까운 그런 진한 정을 노래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그런 소중한 친구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인생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 그 길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의미 깊어집니다. 리춘희 작사, 박성국 작곡의 안경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아름다운 동행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길,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길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과 같은 노래인데요. 남녀가 주고받는 따뜻한 화음이 동행의 소중함을 더욱 깊게 전해줍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은 꽃처럼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봄에는 진달래가 산을 붉게 물들이고 여름에는 푸른 들판이 바람에 물결치며 가을에는 황금빛 노을이 내려앉고 겨울에는 하얀 눈꽃이 내려앉는 이곳. 박영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리홍관 가수가 부른 꽃동네 내 고향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연변의 아름다운 사계절과 그 땅에 깃든 정겨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쾌하고 사랑스러운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모두의 꽃동네, 사랑하는 고향 연변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동행자가 바로 아내입니다. 조려화 작사 강연중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아내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그 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백해보는 건 어떨까요?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국약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 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0: 아닌가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국약 혈배강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값이 올라가기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인데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약값이 이번에 많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6세트에는 4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10세트부터는 좋습니다. 10세트를 더 드리는 동시에 오늘이 결정해서 싸겠다 하는 분들 이 자문 전화에 자문하시고 예, 그런 분들은 공장 측에서 혈배강 10곽을 또 더 드립니다. 예, 16세트에는 24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10곽을 더 드리는 동시에 또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네. 우리한테서는 침을 넣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밖에 안 넣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는 모든 혈관이 다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기가 많이 빠집니다. 예, 이럴 때 침을 자꾸 연속 맞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 이게 황제내경의 그 규칙에 의해서 침 놓는 겁니다. 예, 침을 매일마다 맞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오히려 병원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사람 기혈이 빠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또 잘로 다 모셔다 드리기 때문에 항상 환자분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놔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장류통, 청임이로방, 이거는 다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어

0: 그렇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지금 이 보게 되면 예, 약 처방이가 약재가 들어간 것이가 예, 기본은 들어갔지만 예, 우리 사람이 매개 질병 특성에 따라서 예, 좀 처방이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제한테 직접 문의하고 제하고 직접 대면해서 이거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헛돈 팔지 않고 우리가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항상 빨리 해결된다 이 말을 자꾸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는 지금 여름철에 들어서서 예, 심장병이가 발생할 제일 발생률이가 높은 이런 계절에 속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겨울철이면 이런 발생률이 높잰가 하는데 기질은 여름철이 예, 더 높습니다. 어제 그런가? 여름철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 날씨가 덥다나이까나 예, 토수이라는 게 많이 생깁니다. 땀색이 흘리게 되죠. 몸속에 수분이 많이 빠집니다. 예, 그렇게 되면 피도 많이 걸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덥게 되면 热胀 冷缩로 인해 가지고서리 热胀이라는 게 뭡니까? 덥게 되면 모든 혈관은 느슨해지면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예, 우리 한쪽으로는 수분이 많이 빠지고 한쪽으로는 혈관이 늘어나고 그러면 혈관이 늘어난다는 건 우리 혈압약 잡수는 거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럴 때 혈압약까지 잡숴놓게 되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인체라는 건 항상 평형해줍니다. 평형이라는 게 뭐인가? 이 수분이 빠진다 하게 되면 피가 머리에까지 잘 공급이 안 됩니다. 공급이 안 되면 가만히 내버려두는 게 아닙니다. 꼭 그까지 피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우리 모든 혈관을 또 좁아지게 해놓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 혈압이라 하지 않습니까? 혈압이라는 게 뭐입니까? 혈액순환이가 혈관 내벽에다 주는 압력을 우리 혈압이라죠. 그럼 어떨 때 압력이 세진가? 혈관이 몽땅 좁아지게 되면 압력이 세지는 겁니다. 여기면 우리 중의에선 절대 뭐 동맥경화다 이런 걸 우리 중시해야 합니다. 어제 그런가? 사람 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평형되게 돼 있습니다. 어느 혈관이 거기에 통하지 않는다 할 때는 꼭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알아듣기 쉽게 말하게 되면 사람 제절로 지지하나 따져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제내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류풍습성 관절 환자분들 놓고 말하면 다 이게 우리 리해가 됩니다. 류풍습성 관절 환자들 어떻습니까? 이 손가락 관절이가 몽땅 한 개 뼈로 돼버리죠. 어디서 한 개 뼈로 돼버립니까? 한 깊게 가지고서리 거기면 혈액순환이 됐거나 새로운 혈관을 부단히 만들어냅니다. 이 약상에서 우리 혈관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 뭐라는가? 슈괄2랍니다. 새로운 혈관이죠. 그래서 이 혈관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공급해줍니다. 심장도 그렇습니다. 심장에 만약에 어느 관상 동맥이 막혔다 하게 되면 예, 지금 대부분 환자들은 병원에 가게 되면 주자를 한다죠. 기질은 주자를 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 새로운 혈관을 또 만들어냅니다. 따채우라는 거 다시 제절로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우리 혈관이가 통하지 않는다 할 때 우리 전체적인 혈관이가 좁아집니다. 그러게 되면 예, 그 압력을 통해서 머리라는 거는 사람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하는 게 뭐인가 대뇌라는 거는 높은 곳에 있는 걸 뭐라는 가 그 7층 꼭대기라고 생각해라 말입니다. 7층 꼭대기까지 난침으로 올라가자면 피만 깨끗해서 물만 깨끗해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압력이 있어야 올라가는 게죠. 그 압력이 뭐인가? 혈압입니다. 근데 지금 병원에 가면 혈압을 가서 자꾸 혈압이 올라가면 뇌출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틀린 관점입니다. 혈압이 왜 올라가는가? 이걸 원인을 따져야 되죠. 그러면 모든 혈관을 좁아지게 하고 심장은 더 빨리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덥다나이까나 모든 혈관이 늘어나다나이까나 머리에 피공급이 해야 될까나 사람은 피공급이 해주기 위해서 모든 혈관을 좁아지게 하고 심장은 더 노력해서 일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지막에 신리쇠지라는 게 온다고 뜻입니다. 신리쇠지라는 게 다 역임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심장이 더 나빠지는 게 원인이 역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르게 생각하게 되면 혈압약을 오래 달고 있게 되면 신수해가 더 온다 이 뜻이죠.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을 해결해야 하고서니 그래서 대구 혈관을 확장한다. 이러면 심장은 더 노력해서 일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신수해가 오지 않게 하자. 이렇게 되면 일단 심장이 양기를 북돋아주고 일단 혈관 안에 방출할 혈전들을 녹여내보내고 한방면에는 뭔가 심장의 피공급을 잘 되게 해줘서 심장의 맥이 좋아가지고서 머리에까지 피를 충족하게 공급해준다. 이럴 때면 사람이 혈압이 아예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척감에 머리의 피공급이 아예 되게 되면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머리의 피공급이 만약에 5분만 피공급이 없게 되면 사람 저리 식물인 돼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물인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을 높여주는 걸 통해서 병행해줍니다. 그래서 높여줘야 피공급이 해주죠. 예, 이것이 우리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줘야 되겠는 뭐 해줘야 되는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혈관 탄력을 회복해줘야 된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주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나는 혈관 수가 미혈전병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이전에는 서약을 써도 그러니까 장애 페르스도 혈압 조절이 아이돼서 수태고서 했습니다.
0: 네. 예, 예.
2: 아래요 차이가도 또 너무 많아서요. 더구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0: 맞습니다.
2: 이게 혈배강이 혈압약을 써도 여러 번 먹어도 아이되고 그러면 이럴 때문에 어지럽고요. 그다음 수분 따뜻해지려고요. 삼액이 똑 떨어져서 그 자리에 오그라지면서요. 그 고통은 한마디로 다 표달할 수 없었습니다.
0: 네.
2: 예, 그러다가 혈압이란 게 어째 이런가 하면서 그래 아이 먹으면 아이 되고 또 그렇다면 다 이렇게 온 장기가 나쁘게 되지 적점도 네. 하지 그러니까 정말 어찌까 하다가 선생님이 소개라는 혈배강 위에 혈압을 조절하는 중약제가 직접 들어갔다니까 나는 기설기타고 인자 썼습니다.
0: 네.
2: 근데 진짜 효과가 빠르고 확실합니다.
0: 네. 이제는 그 아래 혈압 차이가 커지는 게 어떤 사람들은 막 혈압 차이 100까지 올라갑니다. 위 혈압 이렇게 80일 때 아래 혈압 80이 되죠. 이럴 땐 혈압 조절하기도 바쁩니다. 결국 기실은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혈압 차이가 많아진 원인. 혈압이 오래 달고 있게 되면 우리 중에서는 아래 혈압이라는 게 곰팥이의 원기입니다. 그래서 아래 혈압은 올라 못 간다 하게 되면 곰팥이가 많이 상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혈압약 본신이가 독성이 세기 때문에 곰팥이를 대량적으로 상하죠. 그다음 위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동맥경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해줘야 이 혈압이 아래와 혈압 차이가 정상 돌아오면서 혈압이 올라아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이가 이걸 해결해줍니다.
2: 네, 그래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네. 혈압이 아래오 차이가 또 작아지고 혈압이 전 정상됐으면 나는 이 혈배강을 꼭 이렇게 좋은 약이고 직접 혈압을 낮추는 혈압을 조절하는 중약이 들어갔다기 때문에 정말 그 딱 믿는데 실로 그랬을 때다.
0: 네.
2: 나는 그저 딱딱 마이 준비를 해놓고 소리 딱딱 두 알씩 딱딱 먹었습니다. 어떤 때는 안세 기다렸다가 또 그 미미하면 또 하나를 더 먹고 이랬습니다. 근데 오전에 심장도 좋아지고 혈압이 정상되니까 일체가 다 좋아졌습니다. 심장이 좋아지고 잠 잘 자고 목이 마르던 것이 없어지고 기력실이 그런 손바람 다 따뜻해지고 그다음 관절도 좋아지고 어째 이 약이 이렇게 좋습니까?
0: 그런데서 그 혈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약 처방이라는 거는 딱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량이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다짜고짜로 빨리 해결하겠다 할 때는 우리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열알씩 잡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혈압이 저리 정상 돌아옵니다.
2: 예, 그래서 얘네 혈압 차이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밤잠 못 자던 것도 그렇고 또 만성 관절병도 그렇고 이 뇌혈전병 외에도 여러 가지 만성병이 다 날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0: 그렇지.
2: 이러니까 나 정말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악몽이 없어지고 손발 따뜻하고 해지고 그 다음에 관절병도 선생님 묘한 친구를 맞고 관절도 다 잃었고 하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0: 네.
2: 선생님이 항상 중리를 정전하면서 정말 많은 고생하면서 딱 중도년들과 들께 또 많은 사람들이 고질병에 대해서 정말 잘 이렇게 진단하고 그다음에 그거 진단한 다음에 정약 알선해서 친구도 잘 놓지 이래서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나는 많이 준비했길래 계속 네. 혈배강을 쓰면서 좋은 만년을 보내겠습니다. 선생님 예. 정말 고맙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예,
3: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네.
3: 저는 그 약 아직 먹어는 못 봤는데요.
0: 네.
3: 그 혈배강 그 약이 한 통에 얼마씩 합니까?
0: 이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하나는 전문 신경세포를 수복해주고 하나는 혈관을 관할해주고 예. 우리 이 두 가지 약 조합이가 698원입니다. 예.
3: 아, 698원.
0: 예, 예.
3: 그리고 풍수빵은 얼마씩 합니까, 한 통에?
0: 아, 풍수빵은 그것도 두 가지 약 조합인데 그거 988원입니다. 예.
3: 아, 988원입니까?
0: 네, 예, 예.
3: 원래는 한 700원 한 것 같은데.
0: 아, 그거는 그러면... 값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
3: 아, 그렇습니까?
0: 예.
3: 그럼 혈배강이 698원이고,
0: 예, 예.
3: 풍수빵이 988원입니까?
0: 맞습니다. 예.
3: 그러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혈배강 몇 통 싸면 몇 개 더 줍니까?
0: 지금 혈배강 오라지면 지금 값이 오릅니다.
3: 예.
0: 전국적으로 지금 오르는 계획과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6세트부터는 활동했습니다.
3: 예.
0: 6세트에 4세트를 더 드리고,
3: 예.
0: 그 다음에 10세트부터는 10세트 더 드린 동시에 오늘 결정한 사람들도 혈배강 10곽 또 더 드립니다. 예.
3: 아, 그럼 오늘 사람 좋겠고. 그러면 일단 풍수빵은 한 통에 988원인데 몇 개 더 줍니까?
0: 그 구체적인 거에 2880018번 전화
3: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화를
0: 아예 받더라고요.
3: 예, 그래
0: 통하지 않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3: 받지 않습니다. 걔네 전화 했대는데 약을 사긴 사야 되겠는데
0: 아.
3: 가격도 모르고 그러니까
0: 아.
3: 그러니까 풍수빵이 988원 몇 개 더 주는지 알았으면
0: 그 풍수빵은 6세트에 직접 6세트 더 드립니다. 예.
3: 아, 6개 더.
0: 예, 예, 예, 예.
3: 오늘도 결정함 이런 건 없습니까?
0: 거기다 전화 치시오. 그 전화 통합니다. 예.
3: 아, 통합니다.
0: 288, 예. 그 잘 적으시오. 내 생각에는 잘못 누른 것 같습니다. 예.
3: 아, 그렇습니까?
0: 예, 288.
3: 예.
0: 288.
3: 예.
0: 0018.
3: 아, 알았습니다. 그냥 내 전화 해보고. 그러니까
0: 예.
3: 풍수빵은 그래서 980원 떠야 되고.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약은 아직 먹어 못 받고 지금 선택하려고.
0: 예, 예.
3: 선생님과 걸어서 따위 소리 물어보자. 나는 혈압이 높고 허리하고
0: 예, 예.
3: 다리 상했습니다. 그게 어느 약 써야 됩니까?
0: 내 생각엔 두 가지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 예?
3: 아, 두 가지 다 같이.
0: 예,
3: 한 가지 선택하려면 어느 걸 선택해야 됩니까, 선생님?
0: 지금 제일 바쁜 게 어느 게입니까? 만약에 골과병 그게 더 바쁘다 하게 되면 풍수빵 선택하는 게 좋고.
3: 근데 다른 데 가서 치료도 많이 하고 약도 네. 많이 사먹고 근데 맞지 않아가고 치 맞은 게 매일 더 아파 죽겠습니다. 다른 데가 그래가지고 뭐 다리 허리 막 쓰지 못하겠더란 말입니다.
0: 좋기는
3: 뭐 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0: 좋긴 집이 연길입니까?
3: 예.
0: 좋기는 저하고 한번 대면하기죠.
3: 아, 그래.
0: 네, 예. 그래, 만나서 내가 병을 잘 진단해보고, 예, 우리한테 환자들 대부분이, 다른 데가 치료를 해봤는데 다 이기고 돈대로 팔고, 예. 이런 사람들 오는 사람 많습니다. 예.
3: 아, 지금 다른 데가 맞고서, 요즘 한 7달 됐는데, 미네 다리 쓰지 못하고, 허리 아프고, 미네 죽을 지게란 말이다. 내가 이거 왜 맞았는가, 그래서
0: 일단 거기다 전화 치시.
3: 예,
0: 그러니까 예약해. 우리 환자들 너무 많습니다.
3: 그거는 구수방 선택하랍니까, 선생?
0: 만약 거기다 일단 예 전화 치시오. 그래가지고 예. 만나 얘기를 하겠어요. 예.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0: 네, 말씀 주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4: 아, 저는 오늘 우리 집에 아저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0: 예. 예,
4: 우리 아저씨는 중풍 맞은 지 몇 개 됩니다.
0: 네.
4: 그래, 누우면 숨이 차고, 그 다음, 너무 숨이 차, 그 다음에서 바로 누워, 쉴 때도 바로 누워 모였고, 낮에도 누워있자면 그렇게 영 고통스러워 합니다.
0: 네.
4: 그리고 말씀하는 것도 영 잘 알아듣지 못하게 얘기하고
0: 네.
4: 음식을 다 쓸 때는 계속 잘 개끼면서 옆에 사

0: 사람들 보기도 참 힘들었습니다.
1: 네.
0: 선생님이 방송 통해서 이 혈배경약과 그다음에 건신고약을 같이
1: 아 건신고 같이 잡수했지.
0: 예. 이거 잡수매부터 차츰 차츰 나사지더라 말입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침구를 겸했지 할까 이. 이렇게 팔다리 잘 못 쓰고 이래던 게 많이 나사지고 이. 그러면 잠 숨이 술 차니까 누워 잠 잘 쉬더라 말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또 밥도 제대로 잡술 수 있더라 말입니다. 예.
1: 네.
0: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차츰차츰 활동해서 내려 층에서 2층에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 있더라 말입니다.
1: 네.
0: 그 이래니까 그 다음에는 영 내 홀이라든 늙이도 영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더라 말입니다.
1: 예.
0: 활동할 때 약 많이 쌀까요? 예, 나도 좀 그저 요즘 같이 늙어가는 게 무슨 거기서 거기란 말입니다.
1: 예.
0: 나도 이 약 같이 좀 먹어보자고 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먹고 보니까 예, 그러면 나도 그 소화도 잘 안 되고 밥맛이 없고 그래서 맥이 똑 떨어지던 게 이게 제법 왔단 말입니다.
1: 예.
0: 밥을 잘 먹게 되니까 힘이 나니까 이 아바의 동미를 잘 해줄 수 있단 말입니다.
1: 네.
0: 아, 걔네 지금 얼마나 그 바쁘던 고비를 남기던 거 생각하면 정말 머리 다 떨어지는데 이렇게 점차적으로 힘을 얻게 되니까 영 감사하단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예. 너무만 좋은 일이 어디
0: 있습니까? 예. 예. 오늘 그만 정말 하루 한 시간 새로운데.
1: 네.
0: 그래, 지금 예, 정말 이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약을 활동할 때 더 싸서 아바이가 둘 같이 더 잘 먹겠다는 거 말하느라고 오늘 전화를
1: 했습니다. 아, 예.
0: 예.
1: 네, 예. 네.
0: 선생님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3: 네, 그네 어머니에 대해서 지금 내 말씀하려고 하는데.
1: 네, 예, 예.
3: 네, 그 지금 가래도 없고 기침도 네. 좀 뜸하고.
1: 예, 예.
3: 식사가 지금 좋고, 그다음 지금 가래 그런데 잠깐 어때 혹시 식사할 때 좀 낀다만 한다.
1: 예, 예, 예.
3: 엄마 좀 더 지금부터 맞으면서 지금 화살을 지금 어제부터 맞고 그다음에 지금 그랬는데
1: 예.
3: 지금 예. 그래서 지금 그랬다 말이야.
1: 맞습니다. 예.
3: 예.
1: 지금 대단히 좋아졌죠. 예.
3: 예.
1: 중풍 걸린 게.
3: 예. 그리고 그 뭔가 뭐 지금 순서는 다른 뭔가 뭐 정신이 좀 좋아지고.
1: 정신 상태가 좋고.
3: 그래서 예. 뭐 있던 게 막 자절로 쭉쭉 굽으면서 지금 된다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조금씩 좀 짐도 더 맞고 약도 더 쓰고. 그래 좀 걸른 거 이제 앉아서 걸을 수 있으면 나 그게가 지금. 소원이 그게
1: 예, 충분하게 예. 됩니다. 예예.
3: 예예.
1: 예.
3: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뭔가 뭐 지금 더 맞고 약을 조금 더 쓰려고. 그래서 지금 증상에는 지금 좋은 현상 기침이 없어요.
1: 아 기침이 없을까?
3: 예예.
1: 잠 잘 자.
3: 대변은 좀 잘 누고.
1: 네 맞습니다. 원래 예. 변비 심했지 않습니까? 예.
3: 예.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전화 한 겁니다.
1: 예예예. 예. 예.
3: 예. 예. 지금 다른 증상은 뭐냐? 없습니다. 그리고 어. 그 종기가 지금 그 가래하고 기침이 그래서 지금.
1: 그러니까 옆에 사람 편안하죠.
3: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식사가 지금 좋아지고.
1: 예, 예.
3: 예. 그래서 지금 좀 그래서 계속 짐을 지금 계속 맞으려고 그래.
1: 예, 예. 좋죠. 예.
2: 네.
1: 예, 예. 예.
3: 다른 그런 거 없죠. 그리고.
1: 예, 예, 예. 이제 가서 보기죠. 예, 예.
3: 예, 예. 그래서 예. 지금 조금 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소원하게 그래서
1: 네, 걸어 댕길 수 있고, 네,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3: 예, 알겠습니다.
1: 네,
2: 네.
1: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약 처방은 제가 직접 그 공장에서 협조를 해가지고서리, 처방을 어느 약을 많이 역했다, 어느 약을 적게 역했다, 여기에 따라서 약값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결정한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이 5년 넘어 지금 경영하며 하고 있으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쓰는 과정에서 제가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황제내경에도 그렇고 상한론에도 그렇고 진구이올의 거기면서도 그렇고 약 처방에 우리 그 중풍이란 걸린 사람들이 그다음에 동맥경화 그 관상동맥이란 막혔거나 이런 사람들 우리 보통 샤오야오로 말했습니다. 우리 보통 바이설, 치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샤오야오는 꾸이즈하고 샤오야오 이것이 알아 그 해부학 각도로 본다 할 때는 꾸이수는 보통 우리 동맥 그쪽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정맥이란 거는 그 피를 그러니까 빨아들이는 게죠. 그러니까 심장에서 뭐 사지에 갔던 피를 다시 끌어들여서 심장에서

0: 자랑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중이들이 그 처방에다 이럴 때 소염 보통 15g 초과입니다. 10g, 8g, 5g 이렇게 했죠. 이어가서 근본상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량할 때 우리 이번에는 우스컷이었습니다. 그러게 되면 이 그 인차 다리라함에 잘못 쓰거나 특히 이런 그 중풍이랑 걸린 사람들이 보통 다리 것이 피를 공급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맺힌 혈전들이 다시 끌어모으고 이김에서 먼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한 것이 뭔가 이 소요로 마이어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 않고는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약량을 가량해 잡사라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쟤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제가 이제 예를 든 것은 그래서 소요만 예를 들었죠. 우리 심장질환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 진구야오리 거기면서 쓴 건 몽땅 여덟 가지입니다. 무슨 관상동맥 맞겠다 그러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증상이 다 틀리는데 거기면 습기 낀 거, 가래 낀 거, 뭐 어디면 가래 꼈다, 준 거 있겠다, 헌 거 뭐 있겠다. 그래가지고 심장 영향 받았다, 심부전에 물이 생겼다. 이게 그다음 풍수수 심장병이다. 이 몽땅 진단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는 게 뭐인가, 환자분들이 자꾸 그런 쓸데없는 돈 팔지 말고 먼저 낸데와서 제가 자꾸 말하는 게 그겁니다. 약을 사고 먼저 떠나서 진단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기본은 기초는 우리 이 혈배관 가지고 하죠. 그 다음 그 외에 뭐 증상에 따라서 무슨 꿀주를 도역했는가, 지금 소요 도역했는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약들은 뭐 주스를 도역했는가, 이게 다 틀리죠. 예, 그래서 이걸 통해가지고서 빨리 효과를 보자. 이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약량이 충족하게 되면 효과를 빨리 보는 겁니다. 혈압도 포함해서, 여러가지 관상동맥경화도 포함해서, 중풍도 포함해서, 예, 그리고 또 여러가지 뭐 낭종이 생겼거나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이걸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름철에 이럴 때는 꼭 우리 이 혈배강 써가지고 뭐 해줘야 되는가? 혈관 탄력을 회복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방면은 뭔가? 심장에 양기를 북돋아줘야 되죠. 심장에 많은 피가 너무 모자란다 할 때는 일단 우리 건신고를 꼭 같이 써줘야 됩니다. 예, 건신고가 주요하게 그 처방에 스우탕 처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보혈, 피를 보충해주는 네 가지 약재 다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그 농축에 나왔기 때문에 그건 대량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 매일 쩐징안신, 예, 잠 잘 못 자거나, 예, 특히 땀세게 흘리거나, 예, 이런 방면에 산중분 또 들어가 있죠. 전주청분, 천하분, 그 다음에 삼칠분 다 들어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산다강양화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예? 여기 매일 그 자지청피관은 우리 후메큐수의 300배 효능을 나타낼 수 있다. 이거는 이학상에서 다 검증이 나왔습니다. 비타민 E 매 알마다 33.3mg씩 들어가 있다. 대량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비타민 A 들어가 있죠. 그리고 빵과를 녹이는 단삼 7살하고 텍사가 들어갔습니다. 이 텍사가 영 중요합니다. 텍사는 주요하게 우리 꾸이징 놓고 말한다 할 때는 방광하고 곰팥이 경락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독소를 빨리 내보내겠다 할 때는 소변 그쪽으로 대변, 그쪽으로 내보내겠다 할 때는 택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신경수복제, 다섯 가지 이런 그 뿌리로 된 약재, 당삼, 황계, 치성, 단삼, 그리고 또 하소, 예, 이런 약재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오장육부 기초로 닦아주는 육색령지하고 오미자까지 들어가 있을까나, 전면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죠.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곡은 한하나 작사 리런의 작곡이 그리워라 나의 고향입니다. 가슴 아련한 그리움을 고스란히 전하는 이 노래를 통해 누구나 마음속에 품은 고향을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박경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을 한결같이 지키는 소나무처럼 강인하고 굳건한 정신을 노래한 곡이 있습니다. 최순희 작사, 박성철 작곡의 소나무입니다. 간결하고 힘있는 가사와 선율이 듣는 이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김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창순 작사 김일환 작곡의 우리의 면 좋을 시구입니다. 경쾌하고 밝은 리듬 속에 고향이란 자긍심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허미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리성비 작사 김여환 작곡의 고향산천입니다. 자연이 선물한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보며 마음의 평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장호 군만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미래 희망을 노래한 곡입니다. 김정권 작사 백희남 작곡의 꿈나무는 우리 조국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철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성장을 이끌어준 스승님이 따뜻한 정을 담은 곡을 준비했습니다. 방준 작사 황영하 작곡의 선생님의 향기는 은은하게 퍼지는 스승의 사랑을 향기에 비하여 아름답게 노래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어서 재관절 작사 최학산 작곡의 우리네라고입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연변이 마을 풍경, 사람들이 행복한 일상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으며 모두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을 느끼게 해줍니다. 비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몇몇 노래와 함께할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방부린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진달래꽃 활짝, 연변 운치 노래 2026년 연변 문화관광축제가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3: 연변 유래 장터가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 외곽에서 펼쳐졌습니다.
2: 연변조 당회 지식분자 향촌진흥 의료건강봉사단 설립 및 건원헌책사업실 현판 제막식이 그늘 연변대학에서 있었습니다. 진달래꽃 활짝, 연변운치 노래 2026년 연변문화관광축제가 10일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조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전역 자원을 통합해 12가지 특색 활동을 내와 연변 문화관광 브랜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문화관광 소비 새 주목점을 육성하게 됩니다. 성문화 및 관광청 청장 손광지,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조정엽 조석 조금성,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 조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인 리수옥, 부주장 윤조휘, 조정엽 부주석 권대걸, 중국인민대학 창의산업기술연구원 부원장이며 문화브랜드 평가 측정기술 문화 및 관광부 종점실험실 부주임인 송양양 등 지도일꾼들과 랩인들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손광진은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연변은 전성 문화 관광 발전의 선두주자로서 풍성한 성과와 다양한 주목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봄철 꽃 구경, 여름철 피서, 가을철 자가용 관광, 겨울철 눈놀이를 중심으로 전역 사계절 관광 제품 체계를 구축하고 새 경영 방식, 새 전경, 새 체험을 부단히 만들어냈으며 일련의 상징적인 문화 관광 대상을 알심들에 조성해 관광객 접대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전성 문화 관광 고품질 발전의 본보기로 되고 있습니다. 성문화 및 관광청에서는 앞으로도 연변을 전성문화관광 배치에 중요한 위치에 두고 연변이 특색자원 우세를 바탕으로 고품질 제품 공급을 부단히 풍부히하고 여러가지 경영 방식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며 문화관광 현대산업체계를 완성해 동부가 중요 관광 목적지로 빠르게 도약함으로써 전성문화관광 고품질 발전에 더 강한 동력을 불어넣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윤조휘는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이번 문화관광축제는 연변의 독특한 자연 풍경에 대한 례찬일 뿐만 아니라 연변의 깊은 문화적 저력에 대한 열정적인 칭송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연변은 동부가 중요 관광 목적지 건설을 목표로 문화관광 융합의 힘찬 동력을 가지고 질주한 데서 고품질 관광지들이 새롭게 승격되고 다채로운 문체활동이 잇따라 선보여 생태경관이 수려하고 문화적 내포가 깊으며 발전 동력이 넘치는 활기찬 연변을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문화관광축제는 다채로운 연변, 예술과 함께 군중문예 공연, 문화관광 육성 매력 연변, 선전활동, 무형문화재 장인정신, 문맥 연변, 무형문화재 기예쇼, 문화관광축제 가동식 등 4개 주요 내용으로 구성됐고 연변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풍성한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전시하게 됩니다. 개막식에서 연변주 관광상품대회 및 제8회 연결관광상품대회 25개 최종 진출 명단과 10곳의 연변주 무형문화재 특색 민박 우수 선정 사례가 공개되고 다수의 여름철 우수 문화관광 로선을 선전했습니다. 현장의 모든 관중들의 열렬한 기대 속에서 문화관광축제가 정식 시작됐습니다. 지도일꾼들과 랩인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진달래꽃에 생동의 물을 부어주었습니다. 진달래꽃이 찬란하게 피어나며 진달래꽃 활짝, 연변운치 노래 2026년 연변주 문화관광축제가 정식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산지와 기자입니다. 이번 문화관광축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인 무형문화재 장인정신, 문맥연변, 무형문화재 기예쇼는 조선족 전통 예의와 무형문화재 가물을 매개로 몰입형 무대 연출을 통해 현장 관중들이 연변 무형문화재의 살아있는 전승 가치와 독특한 매력을 직접 체감하게 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장인정신 문맥연변 무형문화재 기예쇼는 전통 민속복식을 핵심 문화 상징으로 전체 공연에 관통시키고 초나초동 사계절을 시간 맥락으로 4개장을 구성했습니다. 연결주민 정자부입니다. 무형문화재 공연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회감연과 조선족 전통 혼례 전시를 통해 짙은 조선족 문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문화관광축제에서 선보인 여름철 정품 관광 노선도 매우 매력적이라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직접 체험해볼 계획입니다. 다채로운 연변, 예술과 함께 군중문예 공연에서는 비상하는 연변, 붉은의 변강 비춘회 등 종목이 잇따라 무대에 올라 가모의 고향 연변의 활기찬 기상을 드러냈습니다. 문화관광 육성, 매력연변 선전 활동에서 연변 문화관광 부문에서는 산수, 민속, 생태, 변경 등 우수 자원을 통합해 관광객들에게 알찬 여름 문화관광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현장에서 상영된 진달래꽃 활짝 문화관광 주제 선전 영상은 다차원 전방위적으로 연변의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줘 관중들의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빛나는 시간, 음악여행 전기, 군성음악회 연결역에서는 다채로운 장르의 노래 공연으로 연결 주민과 관중들에게 수준 높은 시청각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최근 연례 우리 죄사는 문화로 관광을 이끌고 관광으로 문화를 구현하는 발전 초심을 시종 견지하면서 문화관광 고품질 발전 요구를 긴밀히 애워싸고 각종 문화관광 축제와 경기 활동을 알심드려 마련해 연변 관광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우리 조선은 한창 특색이 뚜렷한 동북아 중요 관광 목적지 건설에 힘을 쏟으면서 강력한 문화 관광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조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김현청입니다. 우리는 이번 문화 관광 축제를 계기로 1년의 특색 여름철 문화 관광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문화 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하고 관광 소비 전경을 승격시키려 합니다. 따라서 전주 여름철 문화관광시장 활력을 전면적으로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연변을 찾고 연변을 알고 연변을 사랑하게 함으로써 우리 주 문화관광 고품질 발전을 초동하렵니다.
3: 2020년 연변문화관광축제가 12일에 개막된 가운데 조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과 조 상무국에서 함께 내온 연변유래 장터가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 외곽에서 펼쳐졌습니다. 이 장터는 연변 특색 상품, 문화창의, 무형문화재, 레저 봉사를 전면 전시해 전주 문화상업 관광산업의 융합발전을 추동했습니다. 총 44개 특색 전시 부스가 설치된 이번 장터는 문화관광상품, 풍경구 자원, 상업무역 봉사, 금융 부대시설을 통합해 다원일체의 축제 소비 새 전경을 마련했습니다. 그중 주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33개 부스를 설치해 관광상품대회 수상작품 25점과 중점 풍경구 자원 8개를 집중 전시했습니다. 전시 품목은 문화창의, 무형문화재, 민속식품, 특색 담례품 등을 포괄했고 무형문화재 수공예품, 민속간식, 림하 귀중품, 생태 음도 등 우수 상품을 모아 연변의 특색 산물과 문화창의 혁신 성과를 다각도로 보여줬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조 상무국에서는 특색 커피, 영상 오락, 특색 음식 등 경영 방식을 포함한 9개 상업무역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다채로운 전시품들은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연변 배향 커피 봉사 유한회사 총경리 루려입니다. 이번에 연변 특색 커피 제품과 커피 문화창의 제품을 선보였는데 그중에는 2026 중국 관광상품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상품도 있습니다. 인삼커피와 인삼커피 물광 마스크도 준비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변 풍미를 경험하고 문화상업 관광 융합 가운데서 커피 산업 매력을 느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연변유래 장터는 축제를 통해 발전 동력을 모으고 전시를 통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문화관광, 상업무역, 산업자원 봉사를 효과적으로 이어줬습니다. 이와 동시에 연변유래 지역 브랜드 영향력을 한층 높이고 문화관광 소

0: 소비시장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 전주 문화상업관광의 고품질 융합발전을 위한 튼튼한 동력을 축적했습니다.
1: 빛나는 시간 음악여행 전기 군성음악회 연결력 활동이 10일 저녁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실력파 가수들이 번갈아 무대에 올라 인기 가요를 부르며 열렬한 분위기 속에서 연결의 찬란한 여름밤을 밝혀 도시 문화관광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당일 저녁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화려한 조명과 무대 효과로 열정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효월로반, 왕혁심, 자시도지, 서예 등 호양림, 서은 총 6명 가수가 번갈아 무대에 올랐습니다. 운치는 국풍 곡목과 서정적인 가곡, 지역 특색이 짙은 장족풍 민요 등 다채로운 곡이 울려 퍼져 관중들의 청춘 추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왕청 주민 정천용입니다. 멀리 나가지 않고 이렇게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연변이 점점 활기차고 번화해지는 모습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할빈 관광객 양천우입니다. 할빈에서 특별히 고속열차를 타고 연결까지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공연이 정말 기대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듣던 노래들이라 너무 반갑습니다. 공연 관람 외에도 연결은 민족 특색이 짙은 매력적인 도시라고 느껴 며칠 더 머물며 관광할 계획입니다. 이번 음악회는 음악을 매개로 연변의 야간 문화 관광 소비 전경을 풍부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몰입형 시청각 향연을 선사하고 연결 야간 문화 관광 시장 활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0: 연변두 당외 지식분자 향촌진흥 의료건강봉사단 설립 및 건은헌책 사업실 현판 제막식이 근일 연변대학에서 있었습니다. 주당위 통전부, 연변대학, 주위생건강위원회, 연변농업과학원 등 여러 단위 책임자와 업종 전문가,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 모였습니다. 의식에서 현판 제막식과 기수 전달식을 시작으로 연변두 당외 지식분자 향촌진흥봉사단 의료건강봉사단이 정식 설립됐으며 건은헌책사업실도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주당의 통전부 간부처 처장 시의입니다. 전주 광범한 당외 지식분자들의 전문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현지 실정에 맞고 실제적인 일을 하는 실천 플랫폼을 구축해 보다 많은 인재들이 기층 일선에서 봉사하고 전문 기술을 밭두렁에 접목시키며 참된 식견을 발전 결책과 융합해 진정으로 당외 인재 자원을 활성화함으로써 연변진흥 발전 에너지를 부여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변주 당외 지식분자 향촌진흥봉사단, 의료건강봉사단, 건은헌책사업실이 세워진 후 기층 무료진찰, 농업기술 지원, 자문 및 정책 제안을 일체로 한 통전봉사 새 플랫폼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제 주당위 통전부에서는 인재봉사 플랫폼을 잘 활용하고 당외 인재 자원을 통합하며 플랫폼에 의탁해 정밀화, 상시화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해 우리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과 향촌 전면진흥, 의료위생 질적 향상 효율 증대에 통전에 새 동력 에너지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1: 육캔컵 전국 청소년 배구 초청 경기가 일전 연변대학 체육관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소학조, 초중조로 나누어 이틀간 진행되는데 전국 16개 우수 청소년 배구팀 선수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대회는 체육 교육 융합을 심화하고 청소년 체육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고품질 청소년 배구 경기 교류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치열한 각축 끝에 연변 육캔 배구 구락부팀이 소학조 우승을 차지하고 장춘 정화 청소년 체육 구락부팀이 초중조 우승을 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다채로운 연결, 매력적인 깜짝 공연 조제 활동이 일전 개막됐습니다. 몰입식 민속 공연이 도시 야경을 밝히며 여름철 문화 관광 분위기를 후끈 달궜습니다. 이번 깜짝 공연 활동은 상시와 공연 기재로 운영되며 공연 기간은 10월 5일까지입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 10분에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맞은편에서 고정적으로 문예 공연을 펼치는데 문예로 도시문화 관광 발전에 활력을 부여하고 주민들의 야간 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며 관광객들의 놀이 체험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0: 종화 우수 전통 문화를 전

0: 승 고양하고 즐겁고 상서로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며 주민들의 전통 문화 활동 참여 열정을 더 고취하기 위해 도나시에서는 오는 19일 오전 도나시 북산 주변에서 단오 주제 장터를 열게 됩니다.
1: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주간 화의요법 봉사를 최적화하며 진료 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연변대학 부속병원 종양과 주간 화의요법 중심은 원래의 외과 병동 103실에서 내과 병동 14층으로 옮겨졌습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14일 저녁 7시 30분에 원정에서 남통 지훈팀과 올 시즌 중국 축구 갑그리그 11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어 종합채널과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율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 신경통,

갈비축 골가시, 골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0: 02-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5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0: 연변 우기대학방 2층 회원 총신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 매대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

0: 양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0: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단오 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현금 2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현금 3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현금 5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현금 10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이외에도 활동 기간에 매일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청취자 중 선착순위 10분에게는 사은품으로 바닷가 오리알 선물세트 혹은 웅담지황 눈약 2곽 중 한 가지를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상담 및 긴급 주문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에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우리 이번이 단오절 맞이 우대 활동의 특징을 하게 되면 사실 때 약도 많이 드리고 있지만은 현금을 직접 감해드리는 것이 한 개 특징으로 있고, 우리 이전에는 그냥 우대 활동할 때만 6곽부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3곽, 3곽서도 우대 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시려 하는 분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해 보시라고 알려드립니다.
0: 네. 그러니까
1: 동충하초라는 것은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 없고, 발효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약 효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고기 동충하초를 발효해야만이 다른 약이 없는 300여종의 충초조대, 충초소, 활초다당, 19가지 아미노산, 테르라든가 알파분해매, 피마포사균, 셀린 등을 촉진해낼 수 있어가지고 다른 약에서 안 된다는 이런 병들이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나이가 들어대서 우리 치료를 포기하신다면 인생의 종점에 남먼저 가게 되지만은 지금이라도 신심을 갖고 동충하초 발효균을 포기한다면, 예, 지금 이미 또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70대에서 90대 되는 분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시고, 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 기쁜 감에 또 많은 분들을 전화해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나이가 더

0: 그래서 우리 동청아초 발효균분 신심을 갖고 쓰신다게 되면 늙은 나무에 새싹이 돋아날 수가 있고 꽃이 필 수가 있고 새롭게 청춘의 활력을 확보할 수가 있고 면역력하고 저항력이 제거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젊은 분들이 걸리는 병에서 해탈될 수가 있고 또 늦게 발병할 수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약에서 효과를 보시지 못한 분들한테 제가 그냥 이야기를 드는데 우리 지금 치료가치가 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가치가 없다고 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약을 써서 잘 해결되지 않는 우리 내시에 계신 분들 치료를 포기하셨던 분들 우리 동청아초 발효균분을 쓰신다게 되면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청아초 발효균분은 한가지적으로 오장육부를 치료해 주는데 우리 비장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말하게 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먼저는 비장하고 위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 치료를 하러 갑니다. 비장위가 좋아서 내가 음식을 먹어야 우리 맥도 나게 되고 피도 만들어줄 수가 있고 또 우리 비장위가 좋아야 이 많은 분들 우리 음식하고 밀접한 이런 관계를 갖고는 비장위가 좋아진다게 되면 우리 일반적인 전화 공능에 일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기 정량 부분을 전화돼가지고 우리 전신이 수상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전화합니까?
1: 네.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2: 선생님 나는 동청아초를 먹고요. 좋습니다. 혈압이 좀 잘 됐지. 심장 톡톡톡 하던 게 그게 변화에 대해서 영 좋지. 중계도 마음대로 올라지. 어제는 우린 데서 비 그냥 왔습니다. 그래도 이 무릎이 한나도 이렇게 됩니까? 밤에 변화에 닿습니다.
0: 맞죠.
2: 예. 무슨 이전이 무릎약이랑 무슨 빼약이랑 먹어도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레등이 동충하처럼 먹은 다음에 나는 영 좋습니다. 예. 이래 말하면 자꾸만 사람들 어딘지 몰라. 동충하처럼 먹고 대사에 좋습니다. 여기 돈 벌고 뒤처리에 내 뼈 야금야금 이렇게 없앤다.
0: 맞죠.
2: 선생님이
0: 예.
2: 다른 약을 이전엔 많이 먹었습니다. 예, 토 이래 놓고. 근데 식으면 예고도 아침에 한 번 턱 먹어먹어도 할 날이 예고도 아무런 근심도 없대, 그 뭐니까.
0: 맞습니다.
2: 이전이 예, 근심이 많았지. 이 약을 먹고 또 무슨 지화에 대한 또 저 약을 먹고. 그러든지 식으면 동성화설거도 하나만 어느 날 먹으면 그래서 그때고 밥도 잘 먹고 유쾌하게 놀기도 잘하고 활동땀도 잘 댕기고 선생님이 이렇습니다.
0: 맞죠.
2: 예. 옛날에 황제들이 쓰는 약이 되고는도 정말 내 몸에는 딱 맞는 약입니다.
0: 맞습니다.
2: 예, 지레 할 때나 있을 때 나는 돈이 지내 많지 못합니다. 말 타지 못하고 양손을 지레 조금 조금 계속 잡아고
0: 그러십시오.
2: 예, 한 세자 말 싸지 말고 예, 여수통 몇 통 조금 조금 계속 싸서 먹다 고
0: 이번에는 세 통부터의 우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이제 예. 그러실 때다, 예.
0: 맞습니다.
2: 돈도 가내준다지, 얼마나 좋습니까?
0: 맞죠, 예.
2: 예. 우리 친척들이 내 토토야 놓고, 지금은 싸무니 하고, 그것들은 계속 돈 좀 있는 것들이 한세 좀 많이 싸줬으면 좋겠는데, 예, 말은 자꾸 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나는 계속 쌀 거나, 예.
0: 맞습니다, 예.
2: 선생님은 돈이라고 소개해도,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0: 예, 선택 잘했습니다.
2: 그럼가?
0: 맞죠, 예.
2: 선생님, 수고를 하십시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우리 비장이 그 운하 공능 실조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 금방 먹은 음식물이 정량 영양으로 전화될 수가 없고 인체가 소요하는 양분을 얻을 수 없게 될 수가 있고 인체 세포라는 것은 영양 불량으로 인해서 기아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먹었고 매우 정밀하고 비싼 것으로 먹었다 하지만은 도리어 얼굴이 창백하거나 심신이 피로하고 맥이 없고 영양불량이 오거나 몹시 요이거나 빈혈등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길어진다게 되면 세포가 노화되고 조직병변이 나타날 수가 있고 기관이 쇠가리 올 수가 있고 계속해서 인체의 사망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전화할까?
1: 네.
3: 네, 수고하십니다. 나도 예, 동청아초를 네. 먹고 있는데 그 여기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먹기 전에는 예, 심장도 나쁘고 그다음에 혈지도 높고 예, 복맥경화에서 이래 그런지.

0: 아침에 일어나면 행한 게 별로 정신 못 차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냥 밤을 일어나자면 별로 행한 게 어렵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 통차 하차 먹은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흘러갑니다.
1: 맞지요. 예.
0: 예. 정신을 흘러가면 눈이 번뜩 뜨면서 예, 눈이 이렇게 헷갈아지는 것 같고 예, 몸도 헷갈아지는 것 같고 예. 야, 이게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지요.
0: 그러고 예, 신장이나 빠가지고서 예. 그래도 후두두 하면 누구야 문을 두드리는 것 같고 자꾸 누가 당기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두두 하면서 예. 그게 그것도 이롭지 않을까 글쎄. 야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래서 선발 신어가지고 애할 때 있습니다. 여름에도 그것도 계속 두꺼운 양말 신고 이랬는데 지금 이 동체 하체 먹은 다음에 발이랑 다 어떻게 더워졌는지
1: 맞죠.
0: 예, 양말 신으면 침침해 못 살겠습니다. 그 양말 다 벗고서 밤에 잘 때 내 발 내놓고 내 어찌나도 내 발 내놓고 자 먹인 처음이라고. 그때 내 약을 많이 먹었는데 어째 그건 아이들이었더라. 그런데 이번에 동체 하체를 먹은 게 야, 이 약은 정말 예.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자란 그저 이런 높은 데서 살아 그런지 효과도 빠르고 그저 야금야금 좋아진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0: 예. 하여튼 묘한 약입니다. 내 그래 야 이거면 내 이 약을 정말 선택을 잘했다 이랍니다.
1: 맞지요.
0: 변비스가도 아, 한 며칠 쉬자면 보는 게 정말 좋을 지경입니다, 정말이. 야, 그 정말, 아, 낙심하도 또 바쁩대다, 정말. 그런 게 지금 그게 어쩜 이렇습니까? 야, 이게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1: 여기에 300억 개 유익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변비가 있거나 설사가 있는 분들이 꼭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
0: 예, 정말 그렇습니다.
1: 맞지.
0: 이 약은 예. 정말 예, 들어서는 모른다. 저절로 써볼까? 예. 확실히 좋습니다. 그죠? 정말 한날 저것도 와주고, 저것도 한날 좋아지고, 아까 예, 정말 재미 납니다. 이 약이.
1: 맞죠.
0: 예.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한 번만 먹으면 아무 부담도 없지. 효과도 좋지. 얼마나 좋습니까?
1: 맞지요.
0: 예, 이번에 그냥 돈도 빼주지. 이래까? 예. 내 이번에 활동에 참가를 좀 싸자. 그래 전화드리겠습니다.
1: 그러십시오.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0: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2: 편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중에서 말하게 되면 병을 치료하려 한다게 되면 제가 이제 시작해도 얘기했지만은 먼저는 우리 오장육부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먼저는 비상부터 치료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상공론이란 것이 정상이어만이 우리 먹은 이런 약이라든가 음식물, 보양품 등이 비로소 진정으로 신체에 흡수돼가지고 작용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비상이 좋지 않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었다 해도 모두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병치료에서의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게 됩니다.
2: 네, 그래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우리도 그 집에서도 이 동충하초 쓰는 가족입니다.
1: 예.
3: 우리는 쓴지 오란다. 그 효과 대단히 좋습니다.
1: 맞지요.
3: 우린 지금 너 늙고 있는데 이거 개척약으로냐고 좋다는 건 다 써봤지만 예. 이 마지막으로 이거 쓰는 거 싸서 썼는데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1: 맞지요, 예.
3: 어찌할까요? 놈이 뭐 병이 아이든 것이 없이 다 병인다. 그랬나까요? 약이 정말 광고 약이로 무슨 좋다는 약은 다 써도 효과를 못 보고 그랬는데 이 동충하철 쓰면서부터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1: 맞지요.
3: 어찌할까 나는 예, 발과 손이 시려서 너무 자지도 못하고 그저 고생 죽게 했습니다.
1: 예.
3: 그런 게 이 동충하초 발효경분 쓴 게 그거는 깜짝같이 그저 없어지더란 말입니다.
1: 맞습니다.
3: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원래 영 고생하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진 게 그다음에 기억력이 영 없었습니다.
1: 예.
3: 정말 마지막 치매까지 오는 것 같은 게 막 조급함이 영 그랬댔습니다. 굉장히 경력도 차츰차츰 지금 돌아선 게 이전보다 많이 좋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1: 그 다음에 더 위인 아파트 한고성했습니다. 이 약을 저 단약은 다 쓰고 이왕병원에 다 댕기 그런데도 무슨 위병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위병 떨어져서 밥을 잘 먹으니까 힘이 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맞죠, 예.
1: 밥을 먹을까 힘이 나지. 그저 어떻게 그게 사람 사는 게 영 애나게 그저 매력 없어서 흔들거리고 그랬던 게
0: 맞습니다, 예.
1: 맥이 나서 예.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그래서 내 못 살기 싶다 못 살라 다 다닙니다.
0: 그렇죠.
1: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리고 예. 또 이 저기 뭔가 심장이 또 나빴어요. 어우 고생했습니다. 그 심장 막 주저 세 개나 해요. 병원으로 들락날락 하면서 영혼 고생하는데 이거 먹기 시작해서 병원을 술 대니까 얼마나 폐가 나고 좋겠습니까?
0: 맞죠, 예. 내시계로.
1: 내시계로. 질색이 나게 그렇게 따라다니게.
0: 맞습니다, 예.
1: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걔 내기는 대단히 좋은 이야기. 그래서 계속 쓰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요즘 이야기 매달려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0: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예.
1: 예.
2: 네.
1: 그래, 이번 할도이라 있을 때 또 조금 싸다고 전화드렸습니다.
0: 그러십시오. 283-0666 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1: 예. 안녕히 계세요.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우리 비상병이라는 거는 여러 개 장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우리 혈관류라든가 림파류라든가 백혈병, 우리 간경화 이런 비상 공능이 또 그 실조가 있게 되는데 우리 역시 위에서 말한 이런 병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외 비상이란 건 우리 혈액이 맥중에서의 운행을 통솔해 가지고 맥이 흘러가는 이런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소위 우리 오장육부의 혈이란 것은 비상하고 기의 통솔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혈뇨라든가 빈혈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비상에 병이 생긴다면 가장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이 정기신, 그러니까 우리 기하고 정을 말하게 되는데 비상이 기가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 소고기 운하가 안 되고 기활 산생에 이대원이 없어지면서 신경이 피로하고 맥이 없는 이런 증상들이 출현할 수가 있고 머리하고 눈에 현혼증이 나타나게 되고 배가 장만하거나 설사거나 심지어 어떤 분들은 탈강이 나타나거나 내장 하소 등 이런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증상들은 모두 우리 동충하초 발현염은 특히 우리 비장위를 치료해주기 때문에 비장위가 또 우리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1년 4개절 놓고 말한다게 되면 봄에는 간을 보양해야 되고 여름에는 심장을 보양해야 되고 가을에는 폐를 보양해야 되고 겨울에는 신장을 보양해야 되는데 1년 4개절 그냥 보양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비장하고 위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0: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1: 네, 계속 설명 주시죠.
2: 네,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중약은 비장하고 위, 생명 통로를 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인체의 흡수라든가 통로를 열어주게 된다면 비장 위 정상한 운행이 회복되는 동시에 인체의 위장하고 장도의 160개 유익군이 매 한 봉지에 우리 300억 개의 이런 활성 유익군으로 풍부하게 확충돼가지고 빠르게 약물의 요성분을 흡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이지만 우리 지금 그 변비로 고생하신 분들, 또 설사로 인해서 고생하시던 분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해결받는 것이 바로 우리 300억 개의 이런 활성유익군이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위의 열로 인해서 변비가 왔던 분들, 그리고 또 위의 이런 비상이 양이한 분들, 찬 분들, 이런 분들이 설사라던 분들, 이런 분들이 하나는 우리 그 이런 300억 개의 유익균이 작용을 인해서 이런 변비를 고생했거나 설사로 고생했던 분들이 모두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위가 우리 그 통하게 된다면 비장위 운하 능력이란 것이 가강됩니다. 비장하위는 또 우리 수곡의 정화를 운하하게 되는데, 서에서 말하는 당, 지방,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 제가 그냥 당뇨병 얘기를 할 때 알려드렸지만은 우리 당뇨병 오게 되면 당, 지방, 단백질이 이런 그 활성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운하가 잘 된다면 당리 역류이 제거될 수가 있고 혈량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하나는 동충하초 발효균을 쓴다면은 우리 당뇨병 그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당뇨병이 오게 되면 합병증, 우리 체내에 한 80가지는 합병증 이런 괴가 오게 되는데, 이런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소화가 정상이 된다면 인체 혈지라든가 담고춘이라든가 감유삼지가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고혈지라는 것은 담고춘하고 감유삼지 이 두 가지가 수치가 함께 높아가게 되면 혈지가 높다고 말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저도 동춘하초 발효균 부먹는 환자입니다.
2: 예.
3: 한 1년 정도 넘게 먹었습니다.
2: 예.
3: 예, 이거 먹기 전에 언제 나이서 그런지, 그저 여기저기 다 불편하고, 특히 이제 추위를 세게 타고, 이 아래 이게 발이 대단히 추워였습니다. 남보다 이 양말도 두꺼운 거 신고, 신발도 두껍게 신고, 신발치에 두 개, 세 개 깔아도 계속 발이 시려봐가지고, 발이 시려보면 또 감기 금방 오고, 이래서 감기를 계속 달고 있다시피 했단 말입니다.
2: 그랬겠죠.
3: 예,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뭔가 이게 잠도 잘 아야지, 잘 때면 식은땀 자꾸 흘리지, 신장이 계속 후들후들거리면서 이 혈압 조절도 잘 안 되지, 이렇게 잘 때면 꿈도 많지. 그러면 메태를 고상해서 그간에 그래다 나가 약이 남아있었죠. 그죠?
2: 그랬겠죠.
3: 예. 중약도 먹어보고 광고에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먹을 땐 좀 이래 먹으면 이 효과 보는 것처럼 하다 계속 그 약을 효과 보니까 제 안 끊고 계속 먹는다 말입니다. 연속이. 그래서 어쨌든 치료하자고 먹자는데, 그래다도 또 먹는 도중에도 자꾸 반복이 오고 반복이 오고 이렇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또 그 약을 또 끊고 또 약을 바꿔보고 이래 진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정말. 그래 나는 뭐 군도 잠도 바로 못 자지, 먹지도 못하지, 아까 그니거도 팍팍 내렸는데, 이 동춘하초 바로 경부는 먹고, 지금 잠도 잘 자지, 지금 군이란 대단히 세게 올랐습니다.
2: 맞죠.
3: 맛이 없는 게 없습니다. 진짜, 술 맛도 빼먹어도 무수개나 역맛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군이 군대리 회복돼서 이렇게 돌아왔단 말입니다.
2: 맞습니다.
3: 소변에도 거품도 나고, 자고,

0: 네, 그랬는데 그 증상도 없어졌지. 자관 이야기 용투기 합니다. 먹어보니까 알기긴 알깁니다.
1: 맞죠.
0: 진짜 이 선생님이 강의하는 게 이 무슨 4,500m 되는 고산 지역에서 자란다지. 여름에는 풀로, 겨울에는 벌레. 자관 이게 용투기 하더란 말입니다. 거기다 또 특히 또 뭐 발효꽂이 해서 발효한 상품들이 30배 이상 이렇게 효과도 좋다지 하니까 이 진짜 이 선생님이 강의하는 게 딱 맞습니다, 진짜.
1: 맞죠, 예.
0: 예, 선생님 강의 진짜 너무 잘합니다, 진짜. 이래 내 먹어보고, 예, 강의한 거 들어보고 하면 예, 정말 이게 딱 맞는다 말입니다. 예, 또 거기다 또 여러 사람들이 또 광고에 대해서, 이 방송에 대해서 이래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예, 진짜 예, 아, 이 진짜 없구나. 신심이 더욱 가지게 되니 내가 먹어보고 효과도 좋지. 또 이 여러 사람들이 반응한 거 들어봐도 그렇고 겟남 선생님 강의하는 거 들어봐도 그렇고 예, 아 이게 진짜 이게 내 몸에 이게 딱 맞는 약이구나 해서 예, 예 먹다 먹다 한 1년 좀 넘게 먹었는데 약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리 방송 들어보니까 예, 이번에 활동이 특별히 좋습니다. 예.
1: 맞습니다.
0: 네, 내가 들어본 거는 이렇게 현금이랑 감해준다는 거 못 들은 것 같은데 이번에 현금도 감해준다지 또 이렇게 약도 많이 주지 하니까 예, 상품이 이렇게 어쨌든 이게 조건이 좋지 하니까 내 배달받아 계속 먹으려고 그래 좀 배달받기죠. 그래 전화했습니다.
1: 그러십시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0: 예, 2830666번에
1: 예.
0: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 우리 혈증이 높게 된다면 혈성도 피가 걸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동맥경화가 형성되면서 심혈관병, 심장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예, 그리고 우리 풍, 이런 중풍 등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지금 동충하초 발현균부는 당뇨병이거나 고혈압이거나 예, 그리고 동맥경화, 심장병 예, 우리 모두의 아주 치료 좋은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에서 효과를 보시지 못한 분들을 하게 되면 동충하초 발효균분 지금 우리 활동하는 이런 괴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멘탈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실패를 나 자신과 분리해 바라보고 또 작은 성공을 쌓으며 비교 대신 나만의 속도를 인정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일상을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의 꽃을 피운 명인과 명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음의 새기는 명인 명언.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이미 절반의 용기를 가진 것이다. 이 말은 조반니 보카치오의 명언인데요. 오늘 마음의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인간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 했던 위대한 이야기꾼 조반니 보카치오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인생에 대한 명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사랑은 인간을 가장 고귀하게도 가장 어리석게도 만든다. 두 번째, 행운은 준비된 마음을 사랑한다. 네 번째는 인간은 웃음 속에서 자신의 진실을 드러낸다. 이 밖에도 지혜는 책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완성된다 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문학 인생에 대해서 잘 보여줄 수 있는 일화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영웅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왕과 전쟁, 승리와 패배의 기록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읽어내죠. 그런데 오늘 만나볼 보카치오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왕보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더 오래 시선이 머물렀고 거대한 이상보다 인간의 욕망과 웃음, 사랑과 허영, 슬픔과 생존의 이야기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에는 신화 속 영웅보다 골목길의 상인과 사랑에 빠진 청춘, 수도사와 귀부인,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영리한 인간들이 살아 숨쉽니다. 오늘은 중세와 르네상스의 문턱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가장 생생하게 기록한 이야기꾼 조반니 보카치오의 삶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조반니 보카치오, 그의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은 아마 데카메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단지 한 권의 책을 남긴 작가라고 소개한다면 그것은 거대한 숲을 나무 한 그루로 설명하는 것과도 비슷할지 모릅니다. 보카치오는 이야기꾼이었고 시인이었으며 학자였고 무엇보다 인간을 사랑한 관찰자였습니다. 1313년 무렵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그는 명문 귀족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상인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현실의 냄새를 가까이에서 맡으며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문학은 배를 채워주지 못하고 신은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이 아니라는 생각이 당시에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그래서 젊은 보카치오는 상업과 법률을 배우기 위해서 나폴리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늘 그러듯 어떤 길은 우리가 선택하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불러내는 법이죠. 나폴리는 당시 유럽에서도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항구에는 상인들이 드나들었고 거리에는 여러 언어가 섞여 흘렀으며 궁정에는 음악과 시가 살아있었습니다. 젊은 보카치오는 숫자와 계약서를 배워야 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서관과 궁정, 시와 이야기 속으로 스며들었고 점점 문학이라는 세계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보카치오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피안메타입니다.

실존 인물이었는지 문학적 이상형이었는지는 지금도 논쟁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보카치오에게 남긴 흔적입니다. 그는 피암테라는 존재를 통해서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힘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젊은 보카치오의 글에는 사랑의 황홀함과 동시에 그 사랑이 남기는 상처와 갈망이 진하게 묻어납니다. 사랑은 늘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죠. 보카치오 역시 그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때로는 인간을 신으로 만들지만 동시에 깊은 고독 속으로 밀어넣기도 한다는 것을 그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낭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간이 얼마나 흔들리는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하면서도 다시 사랑을 꿈꾸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현실의 그림자가 함께 존재합니다.

네, 계속해서 조반니 보카치오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보카치오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인간을 이상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냉소적으로 조롱하지도 않았고요. 대신 인간이 가진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사건이 찾아옵니다. 1348년 유럽을 뒤흔든 흑사병이 이탈리아를 덮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염병을 역사책 속 사건으로 읽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그것은 세상의 끝과도 같았습니다. 거리에는 시신이 쌓였고 가족들은 서로를 두려워했으며 질서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문명은 너무도 쉽게 무너졌고 사람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 앞에서 서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폐허 속에서 보카치오는 놀라운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이런 시대에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이 대답이 바로 데카메론이었습니다. 10명의 젊은 남녀가 전염병을 피해 피른 채 외곽으로 떠나고 그들이 서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시간을 보내는 구성. 겉으로 보면 단순한 이야기집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보카치오가 바라본 인간 세계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데카메론 속 사람들은 착하기만 하지도 악하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수도사는 욕망에 흔들리고 귀족은 어리석으며 평범한 사람은 놀라울 만큼 기지를 발휘합니다. 어떤 이야기는 웃음을 터뜨리게 만들고 또 어떤 이야기는 인간의 위선을 날카롭게 비춥니다. 흥미로운 것은 보카치오가 인간의 욕망을 죄악으로만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세사회는 인간의 욕망을 억눌러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보카치오는 욕망과 사랑, 탐욕과 회욕마저 인간이라는 존재의 일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심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해하려 했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단테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보카치오는 단테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테를 정신적 스승처럼 존경했습니다.

신곡을 연구하고 해설하며 단테의 언어와 사상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깊이 헌신했죠. 어쩌면 그는 단테 안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문학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인간과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믿음, 그리고 모국어로 글을 쓴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확신 말입니다. 보카치오는 단테와 함께 이탈리아 문학의 기초를 다진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네, 이러듯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이미 절반의 용기를 가진 것이다 라는 조반니 보카치오의 명언대로, 또 조반니 보카치오의 문학 인생에 대한 이야기대로 그는 인간 중심의 시선을 통해서 중세적 세계관에서 르네상스 인문주의로 향하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의 욕망과 감정을 문학으로 그려내는 방식 역시 그의 유산 위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조반니 보카치오의 이야기와 함께 했는데요. 조반니 보카치오의 문학 인생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명언으로부터 그의 훌륭한 가치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혹시 앞서가는 남들과 또 멈춰서 있는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에는 시선을 잠시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고 말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다음날 도도는 호생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이혼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상의할 계획이었다. 도도는 소금이 친구는 소중하다고 한 말을 깊이 새기고 있었다. 박매와 헤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호생이 가장 적합한 중재자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도도는 호생을 여러 차례 찾아갔었지만 너무 오랜 친구이다 보니 호생은 오히려 이 일을 맡아주기를 꺼렸다. 하지만 도도의 간청에 억지로 동의하며 도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랐다. 호생은 박매가 걸어오는 모든 전화를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받아야 하며 태도는 언제나 부드럽고 진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과를 충분히 표현해서 박매가 다시 마음을 돌릴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알겠다고 했다. 어느 날 밤 8시경 호생이 다른 전화로 도도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호생은 잠시 뒤 박매가 자신에게 전화가 올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이어 정말 박매의 전화가 걸려왔다. 아직 분노가 가득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호생은 이런 분노는 그냥 충분히 풀어주면 서서히 가라앉게 되는 법이라는 것을 알고 차분하게 대응했다. 그 후에도 박매는 여러 차례 연속해서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에는 태도가 여전히 원망스러웠지만 차츰 차분해지면서 나중에는 어쩔 수 없다는 서글픔만 남게 되었다. 도도는 속으로 호생의 능력에 깊이 감탄하고 말했다. 엄청난 대화 능력으로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가는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저께 밤에는 호생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이제 박매가 완전히 마음을 접었고 기본적으로 이혼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도도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며 정말 좋다고 외쳤다. 그리고 천번 만번 호생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10분 뒤에 박매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헤어지는 것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밤 8시 30분 호생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소금은 눈치를 채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호생은 도도에게 박매가 이미 모든 일에 동의했고 곧 전화가 올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도도는 다시 한번 고맙다고 했다. 호생은 몇 차례 대화를 나누다 보니 박매가 이제 울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도도는 박매를 잘 알고 있으니 울지 않고 떠들지 않으면 마음을 완전히 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정말 호생 덕분이라고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호생은 이것은 그냥 변호사로서의 정해진 절차일 뿐이며 오랜 친구로서 마음속으로는 꺼려지는 일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했다. 도도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사과하며 웃음으로 상황을 넘기려 했다. 이렇게 호생과의 전화를 끊었다. 소금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로 아래층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내 방송 소리가 들려왔다. 문과 창문을 꼭 닫고 방화 및 도둑에 주의하며 돌발 상황을 예방하라는 반복적인 안내 소리가 멀어지다가 가까워지기를 반복했다. 도도는 소재 탁자의 알람 시계를 쳐다보았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도도가 전화를 받자 박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도! 도도! 도도! 이 목소리는 매우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고 전화 신호가 매우 불안정한 것처럼 들렸다. 박매의 목소리는 마치 폐기된 우물 속에 빠진 것처럼 미아리 쳤고 주변에는 모래바람이 부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했다. 도도는 빨리 말해달라고 재촉했다. 박매는 서명했다고 짧게 말했다. 도도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박매 보고 무슨 말을 했냐고 다시 물어보았다. 박매의 목소리는 여전히 미아리 치며 잡음과 섞여 들렸다. 도도는 감격한 나머지 밖으로 나왔다. 난간이 살짝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져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제야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이때 박매는 마치 완전히 정신을 차린 것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0: 잘 만났으니 잘 헤어지자. 나 소명했어. 도도는 좋다고 답하며 자신도 소명을 해야 하냐고 물어봤다. 박매는 자신은 소명했으니 이제 조용히 살 것이라고 말했다. 증명서 발급 위에는 앞으로 도도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다. 이어서 박매는 재산을 다 버리고 이혼하는 남자는 대부분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도도는 깊이 자책하며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박매는 말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도도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마음은 아프면서도 동시에 가슴에 짊어지고 있던 큰 돌이 내려앉는 것처럼 가벼운 느낌이 들었다. 그때 도도의 눈에 소금의 모습이 들어왔다. 소금은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고 모기장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모기장 커튼은 반쯤 내려지어 있고 소금은 반쯤 안고 반쯤 기댄 자세로 조용히 있었다. 도도는 소금의 모습을 보며 큰 위로를 얻었다. 온 세상이 파란색으로 물든 듯 완전히 조용하고 평온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새벽 5시, 소금은 갑자기 몸을 돌려 일어나며 기념으로 몇 글자를 적어 남기겠다고 말했다. 아침 8시 30분, 도도는 길로 나와 1시간 정도 걸어 호생의 사무실에서 수백 메터 떨어진 곳에 다다랐다. 그때 도도는 앞에 개 한 마리가 반쯤 웅크린 자세로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한 노인이 종이 한 장을 꺼내 개의 엉덩이 밑에 깔아주고 있었다. 상대방이 고개를 들어 서로 눈이 마주쳤다. 도도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이 사람이 바로 인생풀이로 유명한 종대사였기 때문이었다. 도도는 말없이 앞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종대사가 개를 끌고 따라오며 도도를 잠시 멈추라고 소리쳤다. 도도는 어이없어 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다. 종대사는 오랜만이라며 이렇게 급하게 외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 도도는 무슨 상관이냐며 떠들지 말라고 말했다. 종대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도도에게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니 오늘은 외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도도의 기본 운세가 충돌하고 있으며 결혼은 정해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곧 재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도도에게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박매에게 빌고 빌어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도는 정대사에게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코를 막으며 말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그 자리를 벗어나 급하게 길을 달려갔다. 도도는 호생을 만나 차 한 잔을 마신 뒤 이혼 서명 절차를 순조롭게 마쳤다. 호생은 민정국에서 증서를 발급받는 날짜를 비롯한 후속 처리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었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도도의 모습에 놀란 듯 물었다.
1: 아이고 도도야, 너 모습이 완전히 변했네. 몸은 괜찮아?
0: 도도는 아주 괜찮다고 밝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작별을 하고 도도는 호생의 사무실에서 나와 일부러 길을 돌아 가게에 들러 케이크 한 상자를 샀다. 아파트 단지 근처로

돌아온 뒤에는 길가 노점에서 소금이 좋아할 치자와 합은 한 개도 구입했다. 집 현관에 들어서자 소금이 복도에 홀로 서서 도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도도는 기쁜 목소리로 이혼 서명을 마쳤다고 소식을 전했다. 소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도도가 걱정하며 이유를 물으니 소금은 다가와 케이크를 받고 화분을 놓은 뒤 현관으로 들어와 도도에게 슬리퍼를 신겨주었고 일어나자마자 도도를 부드럽게 껴안았다. 소금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린 것이었고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었다. 도도는 자연스럽게 소금의 팔을 쓰다듬으며 착한 사람이라고 다정하게 불렀고 소금은 마치 노래를 부르듯 조용히 그를 읊었다. 나무에 작은 새 한 쌍이 자고 있는데 누가 나무 아래에서 밀어놓았는지 모르겠네. 깜짝 놀란 새들은 짝을 잃고 한 마리는 나무로 한 마리는 북으로 날아가네. 만약 인연이 날아다니며 다시 짝을 잃은다면. 글이 이어지지 않은 채 끝낸 소금의 목소리는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했다. 도도는 소금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고 소금은 앞으로 재빨리 달려갔다. 도도는 뒤에서 쫓아갔고 소금은 빠르게 달렸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듯한 굉장히 큰 소리가 울렸다. 도도의 눈앞 모든 모습은 느린 화면처럼 느껴졌다. 철난간이 끊어지며 천천히 무너져 내렸고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 뒤로는 아래층에서 일련의 파괴적인 충격 소리가 터져나왔다. 온 건물은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북적거렸고 도도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는 소금이 비명을 지르며 부르는 도도! 하는 소리를 생생하게 기억했고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집안을 수사했고 도도를 데리고 1층 사고 현장으로 향했다. 소금은 4층에서 떨어져 1층 주민의 부속 건물 지붕에 직접 추락했고 기와를 뚫고 들어간 자리에 놓인 철제 침대 틀에 부딪혀 이미 생명 징후가 전혀 없었다. 도도는 눈물을 흘리며 경찰을 따라 걸어 나왔고 골목길은 온통 구경꾼들로 붐볐다.

이후 도도는 경찰서로 가 진술서를 작성했고 소금의 추락 경위, 두 사람의 감정 상태, 우울증 여부 등 모든 질문에 진실대로 답변했으며 두 번이나 반복해서 진술했다. 잠시 후 경찰이 들어와 다시 같은 질문을 했고 도도는 이미 두 번이나 말했다고 답했지만 경찰은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도도는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켰고 경찰은 방 안에서 다툼이 있었는지 추궁했다. 도도는 그저 장난치며 쫓고 도망치다가 난간에 부딪힌 것일 뿐이며 철난간이 낡았다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입증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도도는 변호사인 호생이 증명해 줄 수 있으며 아침에 이혼 서명을 마치고 기쁜 소식을 전해

난 것일 뿐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갑자기 조명이 밝게 켜지고 경찰들이 들어왔으며 도도에게 집으로 돌아가 통보를 기다리라고 지시했다. 도도는 아파트로 돌아왔지만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고 택시를 타고 목욕탕으로 가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소금의 고향 가족 두 사람이 집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도도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도도는 소금의 가족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숙소를 마련해 주었다. 오후가 되어 도도는 호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호생은 크게 놀라며 침착하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라고 안정시켰다. 그날 밤 도도는 소금의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방 열쇠를 건네준 뒤 다시 목욕탕에서 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 집으로 돌아오니 집주인과 1층 이웃이 보상 금액을 협상하고 있었고 무럽관리 직원은 난간 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장편소설 무성한 꽃 4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낭독의 김단,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선의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잔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헌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오늘도 리원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그리고 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반주를 맡으실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저 오늘 좀 특별하죠. 특별한 날이에요. 네.
1: 네. 굉장히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0: 그렇죠. 뭐 오늘 영어 선생님 조금 깜짝 놀라시는 표정인데요. 네. 네. 사실 저희가 그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께 다양한 아리랑을 가르쳐드렸잖아요.
1: 그렇죠.
0: 또 벌써 한 해에 또 뭐 절반 턱에 들어섰는데 네. 그동안 또 어떻게 또 아리랑을 배우셨는지 또 궁금해지죠. 그래서 그렇죠. 아, 배웠던 아리랑을 우리가 한번 좀 표현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1: 시간을
0: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전시 네네. 무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1: 오,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0: 네, 네. 아우, 아무럼요.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 피아노 학원에
1: 반주 선생님도 네. 오시고.
0: 네. 그럼요.
1: 네.
0: 자, 여러분 잘하셨네요. 처음 뵙잖아요.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1: 네.
0: 아,
1: 네.
0: 그럼요.
1: 아마 뭐 피아노를 저보다는 훨씬 더 잘 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네. 역시 네. 피아노 선생님이 다르긴 네. 다르잖아요.
0: 아이, 그럼요. 네. 영환 선생님께서 아주 오매불망 네. 아유, 모시고
1: 저는요,
0: 싶었죠.
1: 그 방송이 이렇게 매일매일 그 나가잖아요.
0: 네.
1: 그러면 좀 그 친구들이 저한테 네. 야 피아노 좀 똑바로 치라고 아. 자꾸 왜 틀리냐고
0: 아
1: 저한테.
0: 그래요?
1: 네네. 그래서 아,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0: 네네.
1: 그 손가락이 잘 이제 말을 안 들을 때가 많잖아요.
0: 아 그러셨군요. 네. 자 오늘 여러분 그러면 네. 더 기분 좋게 오늘도
1: 그렇죠.
0: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
1: 네.
0: 그런 무대에서 여러분 마음껏 또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아, 아마 또 처음으로 또 1번으로 하시려면 좀 긴장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네. 요즘 배우고 있는 제주아리랑을 한번 불러보고
1: 네, 목 좀 푸시고
0: 아, 그게 좋겠죠?
1: 네, 네.
0: 한번 불러보고 가겠습니다. 제주아리랑
4: 제주
0: 아리랑의 제주아리랑
4: 제주
0: 네네 네. 자, 제주아리랑은 어머리 장단입니다. 어머리 네. 장단으로 되어 있어서
1: 네
0: 네 자
1: 딱 딱 딱

0: 셋, 하나, 둘.
1: 네, 좋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2: 잘하셨죠?
1: 네. 네. 물론 뭐 죽이긴 했지만 네. 그래도
2: 그럼요.
1: 네. 네. 1번 누구세요?
2: 자, 1번으로
1: 넘어갈까요? 1번?
2: 그렇죠. 1번. 네, 해조 아리랑을

0: 진작이라.
1: 선, 네.
0: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1: 아, 그렇게 긴장하실 필요가 없어요.
0: 네. 네. 어떤 노래, 1번은, 1번 분은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나요? 네, 해조아리랑. 네,
1: 해조아리랑입니다.
0: 네, 새마치 장단으로 가겠습니다. 네,
1: 선미순 학생이에요.
0: 그렇죠. 네. 어,

0: 하셨... 뭐 한 두어 절 하는 줄 알았는데 네. 4절까지 네. 아주 열심히 잘 부르셨어요. 네.
1: 그럼요. 네.
0: 가사도 하나도 안 잊어버리시고.
1: 그럼요.
0: 네.
1: 아유, 참 사실 이 우리 이 공간이 네. 지금
0: 좁아가지고
1: 좁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은근히 많이 그 긴장이 네. 되거든요.
2: 너무 떨리죠.
1: 네. 너무 떨리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열심히
0: 그럼요.
1: 아주 착실하게
0: 네. 네. 극장 같은 데서 하면은 네. 관객과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1: 그럼요.
0: 그래도 좀 덜 떨리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가까우니까. 코앞에서 하려고 하니까
1: 사실 여기서 많이 단련되면 큰 무대는 그냥 눈을 감고 하셔도 돼요.
0: 네.
1: 그럼요.
2: 큰 네. 무대를 기대합니다.
1: 아 그래요? 다음
0: 반사님은 무슨 말을 하기가 무서워.
1: 아, 그럼요.
0: 또 큰 무대를 기대하는.
2: 이런 분들이 그렇지 않으세요?
1: 네, 네, 네. 그럼요. 네. 아니 되죠. 얼마나 네. 얼마든지 됩니다. 네, 가능하죠.
0: 조금 더 이제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큰 무대를 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그럼요. 열심히 배우시다 네. 보면은 네, 네. 네, 그런 무대가 곧 눈앞에 그렇죠. 다가올 거고요. 다음 무대는 역시
0: 2번입니까?
1: 2번이에요.
0: 네, 2번은.
1: 반장님과 그리고 예. 우리 윤분얼 학생이 아,
0: 두 분이 하세요?
1: 다정하게 손을 잡고 네 제주아리랑을 부르시겠다고 합니다.
0: 네
1: 제주아리랑이죠. 네, 네
0: 제주아리랑은 박자만 잘 맞추시면 돼요.
1: 네
0: 박자만 네
1: 네
0: 엄머리 장단이죠.

0: 니가 시작.
1: 정든 네 낭군님아
2: 이절 다시
0: 정든 내 낭군님아
2: 아니다
1: 맞아요
2: 아니다
0: 이절
1: 정든 내 낭군님아
2: 정든 내 낭군님인가
1: 그렇죠
0: 네네 네. 네. 네. 맞습니다
1: 해 뜨는
0: 내 낭군님아
1: 해 뜨는 성산봉
0: 성산봉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0: 긴장하셨습니다. 우리 그 반장님은요. 평소 너무 잘하시다가 색, 그렇죠. 백지장이죠. 앞이 너무,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요, 이런 무대가 필요하네요. 네. 이런 시간이.
1: 근데 네. 틀리는데도 네. 왜 이렇게 막 밉지가 않죠?
2: 긴장하네.
1: 아니, 막 틀리면은 네. 뭐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같으면 학생들이 막 틀리잖아요. 네. 그러면 막 속으로 지금 막 어 이제 끝나고 나 한번 좀 보자 이제 막 이렇게 어 미워지곤 하는데 네. 우리 이 학생 동무들은
0: 더 사랑스러워요.
1: 너무 귀여워요.
2: 귀여워.
1: 틀리는데도 너무 귀여워요.
0: 예. 아유 열심히 더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3번으로 네. 미량 아리랑을 준비하신 유옥순 학생이에요.
1: 네. 미량 아리랑. 네, 몇 절까지 하십니까? 세 절. 그럼 두 절하고 간주하고 3절로 넘어갈게요. 네, 2절까지 하시고 간주하고 3절로 넘어갈게요.
0: 네.
1: 네. 세마치 상당. 동기동 땅, 동기동 땅.

0: 잠깐만요. 왜 약속한 대로 안 하세요? 왜 약속한 대로 안 하세요?
1: 약속은 약속은 약속이고요.
0: 두 절하고 간주하고 3절 하기로 약속했는데. 네.
1: 긴장하셨어요. 네. 뭐 약속은 약속이.
0: 간주고 뭐고. 간주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1: 그럼요.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즉흥이잖아요. 어? 지금 모두 즉흥이거든요. 어. 만약 이것이 그치. 반주곡으로 간다면은. 네. 아유, 좀 엄청난 사고겠죠. 실수겠죠.
0: 그냥 에이, 네. 모르겠다. 내 부를 거 부르고 들어가면 되지.
1: 네.
0: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1: 그럼요. 네.
0: 지금 뒤에 분들이 복습을 한다고 예, 지금 그런가. 난리가 났어요.
1: 자 우리 4번으로 역시 제주아리랑을 부르실 김계숙 학생입니다.
0: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1: 모르시면 그, 같이 도우셔도 돼요.
0: 틀리셔도 괜찮으니까 네. 들려도 괜찮으니까 복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0: 그러니까
1: 아유 이게 즉흥이에요. 다 즉흥이기 때문에
0: 뭐 대단한 분들이 무슨 악대랑 맞출 필요가 있나요?
1: 네.
0: 자 무슨 노래 준비하셨어요?
2: 제주 아리랑 부르겠습니다.
0: 제주 아리랑이에요. 제주 아리랑 네. 좋습니다. 다음

0: 예.
1: 제가요.
0: 네.
1: 제가 막 긴장인데.
0: 제조알이랑 같은 경우는 온몰이 장단이라.
1: 그렇지.
0: 여러분 자꾸 쭉 빼고 싶잖아요.
1: 네.
0: 제조라 하려면 바로 반짝 가요. 제조라 할라 바로 가야 됩니다.
1: 무슨?
0: 예.
1: 이게 지금.
0: 그래서 무슨... 긴장한 거예요.
1: 벨칸토 장법도 아니고 제일 소리를 너무 펼치지 마시고.
0: 네.
1: 네네네.
0: 그렇죠.
1: 너무 잘하시네요. 그래도
0: 잘하셨어요.
1: 너무 잘하시네요.
0: 근데 이분은

0: 배운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제주아리랑은.
1: 예. 한 번 배우셨죠? 두 번 배우셨나요?
0: 두 번이요.
1: 아, 두 번.
0: 두 번이요.
2: 한 번, 2절.
0: 예, 그러니까 아, 건강하게 다질 시간은 그렇구나. 없었죠. 예.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장단만 잘 지키시면은 워낙 또 흥을 많이 갖고 계신
1: 그렇죠.
0: 분이에요.
1: 예. 네네.
0: 자,
1: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분이
0: 그다음 이제
1: 그다음 분은 누구시죠?
0: 그다음 이분에는 2인창으로 준비하셨어요. 단천아리랑을 준비하신 안인호 그리고 김명희 학생님.
1: 단천아리랑.
0: 네. 네,
1: 단천아리랑.
0: 네. 네.
1: 저기 뭐야? 저기 새마치 장단 단천아리랑. 네. 아라리로 맞죠?
0: 예.
1: 자, 덩덩 딴다 덩비덩
0: 딴다. 아라리. 아니 아니야 잠깐만요.
1: 단주 전주를 듣고 들어가셔야죠. 전주를 듣고.
0: 네.
1: 덩덩 딴다 덩비덩.

0: 좋습니다.
1: 아우, 잘하셨어요.
0: 각도가.
1: 네.
0: 네, 단천아리라는 또 준비를 하실 줄 몰랐네.
1: 그렇죠. 예전에 배웠던 단천아리랑이었어요.
0: 네. 네. 자, 네. 자, 그다음에 단천에서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1: 우리 연변으로 와야죠.
0: 아, 연변으로.
1: 연변으로 왔습니다. 아리랑 연변을 준비하신 신옥 학생입니다.
0: 아리랑 연변?
1: 예. 네.
0: 아이고, 세상에.
1: 세상에.
0: 이렇게 어려운 노래를.
1: 예. 네.
0: 네.
1: 자.
0: 자, 우리 그 박서연 선생님이 했던.
1: 맞아요, 맞아요.
0: 네.
1: 영화 선생님 가르쳤잖아요.
0: 그렇죠.
1: 네네네.
0: 박서연 선생님 이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부르셨어요.
1: 네, 그럼요.
0: 네. 네. 자, 해봅시다. 시작.

0: 자, 좋습니다.
1: 아우 잘하셨어요.
0: 아유 제가
1: 네. 또 아우 잘하셨어요.
0: 네. 아주 오래전에 가르쳤던 그 연변 아리랑인데
1: 그러니까요.
0: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1: 네.
0: 너무 잘하시네.
1: 그러니까요.
0: 네. 오늘은 또 뭐 저렇게 아니 벌써 네. 지금 노래를 지금 나도 요거 좀 배우자. 욕심이 생기셔가지고
1: 네네.
0: 야 나도 요거 좀 배우자.
1: 들으셨네.
0: 제가
1: 아, 네.
0: 다른 건 몰라도 귀는 엄청 박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너무 좋으셨죠.
0: 네.
1: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0: 좋았죠.
1: 이런 긴장하면서도 짜릿한 네. 맛이죠.
0: 네. 네. 네. 그렇죠.
2: 앉아 할 때보다 서서 하니까 또 긴장합니다.
1: 아, 그래요.
0: 아, 예, 그렇습니까? 네.
1: 다음에 학생들 그냥 앉히지 말고 그냥 서서 같이 네. 서서 배우실래요 그러면?
0: 뭐 아주 뭐 오늘 저 마지막에 네. 노래 부르신 분은.
1: 네.
0: 분장도 아주 뭐 어디 최고급으로 하고 오셨네요.
1: 네? 네, 준비를 단단히
0: 준비를
1: 하셨네요.
0: 준비를 단단하고 오셨어요.
1: 짧은 시간 내에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네.
0: 네.
1: 어떻게 보셨어요? 총적으로 네?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0: 해주신다면 네. 너무 잘 너무 다들 잘 하셔가지고
1: 네.
0: 뭐 제가 뭐 딱히 평가를 드릴 말씀은 없고
1: 네.
0: 그냥 앞으로도 이렇게 아리랑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아리랑 많이 부르시면서 네. 또 이렇게 아리랑 많이 부르시면 건강도 해지고
1: 네. 네. 또 젊어지시고
0: 웃을 일도 많아지시고 뭐 아니 뭐 지금 현재 뭐 이미 너무너무 젊으시기 때문에
1: 네.
0: 더 젊어지실 필요는 없어요. 네. 더 젊어지면 저보다 더 젊어질 수도 있어요.
1: 네.
0: 네. 그거는 안 됩니다.
1: 아닙니다.
0: 그러니까 네. 노래를 앞으로도 열심히 네, 변함없이 예, 열창을 하시면서 방송을 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럼요.
0: 네네.
1: 그리고 저희가
0: 네.
1: 이렇게 그냥 문득 이렇게
0: 네.
1: 오늘 정말 뜻밖의 우리 그 이런 파티를 하는데
0: 네.
1: 그렇죠. 예가 없죠. 근데 평소에 많이 또 연습해오셨던 그 노력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0: 보여지죠. 네. 그럼요. 네.
1: 그래서
0: 지금 갑자기 이런 그 모임을 이렇게 자주 가지셔야 됩니다.
1: 그래요.
0: 네, 갑자기.
1: 갑자기요.
0: 네, 그냥 갑자기 네. 예고 없이. 그래야만이 네. 어떤 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얼마만큼 연습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1: 맞습니다.
0: 네, 연습 네. 안 했으면은 뭐 못 하시죠.

0: 예.
1: 근데 연습을 많이 다 하셨나 봐.
0: 그러니까요.
1: 네, 네. 대단하십니다.
0: 남은 시간은 한 몇 분밖에 없는데 제주아리랑을
1: 또 열심히 또 해야지. 제주아리랑은 좀 더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박자가 아직도 좀 익숙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좀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아리랑. 네.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너무 행복하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 네. 네. 감사합니다.
1: 이렇게 이쁜 아나운서, 이렇게 잘생긴 선생님, 또 저렇게 연주 잘하시는 반주자 선생님까지 이렇게 세트로 여기 또 이 카메라맨들까지 이렇게
0: 얼마나 카메라맨들이
2: 지금 없죠.
1: 없죠.
0: 너무 잘생긴 카메라맨들.
1: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분들이에요.
0: 네.
1: 자,
2: 감사합니다. 네.
1: 저녁에 밥이라도 사시겠지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제주아리랑 한번 해봅니다. 네.

0: 마셨어요.
1: 감사합니다. 야, 잡았었죠? 아우, 너무 신나신 것 같아요.
2: 신났죠? 너무 신나가지고. 네. 뭐 한 5시까지 할까요?
1: 그럼요. 네. 그냥 반주도 네, 계시죠?
2: 계시죠? 네. 네. 아니, 뒤에 그냥 방송 다 취소하라고
1: 40분이면 지금. 좀 짧을 것 같아요.
2: 5시까지가?
1: 아니, 40분이나 시간이.
2: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5시까지 하면 안 되네요.
1: 리영아 선생님 되면 저희도 네. 되죠.
2: 아, 되죠. 네. 네. 네. 뒤에 방송은
1: 뒤에 방송 다 어떻게 하든지. 안 되죠. 네.
2: 아유. 고맙습니다.
1: 자, 오늘 아유, 특별히 또 특별하게 또 오늘 갑자기 마련된 예. 우리 전시의 날. 여러분 너무 고수고 많으셨고요. 너무 잘 부르셨습니다. 또 선생님으로부터 또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셔서 오늘 저녁에는 정말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실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리영환 선생님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고를 저 반주를 맡으신 네. 장영근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박수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지한이었습니다.

초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다녀가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은 3곽을 사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매일 오후 2시 40분부터 3시 사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

0: 중증병 전문 치료약품 초운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운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 심장병 전문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능주 치료 놓고 말하게 되면 심장병이라서 심장에서 심장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심폐를 유발하게 합니다. 폐경락은 떠날 수 없는 주요한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의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그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늘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서 가강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심폐의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심폐의 홀성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심장병 환자들이 기본으로서 범하는 심각한 일종 중에서 말하는 증상에 관한 학설에 속합니다. 림상표현은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구체 증상. 기침을 잘 깃습니다. 가래가 성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합니다.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거칠하죠. 이러한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왕왕 심폐열이 심해갖고 거기에 대한 유관치료를 한다는 것이 엉뚱한 단순 폐경락에 관한 치료만 한다면 좀 낫다가도 얼마 가지 않으면 원상태로 다시 되돌림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심폐, 심장과 폐열로 나타나는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적절히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권한다면 초운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상순한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으면서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러한 특점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두 분
0: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전문가 뭐 선생님 강의 듣고서 좋은 청심환에 대해서 까먹기 시작한 지 어제는 5달 넘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어떠세요? 예. 다섯 달 보내겠으면. 예. 한겨려정 넉넉하게 넘지하게 이렇게 복용하셨네요. 예.
2: 예, 예. 한겨려정 넘습니다. 어제 뭐가 심장에 이게 자꾸 후두두두 떨립니다.
0: 예, 예.
2: 예, 그리고 그 전에 가면 그 신저통도 있어가지고 계속 그 뭐 잠자기 그 이런 잠자기 지금 도란도 기좀 바꾸고 그래서 그 손바닥으로 자꾸 두드려 있습니다.
0: 아, 예, 예.
2: 예, 그리고 저 심율이 또 대단히 빠르고 정맥감 1분의 120들이
0: 위험 심율에 속합니다. 예.
2: 예, 예. 그래서 병원에서도 주의자라며 그 정맥감 뭐 그런 거죠. 그 단지하고 계속 그런 말 엮고 댕기라고 이게.
0: 예, 예. 구심하는 계속 가족 단위에
2: 예.
0: 구급하는 약이죠. 예.
2: 예, 예, 예. 댕기네 그 정맥감 이 정신환 먹기 시작해서부터 효과가 이게 중약인데 빨리 나타났겠다.
0: 그렇습니다. 예.
2: 예. 이 부작용도 없고, 정신환 뭐, 그러니까 먹기 시작해서부터 이 마음이 속이 좀 편해지고, 그 다음에 심혈도 좀 제대로 돌아오고.
0: 아, 그랬어요? 예.
2: 그렇게 됐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내 뭐, 그리고 정신환님 이야기 놓고 말할 적에 그 정신환 값도 그렇게 그 좀 값이 더 비싸지 않고
0: 아 그렇죠 예예예
2: 예. 예. 고요 중주대다
0: 예 그렇습니다 OTC 공약입니다 부신 몽약 몽약에 속하고 예예
2: 예 몽약 예 그래서 내 주변가 뭐 좀 완전히 나올 때까지 먹으려고 또 주문하겠습니다
0: 예 본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면 심

0: 심장병치료에서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효과 아주 좋습니다.
0: 예, 예. 건강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초원정신환 신호환자입니다.
0: 예.
3: 저는 정말 세계로 청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얘기해도 이 무슨 이야기, 무슨 그 광고약을 먹어도 쓸데없다 하고 저게 다 했는데, 예. 야, 하도 지내 바쁘니까 누워 있다가 이거 세 토 쌀까나 한 토 더 줘서 딱 한 달 됩니다. 그래, 입안 냄새 나고, 아, 가슴이 올라숨, 내리숨이 바르시지, 알시지 못하고, 밴드사기 눕지 못하고, 매산지 땀은 식은 땀이 얼마나 가신가.
0: 예.
3: 가슴은 바늘이 쏙쏙쏙 찌르는 것처럼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야, 이렇게 아픈 게 정말 아파본 사람이라 알지. 모르지. 이 안에 냄새라는 게 어떻게 나는지, 온 집안이 내 냄새밖에 없는 것 같답니다.
0: 예. 그렇죠. 그땐 다 답답하지요.
3: 예. 예. 예, 주변도 그새 4개, 5개씩 쓰니까 나 그새 얼마 그래가지고, 나는 예. 하나도 다 못 쓰는데, 그래, 이빨이라는 게 얼마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게 이거 한 달 먹을까? 하나하나 지금 소실되니까.
0: 예.
3: 우선 먼저 얼음지 나던 게 이렇고, 혈압 소설이 잘 됐고, 밤잠 잘 자고, 그러고 그런 데 어느 경우가 이빨 고소, 아프던 게 이렇고, 고소하던 게 그게 나사지고, 소화가 잘 되니까 밥을 잘 먹고.
0: 아하, 심장병 치료했는데, 예. 예,
3: 예,
0: 예. 그렇죠.
3: 그리고 혈압 조절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몸이 헷갈아집니다. 전구만 그, 걸지 못했습니다. 발도 뛰지 못하고.
0: 그렇죠. 무거웠어. 예, 발이 무거워. 다리 무거웠어.
3: 얼마 더울지 모르겠습니다.
0: 예.
3: 그래, 새 생명을, 새 청춘을 얻은 것 같습니다.
0: 아,
3: 그럼. 그러나, 계속 장기적으로 쓰고, 떨구지 않으려고 지금 또 아까 배달 받았구나.
0: 예, 예, 예. 건강 기원합니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배달 전화번호 33-5번입니다.
3: 네, 5번, 예.
0: 5개 5번,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예. 예. 이 서원 정신화를 예. 우리 언니는 잡수고서 막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야, 요즘 우리 언니는 심장병이 있으니 한 15년 됩니다. 항상 그 가슴 침침하고 예. 녹초되냐고 돈 없이 치료를 못하고 그래서 지금 지내와서 우리 아들 집에 지금 와 있는 게 야, 아들 주문좀 가보면 그냥 가슴 답답하고 숨이 차고 예. 근데 그래서 어떤 혈압을 내 제가 보면 혈압이 그냥 높단 말입니다.
0: 네.
4: 혈압이 그냥 어때는 고혈압이 175 그다음 저혈압이 100 항상 대도 좋아하고
0: 무슨 혈압인데요? 예예
4: 수가 무엇은 있었으면 그러니까 그냥 예 그리고 심혈은 어쨌거나 그냥 심혈을 항상 90을 좋아해서 110, 120 그러니까 숨이 답답해서 그래서 가슴 뜯으면서 가슴 답답하다고 그냥 그런데 그러게 그래 거기에 대한 약속 약 빨갛다 싸웠다 다 먹을 때는 좋던데 그렇게 어제 인사하고도 반복이 자꾸 오고 그래서 병원으로 또 쓰게 했으면 그래 알려드린 게 내가 그래 야, 이 우리 집 아가이라면 내가 이 손정신화를 먹고 지금 심장이 이렇게 나쁘던 게 많이 좋아서 잡사을 하잖아 처음엔 동해야 게 너무 바쁘거나 잡수게도 하더라 말이야 그래서 먼저 예, 세통 잡쌌는데 그래 잡수 저통부터 숨이 찬 게 숨이 아예 차도 하잖아
0: 예.
4: 그래 이 설명서를 보니까 원래 몽고약이지
0: 몽약의 석가리
4: 이것도 중요한 중약대로 되고
0: 예.
4: 그리고 또 어디 실험증 받은 고혈순주가 있고 이런 약을 아니 뭐 어떤 약 먹게 하는 그런 아 그래도 어른이 그 고혈순주가 뭔지 그것도 모르지만 이게 중요한 약대로 그런 약이 돼서 이렇게 하고 좋다까다 그럼 그리고 예, 요즘에는 그냥 다리하고 손등 발등 나치가 그냥 띵띵 부서지고 그 이 약 잡수고 벌써 투정도 시아이 같은데 부신 게 쑥 내리지
0: 아 그렇죠 예예 예. 바로 그렇습니다
4: 예, 발등이 다 부수면 그냥 뿌리 사라지 뭐
0: 심장병 자체가 예. 그렇게 부종이 생깁니다 예예 예. 풍습성 심자이라고도 중요해서 하는데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기본으로 심장 자체가 건파체 피가 제대로 들어가서 모든 심장 해르려고 해서 건파체 공능이 가강되는 차원에서 심장 공능이 좋아지게 돼 있고 그런 게 바로 허상 연계성이 강한 이런 장기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4: 그래서 붙는구나.
0: 예.
4: 그게 지금 우리 분위기 약간 내렸습니다. 많이 한 절반 내린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분위기 사는 게 많이 낫다.
0: 예, 예. 그렇죠.
4: 그 우리 언니는 이제 이렇게 중요한 약들 만들었길래 이렇게 효과 줬어. 이제까지 먹은 중약 중에서는 제일 좋았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여기 약재들은 제가 늘 말씀드린 희귀 징계 약재에 속하니까 효과

0: 독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1: 요즘은 혈압 조절을 잘 되지 심지어 그렇게 콕콕질이면 아프도 그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면서 이번 할 때는 저래 아홉도 없었어. 그래서 단약 이약만 지금 잡시겠다.
0: 아 예. 그렇게 예, 쭉 길게 견제하라 하셔. 예, 예.
1: 오늘 다 달아받으시오.
0: 예, 아홉 강의 세각이 계다면 넉 달 동안 복용하시는 사이에 다면
1: 예, 그래 뭐,
0: 많은 효과성 나타납니다. 예,
1: 예. 예, 약 영 좋다고 영 호수에 대단합니다.
0: 예, 그럼요. 예.
1: 오늘 다 달아받으시오.
0: 예, 배달자로 모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탄성 심하는 쓰고 있습니다.
0: 예.
3: 그저에 심장이 나쁘니까 그저에 그저 그 누군지 떠는 것 들면 별로 떨립니다.
0: 어 그렇죠.
3: 예예. 예. 떨리지 않습니다. 기고 있잖아 소리도 날리고 예. 저쪽 하면서 사람이 나오는 거 보이 알면도 와닥닥 놀라고 그저 아무데도 와닥닥 놀라고 이랬습니다.
0: 예.
3: 놀라지 않습니다.
0: 어 심장병으로 쉽게 놀랍니다. 예.
3: 예. 그리고 예. 그래서 가슴 계속 침침하고 예, 답답하고 예, 잘 때면 숨이 아예 올라가고 이런 게 이 증상도 싹 없어졌습니다.
0: 예, 예.
3: 예, 그리고 혈압 높은 것도 정상되고 예, 또 잠은 못 잤습니다. 10년 넘게.
0: 예.
3: 그래서 안 되면 아프소를 먹었는데 지금 용사합니다.
0: 어, 그렇죠. 심장 功能이 좋아지니까 신수의 자는 연수이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이게 심장 功能이 조절돼야 눈도 제대로 잘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3: 예 그리고 입소리에 퍼렁퍼렁했습니다. 근데 불구스량이 됐습니다.
0: 아, 예, 산소 부족입니다. 심장혈의 예, 산소 부족.
3: 숨이 차던 것도 예, 숨이 차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예, 계속 기침이 있습니다. 목에 가려만. 근데 이 양손에 기침도 싹어도 예, 가려도 싹 없어졌어요.
0: 아, 심폐혈이 심한 구체 증상들이 개선을 가져온 겁니다.
3: 예, 선생님 이렇게 효과 잡아 예, 나는 계속 오래 좀 쓰다가 또 하고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열심히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이 초원 청심, 나는 이 심장이 거저 무소리도 놀라고 전화 별 소리도 놀라고 야, 어쨌든 말이 힘들다. 그리고 예. 자꾸 이 나빠 날간에 자꾸 꿈이란 게 악몽이 들어오고 무슨 말 하나 그럴 때마다 이 가슴 팽인데 그저 전화기에 저하다만데 전화기 숨쉬던 병 어떨 때 베개를 막거나 한다만
0: 예.
4: 허리 구부려 때리면 뭐 좀 바쁘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어쩌든지 얼리 숨이다 자꾸 얼리시다 바쁘다만데 그럴 때마다 저 그 단기약 먹고 있다만 그 시두구다가 그 다음에 약이 청소가 나온다 이거 썼는데 얼마 안 써서 벌써 효과 뚜하게 남았는데 그래 꾸준히 써보니 어쨌든지 아 나쁜 게 괜찮은 시간 갈수록 낫더라고요. 그래 어제 내 약도 다 썼는데 지금 무슨 아무리 무슨 말 따서 다 된게 어쨌든 저 숨에 차감합니다.
0: 그래요.
4: 옛날에는 그게 어디 뭐 급하고 뭐 몇 발자 못 걸면 자꾸 안 끼리고 숨 차서 이랬는데 이 정사를 영 지금 깨끗이 저 말씀하라면
0: 예.
4: 그래서 이 몸에 저 이거 내 뿌리 아니라 우리 그 가정에서 또 세 분이나 지금 쓰는데 이 몸에 이제 이어야 될까 하고 배달을 받아서 예. 그래 쓰자고 합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예.
4: 예.
0: 건강기원합니다.
4: 예 안녕.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움직이면 숨이 많이 산 이런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하품도 잘합니다. 무엇 때문에 숨이 차는 원인 자체는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의미합니다. 산소가 40% 모자라면 쓰러집니다. 70% 모자라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이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비례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장병으로서 적지 않은 분들이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어합니다. 반드시 누워 자자면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같은 감을 느끼고 모자 위로 반드시 누워도 다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심각한 경우에는 베개를 안고 그리고 택을 베개에다 또 몇 개 놓고 고이고 앉아 주무시는 분들도 다 계시고 있는데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반드시 누워 자는 차원이라 하게 되면 기본으로 심장의 머리끝부터

0: 발끝에 갔던 피가 쉽게 심장으로 돌아와 심장 부담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서 누워있기 힘들어서 앉아 주무시는 이런 표현도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정상이라 말하면 누워서 반드시 측으로 다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번치로 하게 되면 이런 국면은 타게 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입술이 새까맣게 질립니다. 우리 추울 때 서 옛날에 농촌에 내려갔을 때 보게 되면 콩고들이 할 때 보게 되면 하양했을 때 보게 되면 아주 추울 때 어기어기 쳐다보게 되면 입술이 새까맣습니다. 무엇 때문에? 추우니까 산소가 심장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새까맣게 질리는 이런 표현도 생기는가 하며 혀끝이 재빨갛게 질리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심장혈이 바로 혀끝이 빨개지는 이런 증상, 입술이 새까맣게 되는 이런 증상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심률은 60부터 100차 1분 안에 이게 정상 범위를 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차 벗어져서 1분에 7, 80차 저하면 되고 너무 떨어져 40몇 차 빨리 떼서 120, 30차 위험 심률에 속합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하품을 많이 하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고 쉽게 놀라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배가 아픈 등 증상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본점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행입니다. 진달래꽃 활짝, 연변 운치 노래 2026년 연변문화관광축제가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1: 연변유래 장터가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 외곽에서 펼쳐졌습니다.
2: 연변조 당외 지식분자 향촌진흥 의료건강봉사단 설립 및 건원헌책사업실 현판 제막식이 그늘 연변대학에서 있었습니다. 진달래꽃 활짝, 연변운치 노래 2026년 연변문화관광축제가 10일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조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전역 자원을 통합해 12가지 특색 활동을 내와 연변 문화관광 브랜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문화관광 소비 새 주목점을 육성하게 됩니다. 성문화 및 관광청 청장 손광지,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조정엽 조석 조금성,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 조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인 리수옥, 부주장 윤조휘, 조정엽 부주석 권대걸, 중국인민대학 창의산업기술연구원 부원장이며 문화브랜드 평가 측정기술 문화 및 관광부 종점실험실 부주임인 송양양 등 지도일꾼들과 랩인들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손광진은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연변은 전성 문화 관광 발전의 선두주자로서 풍성한 성과와 다양한 주목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봄철 꽃 구경, 여름철 피서, 가을철 자가용 관광, 겨울철 눈놀이를 중심으로

전역 사계절 관광 제품 체계를 구축하고 새 경영 방식, 새 전경, 새 체험을 부단히 만들어냈으며 일련의 상징적인 문화 관광 대상을 알심들에 조성해 관광객 접대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전성 문화 관광 고품질 발전의 본보기로 되고 있습니다. 성문화 및 관광청에서는 앞으로도 연변을 전성문화관광 배치에 중요한 위치에 두고 연변이 특색자원 우세를 바탕으로 고품질 제품 공급을 부단히 풍부히 하고 여러가지 경영 방식의 심층융합을 추진하며 문화관광 현대산업체계를 완성해 동부가 중요 관광 목적지로 빠르게 도약함으로써 전성문화관광 고품질 발전에 더 강한 동력을 불어넣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윤조휘는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이번 문화관광축제는 연변의 독특한 자연 풍경에 대한 례찬일 뿐만 아니라 연변의 깊은 문화적 저력에 대한 열정적인 칭송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연변은 동부가 중요 관광 목적지 건설을 목표로 문화관광 융합의 힘찬 동력을 가지고 질주한 데서 고품질 관광지들이 새롭게 승격되고 다채로운 문체 활동이 잇따라 선보여 생태 경관이 수려하고 문화적 내포가 깊으며 발전 동력이 넘치는 활기찬 연변을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문화관광축제는 다채로운 연변, 예술과 함께 군중문의 공연, 문화관광 육성 매력 연변, 선전활동, 무형문화재 장인정신, 문맥 연변, 무형문화재 기예쇼, 문화관광축제 가동식 등 4개 주요 내용으로 구성됐고 연변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풍성한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전시하게 됩니다. 개막식에서 연변주 관광상품대회 및 제8회 연결관광상품대회 25개 최종 진출 명단과 10곳의 연변주 무형문화재 특색 민박 우수 선정 사례가 공개되고 다수의 여름철 우수 문화관광 로선을 선전했습니다. 현장의 모든 관중들의 열렬한 기대 속에서 문화관광축제가 정식 시작됐습니다. 지도일꾼들과 레빈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진달래꽃에 생동의 물을 부어줬습니다. 진달래꽃이 찬란하게 피어나며 진달래꽃 활짝 연변운치 노래 2026년 연변주 문화관광축제가 정식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산지와 기자입니다. 이번 문화관광축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인 무형문화재 장인정신, 문맥연변, 무형문화재 기예쇼는 조선족 전통예의와 무형문화재 가물을 매개로 몰입형 무대 연출을 통해 현장 관중들이 연변 무형문화재의 살아있는 전승가치와 독특한 매력을 직접 체감하게 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장인정신, 문맥연변, 무형문화재 기예쇼는 전통 민속 복식을 핵심 문화 상징으로 전체 공연에 관통시키고 초나초동 사계절을 시간 맥락으로 4개 장을 구성했습니다. 연결주민 정자부입니다. 무형문화재 공연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회감연과 조선족 전통 혼례 전시를 통해 짙은 조선족 문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문화관광축제에서 선보인 여름철 정품 관광 로선도 매우 매력적이라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직접 체험해볼 계획입니다. 다채로운 연변, 예술과 함께 군중문의 공연에서는 비상하는 연변, 붉은의 변강 비춘회 등 종목이 잇따라 무대에 올라 가모의 고향, 연변의 활기찬 기상을 드러냈습니다. 문화관광 육성, 매력 연변 선전 활동에서 연변 문화관광 부문에서는 산수, 민속, 생태, 변경 등 우수 자원을 통합해 관광객들에게 알찬 여름 문화관광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현장에서 상영된 진달래꽃 활짝 문화관광 주제 선전 영상은 다차원 전방위적으로 연변의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줘 관중들의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빛나는 시간, 음악여행 전기, 군성음악회 연결역에서는 다채로운 장르의 노래 공연으로 연결 주민과 관중들에게 수준 높은 시청각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최근 연례 우리 주에서는 문화로 관광을 이끌고 관광으로 문화를 구현하는 발전 초심을 시종 견지하면서 문화관광 고품질 발전 요구를 긴밀히 에워싸고 각종 문화관광 축제와 경기 활동을 알심들여 마련해 연변 관광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우리 주에서는 한창 특색이 뚜렷한 동부가 중요 관광 목적지 건설에 힘을 쏟으면서 강력한 문화관광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조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김현청입니다. 우리는 이번 문화관광축제를 계기로 1년의 특색 여름철 문화관광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0: 문화 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하고 관광 소비 전경을 승격시키렵니다. 따라서 전주 여름철 문화 관광 시장 활력을 전면적으로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연변을 찾고 연변을 알고 연변을 사랑하게 함으로써 우리 주 문화 관광 고품질 발전을 초동하렵니다.
1: 2026년 연변문화관광축제가 12일에 개막된 가운데 주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과 주 상무국에서 함께 내온 연변유래 장터가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 외곽에서 펼쳐졌습니다. 이 장터는 연변 특색 상품, 문화창의, 무형문화재, 레저 봉사를 전면 전시해 전주 문화상업 관광산업의 융합발전을 추동했습니다. 총 44개 특색 전시 부스가 설치된 이번 장터는 문화관광상품, 풍경구자원, 상업무역봉사, 금융부대시설을 통합해 다원일체의 축제소비 새 전경을 마련했습니다. 그중 주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33개 부스를 설치해 관광상품대회 수상작품 25점과 중점 풍경구자원 8개를 집중 전시했습니다. 전시 품목은 문화창의, 무형문화재, 민속식품, 특색 담배품 등을 포괄했고 무형문화재 수공예품, 민속간식, 림하 귀중품, 생태음도 등 우수상품을 모아 연변의 특색 산물과 문화창의 혁신 성과를 다각도로 보여줬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주 상무국에서는 특색 커피, 영상 오락, 특색 음식 등 경영 방식을 포함한 9개 상업무역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다채로운 전시품들은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연변 배향 커피 봉사 유한회사 총경리 루려입니다. 이번에 연변 특색 커피 제품과 커피 문화창의 제품을 선보였는데 그중에는 2026 중국 관광상품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상품도 있습니다. 인삼커피와 인삼커피 물광 마스크도 준비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변 풍미를 경험하고 문화상업 관광 융합 가운데서 커피 산업 매력을 느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연변유래 장터는 축제를 통해 발전 동력을 모으고 전시를 통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문화관광, 상업무역, 산업자원 봉사를 효과적으로 이어줬습니다. 이와 동시에 연변유래 지역 브랜드 영향력을 한층 높이고 문화관광 소비시장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 전주 문화상업관광의 고품질 융합 발전을 위한 튼튼한 동력을 축적했습니다.
0: 빛나는 시간 음악여행 전기 군성음악회 연결역 활동이 10일 저녁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실력파 가수들이 번갈아 무대에 올라 인기 가요를 부르며 열렬한 분위기 속에서 연결의 찬란한 여름밤을 밝혀 도시 문화관광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당일 저녁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화려한 조명과 무대 효과로 열정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효월로반, 왕혁심, 자시도지, 서예 등 호양림, 서은 총 6명 가수가 번갈아 무대에 올랐습니다. 운치는 국풍곡목과 서정적인 가곡, 지역특색이 짙은 장족풍 민요 등 다채로운 곡이 울려 퍼져 관중들의 청춘 추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왕청 주민 정천용입니다. 멀리 나가지 않고 이렇게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연변이 점점 활기차고 번화해지는 모습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할빈 관광객 양천우입니다. 할빈에서 특별히 고속열차를 타고 연결까지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공연이 정말 기대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듣던 노래들이라 너무 반갑습니다. 공연 관람 외에도 연결은 민족 특색이 짙은 매력적인 도시라고 느껴 며칠 더 머물며 관광할 계획입니다. 이번 음악회는 음악을 매개로 연변의 야간 문화 관광 소비 전경을 풍부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몰입형 시청각 향연을 선사하고 연결 야간 문화 관광 시장 활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 연변주 당외 지식분자 향촌진흥 의료건강봉사단 설립 및 건언헌책 사업실 현판 제막식이 근일 연변대학에서 있었습니다. 주당위 통전부, 연변대학, 주위생건강위원회, 연변농업과학원 등 여러 단위 책임자와 업종 전문가,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 모였습니다. 의식에서 현판 제막식과 기수 전

0: 인달식을 시작으로 염전조 당외 지식분자 향촌진흥봉사단 의료건강봉사단이 정식 설립됐으며 건은헌책 사업실도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주당의 통전부 간부처 처장 시의입니다. 전주 광범한 당외 지식분자들의 젊은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현지 실정에 맞고 실제적인 일을 하는 실천 플랫폼을 구축해 보다 많은 인재들이 기층 일선에서 봉사하고 젊은 기술을 밭두렁에 접목시키며 참된 식견을 발전 결책과 융합해 진정으로 당외 인재 자원을 활성화함으로써 연변지능 발전 에너지를 부여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변주 당외 지식분자 향촌진흥봉사단, 의료건강봉사단, 건은헌책사업실이 세워진 후 기층 무료진찰, 농업기술 지원, 자문 및 정책 제안을 일체로 한 통전봉사 새 플랫폼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제 주당위 통전부에서는 인재봉사 플랫폼을 잘 활용하고 당외 인재자원을 통합하며 플랫폼에 의탁해 정밀화, 상시화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해 우리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과 향촌 전면진흥, 의료위생 질적 향상 효율 증대에 통전에 새 동력 에너지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1: 6캔컵 전국 청소년 배구 초청 경기가 일전 연변대학 체육관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소학조, 초중조로 나뉘어 이틀간 진행되는데 전국 16개 우수 청소년 배구팀 선수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대회는 체육 교육 융합을 심화하고 청소년 체육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고품질 청소년 배구 경기 교류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치열한 각축 끝에 연변 6캔 배구 구락부팀이 소학조 우승을 차지하고 장춘 정화 청소년 체육 구락부팀이 초중조 우승을 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다채로운 연결, 매력적인 깜짝 공연 조제 활동이 일전 개막됐습니다. 몰입식 민속 공연이 도시 야경을 밝히며 여름철 문화관광 분위기를 후끈 달궜습니다. 이번 깜짝 공연 활동은 상시와 공연 기재로 운영되며 공연 기간은 10월 5일까지입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 10분에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맞은편에서 고정적으로 문예 공연을 펼치는데 문예로 도시문화 관광 발전에 활력을 부여하고 주민들의 야간 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며 관광객들의 놀이 체험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0: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전승 고양하고 즐겁고 상서로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며 주민들의 전통 문화 활동 참여 열정을 더 고취하기 위해 도나시에서는 오는 19일 오전 도나시 북산 주변에서 단오 주제 장터를 열게 됩니다.
1: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주간 화학요법 봉사를 최적화하며 진료 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연변대학 부속병원 종양과 주간 화학요법 중심은 원래의 외과 병동 103실에서 내과 병동 14층으로 옮겨졌습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14일 저녁 7시 30분에 원정에서 남통 지훈팀과 올 시즌 중국 축구 갑그리그 11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율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한 송이 꽃이다오. 꽃떡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향기롭고 맛좋아 꽃떡인가, 꿀벌이 반기며 찾아온다오. 처녀의 고운 마음 담긴 꽃떡은 언제나 달콤한 꿀이라오. 꽃떡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박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연변 5기대 앞방 2층 회원 중심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 대약방. 연변 신약 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종이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원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 견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따뜻한 공감이 숨쉽니다. 함께하는 건강 토크.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1: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허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내방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지금 장약 심리방 어버이설하고 단오명절을 맞이하면서 총금액에서 현금을 이중으로 빼드리는 우리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은 아웃각을 사시는 분들도 우리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아웃각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아홉 곽 사사면 원래 2975입니다. 그런데 원래 500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단오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2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700원을 빼드리시오. 그러니까 아홉 곽을 2270원에 살 수 있습니다. 17 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17곽 사자면 원래 5,610원입니다. 그런데 4,000원이 드리기 때문에 1,610원을 절약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 어버이절하고 단오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현금 300원을 또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1,910원을 빼드리죠. 그러니까 17곽을 3,7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또 드립니다. 36곽 사자면 원래 11,880원입니다. 그런데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단오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또 총 금액에서 5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5,252원을 빼드린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36곽을 6,628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환자분들이 9곽, 17곽, 36곽 중에서 본인이 수요에 따라서 생방송에 참가해 문의하신다거나 혹은 241-7979번에 전화해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신다 할 때 9곽을 사시면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궁궐첩에 3곽을 증송해 드립니다. 17곽을 사시면 백초궁궐첩 8곽을 더 증송해 드리고 36곽을 사신다 할 때 가치가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겁니다. 이런 야생해삼 뇌물시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혹은 병원에 가실 생각이 있으면 상강중리진 잘부 2층 다팅으로 올라오셔가지고 동쪽으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왼쪽에 중인외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중인외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이 약이 아주 그 약종이 우수하죠. 여기 주요 약재 홍경천하고 소홍화에 이 홍경천하고 소홍화는 서장이 그러니까 이 홍화를 소홍화라 하기도 하고 장홍화라 하기도 하는데 몇 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사대보물에 속하는 명약입니다. 그리고 요 홍경천하고 소홍화는 이 서장에서는 란황진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또 지금 란황진이라고 하는 이런 약이 또 두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홍경천 소홍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주로 이 두 가지 약재는 서상이 설상고원지구이 야생에서 이런 자란 약재인데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랐고 소홍화는 4,500m 이상에서 자라는 이런 야생 약재입니다. 이 두 가지 약이 후세에 전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원전 1840년에 51세의 건륭 황제가 남하로 시차를 갔다가 갑자기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마음이 초조해지고 가슴이 답답해나고 얼굴은 바늘로 찌르는 듯한 이런 참기 어려운 동통을 느꼈고 좌측 신체 부위가 꽉꽉 태나면서 마비가 오기 시작하고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정서가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증상들이 나타났답니다. 이때 장족이사 제마가 거울에 왔다가 이 홍경천하고 소홍화 요 두 가지 약을 주요 원료로 약을 처방했는데 건륭 황제가 이 약을 복용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병이 완쾌되었다 하죠. 기원전 1840년에 만든 유명한 정주본초책이 있습니다. 이 정주본초책이 이 처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약이 심리방이라 할 때 약재의 배합이 아주 우수합니다. 주요하게 위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위에 뼈도 붓기고 배가 또 아팠는데 이 장약 심리방을 썼는데 이 장약 심리방에는 홍경천하고 천궁이 아주 교묘하게 배합돼가지고 위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위에 뼈가 붓긴다.

0: 거나 배가 아프던 증상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예.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예, 이 당뇨 심내방을 위해 먹고 있는 환자인데 예. 예. 이 약의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0: 예.
2: 20여 년 동안 예, 서약인 이렇게 테라비약을 예, 몇 가지씩 계속 먹었댔는데 예. 이 당뇨 심내방을 예, 8달 사후 먹은 후에 예, 선생님이 저기나 뭔가 지도 먹으면서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 3일에 한 번 4, 5일에 한 번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먹으면서 예, 감량하던 대로부터 예, 당뇨 심내방만 이렇게 먹어도 예, 지금 혈압소설이 영 잘 되고 있습니다.
0: 잘 됩니다 원래.
2: 예. 거기다 또 동맥경화도 있고 노궁체 부주도 있고 또 혈압도 높고 예, 가슴이 답답하고 숨도 차고 예, 발다리도 저리고 어지럽고 이렇게 머리가 그리 더분했단 말입니다.
0: 예.
2: 그래서 예, 약들을 많이 써봤는데 예,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0: 아, 예.
2: 예, 그러다 선생님이 이 서정약 강의가 예, 내 마음에 와서 예, 닿기 때문에 이 약을 쓰게 됐는데 예,
0: 예.
2: 저기나 뭔가 머리가 예, 흐리 더분하고 예, 어지럼증이 나사지는 게 알리던 게 인차 좋아집니다.
0: 좋아지죠. 예.
2: 예. 그리고 예, 가슴이 또 답답하고 숨이 차던 것도 예, 이롭지 않을까.
0: 아, 예. 그렇게 예. 이롭을 수 있습니다.
2: 예. 지금 예, 이, 저기나, 당뇨 심내방만 먹고 있는데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이 예, 바짝 납니다.
0: 예.
2: 예. 그리고 발다리도 예, 저리던 게 예, 저리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예.
2: 예. 문의 하나 합시다. 예.
0: 예.
2: 우리 남동생은 예, 혈압이 이렇게 낮고 또 앞가슴하고 뒷산동에서 예,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살살 이렇게 내려오고 또 오른쪽 가슴이 저 왼쪽 가슴이 예, 또 뭔가 통증이 난답니다. 이런 사람이 이 상약을 쓰면 어떻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0: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예. 몸에 피가 부족하다면 혈압이 낮아집니다. 예. 우리 아. 장약 심리방 볼 때 약과기 치료범위 보면은 기를 조절해주고 또 기와 혈을 보충해준다고 딱 이렇게 쓰여 있어 있습니다. 예.
2: 예.
0: 예. 혈이 부족한 거, 이게 그 지금 보충해주면은 혈압이 예. 낮던 이런 분들 혈압이 올라갈 수 있죠. 예.
2: 아.
0: 예. 그리고 우리 이 그 약에 보면은 피를 보충해줄 수 있는 또 성분이 또 예. 소홍화라든가 당기라든가 환기하고 환기가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혈액을 많이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예.
2: 예.
0: 예. 그러면 자연적으로 혈압이 그 기그 역낮은 이런 분들 혈압이 올라가면서 정상이 될 수 있죠. 예. 그리고
2: 예.
0: 지금 조금만 움직여도 앞가슴하고 뒷잔등으로 해가지고 땀이 좔좔 지금 난다 잼까. 예. 예. 이 땀은 심장 액을 말한다. 예. 심장이 기하고 아, 심장이 진액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예, 이렇게 들어간 이런 약을 꼭 써야 됩니다. 예, 이게 진액이 네. 심장이 진액이 부족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기 때문에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심장이 그 심장하고 아, 그 심장이 진액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예, 예,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소홍화라든가 네. 당귀라든가 소목이라든가 천궁이 예, 홍경천이라든가 이런 지령 환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이런 증상들이 또 점차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왼쪽 가슴이 또 통쇄난다 잼까 예. 이 왼쪽 가슴이 그 통쇄난다는 거는 협심증에서 나타나는 이런 전형적 증상입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치료범위 협심증을 딱 치료해주는 이런 약이라고 딱 밝혀놓은 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분이 쓰시면은 그 이런 면에서 다 예, 그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분한테 예. 추천드립니다. 예.
2: 예. 선생님이 된다면 예, 배달 받아 쓰겠답니다.
0: 예. 배달 받으시려면 저녁에도 배달이 되니까
2: 예.
0: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2: 예. 알겠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예, 고혈압 환자입니다.
0: 예.
3: 이 장약 먹기 전에는 예, 서약인 고혈압 약을 예, 20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0: 네.
3: 2년 자후 당약 심내방을 먹고 있는데
0: 예.
3: 야득달 자후 이약 먹으니까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알립니까?
0: 알립니다.
3: 그래서 예,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5일, 7일, 10일

0: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혈압 약을 예, 감량하고 예,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단 한 가지 방법을
1: 예, 또 그거 예, 방법을 사용하면 아주 좋죠. 예.
0: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1: 예, 잘 될 수 있습니다.
0: 지금 예, 당장 내심방만 심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0: 영성으로 예, 귀에서 소리 나서 예, 12년간 고생했는데 예, 반년 먹고 예, 완전히 소리 안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1: 얼마 좋습니까? 예.
0: 예. 예. 그리고 예, 무릎관절이 아파서 예, 몇몇도 못 걷고 쉬고 쉬고 했는데 예, 예. 지금 예, 맨디 걸어도 예,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1: 예.
0: 실면증이 있어서 예, 하루 저녁 3시간 이상 다 보지 못했습니다.
1: 아, 예.
0: 예, 그런데 예, 지금 이 약 먹고 예, 눕지 못해 못 잔다.
1: 예.
0: 그리고 예, 한 가지 좀 문의하겠습니다.
1: 예.
0: 우리 대학에 같이 다니는 친구는 예, 위에 혈압하고 아래 혈압 사이가 예, 80이란다.
1: 어, 예.
0: 이런 사람은 당약 심내방을 먹으면 정상이 될 수 있는가 해 문의해 달란다.
1: 예, 이 혈압, 이 매각차가 정상이 40입니다. 예. 그런데 네. 그분이 혈압 매각차가 80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이 혈압 매각차가 이 커지면은 동맥경화가 나타났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어는 콜레스테롤이 높다거나 감유삼지가 높거나 이런 분들을 치료해주는 작용이 있고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아, 또 나이가 들게 되면은 아래 혈압보다 위에 혈압이 올라가면서 이 매각차가 커지게 됩니다. 예. 이 동맥경화를 치료해주면은 혈압 매각차가 커진 것을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장약 심내방 볼 때 동맥경화 치료에 치료작용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장약 심내방에는 또 동맥경화 치료에 좋은 이런 성분들이 또 여러 가지 들어갔죠. 예. 예. 황계라든가 또 소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 청궁이라든가 홍경천, 담남성이라든가 지룡,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동맥경화 치료에 에, 이만큼 좋은 약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그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그분 예, 보고 하라 하십시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대부분의 지병 쓰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3: 네, 혈압 조절에 안 돼서 정말 좋다는 약은 많이 썼는데도 조절에 안 돼 고생하다.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장약 심내방 지금 쓰고 있는데
1: 예.
3: 야, 이 약 몇 달 먹어보니 벌써 혈압이 온정되는 게 알립니다.
1: 알립니다, 원래.
3: 네, 그러니까 선생님과 문의하고 지금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예, 정말 혈압 약을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예, 이렇게 점차적으로 감량하면 선생님 알려준 방법대로 지금 그랬는데 예, 지금 장약 심내방만 먹어도 지금 혈압 저도 영달 되고 있습니다.
1: 저, 예, 저절이 잘 예. 되죠, 원래.
3: 그리고 또 난 내병 체액이 세 번 나오면서 그냥 아무리 얼뻔하고 어디든 띠 나왔는데 이게 지금 해결되고, 예. 또 이게 관절이 아파서 걷기 영 힘들은데 지금 관절이 많이 좋아져서 예,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아픈 줄지 모른다.
1: 지금. 허, 좋지.
3: 예. 특히 정말 이 약은 예, 정말 소장약이고 해발 4,500m 되는 이상 되는 약이고 홍경천은 또 어떤 400m 높은 데 약재고 예,
1: 네 맞습니다.
3: 약재가 네 가지가 들어가니까 들어가도 약재가 얼마나 썼습니까?
1: 연황금으로 된 이 약재가 네 가지나 들어갔습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예. 아주 훌륭하죠. 예.
3: 약재가 좋으니까 이게 치료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1: 그렇죠. 원래 그런
3: 예.
1: 부분입니다.
3: 예, 난 이번에 우대 활동에 장마약 달달 받았는데 우리 친구도 지금 예, 이 약 쓰고 있는데 그 친구 남편은 예, 중풍이 와서 예, 좀 말하기도 힘들하고 걷기도 영 힘들었는데 이 약 먹으면 많이 좋아졌다면서 예,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 배달 받았으니 쓰겠다며 그랬대다.
1: 아, 예. 배달 받아 쓰셔도 네. 아주 좋죠. 예.
3: 예. 그래, 예. 선생님, 예. 한 가지 또 뭐냐, 그, 우리 올케가 있는데, 예. 저번에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게 무슨 신경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며, 이런 병이 예. 이게 장약 심해봤으면 쓰면 어떻게 하는가 문의해달라 그럽니다.
1: 아, 예. 일단 이게 신경성이라는 게 앞에 붙기만 하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예. 특히는 신경성 고혈압이라든가, 또 신경성 심장병이라든가, 또 신경성 위병이, 또 신경성으로 또 예, 그, 귀에 소리 난다거나 이런 병들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예, 병원에서는 치료가 잘 안 된다죠. 예. 그러나 이 장약 심내방어는 이 아주 이 독특한 치료 방법이 세계상에서 제일 제일 선진적입니다. 예. 그런 초임계 생물신경 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활성화

0: 하시켜주고 수복해준다. 예. 그러면서 예. 신경을 따라서 신호 전달을 빠른 속도로 해주게 되죠. 예. 이 초임기 생물신경 활성 효소는 세계 2학기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제라고 신경재생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신경을 강하게 해주는 이런 약재들이 들어갔습니다. 예. 예. 홍경천이라든가 천궁, 담남성이라든가 지룡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경 성 치료에 아주 치료 작용이 좋죠. 예. 예, 그리고 이게 중이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소개드리고 있는 장약 심리방은 예, 이 다섯 가지 원인을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해결해 주는 이런 약이고 이 약은 예, 또 예, 혈압이 낮다 높다를 조절해 주는 처방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또 신경성 고혈압 치료라니 예, 신경성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또 아주 좋은 이런 치료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분이한테 이렇게 맞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이 심리방 쓴 게 아주 좋습니다. 우리도 우리 아방에 중풍이 걸려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바로 걸지 못하고 어디도 아니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생활을 못했습니다.
0: 예.
3: 마누라 부침 받아야 돼. 정말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0: 중풍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예.
3: 예. 어디 그쪽이나 그 해담약을 계속 먹어도 중농공이 걸려가지고 소리 두번씩 오면서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래 조탄약은 다 써도 어째 끊지 못했습니다. 길에다가 네. 소리 선생님 강의도 들었는데 방송한 거 들었는데 이 심내방이 좋다는 소리를 듣고 기분 되게 했습니다. 예.
0: 네.
3: 아니 서장약이 이렇게 좋다고 또 약재가 다 숙성이나 좋고
0: 우수하지니까
3: 예. 이런 걸로 만든 게 예. 그래서 거기 기회가 딱 들어와서 영어 쓰기 시작하는데 그거 심내방만 먹으면 썼는데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니까 예. 혈압이 이렇게 조절해서 이틀 사흘에 이렇게 차차차차 이렇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혈압 온종일 잘 되었더라.
0: 예.
3: 그래서 예, 9일에 한 8달 지나니까 혈압약은 알 먹었댔습니다. 그래도 온종일 잘 되니까나 그러나 속이는 불안했습니다. 어느 때도 어떻겠는가 이래서 예, 약을 자꾸 계속 더 먹게 됩니다. 심내방은. 예.
0: 아, 그래. 처음에 그 유지량 함해설도 어서는 많이 좋아졌대도 예, 유지량을 함해서 자꾸 그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잡수면은 그래도 제프의 아이와도 좋지 않을까? 예.
3: 예. 벗어나면 좋지요. 예.
0: 예.
3: 이 상태를 예, 그래서 형 좋아졌습니다. 저희도 소변도 못 빠지려고 눈 앞에 밥도 못 먹고 머리 얼빵해가지고 우리 머리 해가지고 세리 밤잠도 말도 바로 못하고 떨고 이랬는데 지금은 선제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예.
0: 많이 좋아집니다. 이 약은 예. 저희가 오랫동안 이거 강의 드리면서
3: 예. 2년 쓰니까 나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좋아지는 예.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3: 예. 그래 우리 아빠가 그렇게 좋으니까 내라고 어찌 안 먹겠습니까. 나도 같이 아픈데
0: 그렇지,
3: 이 가위에서 살면서 벌어먹고 사느라고 숱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이래서 정말 몸이 망가지만 망가졌겠습니다. 예.
0: 예, 예.
3: 거기다가 신경문란까지 왔지. 그 다음에 신율이 빨라서 신대 팍팍팍팍 뛰다도 어떤 때는 막 매장질이 나고 다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맥이 없고 이랬댔습니다. 머리 아프고. 예. 그랬던 게 이 약을 선생님과 물어보고 쓴 게 지금 발팔해졌습니다.
0: 아. 예.
3: 같은 년이 냄새에 따라서 나를 모두 오늘도 말합니다. 젊어졌다고. 년이 어째 그렇게 고봐졌는가. 원래 나는 예. 이렇게 속생은 희지만 해도 얘 눈에 빤이 칵 나와도 신진돼서 잘 아이 돼가지고 그리고 저 까맣까맣게 깨다닥다닥 했댔습니다. 굉장히 몰수가 예뻐졌습니다.
0: 이게 당귀 안에 페루산 성분이 있는데 이게 멜라닌 생성을 이게 막아준다 말입니다. 해서스 성청을 막아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 그 로넨반이 지금 있다거나 또 그 잠이 폭 나왔다거나 이런 분들이 지금이 얼굴이 싹 그것을 빗겨져가지고 소리 오 고바졌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약 잡숨이.
3: 예, 마시해졌습니다. 예. 예.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 예, 기분도 영 좋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0: 예. 예. 예.
3: 그리고 또 밥도 잘못 먹고 맥이 없고 하던 게 팔팔해서 모두 그랬는데 그러면 오늘 어째 그렇게 빨리빨리 하야하면서 저 종아기는 원래 약 빠르다 하면 이래면 이랍니다. 괜찮습니다. 예.
0: 좋은 일이죠. 예.
3: 좋습니다. 또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예.
0: 예.
3: 예. 근데 우리 아바이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 이 선생님 법마다 예, 우리 활동이 좋을 때만 쌉니다. 무식한 말로 예, 좀 니도 보자고.
0: 아이, 그렇지. 어느 사람 나 다 예. 그런 법입니다. 원래.
3: 예.
0: 아무래도 쌈기도 봐야지.
3: 어디 있습니까? 예.
0: 예.
3: 이 약 내놓고 우린 다른 약을 치료 잘 아이 되니까 나 예. 효과를 못 보니까 아이스 이것만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좋습니다. 우리 아빠의 친구도 있는데 예. 저번에 선생님

0: 물어보고 집에 해서 말을 물어보고 썼는데 한번 개나리에다 예술인의 수강 목리 그렇게 좋답니다. 두번 중풍이 오고 그 사람도 우리버리합니다.
1: 아 중풍이 왔으니까나
0: 예.
1: 그렇죠. 예.
0: 애기 활동이 좋다고 그러니까 오늘도 그랬다. 오, 그거 우리 좀 싸겠어 하면서 이랬대요. 오늘 배달받겠답니다.
1: 전 그분은 장기석을 쓰면 좋습니다.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2417979. 예, 알겠습니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 많으십니다. 날마다 가서 이 시간에 뭐 우리는 강의 듣고 있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3: 예, 강의도 너무 맛설도 듣기 좋고, 그다음에 뭘까 강의 너무 잘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1: 아유.
3: 우리는 이 약, 예, 이 침내박 약으로 손에 또 약재고, 또 네 가지 한금으로 들어간 아이 그 약재도 네 가지나 들어가지. 이런 약을 쓰니까, 예, 우리 집에서 그런다. 기분이 엄청 좋고, 이런 약이 어디서 찾아보고, 어떻게, 거기서 드려야, 우리 이거, 그래서 제 강연하면 우리 어떻게 알겠는가 하고
1: 그래서
3: 당신은 죽은지도 옛날 정말 그렇습니다.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라비 양배 40까지 올라갈까 한 날에 세번 세 가지를 먹는데 세번 먹고 아주 밤중에 또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병원에 몇 번 입원했지. 그래도 아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마지막 길밖에 자기는 없다는 겁니다.
1: 예.
3: 그래서 그 다음에 어찌어찌해서 그래야지 운이 열렸는지 기운이 돌아오는지 이 약을 바르고 강의하시는 것 듣고서 정말 이 약을 선택한 게 정말 잘했습니다. 그렇게 예. 무슨 독한 약을 다 써도 아이들 가서 이 약은 하여튼 전해지 약에 힘이 세지 그러니까
1: 그렇죠. 이게 서상약이 해발이 그렇게 예. 높은 곳이 야생약젤로 만든 게 일어나서 힘이 아주 강하고 그리고 오염이 없고 이런 그렇죠. 약이지 않습니까?
3: 세계에서도 예. 이 중국의 서장약을 다 승인한다 제품입니다.
1: 그리고 이게 특별히 요 신경활성효소 여기 아주 예. 그 선징수환이 여기 풍부하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뇌신경세포를 이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수복해준단 말입니다. 이게 뇌신경이 한번 파괴되면은 이거 개변하는 이 뇌신경세포로 개변하는 시가 120날이 수요됩니다. 예. 근데 예. 이거는 이 약을 잡으면은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수복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뇌신경세포를 빨리 개변해 죽을래 모든 지금 그 중풍에 온 분들이 그렇게 회복이 빠른 게입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3: 그러니까 선직수환이라는 게 예. 이렇게 내
1: 생태계로 오세요. 신경수환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나 예. 신경을 회복시키는 데서 제일 그 중요한 이런 성분인데 내가 그 이 오전에도 지금 강의를 하면서 이게 선징수환에 대해서 간단히 이거 했는데 우리 이 선징수환이라는 게 제일 그 이 선징수환이 풍부한 이게가 이 그 이 그러니까나 동물이 있습니다. 예. 이게 예. 동물이 한 그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나 이 선징수환이 그 동물이 제일 그렇게 풍부하다 말입니다. 예.
3: 예.
1: 그래서 그 고래 같은 게 생긴 그런 게인데 거기 선징수환이 제일 풍부한데 그 동물은 예. 그게 한번 그런 그 머리가 떨어져 나갔다 해도 예. 다시 거기서 자라난다 말입니다. 그런 이런 그 뭡니까 선징수환이 우리 거기에서 추출한 건 아니지만 우리 이 그러니까 약재의 뿌리에서 추출물에서 또 이 기름을 짰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런 선징수환이 나왔단 말입니다. 우리 지금 아. 약재에서. 그래서 이 선징수환이 그렇게 풍부하다는 겁니다.
3: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선징수환은 많이 보충해 그런지 회복이 빠르고
1: 예.
3: 심리혈관 질병은 어쨌든 중풍이 오기 전에 이 약 쓰면 좋고 예. 걸린 다음에도 제풍이 오지 않을까 다 선징수환은 그게 보충할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
1: 그래서 선징수환이 여기 보충되면 이게 초임기 생물신경활성효소의 이 선징수환이 아주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아,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지금 뇌세포를 수복하는 시간이 120날이지만 우리 거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뇌신경세포를 개변시켜준다 말입니다. 예. 수복해주고 예. 그래서 이렇게 중풍에 온 사람들이 빨리 회복됩니다.
3: 알았습니다. 예. 어떻게 내 것을 어쨌든 예. 것을 이해하고 잡수고 혈압이 조절되고 선생님이 또 그다음에는
1: 네.
3: 치료하여서 또 그래서 예, 한 8달 9달 쓰고 나니까 혈압이 조절되니까 그다음에는 아이 거기다가 연결해서 선생님이 연결해서 또
1: 예, 어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2: 네, 예, 내일 다시 문의하시기 예. 바랍니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장약정리왕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강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조성분인 다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외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수,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친구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동료도 만나고 때로는 이 처음 보는 낯선이들과도 인연을 쌓아갑니다. 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나는 오늘 나 자신과는 얼마나 오래의 시간을 보냈을까? 친구를 만나줘야 하는 날이 있고 또 하루 정도 푹 쉬어줘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챙겨야 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내 몸과 내 마음에게 귀 기울여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만사 제치고 오늘 꼭 해줘야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내 몸은 얼마나 피곤한지, 오늘 내 마음은 어떤 기분인지 나 자신에게 한번 친절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그 소중한 질문을 자꾸만 미루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시간 함께 가져보는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자,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 신나게 웃으면서 털어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황당하면서도 재미나는 사연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웃다 갈래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열어봅니다.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안녕하십니까. 자, 어릴 때 겪었던 일을 사연으로 적어 올리겠습니다. 현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이 벽걸이를 샀습니다. 택배가 오자마자 이 거리들을 벽에 붙이고 물건을 걸어놓고 깔끔해진 현관을 보고 뿌듯해했죠. 네, 그런데 반나절도 안 돼서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벽에는 거리 자국만 남은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벽걸이는 붙이고 하루 정도 지나야 물건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더군요. 결국 정리보다 자국 지우는데 더 오랜 시간을 쏘았던 저였습니다. 그래요, 현관 정리가 너무 시급해나 봅니다. 벽걸이가 벽에 채 밀착되지도 않았는데 이 무거운 짐을 걸었으니 이 떨어지기 마련이겠죠. 네, 그리고 다음에는요, 설명서 참조 필수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사연 열어봅니다.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안녕하십니까. 이 어릴 때 일인데요. 오늘도 사연을 적어 올리겠습니다. 이 퇴근하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데 멀리서 우리 집 강아지가 놀고 있는 게 보여서 큰 소리로 감자야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웬 낯선 강아지 한 마리가 신나게 달려와서 제 앞에 앉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겁니다. 반면 우리 집 강아지는 그 자리에서 쿨하게 앉아서 뭐 하는 거지? 응? 하는 표정으로 저를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저 멀리서 강아지 주인이 오더니 저희 집 강아지 이름도 이 감자입니다. 야,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네요. 우연이어서 그분과 연락처를 주고받고 같이 강아지 산책을 약속했습니다. 저희 집 감자는 그 집 감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곁에 얼씬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저는 한참 동안 웃었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사연 열어봅니다.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안녕하십니까. 이 중학교 때 한동안 자기 전에 이 다음날 입을 옷을 골라서 정리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연을 적어 올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다가 한 번은요,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옷을 후다닥 입고 나왔는데요. 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 어젯밤에 옷을 골라놓기 참 잘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교에 왔답니다. 교실 문을 들어서자마자 친구들이 어? 어? 얘 너 바지 이거 뭐야? 하는 겁니다. 제가 고개를 숙여봤더니 저희 수박 잠옷 바지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젯밤 엄마가 빨아놓은 수박 잠옷을 침대에 올려뒀는데 옷장에 넣는 걸 깜빡하고 바지를 잘못 입고 나와버렸습니다. 결국 점심에 다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요. 그 뒤로는 저녁에 옷을 미리 골라놓는 습관이 없어졌답니다. 야, 이 옷을 미리 골라뒀다니까 속도는 빨랐을 것 같아요. 너무 빨라진 나머지 거울 본다는 걸 깜빡하셨네요. 자, 이런 뭐 학창시절 사연 참 좋습니다. 언제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소 오늘의 마지막 사연 열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안녕하십니까. 집에서 라면이 먹고 싶었는데요. 제가 그릇을 씻기 귀찮아진 겁니다. 그런데요, 문득 든 생각이 있었답니다. 아, 라면 봉지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라면을 먹으면 되잖아. 저희 엄청난 아이들이 흡속해하면서 저는요, 저희 아이들이 흡속해하면서 이 라면 봉지에 뜨거운 물을 붓고 식탁 한켠에 뒀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뜨거운 물에 봉지가 말랑말랑해지더니 물이 주르륵 새버린 겁니다. 국물은 테이블 위에 와르르, 라면은 바닥에 다 쏟아지고 결국 라면은 못 먹고 이 고픈 배로 식탁 청소만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야, 이게 바로 뭐 겨울음의 대가가 아닐까요?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요, 라면 봉지 대신 자, 설명서대로 그릇을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랑 함께 재미있는 사연 함께 열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옵니다.

알면 할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로 손꼽히는 이 사프란입니다. 자, 한국말로는 이 짱홍화인데요. 이 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붉은 금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신비로운 향신료 함께 자, 이 꽃의 비밀에 대해서 파헤쳐볼까요? 사프라는 크로크스 사치부스라는 식물의 암술머리를 말린 것입니다. 연보라색의 작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데 그 안에 진홍실 같은 이 세 가닥의 암술머리가 바로 우리가 아는 사프란이랍니다. 네, 그런데 이 식물은 씨앗을 맺지 못하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땅속 알줄기에서 새끼 알줄기를 떼어내 하나하나 손으로 다시 심는 방식으로만 번식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사프라는 이렇게 사람의 손을 반드시 거쳐야만 자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사프라니 크리타 섬에서 자생하던 야생 크로커스의 돌연변이 종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고대부터 사람들은 이 특별한 암술머리의 색깔과 향기에 매료됐다고 합니다. 사프란 한 킬로그램을 만들려면 무려 20만 송이 꽃과 400시간 이상의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꽃잎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해가 뜨기 전 사람들은 손으로 꽃을 하나하나씩 따고 세 가닥의 암술머리를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떼어냅니다. 이렇게 모은 암술머리는 빠르게 말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무게가 80%나 줄어든다고 하니요. 이처럼 엄청난 노동력 때문에 사프라는 그람당 가장 비싼 농산물이 됐고 옛날부터 도둑들의 주요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프라는 단순한 향신료를 넘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에스파냐의 빠에야, 프랑스의 부야베스, 이탈리아의 리소토, 인도의 다양한 요리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 음식에 빠지지 않는 재료였죠. 또한 중세 유럽에서는 그림이나 책 사포에 금빛을 내는 물감으로도 사용됐습니다. 물이나 달걀 흰자에 사프라 암술머리를 살짝 우려내면 독성 없이 아름다운 금색을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옷감을 염색하는 데도 사용됐고 어떤 이들은

살균 효과를 믿고 집안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사프라닌 만큼 예로부터 가짜를 만들어 속이는 사기꾼들도 많았다고 하네요. 값싼 메리골드나 잇골, 강황가루를 섞거나 성류, 섬유질, 양귀비 꽃잎, 심지어 이 종이 조각이나 말총까지 섞어서 양을 불리기도 했습니다. 습한 곳에 보관하거나 꿀, 기름을 섞어 무게를 늘리는 방법도 있었다고 하네요. 역사적으로는 이 가짜 사프란을 판 사람에게 엄청난 처벌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15세기 독일에서는 불순물을 섞은 사람이 화형을 당했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날에는 벌금 수준으로 처벌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과학적 방법으로 가짜를 가려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프란 재배는 주로 이란 그리고 카슈미르 지중해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매년 전 세계 생산량의 80% 이상을 이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확 시기가 되면 들판은 연보라색 꽃으로 장관을 이룬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아름다움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날 기후변화와 여러 어려움으로 예전만큼 사프란 재배가 쉽지 않아졌다고 합니다. 다음에 노란 빛깔의 음식을 보시거나 특별한 향신료를 사용한 요리를 접하실 때 그 한 줄기 사프란에 담긴 오랜 역사와 사람들의 노동의 손길을 떠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 바빠서 또 살아가기 힘들어서 정작 가장 가까운 나에게 넌 오늘 뭐가 필요해? 라고 묻는 거 잊고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때로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요? 오늘 묻지 못했다면 내일은 꼭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가 꼭 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함께 웃는 내일이 되길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곡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해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영길시 현대병원 하면 어디 가나 치료하기 어려운 이난병, 난치병 치료에 아주 소문 높은 병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바로 그 이론적인 근거도 있고 또 실제 독특한 치료 방법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도 많이 날리고 많은 치료했는데 잘 낫지 않는 여러 병들에 대해서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근간에 그 여러 그 골관절병에 요추협착, 좌골신경통, 무릎관절염, 대퇴골 무혈괴사 등등 질

질병에 대해서 치료해서 전 효과들을 많이 보았고, 예, 또 특히 허리 질환에 대해서 무료 치료 활동까지 해드리는데, 실제 이런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도 소화계통의 질병, 예, 그리고 호흡도 질병, 예, 피부병, 예, 잘 낫지 않는 관심병, 또는 예, 입이 인후유과의 질병들, 비뇨계통의 질병, 예, 모두 좀 잘 낫지 않는 여러 만성병들이 예, 치료할 수 있는 항목이가 한 60여 종이나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예, 며칠에 나누어서 몇 가지 질병을 소개해 드립니다. 예,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현대병원에서 연구 개발해낸 부강주사. 이 주사의 예, 비용이 얼마인가? 아마도 환자분들한테는 비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래 1,300원이던 것을 한 번 비용이 지금은 680원입니다. 예, 거의 절반의 가격으로 감소했는데, 예, 지금 환자분들한테 역시 좋은 기회입니다. 예, 병치료 하실 분들은 모두 265-2120에 265-2120에 저녁 4시 전까지 예약을 해야 됩니다. 4시면 모두 퇴근하기 때문에 그 후에 전화하면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시간 잘 지키시고. 그러면 어떤 병들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가? 좀 림상에서 그 고통스러우면서도 또 아무리 큰 병원을 가도 해결이 잘 안 되는 예, 예, 이런 병들 60여 가지. 이 가운데 3차 신경통, 대상포진, 통증. 통증 하는 것은 실제 환자들한테 제일 고통스러운 증상입니다. 예, 물론 저 몸이 이상이 있어도 예, 크게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면 별일 없겠는데, 이 통증이 사실 3차 신경통, 대상포진 통증, 참기 어려운 통증입니다. 3차 신경통이란 예,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는 뇌신경에 예, 뇌에서 나오는 신경 12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다섯 번째 신경, 3차 신경. 예, 이것이 이상으로 인해서 얼굴 한쪽에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 전기에 감전된 듯한 예, 참을 수 없는 매우 심각한 통증이 예, 발작성적으로 혹은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예, 어떤 때는 턱의 치아에 예, 치아가 이빨이 아파서 참기 어려워서 치과에 가서 예, 어떤 분들이 이빨 다 빼고 납니다. 예, 빼도 3차 신경통이 이빨을 빼서 해결되는 병이 아닙니다. 예, 예, 억울하게 예, 예, 치아만 다 빼고 나면 그래도 낫지 않는 이 3차 신경통. 예, 이렇게 어려운 병에 대해서 연길시 현대병원을 찾으면 현대병원에서는 지통제, 마약, 뭐 약이라든지 예, 이런 것도 사용하지 않고 통증을 빨리 해결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대상포진, 예, 이것도 역시 흔하면서도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예, 대상포진이란 게 우선 무엇인가? 예, 어떤 사람은 앓고 어떤 사람은 앓지 않는데, 이거는 소아 때 수두를 일으켰던 대상포진, 예, 수두 대상포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건 바이러스인데 세균이 아닌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급성 감염성 질환입니다. 예,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최초로 감염되었을 때 급성적으로 전신에 퍼지는 것을 수두라고, 예, 이 바이러스에 이미 잠복 감염되어 있던 사람한테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피부에 발진, 수포, 예, 예,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대상

0: 고진이라고 합니다. 예, 인구의 한 20% 적지 않습니다. 생애 한 번 대상포진을 경험하고 또 대상포진 환자의 약 20%는 재발합니다. 또 대상포진 후에 발생하는 만성통증, 예, 어떤 분들은 나는 다 치료해서 낫은 것 같은데 계속 통증이 있다 하는, 예, 이게 바로 대상포진 후신경통, 예, 후에 발생하는 만성통증으로서, 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잘 낫지 않고 반복하고, 예, 이게 대상포진 그 바이러스에 의한 신경통입니다. 예, 이 바이러스는 한번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없어지지 않고 몸 안에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이 바이러스가 이 인체가 나이 들거나 또 면역력이 나사지면, 예, 그러니까 이 면역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면역력이 낮아지면 또다시 증식과 활동을 시작해서, 예, 발진, 예, 예, 물집이 같은 게 생기고 또 통증도 아주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병원 찾아가면, 예, 마취제, 지통약 또는 감염이 생겼다고 항감염제, 이건 증상만 공지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예, 그러나 현대병원에서는 이와 달리 독특한 치료 방법, 즉 면역 각성 요법하고 부강 주사료법을 병행해서 빠른 시간에 낫도록 해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뭐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2: 네, 현대병원에 가서 무릎 세번이나 치료라고 왔습니다.
0: 무릎이 아파서, 예.
2: 이 무릎이 너무 통증이 심해서 굴지 못했습니다.
0: 굴지도 못했습니까? 예. 예.
2: 그런데 세번 치료라고 완전 일 없습니다. 그래, 지금 내 좋으니까 우리 옆집 아줌마이 나를 보고서리 이렇게 전화할 줄 몰라놓고 나를 전화를 해달랍니다. 무릎 관절이 너무 통증이 심해, 나 내일 가겠답니다. 그래, 전화를 해달래, 전화한다.
0: 그거는 어떻게
2: 무릎이 아파서
0: 무릎이 아프고, 예, 얼마나 걸을 수는 좀 있습니까?
2: 뭐 걸지 그도 어떤 나이서 나가 충충 대로 오르고 내려가는 겨우겨우다는, 나는 얘 그거 다 치료라고 싱싱 달아다니까 너무 불어서, 예, 무슨 약 썼는가 물어봅니다. 그랬네. 예. 나는 현대병원에 가서 세 번 치료라는 게 이렇게 좋아지니까 자기도 가겠다 했을 그랬대다. 그래, 예, 가다 어디 연장 갔다 그랬어 나도.
0: 예, 165120에다가 예약을 하시고, 예, 예, 무릎 관절염 환자들이 치료받고 낮은 실내에 나사진요 많이 알고 계시는데 또 뭐 그분도, 예, 그런 실내를 보면 치료해
2: 우리 선생님, 우리 친구들이 다 갔다 왔습니다. 내 미국 갔다 왔어.
0: 예.
2: 너희나 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다 이롭습니다. 영 좋아합니다, 지금.
0: 그렇죠.
2: 그래, 예, 이를 소개를 해서 요가에 먹는단 말입니다, 선생님.
0: 예, 자칫하면, 예, 낫지 않을, 예, 때는 소개한 사람한테도 불만 가질 수 있죠.
2: 예. 뭐다 좋아. 나는 나를 보면 이 사람.
0: 예.
2: 그래서 옆지 아줌마도 가겠다. 괜히 꼭 가겠다.
0: 예.
2: 그래서 전화 드립니다.
0: 예.
2: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말씀하세요.
3: 예, 저는 우리 친구 소개로 여기다 전화 겁니다.
0: 네.
3: 예, 이렇게 관절을 잘 치료한 데서,
0: 예,
3: 우리 언니가 지금까지 퇴행성 관절이 왔습니다. 바이바스레가 있고 지혜도 있고 해가지고 무릎이 붓기고
0: 붓기고
3: 예, 아파서 뭔지 걸지만 무릎이 굽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릎 관절 뺏기도 아프단 말입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가 이렇게 치료해 좋다는데 나보고 지금 연계해서 예약해서 한번 가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0: 예, 그분 연세 어떻게 됩니까?
3: 70 넘었습니다.
0: 예, 이 연세 무릎 관절이 제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다다소소하게 다에 무릎 관절 때문에 통증을 겪고 있는데 이게 왜서 그런가? 예, 연세가 들면서 오랜 세월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오는 병으로서 치료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 약도 많이 써봤겠죠. 예? 관절이 좋다는 약도 많이 드시고 뭐 침이라든지 부항이라든지 붙이는 거라든지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했겠는데 그건 사실 잠시 증상 공제뿐입니다. 네, 현대병원 치료는 독특한 치료로서 이 치료

0: 방법은 어디가나 있을 수 없습니다. 부강수사하고 면역각성요법에 이런 것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먼저 한번 치료해보고 효과 있으면 또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통 한 열흘 간격으로 해서 한번 또 열흘 간격 두 번 이렇게 한 세 번 치료하면 대부분 환자들이 다 낫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예, 그리고 지금 부강주사의 비용도 그 전에 비해서 절반 감소됐습니다. 예, 680원, 예, 이전에는 1300원이 됐습니다.
1: 아.
0: 예, 예, 예. 이럴 때 한번 1652120에다가 전화하시면 예약이 됩니다.
1: 1652020.
0: 265.
1: 예.
0: 그 다음에 2120.
1: 2120이?
0: 예, 알려, 알링, 예.
1: 알려, 알링.
0: 예.
1: 예.
0: 예.
1: 예.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조카가 지금 한국에서 온 게, 예, 지네 허리 아파서 예, 일하다가 붙들이 했다는 게, 병원에가 검사할까나 전면 검사할까나 예, 거의 수술하라더랍니다.
0: 수술하라 할 정도로. 오, 예.
3: 예, 그렇게 겁이 난데 이제 만 일곱입니다.
0: 어.
3: 그런 게 뭐 일하다가 붙들 했다는 게 그러더랍니다. 검사할까.
0: 예.
3: 겁이나 뭐 아이 하고서리 현대병원에가 처음에 부축해서 가서 치료 주사 받고.
0: 아, 이미 치료 받았습니까?
3: 예. 민빌라 할 적에 가서 받고.
0: 아, 예.
3: 예. 그런 게 영 고통 덜고, 그래, 걸어도 활동하고 할까 좋아지더랍니다. 그래, 돌아 늦기도 좋고, 그저 모델빌도 늦고 했답니다. 그런 게 두 번째 또 갔다 왔거나, 예, 두 번째 또 더 낫더랍니다.
0: 아무래도 두 번, 예.
3: 하나 또, 그저 모델빌도 예. 늦고도 할까, 얼마 좋아하는지, 이제 방송 듣고서리, 아이고, 주사 값이가 1,300원이던 게 680원 내렸다면서도
0: 예.
3: 한 번 더 가보겠다면서 그러면 전화 내리 예약한 날이라고 들이
0: 예.
3: 전화 기대달라고 그런다.
0: 한 번, 두 번, 두 번까지 치료해서 예. 효과 예, 잘 보신 것 같은데.
3: 많이 낫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마지막이 세 번째입니다.
0: 예.
3: 그래 가보자. 예, 전화 끌어드리겠습니다.
0: 예.
3: 예약하고 내리 가자고.
0: 예, 그렇게 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4: 예, 저도 저 무릎 관절이가 이제 저 퇴행성 관절이
0: 예.
4: 저 가서 나는 저 이미 두 번 받았습니다.
0: 어, 두 번 치료받은
4: 게 예, 예. 예, 받은 게 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4: 그래서 내일로 예약했는데 한 번은 또 치질이 있어서 그래 같이 가자고 그래.
0: 치질 예예예
4: 두 분이 내일로 예약했어요.
0: 예, 현대병원에서는 치질도 예, 수술하지 예. 않고 대부분 한 번 치료에 낫게 합니다.
4: 예예
0: 예, 좀 엄중하면 혹시 두 번 치료에
4: 예,
0: 예. 265-2120에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4: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내해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5: 예, 저는 현대병원에 가 치료한 게 좀 완전히 다 아예 아픕니다. 그래, 이전에
0: 뭘 치료했습니까?
5: 얘네 경추, 허리, 엉심, 네 일곱 곳이 한 환자입니다.
0: 경추, 여주, 무릎, 예?
5: 예, 허리, 무릎, 네. 그 다음, 어쨌든 일곱 곳 했습니다.
0: 네. 예.
5: 내 남녀를 자꾸 잉하다 잉하다 이런 게 땅땅하단 말이니까 잉하다.
0: 예, 어디가 그렇습니까?
5: 예, 그래 한 게 이러고서 나는 예, 거기 어느 환자들이 처음에는 예, 그 기관의 원자에 몇 번씩 하주다 막으면은 그 나는 김선생 계속 책임지고 했습니다. 그 자선적인 게 한쪽 말로 막 하고 자선말하고 알아다 듣습니다. 근데 그
0: 예.
5: 이전에 아이와도 된답니다. 어제 필요 없습니다.
0: 예.
5: 어쨌든, 처음에는 그래서 10원씩 돈 내고, 밥은 먼저 후에부터 내 뱀도 싸가지고 댕겼단 말입니다.
0: 예.
5: 이들 완전히 필요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렇게 효과 이 아래서 아줌마의 또 시기 아프다 말다 내 허리 구부리고, 이게 내 말했습니다. 돈을 얼마 받던데, 지금 얼마 됐다고 2680원.
0: 예, 맞습니다. 예.
5: 이렇게 높다가 그 아줌마 또 내일 가겠다고 해서 내 길에 예약해 주셨거든요.
0: 아, 예.

0: 1652120에다가 전화하시면 예약이 됩니다.
1: 예, 나는 병원에서 힘만 내라 사람이 수술하고 이라 땀도 섞게 내고 이래 하가지고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1: 선생님. 예. 예. 기관에 혼자 가서 정확히 감사드립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3: 예, 저도 현재 병원에 가서 예, 지금 이 허리를 해서 척수했다 척을 해서 예, 한번 받았습니다. 이제 가서.
0: 네.
3: 예. 그래 이제 아주 편안합니다. 지금 많이 한번 받았는데 예,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뭐 허리 아픈 원래는 그냥 두문은 다 통쇄나고 허리 아픈 거 했는데 지금 아픈 건 완전히 잃었습니다. 여기 가면.
0: 예.
3: 예. 그래 내 이제 방송 들으니까나 가격이 지금 내려갔으니까.
0: 지금. 예. 원래 1,300원이던 거 지금은 680원입니다.
3: 이제부터 하게 됩니까? 680원이겠습니다.
0: 예, 680원. 예. 척추 협착에 한번 치료로 다 났을 수 없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지금 영 편안하고 할까나 어쨌든 많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지금.
0: 예.
3: 그러니까 내 지금 야 효과 솔직히 어쨌든 뭐 나는 그때는 돈이 뭐 1,300원이든 어쨌든 치료만 되면 이롭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예.
3: 근데 또 이번에 가격까지 보니까 이제 방송 들어보니까 내가 저 가격 절반 가격이 됩니다.
0: 예.
3: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내 저기 이제 한번 받았을까? 내 아무래도 뭐 두 번 더 받아야 되겠지, 세 번 받아야 되겠지. 아무래도 이사만 하는 건 어쨌든 세 번은 기준하고 그 다음에 더 아이덴부터 더 와야 되고 그랬다고 그래서.
0: 예.
3: 예. 그러게 되고 이제 그래 오늘 한 가지 물어볼 건 그 뭐니까 이 당뇨병을 해서 이 발이가 지금 예, 이 사람이 잘 안 보지 않는데. 방황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방황, 뭐, 약약 수탄거나 사용제요, 뭐요, 뭐 쓰는 게 없지, 안 불지 않아가지고 고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가서 치료, 그, 부강수사료법을 합니까, 그거도?
0: 예, 이게, 당뇨병 발이라는 게 당뇨 환자한테, 이게 희소치 않게 발생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금 이야기 수준으로는 그거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 그 염증이가 처음에는 발가락 끝에서 나던 염증이 발, 또 올리 다리까지 만연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을 끊거나 다리 끊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예, 아주 안타까운 일인데, 예, 이렇게 어려운, 예, 그 피부 질환에 대해서도 현대병원에서는, 부강주사, 예, 그리고 면역 각성요법으로서, 당뇨병이란 게 다 면역이 떨어집니다. 결국은, 예, 혈액 속에 당분이 높아지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병, 예, 예, 이래서 이런 방법으로 치료하는데, 빨리 낫게 합니다. 예, 이런 신뢰는 어느 병원 가도 있을 수 없습니다.
3: 예. 그럼 예약합시다. 예약해서 아무래도 내일 대륙 가겠습니다.
0: 예. 예. 예. 265-2120에다가 전화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0: 네, 말씀하세요.
4: 예, 값보다 아주 착한 가격을 한다, 예, 선생님.
0: 예, 이전보다 많이 내려갔습니다.
4: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 그동안 정말 부강수사료법이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정말 고가병이고 또 중간병, 난치병 다 치료합니까? 네, 한 가지 물어볼 거예요.
0: 네.
4: 우리 친구 아들이 이제 41살입니다, 예.
0: 네.
4: 근데 진단이 강직수 척추염이 무슨 일인데 어쨌든 엎드리지 못한다. 나이거 예. 주사라도 못 준다게 전국 돌아다니니 다 다른 병원은 엄마 한국가 본 돈이 다 26만 원을 썼답니다. 계산해본 게. 치료 못했답니다. 지금.
0: 예.
4: 될 수 있겠는가 물어봐달라고 그랬다.
0: 예, 이제 다음번에 며칠 나눠서 이제 병원에서 현대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질병 가운데 A병이 있습니다. 류풍습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배체도병이라든지 백색병 이게 다 자가면역성 질병으로서 지금 이학으로는 잘 해결 안 되는 난치병입니다.
4: 그렇지.
0: 예, 예, 어디 가나 못 치료합니다.
4: 치료 못한다.
0: 예, 마흔 몇 살이 아마 아까운 나이인데 아마 여러 곳 다니면 치료해 봤겠죠. 예.
4: 예.
0: 예. 이게

0: 예, 그분이 굳어져 있습니다. 나무 아, 땡기처럼 굳어져 있어서.
1: 예. 까다미 구부리지 못한답니다.
0: 예. 이게 저 자가 면역 질병이라는 게 이게 아주 특수한 병으로서 지금 문제는 척추에 증상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여러 기관 증상이 나옵니다. 예, 폐나 피부나 혈관이나 예, 뭐 눈에까지도 예, 눈에 포도막염도 생기고 포도막염이 생기면 실명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 예, 참 무서운 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빨리 치료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알았습니다. 내 전화 해보겠습니다. 가라고.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아빠 내 물어본 전화인가?
0: 아, 말씀하세요.
3: 예. 한 가지 물어보기시오.
0: 네.
3: 할 때, 예. 저기, 나 했습니다.
0: 저 라디오 먼저 끄시겠습니다. 예.
3: 예.
0: 그 소리 들립니다. 예, 끄면 잡소리 없고 얘기하세요. 예, 예.
3: 그러면 끄내야 됩니까? 그 먼저는 안 했습니다.
0: 아, 무슨 병으로서, 어떻게.
3: 여수간판입니다. 이 소리 때문에.
0: 아, 여수간판 탈출로서 병원에, 네. 현대병원에 가서 한번 무료 치료받았습니까?
3: 아니, 그, 한 번 어제 무료 치료받았, 그때 무료 치료로 3년 최근 진다고, 그때 그 활동할 때 갔습니다.
0: 활동할 때, 예. 네.
3: 그러니까, 이제 그, 맞아가게 되면 돈 내야 됩니까?
0: 그 상세한 거에 2652120에다 연락해서 아, 예, 문의하세요.
3: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네.
4: 아, 우리 친구가 이 텐성 간절히 심해가지고 막 다리 이렇게 골반까지 비틀매 무릎이 완을 이렇게 O형이 돼가지고.
0: O형 다리.
4: 그래서 지금 한 번 그 치료를 받은 게 예, 그 통증들이 많이 도와줬단 말이야.
0: 예.
4: 이제 들어올라니까 오늘부터 또 이렇게 680원이
0: 예, 값이 내렸습니다. 예. 원래는 1300원이던 거에
4: 예,
0: 지금은 680원.
4: 그러니까 우리 친구는 얼마도 하겠습니까? 이 집은 좀 경제 바쁜 집인데
0: 예.
4: 그래도 지내 바쁘니까 나 가서 그래도 한번 치료받은 게 지금 그래도 앉기도 통증이 없고 앉기도 좀 허라고 일어서기도 조금 허라답니다. 그 밤에도 조금 많이 이렇게 통증이 밤에 위생실 다닐 때도 욕 힘들었는데 걔도 많이 이렇게 걸른 데도 조금 나았답니다. 그래서
0: 예.
4: 계속 치료받자고 680원씩 또 한다니까 얼마 더 하겠습니까?
0: 그렇죠. 예.
4: 예.
0: 형 다리로 변했다는 거는 그거는 무릎 변성 관절염이 초기도 예. 아니고 중기도 아니고 말기 상태입니다.
4: 예.
0: 말기 상태.
4: 다 수술하라.
0: 그렇죠. 예, 다 수술 대상입니다. 예. 수술한다 하면 그 돈도 우선 엄청 많이 드는 게고, 예. 또 수술해서 효과가 더 확실하게 좋으면 모르겠는데, 예. 예. 예. 부강주사로서 치료하면 수술 치료보다 효과 더 좋고, 돈도 적고, 빨리 회복이 되고, 예. 예, 이런.
4: 여기도 보니까 나 인공관절이 이렇게 바깥이었는데도 나 계속 통증이 나고 중기를 오르내리기 영 힘들어.
0: 예, 그렇죠. 예.
4: 예.
0: 그리고.
4: 보증 없단 말입니다. 수술하고도.
0: 맞습니다. 예.
4: 예, 예. 그래서 내리나 머리 가겠다고 예약해달랍니다.
0: 예. 265-2120이다. 먼저 전화하시면 예약이 됩니다.
4: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영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왜 이렇게 오염병들을 치료하는가? 예, 예, 설마 뭐 나이 오염병이 되겠는가? 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그 이론적 근거, 예, 그리고 실제 할 수 있는 또 그 치료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의 예약번호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 로종 인설. 오늘은 문화와 자연유산이 신시대의 새로운 활력을 얻고 새로운 빛을 발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제18회 해협 론단 대회가 함흥에서 개최됐습니다.
1: 올 1월부터 5월 전국 철도 료객 수송량이 연인수로 19억 6,900만 명에 달해 사상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0: 미국이 이란과 14일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 뉴스에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청소기는 세계 문화와 자연유산은 인류 문명 발전과 자연진화의 중요한 성과이자 서로 다른 문명 간 교류와 상호 참조를 촉진하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중한 재물을 잘 보호하고 계승하며 활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자 인류 문명의 지속과 세계 지속 가능 발전의 필연적 요구입니다. 각지 각 부문은 문화와 자연유산 보호, 계승, 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중화민족의 문화 보물과 자연명물이 신시대의 새로운 활력을 얻고 새로운 빛을 발하게 함으로써 이민 대중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동굴내 가장 아름다운 관음상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가상으로 복원한 것입니다. 하남성 락양에 위치한 룡문석굴 연구원 디지털화 전시청에서 직원이 만불동 관음동굴의 현황과 복원한 이중판 3D 프린팅 전시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룡문석굴 연구원 문물보관 전시 문헌자료센터 전시 디지털과 장국봉 부과장은 조각상에 관한 모든 정보는 디지털 공간의 연구석으로 저장돼 예기치 못한 파손이 발생하더라도 복원이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세계에서 조각상이 가장 많고 규모가 가장 큰 석각 예술의 보물고로서 룡문석굴은 중화 문명의 수천 년의 깊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현지를 고찰하면서 습금형 정소기는 이런 중화 문화의 보물들을 잘 보호하고 계승하며 존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년 남짓한 동안 룡문석굴 연구원은 주요 동굴에 대한 디지털화 채집을 지속적으로 다그치고 고정밀도 디지털 자원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이 과정이 340건의 소장 탁본에 대한 디지털화 등록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보조 디지털화 기술의 병목을 돌파하여 흩어진 문물 14점에 대한 신수 합의를 실현했습니다. 룡문석굴연구원 당연의 속이 요구는 청소기 당부를 명기하고 룡문석굴에 대한 과학기술 보호 기초연구 선전과 전파 사업을 한층 더 강화해 중화 문화의 보물들이 영원히 전승되고 빛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문화와 자연유산 대국인 우리나라는 총 60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문화유산은 41건, 자연유산은 15건, 문화와 자연복합유산은 4건입니다. 당면 각지 각 부문은 문화 보물과 자연 명물에 대한 보호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운남성 료강시에서는 료강시 동바문화연구원이 새로 건설한 고적복원 작업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동바고적에 대한 체계적 보호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료강시 동바문화연구원 화결례 원장은 동바문화연구원은 동바고적문은 3,800여 건을 소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동바고적 900건에 대한 초보적인 등급 분류 작업을 끝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과학적이고 규범적이며 차별화된 보호 조치를 위한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문물보호법을 개정 실시하고

0: 31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가 지방 모형문화유산 보호법규를 제정했으며 제2차 전국 문물 보편 조사를 가동하고 전국 국유박물관 소장 문물 안전관리 조문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실무적 조치는 중화민족의 귀중한 유산을 잘 보호하기 위해 튼튼한 장벽을 쌓습니다. 국가문물국 정책법교사 류대명 사장은 보호를 시종 선차적 과제로 삼고 단계별 분류별 보호체계를 적극 구축하며 문물보호 종합능력을 향상시켜 귀중한 유산이 영원히 보존되고 후세에 혜택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12월 허조족 이마카는 긴급 보호가 필요한 모형문화유산 명부에서 인류모형문화유산 대표작 명부로 성공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의 모형문화유산 명부 및 명록에 기재된 중국 항목은 이미 45건으로 늘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보호 속에서 계승하고 활용 과정에 빛을 내게 해야 합니다. 현재 흥룡강성 동강시 모형문화유산 디지털 체험관은 관객들이 앞다투어 찾는 인기 명소가 되었습니다. 관내에 들어서면 허조족의 역사와 전설, 오렵생활, 이막한 서사예술이 영상, 소리 등 형식을 통해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동강시 모형문화유산 문물보호센터 리서 주임은 모형문화유산의 디지털화 보호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채집한 진귀한 영상, 사진, 문자 등 자료를 입력해 호조문화자원의 한관 보존을 실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체험관은 또 모형문화유산 수공예 체험구와 문화창의제품 맞춤형 서비스 구역을 건설해 오래된 모형문화유산의 대중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문화와 자연유산이 대중생활에 융합하면서 경제사회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귀조성 동북부에 위치한 범종산은 희귀 멸종위기종인 검금빛 원숭이와 법종산 전나무의 세계 유일한 소식지입니다. 또한 빼어난 산수절경과 깊은 문화절약을 바탕으로 중국의 탁월한 생태보호 성과를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조 범종산 국가급 자연보호구 관리국 임효료 국장은 산 위에서는 간법을 실시해 관광 과부하 문제를 근절하고 원시 생태 환경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산 아래에서는 량질 생태 자원에 의존해 범종산 주변 지역의 생태 양로, 종품 민박 등 녹색 저탄소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현지 대중의 취업과 소득 증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세계자연보호연맹에 따르면 우리나라 모형문화유산지 중 90%가 우수량호 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전 세계 평균 수준인 61%, 아시아 평균 수준인 68%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연의 보물이 창출한 생태적 배당은 대중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획득감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국가삼림조원국 자연보호지 관리사 손홍안 부사장은 모형문화유산을 통해 생태관광, 자연체험학습, 리마경제 등 녹색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공동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또한 여러 지역의 모형문화유산, 문화관광을 지방의 기간 산업으로 키워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고 보호와 발전을 병행하는 모식을 적극 개척하고 있습니다.
1: 제18회 해협론단대회가 13일 함흥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주석인 왕혼영이 대회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왕혼영 정협주석은 올 4월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 국민당 정려문 주석을 만나 중견연설을 발표하고 양안 관계 평화적 발전과 조국 통일 위협을 위해 전진 방향을 제시하고 양안 교류 협력, 양안 융합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다고 비웠습니다. 우리는 시종 중화민족의 전반 리익과 장원의 발전에 견지해서 량한 관계 대국을 파악하고 한계 중국 원칙과 구의 공동 인식을 견지하며 이른바 대만 독립 분열 행위와 외세 간섭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량한 관계 평화 발전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조국 통일 위협을 뜻힘없이 추진하며 중화민족 공동의 터전을 잘 지키고 잘 건설하며 잘 발전시켜야 합니다. 왕헌영 정협주석은 중국 공산당 제20기 4차 전당회의에서 15차 5기는 전망계획에 웅대한 청사진을 그렸으며 이는 량한 관계 발전을 위해서 광활한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우리는 량한 한가족 리념을 견지하고 광범위한 대만 동포와 대만 기업이 량한 교류와 협력, 융합과 발전에 대세에 가세하면서 대륙의 고품질 발전과 현대화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량한 동포와 량한

0: 학년들이 중화민족, 중화문화, 위대한 조국에 대한 동질감을 증진하고 떳떳한 중국인으로서의 기계와 기상을 갖추며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합니다. 중국 국민당 부주석 장영공은 축사에서 량한 동포는 모두 중화민족이고 같은 뿌리를 가진 일맥상통의 한 가족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진정한 대만인은 떳떳한 중국인이기도 합니다. 량한 교류 협력을 심화해 량한 민중의 복지를 증진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를 공동 수호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함께 도모해야 합니다. 기타 대만 동포 대표들도 자리로 발언했습니다. 대회 앞서 왕호영 정협주석이 런던에 참가한 대만 귀빈 대표들을 접견했습니다.
1: 중국인민 항일 전쟁의 승리는 중국 현대사에서 외적 침입에 맞서 거둔 첫 번째 완전한 승리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버팀목 역할은 이 승리의 관거리였습니다. 계열 보도, 위대한 노송을 통해 오늘 그 가열처절했던 존하의 세월을 되돌아봅니다. 련영성 심양시 9.18 역사 박물관 광장 앞에는 거대한 기념비가 묵묵히 서 있습니다. 기념비에 새겨진 인력 속에는 잊을 수 없는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931년 9.18 사변이 발발하며 일본군이 만주를 침범했습니다. 9월 20일 총공조항은 성명을 발표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만주 강점에 반대한다고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1935년 12월 장정을 거쳐 성북에 도착한 총공조항은 와이오포 회를 열고 항일민족 통일 전선 전략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전국 각계의 열렬한 호응을 얻으며 중화민족의 새로운 각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36년 12월 중국 공산당은 소안사변의 평화적 해결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민족 존망의 위기 속에서 국공량당의 제2차 협력을 이끌어내며 전국적인 단결 항전의 길을 열었습니다. 1937년 7월 7일 일본군이 로구교 사변을 도발하며 항전이 전면적으로 발발했습니다. 사변 다음 날 중국 공산당은 전국에 정보를 발송하여 전국인민, 군대, 정부가 단결해 민족 통일 전선에 조롱성을 쌓고 일본 침략에 저항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 시기 일본군은 중국 대지에서 수많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가는 곳마다 방화, 략탈, 살육, 강간 등 끔찍한 죄악을 소심치 않고 자행했습니다. 강사는 부서졌지만 기계는 꺾이지 않았고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역전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망국론과 속전속 결론이 난무하던 1938년 모택동은 연안의 도굴에서 지구전을 로남을 집필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속전속결이 불가능하고 항전은 지구전이 될 것이며 최후의 승리는 중국에 있다고 욕설했습니다. 또한 이민전쟁 발동 전략을 제시하며 중국 항전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이민에 의지하고 이민을 동원하며 이민을 위하는 길이어야만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항일 국민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기동성 있는 유격전을 창의적으로 전개하며 수많은 작은 승리로 대승리의 기반을 쌓고 일본군의 잔여 세력을 점진적으로 소멸했습니다. 이렇게 침략자를 이민 전쟁의 거대한 바다에 빠뜨리며 약소국이 강대국을 이기는 전쟁의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평영관 대첩은 일본군의 불패 신화를 깨뜨렸습니다. 백단 대전에서는 반로군의 105개단 20여만 명이 참전해 1800여 차례 작전을 펼치고 2만 5천 명의 적을 소멸했으며 다수의 일본군 병력을 억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항일전쟁 기간 반로군 신사군, 화남 항일유격대는 일본군과 12만 5천여 차례 교전하여 170여만 명의 적을 소멸했습니다. 이 중 일본군만 52만 7천여 명에 달합니다. 동북항일연구는 14년간 분투하며 25만 명의 적을 소멸했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듯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이 민족 독립과 해방을 쟁취하는 강대한 힘이자 전민족 항일 물결의 버팀목이었습니다. 1945년 8월 9일 모택동은 외놈에 대한 최후 결전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9월 2일 일본 정부가 토항서에 서명함으로써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의 최종적인 승리가 맺어졌습니다. 위대한 항일전쟁 정신은 중국인민에게서 귀중한 정신적 재산입니다. 이는 언제나 중국인민이 모든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0: 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 전국 철도 부문이 운송한 여객이 동기 대비 5.7% 증가했습니다.

0: 증가한 연이 수로 19억 6,900만 명을 넘으면서 사상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철도와 공공의 융합 발전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나라는 여객들에게 다양하고 고품질의 출행 기회를 제공하면서 관광 경제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여객 800여 명이 탑승한 관광 전용 열차가 최근 섬서성 서안시에서 출발해 롱해 철도를 따라 하서주랑, 우름치, 인영, 알타이, 카시카르 등지를 경유하는 왕복 운행을 실현하면서 탑승권 한 장으로 신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여행객 호염홍은 이 관광 열차는 시설이 구순하고 좌석도 편안해 체험감이 매우 좋았다고 터놓았습니다. 얼마 전 흥룡강선 2026년 첫 신강 관광 열차인 용강 관광 은료호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고령자 맞춤 개소를 마친 이 열차는 지금까지 이미 연인수로 5,000명 이상의 고령 여객을 수송해 노년층 여객들이 선호하는 관광 열차가 됐습니다. 국가철도그룹 할빈국 할빈철도문화관광회사 로사명 사장은 내몽골, 영하, 감숙, 신강 4개 성과 자치구를 경유하는 이 관광 열차는 도낭막고굴, 명사산, 월아천, 신장, 천지, 사이림호 등 30여 개 유명 관광지를 이어놨다고 소개했습니다. 올 들어 철도 부문은 각지 문화관광 부문과 긴밀히 협력해 철도 관광 융합 발전을 힘써 추진하고 운행 로선을 정교하게 설계해 참대곰 전용 열차, 장강 삼각주의 별, 중원철도, 대하지, 남호 등 새로운 테마 관광 열차를 운행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전국 철도가 운행한 관광 열차는 1,400편, 그중 관광 전용 열차가 705편, 관광 전용 코스 열차가 695편이었습니다. 국가철도그룹 고객센터 마케팅부 장도 부총감에 따르면 각지에서 열리는 경기대회, 전시회, 문예공연 일정에 맞춰 가수팬 전용 열차, 스포츠팬 전용 열차, 체험학습 전용 열차 등 맞춤형 열차 360편을 운행해 테마열차 플러스 경제를 활성화하고 신흥역의 흐름을 유지하며 철도 연선 지역의 문화관광 소비를 견인하고 서비스 소비의 확대와 질적 재고를 촉진했습니다.
1: 중국물류구매연합회에 따르면 5월 중국 전자상 거래 물류지수가 111종으로 연 3개월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자상 거래 물류 업무량은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고 업계 경기 수준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올 연휴와 6.18 쇼핑 페스티벌의 사전 재고, 주문 예약 등 호재가 겹치면서 국내 소비시장 수요가 꾸준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5월 중국 전자상 거래 물류지수는 전달 대비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농촌지역 전자상 거래 물류 수요도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중국물류정보센터 류우항 주임에 따르면 녹색 소비세의 향촌시장 진출, 농업 분야의 신질 생산력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현역 지역의 소비 활력을 크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농촌 택배망 건설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에는 센터, 향에는 2급 배송역, 초래는 배송소를 건립하는 3단계 택배 물류 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면서 향촌 진흥과 소비 승격을 힘있게 떠밀었습니다. 공급면에서 5월 택배 서비스 체계가 량완 양상을 보이고 기업의 전반적 서비스 품질과 운영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한편 기업의 재고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유통 효율이 개선되었습니다. 수급시장이 효과적으로 연계되면서 배송의 시효성, 주문 보상 능력, 고객 만족도가 모두 상승하고 업계 전체의 운영력과 종합 서비스 능력이 최적화되고 서비스 품질이 안정적으로 향상했습니다. 다가오는 전자상거래 성숙에 대비해 물류기업마다 배송 방안을 전면 최적화하고 배송과 콜드체인 비축 설비를 승격하며 도시와 향촌 지역의 말단 배송소를 증설하는 한편 서비스 기준과 직원 교육을 강화해 물류망의 효율적 운행을 보상할 것입니다. 중국물류구매연합회 최충부 총경제사는 소비품 신구 교체 등 소비 촉진 정책이 깊이 있게 추진되고 쇼핑 시즌에 집중 수요가 겹치면서 업종의 성장 동력이 충분하고 전자상 거래 물류 활성도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0: 단오설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 음식이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무형 문화 기회가 문화 장의 제품으로 재탄생하면서 시장의 소비 열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상해 여러 식품 기업의 중즉 판매가 지속적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남경로에 위치한 오랜 가게는 아침부터 고객들로 붐비었습니다. 가게 책임자 심효룡에 따르면

0: 현재 종즙 판매량이 매일 4,000개 내지 5,000개에 달합니다. 특히 올해 새로 출시한 흑미팥속 종즙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는 강남 지역에서 초여름이면 성행하는 전통 특색 흑미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심효령에 따르면 특색 흑미밥은 모세나무 잎으로 잡쌀을 하룻밤 담궜다가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 팥속을 넣으면 흑미 팥속 종즙가 완성됩니다. 올해 이 신제품은 시장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회해로 위치한 또 다른 식업체는 종즙잎으로 찹쌀을 감싸 만드는 전통 형식을 바꾸어 종조를 디저트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겉은 초콜릿이고 속은 과일이나 파친 종즙은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았습니다. 상해 시민 풍열은 이처럼 중국과 서방 양식에 어우러진 종즙은 처음 본다면서 새로운 시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절강 이어 국제상업무역성에서는 송나라 비단 등 전통 공예를 곁들인 단오절 문화창의 제품인 향랑과 오색줄 판매가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몽단 경영자는 이른 아침부터 바삐 돌아치고 있습니다. 가게는 구매 상들로 붐볐고 온라인 주문이 끊기질 않았습니다. 소몽단은 고명의 한 고객이 이미 수차나 구매했다면서 처음 가져간 상품이 잘 팔리면서 상품을 계속 주문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1: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발표한 데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14일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며 협정을 체결한 후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개방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더 이상 핵무기를 보유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구매하거나 자주적인 연구개발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보유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정세가 안정된 후 미국은 이란 경내 또는 미국 본토에서 산재에 손교되는 농축 우라늄을 희석 처리 또는 제거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이 빠르고 순조롭고 여유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만약 예상과 어긋날 경우 궁극적인 수단도 남아있다고 유협했습니다. 파키스탄 외교부가 13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부장 다르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외교 대신 파이살과 통화했습니다. 쌍방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진입한 것과 14일로 예정된 전자서명식의 환영을 표하고 이 중대한 진척이 지역의 지속적 평화와 안정에 요조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이란 언론에 따르면 이란 국가안전위원회 나보얀 보조석이 13일 이란과 미국의 양해각서 내용에 따라 모든 상선이 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소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대하는 중국 경제 지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들어 글로벌 상무무역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 충돌, 수요량 극화, 보호주의 태도 등 요인이 세계 경제를 끊임없이 교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쪽에서도 올 1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 우리나라 수출입은 동기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와 전문가들은 중국의 뛰어난 대외 무역 실적이 글로벌 공급망 내 중국 제조업의 지구력과 경쟁력을 보여주고 중국 경제 고품질 발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한층 더 높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세관 총서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에 모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상품무역 수출입 총액은 동기 대비 15.3% 증가한 20조 6,800억 원에 달해 증가폭이 1월부터 4월까지 기간보다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5월까지 우리나라 월간 수출입 규모는 연 3개월 동안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수요와 투자 흐름에 따른 산업 배치가 중국 대외 무역이 실적의 얘기를 뛰어넘게 한 핵심 요인으로 꼽힙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AI 컴퓨팅 인프라 건설 붐이 중국 첨단 기술 제품 무역 성장을 겨냥하고 집, 컴퓨터 설비가 수출입 증가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5월 중국 반도체 수출의 동기 대비 증가폭이 201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컴퓨터와 부속품 수출 증가폭이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싱가포르 대화은행 경제학자는 AI산업사슬이 첨단기술 제품의 량방향 무역 활성화를 이끌면서 반도체와 컴퓨터 설비의 수출입 성장을 동시에 추동했다며 은행은 중국의 연간 대외무역 성장 예기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스타스 일보는 중국의 수출 성과가 예기보다 뛰어나다며 중국 경제와 산업의 회복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전반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수입도 크게 늘어나면서 중국 국내 제조업과 항만, 다국 산업사슬과 공급망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에너지 산업 분야에서도 중국의 수출 우세는 확고합니다. 리튬 전지, 태양광 발전 설비, 풍력 발전 설비 등 제품은 1월부터 5월까지 고속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옥스퍼드 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지역 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면서 친환경,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완비화한 산업사슬과 대규모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면서 녹색 에너지 장비와 AI 하드웨어 등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시장 다원화 전략도 중국 대외 무역의 회복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출입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한 1조 1,400억 원에 달해 역대 같은 기간 최초로 1조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같은 기간 아세안, 유럽 동맹, 라틴 아메리카 등 지역에 대한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도 모두 두 자릿수를 넘었습니다. 네덜란드 인터내셔널 그룹 보고서는 무역 상대국 다원화가 단일 시장의 변동 위험 부담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신흥 시장의 지속적 확장이 중국 대외 무역의 충격 저항력을 크게 높여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케냐 경제학자 제임스 히크와티는 중국의 대외 무역의 강력한 성장세는 다원화한 무역 파트너를 통해 글로벌 무역 회복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아시안 지역을 위해서 안정적 시장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경제무역 협력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수교국 53개에 대해서 무관세 조치를 전면 시행하는 등 조치를 통해서 중국은 글로벌 무역 회복에서 강력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단순한 세계 공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한 8조 7,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5월의 수입 성장폭은 21.5%를 기록하면서 연 3개월 동안 20%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오세아니아 리뷰 웹사이트는 글로벌 통화 긴축과 지정학적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도 중국 수입이 2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국내 산업 수요의 강력함과 소비 기반의 안정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동남아 사회과학연구센터 총재 겸 말레이시아 일대로위원회 비서장인 량지화는 아시안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양호한 흐름은 지역 내 무역, 투자와 산업 협력의 활성화를 직접 견인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보여준 안정성과 지구력은 정밀하고 효과적인 거시적 조절 통제 정책, 완비화한 산업체계, 초대규모 시장, 지속적인 고수준 대외 개방을 만들어낸 종합적 우세를 입증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대하는 중국 경제의 지구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성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수강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남아프리카 인프라 전시회에서 주목을 받은 중국 제조업계의 새로운 제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최근 3년 만에 처음 금리를 인상한 유럽 중앙은행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오늘은 신시대 인재 사업의 새로운 리념과 전략과 조치를 전면 관철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스분평이 중앙인재사업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종 인재발전체제와 기재개혁을 심화해야 합니다. 이는 인재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보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인재양성과 등용, 평가와 봉사, 지원과 격려 등면의 체계적이고 기재적인 장애를 타파하고 네 가지 주의 현상을 타파하며 인재 등용 주체에 권한을 부여하고 인재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며 우리나라 제도적 우위를 인재 우위와 과학기술 경쟁 우위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인재의 성장에 유리한 양성 기재, 사람마다 재능을 발휘하는 데 유리한 등용 기재, 인재들이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는 데 유리한 격려 기재, 인재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데 유리한 경쟁 기재를 서둘러 형성해 과학연구에서의 각종 형식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관리 방식의 구속으로부터 인재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여섯째, 시종 전하의 영재를 널리 영입하고 등용해야 합니다. 이는 인재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요구입니다. 중국의 발전은 전 세계 인재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중국의 발전은 또한 전 세계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며 효과적인 인재 영입 정책을 실행하고 전 세계의 혁신 자원을 잘 활용해 시급히 필요하고 부족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영입하고 흡인력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 제도와 체계를 형성해 세계적 중요 인재 중심과 중요 인재 혁신 고지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일곱째, 시종 인재를 알아보고 아끼고 존경하고 등용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인재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인재를 존중하고 인재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사회적 환경과 공정하고 평등하며 경쟁을 통해 우수한 자를 선택하는 제도적 환경, 대우가 적절하고 보장이 확실한 생활환경을 적극 조성하는 등 인재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훌륭한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전 사회적으로 대담하게 혁신하고 과감하게 혁신하며 혁신을 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여덟째, 시종 과학자 정신을 고양해야 합니다. 이는 인재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정신적 선도이자 사상적 담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조국을 가슴에 품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애국정신, 과감하게 과학의 고봉에 오르고 과감하게 남보다 앞서는 혁신정신, 진리를 추구하고 학문에 전진하는 실무정신, 명리를 탐내지 않고 연구에 전념하는 헌신정신, 지혜를 모아 난관을 돌파하는 단결협력의 협동정신, 기꺼이 디딤돌이되 후학들을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인재양성정신을 고양해 각부류 인재들이 애국분투의 뜻을 세우고 개척혁신에 정진하도록 교육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상기 8가지 내용은 우리나라 인재사업 발전의 법칙성을 한층 더 깊이 인식하는 데 기초해 제기한 새로운 리엄과 전략과 조치로서 우리는 이를 시종 견지하며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중국 제조업계의 새로운 제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남아프리카 인프라 전시회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기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가운데 25개 국가의 참가업체 400여 개가 이번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전시회에서 중국 기업 120여 개가 공정기계와 도관, 수력시설, 도로재료, 건축자재, 지능교통 등 분야의 제품을 집중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중국 제조업계의 새로운 성과는 많은 참관자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전동화 설비, 현지화 서비스와 맞춤형 방안은 적지 않은 중국 기업이 언급한 키워드가 됐습니다. 전시에 참가한 중국 기업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가 기초시설 건설 수요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면서 현지 시장은 제품 성능, 운영 원가, 애프터 서비스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남아프리카를 비롯한 아프리카 시장을 확장하는 과정에 중국 기업은 단일 제품 수출에서 현지 수요에 더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31그룹 부스에서 전동 중카드, 전동 지게차와 신축팔 지게차 등 설비가 초점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건축과 물류, 창고 등 3대 분야에 착안한 31그룹은 건설기계 전동화 분야의 성과를 전시했습니다. 31해양중공업유한회사 국제마케팅경계에 따르면 산업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산업기반과 교통운수체계가 비교적 성숙되고 시장발전 예비가 비교적 큰 남아프리카에서 연료원가가 비교적 높아 전동화 설비가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품뿐만 아니라 현지화 능력도 중국 기업의 시장 확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산업단지와 중심 창고 건설에 투자한 31그룹은 고객에게 부품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에 교육센터를 설치해 현지 직원들에게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현지 산업단지의 직원 비율이 90%에 달합니다. 여러 중국 기업에 따르면 설비 신뢰성, 운영 원가,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아프리카 시장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 기업은 제품 품질, 서비스 체계와 맞춤형 능력을 격상시키는 것으로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대형 건설 기계 기업 외에 여러 인프라 부대 시설 분야에 중국 민영 기업도 아프리카 시장에 뿌리 내리는 과정에 남아프리카를 중요한 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처음 참가하는 산서 금표 광전과학기술위원회사 총경리 금단단은 케냐와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 나라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올해 아프리카 시장을 다일층 개척할 계획입니다. 김단단 총경대에 따르면 출항하는 과정에 중국 기업은 간단한 공급에서 수요에 따른 맞춤형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조명 제품의 경우 현지 시장의 규격, 사용 수명, 제품 품질 등에 대한 현지의 요구에 따라 제품과 방안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요구와 현지 기후 환경, 전력 환경, 사용 장면에 따라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 제품이 전시회에 집중적으로 모습을 보인 것은 인프라 등 분야에서 국제 협력에 대한 남아프리카의 수요를 반영합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남아프리카 기초시설청 책임자 마미처 마세모라는 기초시설 분야에서 뚜렷한 발전을 이룩한 중국은 세계 선두적 지위에 놓여 있다며 남아프리카는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중국의 경험을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세모라는 남아프리카는 더 많은 현지 기업이 중국 기업과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중국 기업은 기술과 전문 능력을 가져와 남아프리카 본토 기업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시회에 참가한 중국 기업에서 남아프리카는 중요한 시장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업무를 확장하는 창구기도 합니다. 김단단 총경리는 중국 제조의 우세는 완전한 산업사슬과 강대한 제조 능력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함께 해외시장으로 나가 량질 제품과 서비스를 해외시장에 가져다 주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아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3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한 유럽중앙은행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교훈을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유럽중앙은행이 11일 유로존 3대 관건 금리를 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유럽중앙은행이 2023년 9월 이후 처음 금리를 인상한 것이며 중동전쟁이 에너지 시장에 충격을 가한 후 통화정책에 대한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의 첫 중요한 조정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중동전쟁의 지속시간이 예기를 초과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더 광범위한 경제 영역으로 전도되면서 통화 팽창 압력을 높이고 유럽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이날 공보를 발표하고 6월 17일부터 유로존 예금 기재 금리를 2.25% 주요 재용자 금리를

2.4%, 한계 대출 금리를 2.6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중동전쟁이 통화 압력을 높이고 있다며 통화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에너지 가격 충격의 강도와 지속시간에 달려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위험 부담과 유로존의 중기 예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당면 금리 인상에 대한 결정은 적절한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 라가르드는 전쟁이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며 3월 예기와 비교할 때 유럽중앙은행은 통화 예기를 상향 조정하고 경제 성장 예기를 하향 조정해 올해와 내년 유로존 통화 예기를 각각 3%와 2.3%로 올해와 내년의 유로존 경제 성장 예기를 각각 0.8%와 1.2%로 하향 조정한다고 표했습니다. 라가르드는 충돌이 폭발한 이래 나타난 중대한 에너지 충격의 지속시간이 이미 예전의 예기를 초과했다고 표했습니다. 전쟁의 영향은 소비자의 신심을 약화시켰고 에너지 원가의 상승은 실제 수입을 침식하면서 단실 내 개인 투자를 억제할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로임 증가 예기가 둔화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기타 도입품 구매 원가가 날로 증가하면서 판매 가격을 높일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핵심 동화 팽창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식품과 상품, 서비스 가격을 통해 더 광범위한 분야로 전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가르드는 이런 영향이 경제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5월의 유로존 핵심 통화율이 4월에 2.2%에서 2.5%로 올랐다고 표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최신 예측도 유럽의 저성장률과 고통화율에 대한 우려를 보여줬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유로존의 경제성장률 예기를 0.9%, 통화 예기를 2.8%로 상향 조정했으며 에너지 가격이 장기적으로 높은 수위에 놓일 경우 유로존 경제 전망은 더 약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5월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는 중동전쟁의 영향 때문에 지속적인 지정학적 긴장세와 재정압력이 금융시장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은행의 직접적 개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 전쟁이 에너지 집약형 기업과 무역 의존도가 높은 업종과 주민의 구매력에 지속적으로 영향 주면 간접적 피해가 현저하게 늘 것입니다. 그러나 베렌베그 은행 수석 경제학자 호르그 슈미디는 이번 금리 인상은 정책적 착오라고 인정했습니다. 유로존 경제 성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통화 정책을 한층 더 긴축하면 수요에 압력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행 수석 유럽경제학자 마크 월은 이번 금리 인상은 새로운 에너지 충격에 대한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의 중요한 정책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점차 미래 정책 긴축의 지속시간과 강도로 옮겨질 것입니다. 네덜란드 상업그룹의 거시경제학자 가스텐 브레스키는 유럽중앙은행이 7월이나 9월에 다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에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본 불어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1: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미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미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0: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감로장약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더욱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서장의 감로장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생방송 실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6시 30분 전으로 또 각종 질병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감로장약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월달 또 새로운 우대활동을 진행합니다. 예, 우리 6월달은 단오절하고 아버지절 두 가지 명절이 있으면서 좀 특수한 우대활동입니다. 예, 우리 런칭망주의 우대활동은 처음 합니다. 런칭망주를 다섯 곽 사시는 분에게는 이 파상모 소유환 후 여섯 곽을 면비로 드립니다. 예, 우리 지금 런칭망주하고 이 파상모 소유환 후 함께 쓰면은 간도 보호하고 기를 보충해 주면서 신장을 보양하고 혈액을 보충합니다. 예, 근데 아쉬운 점이라 할 때에는 지금 활동이 내놓은 이야기가 딱 10인분입니다. 10분만이 이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우대 활동은, 예, 알수의 류쇠완 우대 활동입니다. 예, 우리 류쇠완, 원래 가격은, 12곽에 1,400원입니다. 근데 이번 활동에서 580원에 드립니다. 지금 절반 가격도 안 되죠. 예, 이 활동은 지금 또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건 또 다섯 분 분량밖에 없습니다. 예, 때문에 이번 활동에 참가하시려 한다 할 때는 인차 연기해야 됩니다.

0: 0529-5929번에 예, 연계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쇠완이라 할 때에는 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여름에 양기가 충족할 때 풍습골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예,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예, 특별히 이 알수오의 리세오하는 풍습하고 류풍습성 관절염에서 우선으로 써야 되는 약입니다. 예, 풍습도 제거하고 기혈이 잘 통하게 하면서 소염하고 지통하는 작용도 있고 보혈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골도 든든하게 해주고 정기를 보충하는 작용도 있고 풍한습열이 뭉쳐서 오랫동안 치료해도 낫지 않는 이런 풍습골병 환자분들에게는 아주 선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 치료 범위를 보면은 풍습성 관절염하고 류풍습성 관절염, 예, 통풍이 있거나 경추병, 활막염, 골다공증 등 이런 골과 질병 치료에서 예,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나도 지금 예, 얼파완하고 쌍우완하고 리세완 이래 세 가지 있습니다.
0: 예.
2: 어제 이 기억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지럼증 자꾸 하고, 예.
0: 예.
2: 이 손발이 자꾸 망한단 말입니다, 예.
0: 예.
2: 그러면 마음에 저리기도 하고, 영 애놨습니다. 그래. 이래 세 가지 지금 썼는데, 선생님 생각밖에 이 기울림도 영 좋아진다, 예.
0: 맞습니다. 그게 그 이 전기를 보충해 주기 때문에 그 귀가 울리거나 맥이 없거나 머리가 흐릿흐분하거나 이런 증상이 같이 나서집니다.
2: 예, 그래 머리 흐릿흐분하지 기억이 하나도 없지. 그 다음에 올반에서도 그랬던 게 지금 얘기하듯 기억도 많이 돌아오고 어지럼증 아예서 지금 좋습니다.
0: 예.
2: 어지럼증 약을 안만 먹어도 아이들인 게 지금 이 약 못 쓰고 어지럼증 아예서 여기 손발이만 하던 거지 뭐 따뜻해서 용 좋습니다.
0: 네.
2: 따뜻하니까 마야 한다. 예?
0: 그렇죠. 이 따뜻함은 신경이고 이 혈관이고 다 활성화되면서 순환이 잘 됩니다. 예.
2: 어제 뭐 소개받이 입어다야 되고 보선 신어다야 되고 이래던 얘기해도 예, 지금 이 손발 따뜻하니까 나의 그리 마하지 않고 들이지 않고
0: 용서
2: 준다 지금.
0: 네, 그니까 리쇠완 하고
2: 어느 거 썼던가? 얼차완하고 네. 리쇠완하고
0: 네. 쌍우완. 아, 쌍우완.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저 마하거나에 좀 뻣뻣하고 저리거나 이런 것도 다 됩니다.
2: 예, 거기 예, 나사지가나에 용서 준다 그런 거로도 예, 어떤 때는 마해서 예, 뭐. 나무 다리 같은 게 내 다리도 누기 다리도 어디가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이럴 텐데 지금 약을 이거 아마마 해서 다 해야 게 이번에 서장양에서 지금 이렇게 효과 보니까 나의 얼마 정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올해서도 이렇습니까?
0: 올해서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3개월에 한 번씩 한 조절은 하십시오.
2: 3개월에 한 번.
0: 예, 지금 우리 풍습골병에 대한 약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서 예, 좀 조절하면서 쓰면 좋습니다.
2: 예, 예.
0: 그래,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장약 쓰면 다르다죠. 예? 확실히 예. 다릅니다. 이 체계적으로 이런 체계도 다르고 약품이 레원도 다르고 생산 방법도 다르고 구복하는 방법도 다르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놀랄 정도로 좀 신비한 효과를 봅니다. 예.
2: 예, 생각밖에 용맥이 난다, 정신이 난다.
0: 맞습니다. 이 류쇠완이가 정기를 보충해 준다. 그래, 지금 이번에 이 류쇠완 우대 활동이가 예, 지금 우리 12가게 원래는 1,400원입니다. 근데 580원에 드립니다. 예, 오늘부터인데요, 이거는 이 수량이가 지금 5분밖에 없습니다. 예, 다섯 사람이 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차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저는 예, 경상적으로 이 부딪히 사고 한 장이 거기 좀 개움에 이래고 어쨌든 좀 질병 좀 여러 가지로 갖고 소변도

0: 거기에 밤에도 자주 일어나. 이렇던 게 지금 예, 파상모 서유환하고 러칭 망제를 먹었습니다.
1: 네.
0: 이 두 가지를 먹었는데 그러니까 입이 더부룩 하고 저 사 밥 먹으나 먹으나 그래서 그저 뭐 밥을 무슨 더 먹기 싫은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부르가던 게 지금 예 고객이라 이런 위에 빼각도 꼬시고 예 좀 그런 증상이 무서워졌습니다.
1: 네.
0: 예.
1: 맞습니다.
0: 그래서 제가 예.
1: 이번에
0: 지금 파상모 요한이가 그 작용한가?
1: 예, 파상모 서유환이가의 첫 번째 작용은 이 이지 부선입니다. 예, 이, 그 콤파치에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양신 안선 불면증에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잼피 양호입니다. 예, 비장과 위 공동을 정상적으로 예. 운행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 예.
1: 소화 안 되거나 흡수 안 되거나 맥이 없거나 빈혈이 있거나 저혈압이거나 저체중이거나 예, 아, 내 몸이 확실히 허약하다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예, 근골도 든든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뼈도 아프지 않게 한다 이 말입니다.
0: 예,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구나. 예.
1: 그렇죠. 이 파상모
0: 예. 밤에 저 무슨 그냥 어떤 때는 속이 자꾸 예,
1: 네.
0: 저 보통 밤에 자주 일어나요.
1: 네, 그것도 예. 됩니다. 이 신장, 예, 신장의 전기가 부족한 걸 보충해주고 신장 공능이 저하된 거 이 높여주기 때문에 체내 수분 대사를 잘 시킵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에게는
0: 뭔가 런칭 망치가 그 작용한가?
1: 아닙니다. 파상모 서유환. 예, 이 런칭 망제는 이 우리 이 간 기능을 많이 높여주고 예, 눈도 밝게 해주고 몸에 독소를 배출하면서 소화계통의 질병을 치료해서 몸이 면역력을 높여준다. 같이 쓰면 좋습니다.
0: 이 파상 지금 그래 그 같이 먹지 뭐.
1: 예, 파상모 소유환은 이 장약에서의 예, 그 지금 우리 공진단이라 하죠. 중약에서의 이 공진단과 예. 같은 이런 보약에 속합니다. 예, 그런데 예. 이번에 지금 이런 증망제로 다섯 곽 사면은 이 파상모 소유환은 여섯 곽 면비로 드립니다. 예. 근데 이것도
0: 증망제 다섯 곽 사면 파상모 소유환은
1: 맞습니다. 이 같이 쓰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또 수량은 10인분밖에 없습니다. 10분밖에 못 산다 이 말입니다.
0: 예.
1: 그래서 예, 인천 5085929번에 연계하십시오.
0: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장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여드님이 얼차와
1: 예.
3: 낭과
1: 예.
3: 리파 이집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3: 문제는 주약이 머리랑 이래서 신함이 기억력도 떨어지고
1: 네.
3: 뒤에서 소리도 나고 손발도 자꾸 차고 이래서 내 지금 세 가지를 써봤는데 확실히 효과가 나는 게 알긴다 지금.
1: 맞습니다. 그건 효과 확실하게 납니다. 그래서 풍습골병이 있고 예, 이 마비되고 저리고 좀 이 감각이 이상한 이럴 때는 그 세 가지를 배합했으면 된다.
3: 문제는 그냥 머리 신감이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많이 나고
1: 네.
3: 그래서 자꾸 소리 나던 것도 좀 많이 났습니다.
1: 네.
3: 그리고 특별히 손발 자꾸 시려가서 그래야 되지 그 증상이 많이 나서지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3: 이제 할 때 뭐 리쉐와 특별 좋다니까 잠깐에 리쉐와 좀 더 싸다고 됩니다.
1: 예, 리쉐와니 지금 원래 원 가격이가 12통이 1,400원인데 580원에 드립니다. 예, 아, 이 다섯 사람분밖에 없기 때문에 인차 연계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오래간만입니다.
4: 예, 오랜만입니다.
1: 예, 예, 어떻습니까?
4: 예, 나사서 예.
1: 예.
4: 지금 내 그래 선생님과 문의하다 그런다. 그 병원에 이 보름 두 번에 입에 나다나거나 한 달 되지요.
1: 예.
4: 그, 그간에, 그 전에 그 조도 다시 하고, 런칭 3개.
1: 예.
4: 그거 지금 그런 이삭 끊어 해서, 그래, 대면치를 하는 어간에 그 병원약 먹고 땡대를 하고 한 게 지금 예, 많이 나서.
1: 예.
4: 그래, 식사도 예, 제대로 한다.
1: 예.

0: 그래 보는 사람마다 아야 저 찔러서 아야 비 지향 허도라 허도 보는 사람마다 다 그랬나.
1: 아, 그 정도. 예.
0: 예. 그 식사로 그 한 열을 그래서 한 일주일 분하게 식사를 하는데 이차 부드러진다.
1: 예.
0: 예. 형편성염 살이 빠지고 그렇던 게.
1: 예.
0: 그래서 여태간에 내 지금 그 끊었던 약들을 예, 조수 다시 하고 얘도 아프다는 게 아예 아프다.
1: 예.
0: 그래서 내가 그거 조수 다시 하고 그 렌칭 상대로 예. 그래 그 계속 하는데 그 렌칭 상대 산테이스.
1: 예, 산테이.
0: 한번 예. 예, 그래 먹어도 되는가 그래 물어본.
1: 예, 지금 이 소화 기능이란 예. 다 회복되고 다른 서약을 예. 쓰는 게 없으면 환자분은 좀 연세가 있기 때문에 매일 한 예. 낚시 드셔도 됩니다.
0: 아, 이렇습니까?
1: 예, 예. 매일 한 낚시 드셔도 됩니다.
0: 그 전에는 그 전에 병이 조금 중하니까.
1: 예, 중하니까 아니고 조금.
0: 어떻게 했는데?
1: 예, 예.
0: 그래 지금 와서 그 설명서는 산테이츠라.
1: 예, 산테이츠입니다. 근데 예. 지금 그 회복 단계 그 런칭 망조에 그렇게 중병하고 난 다음에 창조가 용조수입니다.
0: 글쎄 말이야.
1: 예, 그래 그래서 예, 매일 쓰셔 이렇습니다.
0: 아, 예. 아, 그렇습니까?
1: 예, 예.
0: 몰라 물어본다.
1: 전번에는 무슨 여러 가지 막 반응이 일어나가니 내 사흘에 한번 드시라 했죠. 예. 근데 예. 지금은 상태가 좋아졌을 때 바짝 이래 쓰면은 좋습니다.
0: 아, 예. 그렇습니까?
1: 예, 예.
0: 아, 그래도 저도 다시는 원래 매일 잡수니까.
1: 그래서 창제를 아침에 드시고 저녁에 저도 다시 드시고 이렇게 하죠.
0: 예. 예. 예. 예.
1: 그러면은 속이 편안합니다.
0: 예.
1: 아주 좋습니다. 변도 잘 통하고, 예.
0: 예.
1: 예. 그리고 지금 이 망조의 우대 활동이 있어서 또 연계해보셔.
0: 그래요.
1: 예.
0: 망조는, 망조 같이 써도 됩니까?
1: 그렇죠. 이 조조다시 창조의 망조는 같이 써도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쓰면은, 이 하루에 한 가지씩 써도 되고, 예. 그 정왕 박하면서를 쓰셔. 지금 몸이 많이 좋아졌다. 몸이 많이 좋아졌다 하면 약을 저는 흡수한다는 거 말합니다.
0: 그렇지 말이야.
1: 예, 전번에는 별로 흡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0: 아유, 흡수를 못한다 해서 예. 인전에 집에서 다 그런 잡수느냐고 끊어라네. 병원에서 그랬대다.
1: 예.
0: 그래서 일체 싹 끊어버리고 병원약만 썼단 말이야.
1: 예. 그래서 저는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또 좋기는 저 환자분이 또 오래 썼으니까니 에 창조의 할 날, 조수 다시 할 날, 망조의 할 날 이렇게 써도 또 됩니다.
0: 아,
1: 예, 그 조절하시오, 그죠? 이 환자 상태를.
0: 조수 다시도 할 날 꺼내시 됩니까?
1: 예, 그거 지금 환자분 오래 쓴 부위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다 쓰면 하루에 한 가지씩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0: 아,
1: 예, 그래도 예. 됩니다. 지금 그 상태를 봐가면서 조절을 하십시오.
0: 예, 그래서 예. 이제 조절을 하네요, 지금.
1: 예, 환자분은 어제는 이 장약에 대해 잘 아니까니.
0: 예.
1: 그래, 조절을 예. 하면서 쓰십시오.
0: 예.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예, 예. 예.
2: 건강하십시오.
1: 예. 예.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1: 예,
3: 예. 예, 저는요, 제가 문의할 게는요, 지금 예. 요즘 제가 원래 변비가 되게 심했거든요.
1: 예.
3: 그런데 요즘에는 벌써로요 지금 한 닷새?
1: 네.
3: 닷새 정도 되는데 계속 설사해요. 그래서 예. 요즘에 어제 그저께인가 가서 저 그런 위장 내시경
1: 예.
3: 해봤는데
1: 예.
3: 위축성 위염이 되게 심하다고 하더니요. 아, 그래서 내 장약 생각나서 이거 많이 들었거든요. 장약 생각나서 요 장약이니까 이게 위에는 이게 좋을까 싶어가지고
1: 맞습니다.
3: 물어보자고 전화했어요.
1: 예, 지금 주약에 설사입니까?
3: 예, 설사.
1: 설사하고 그 다음에 배 아프거나 이런 거 없은가?
3: 배가 요 아랫배하고 중간이 쌀쌀쌀쌀 아파요.
1: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뭐 소화 안 되거나 입맛이 없거나 이런 건 없고요.
3: 아니, 소화 안 되죠. 소화도 안 되고
1: 입맛
3: 끌끌 예. 하고 이래 올라오네. 자꾸 폐기처럼
1: 아
3: 끌끌 이래.
1: 장기에서 소리는 남까?
3: 아이 남다.
1: 그러로 이런 소리 나이 난가?
3: 아 소리 나이 나고 막 배 아파서 화장실 갈 때고야 그래 꾸룩꾸룩 소리.
1: 아 예.

0: 그래서 이 환자분은 조주 다시 하고 수의 초고완이란 게 있습니다. 예, 그것도 같이 아. 또 같이 쓰셔.
1: 그럼요. 그럼 내가 네. 만약 거기다 예약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508-9929번. 예.
1: 508-9929번에
0: 연계해서 아침에
1: 9929번에 연결해야 되나요?
0: 예, 아침에 일찍이 그 장대편대를 가셔.
1: 그래, 여기다가 전화해서 그 예약해야 되나요?
0: 예, 예, 그렇지만 일찍 가면 전화 안 해도 되고.
1: 예. 이 메세 문 열어요?
0: 야듭시모 예, 다 옵니다.
1: 아.
0: 예. 그 더운데 일찍 가셔. 가서 예. 아. 아침에 잘 보이고, 그 다음에 네. 지금 그 영양 상태도 보이고, 예. 또, 네. 이 혈액순환이 잘 되는가, 이것도 관찰해 보고, 예. 이래면서를 아. 그 소화계통 같이 치료하셔. 몸이 찬지 열한지 이것도 다 봐야 됩니다. 예, 아. 요즘에는 지금 이 습열이가 비위를 치면서 이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점점 더 많습니다. 이럴 때는.
1: 난 그 처음에는 뭐 잘못 먹은 게 없는데 왜 자꾸 이거 네. 설사하지. 아, 그래 기능이...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아이들아 네. 말입니다. 이건 한 일. 한 요새 이렇게 되는데
0: 예, 그는 여서는 간하고 담낭도 문제 있고 비장과 위도 문제 있고 서로 이게 세포가 잘 안 되는 거 말한다. 예.
1: 아 글쎄 말이나
0: 그리고 그래. 한동안은 변비 있었지 않습니까?
1: 예예 예, 계속 그렇지. 변비 있었지.
0: 예, 그 변비 있으면 장내 독소가 지금 많습니다.
1: 아.
0: 예, 그래서 예 전면적으로 가서 보이고 그 다음에 약을 조절하셔. 이 딱 아, 설사를 딱 먹.
1: 변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변비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했는데 지금 변비 없으니까 설사도 그것도 힘드네요.
0: 설사 힘드죠. 근데 환자분은 변비 있었다 난 분이기 때문에 단번에 설사를 먹기는 하면 또 아이 됩니다. 그 독소가 아, 설사 아. 독소가 체내 너무 많아서 그 설사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 단번에 그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조절을 해야 됩니다.
1: 예. 예.
0: 그래 지금 이면에 대한 환자도 많고 이면에 대한 이 약도 또 많습니다. 그 사람마다 아. 다 다르게 배합해 드립니다. 예. 아, 그래서 이 덕길 장약방 예. 직접 찾아가셔.
1: 예예. 예. 일찍이에.
0: 예. 일찍이 찾아가셔. 예.
1: 예.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0: 예.
1: 그 전립선에 대해서 좀 물어본데.
0: 예.
1: 근데 그 약방에서 그런 약은 싸 먹었댔습니다. 전립선에 대해서.
0: 아이 났지요.
1: 예.
0: 예. 그 잘 아이 났습니다. 중약이든 서약이든. 그이가 예. 근본적으로 이 콤파시하고도 관계되고 허증하고 관계됩니다. 예. 허증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약들로 좀 잘 아이 됩니다. 예. 그리고 소변이 잦습니까?
1: 예.
0: 예, 소변이 자꾸 아랫배 묵직하고, 예.
1: 예.
0: 예, 그리고 허리도 아프고.
1: 소변이 영, 예, 잦습니다.
0: 그리고 허리 아프고,
1: 예.
0: 맥이었고, 좀 이런 분들이 짜증이 좀 나 한다.
1: 예.
0: 예. 그 불면증도 좀 있고, 예.
1: 화장실에 가서도 한참 있어야 봅니다.
0: 예.
1: 화장실에도.
0: 그래서 이 환자분은 예. 이면에 대한 장약으로는 용 효과 좋습니다. 이 런칭 예. 망쇄하고 이 허즐리네와 같이 쓰셔.
1: 예,
0: 예 그럼 벌써 이 소변, 예, 소변 차수가 돌아오고, 또 예. 오늘부터 활동이가, 예, 런칭 망죄다 파상모 소유화는 쓰는데, 이 전립선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이, 이 예. 콤파치를, 전기를 보충해주는 데서 또 효과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환자분도 직접 그 덕길 장약방에 찾아가십시오.
1: 예, 예. 약방 찾아가십시오.
0: 예, 예.
1: 아침에
0: 예.
1: 가면 돼요?
0: 아침에 가면 됩니다, 오전에.
1: 예. 예.
0: 전화번호는 508-9929번입니다. 그래서.
1: 아, 우린 그저 찾아가겠습니다.
0: 예, 그래도 되고,
1: 예. 예, 예, 예. 예.
0: 아침에 일찍 가셔, 예.
1: 예.
0: 예, 예.
1: 예.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0: 자잘하게 휘감긴 서성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성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성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윤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그리고 우리 지금 덕길 장약방에는 약품도 많고 또 이 여러 환자분들도 많고 지금 여러 가지 질병을 또 강의할 내용도 많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30분밖에 하루에 30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연구해도 이 수탄약을 다 강의를 못하고 수탄 질병을 다 같이 연계시켜서 얘기 못하기 때문에 직접 환자분들은 덕길 장약방을 찾아가면 좋습니다. 예, 가시면 우리 장 대표도 있고 그 공작 일꾼들도 또 많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더 좀 많이 려야하기 싶다 이런 분들은 예, 우리 소지를 지금 다 보고 있죠. 핸드폰을 보면서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 지금 예, 우리 스피노의 공중호가 매일 나갑니다. 예, 더지 장이 장여 후 빙타이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이 그런 거 해서 그 다음에 찾아서 보면은 여기 면은 장약에 대한 감로 장약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연구한 이런 문장들을 매일 발표합니다. 회사에서. 예, 때문에 이 내용들을 잘 봐도 우리 강의 내용보다 더 좋은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덕길 장약방에서는 수시로 또 활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약품을 배합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효과를 보겠는가 이 면에서 많은 이런 개선을 또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환자분들은 직접 우리 덕길 장약방에 찾아가셔서 병증을 잘 얘기하고 또 분석하고 또 약을 잘 쓰신다 할 때는 예, 이왕에 보지 못했던 좀 특별하고 신비한 이런 효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미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미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성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성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성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윤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최화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문국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혈액이란 체내 순환계통의 불투명 액체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붉은색입니다.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 혈장은 혈액 총량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혈장은 혈액의 액체 부분을 가리키는데요. 물, 여러 가지 영양 성분, 세포가 배출한 대사로폐물, 그리고 혈장 단백질로 구성되었습니다. 혈장은 혈구를 싣고 다니면서 인체의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되는 물질과 체내에서 산생되는 로폐물을 수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네, 동요한 곡 듣고 혈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황희숙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철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저 달처럼 저 별처럼을 보내드립니다.

혈구란 혈액 속에 존재하고 있는 세포를 가리키는데요. 적혈구, 백혈구와 혈소판이 포함이 됩니다. 적혈구는 양면이 오므라든 동글 납작한 원반 모양의 세포이고요. 혈액이 빨간색을 띠는 원인은 바로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백혈구는 혈구 가운데서 체적이 비교적 큰 세포로 우리 인체 건강을 지키는 작용을 한답니다. 병균이 인체에 침입하면 백혈구는 변형을 거쳐 모세 혈관벽을 뚫고 나와 병균이 침입한 부위에 모여들어 병균을 에워싸고 삼켜버리죠. 혈구에는 모양이 불규칙적인 세포도 들어있는데요. 바로 혈소판입니다. 혈소판은 몸에 출혈이 발생했을 때 피가 묻게 하는 작용을 한답니다. 구윤봉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천우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강아지를 보내드립니다.

헌혈이란 무엇일까요?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전혈 또는 혈액 성분을 기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몸무게가 50kg 내지 70kg인 성인의 체내 혈액량은 약 4리터 내지 5리터인데요. 헌혈을 할 경우 보통 한 번에 200ml거나 400ml 피를 헌혈하게 됩니다. 이는 체내 총 혈액량의 25분의 1 내지 10분의 1에 불과한데요. 건강한 사람이 조금의 피를 나누어주면 몸은 다시 새로운 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건강에는 거의 영향이 없답니다. 네, 최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범도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햇님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왜 헌혈이 필요할까요? 네, 그것은 일부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때 혈액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수술을 받을 때이죠. 수술 중에 많은 피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된 피를 환자에게 수혈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심한 사고를 당했을 때인데요. 자동차 사고나 화상 사고로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은 다른 사람의 피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백혈병과 같은 혈액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몸에서 충분한 피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의 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같은 또래의 어린이들 중에도 혈액병으로 힘겹게 싸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헌혈은 생명 그 자체인데요. 그래서 헌혈을 생명을 나누는 소중한 약속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네, 김태현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옥숙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일기를 보내드립니다.

합니다. 헌혈을 하려면 어른이 되어야 하고 몸이 건강해야 하며 충분한 체중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헌혈을 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혈액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혈액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에게 무상 헌혈을 널리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 나누기에 동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김철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지혜선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동물유치원을 보내드립니다.

헌혈은 단순히 피를 조금 나누어주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생명이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오직 사랑과 용기로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나눔이랍니다. 김웅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전명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약수터의 샘물을 보내드리며 오늘 동요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

골관절 통증에 당제, 혈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5기 대학방이 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지와 신뢰에 보답하고

0: 우기대학방 2층 회원 송신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1: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영입니다. 안도현에서는 본토의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학일연군 문화를 중소학교 독육 사업과 깊이 융합하면서 기지 역량 강화, 수업질 제고, 활동 침륜 홍색 견학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 6월 13일은 중국 문화와 자연 유산의 날입니다. 이날 우리 조 각지에서는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무형 문화재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심양 대표팀에 0대1로 패했습니다. 근년래 안도현에서는 본토의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학일연군 문화를 중소학교 독육 사업과 깊이 융합하면서 기지 역량 강화, 수업질 제고, 활동 침륜 홍색 견학 체계를 구축해 홍색 유전자가

0: 일상에 스며들고 변강 청소년들의 성장에 자양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홍색현악교육기지 교복을 입고 붉은 넥타이를 맨 꼬마 해설원들이 왕덕태를 비롯한 동북항일연군 장병들이 피를 흘려 싸워 나라와 고향을 지킨 혁명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안도현에서 본토 홍색 자원에 의탁해 홍색 견학을 일상 도교에 녹여내고 청소년 홍색 교양을 꾸준히 추진한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근년래 안도현 왕덕태 홍군 수학교에서는 현재 풍반 홍색 조력을 바탕으로 홍색 주제 이동 수업을 상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홍색 교양 현장으로 인솔해 홍색 이야기 듣기 등 몰입형 학습을 펼쳐 항일연군 정신과 애국정감이 학생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했습니다. 안도현 왕덕태 홍군 수학교 학생 조조함입니다. 왕덕태 홍군 수학교의 붉은 넥타이 해설원으로서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 나아가며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는 신시대의 우수한 소년이 되겠습니다. 안도현 안림중학교 학생 왕초효입니다. 앞으로 영웅을 본보기로 삼아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공부하며 나라에 보답하겠습니다. 홍색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겨 신시대의 어엿한 청소년이 되렵니다. 안도현에서는 홍색 자원의 보호 이용과 견학 기지 건설을 함께 추진해 모든 혁명 유적지를 살아있는 도교 담체로 삼았습니다. 학생들은 항일연군의 길을 걸어보면서 항일연군 역사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안도현에서는 이란 몰입형 홍색 실천을 통해 중소학생들이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도록 이끌고 청소년들의 역사적 책임감과 애국정감을 높였습니다. 안도현 안림중학교 교원 손영매입니다. 이번 활동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전시관에 소장된 모든 문물과 사진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교재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주동성을 불러일으키고 몰입형 체험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은 비동적으로 듣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탐구하고 사고하며 적극적으로 생각을 말하게 됩니다. 안도현 왕덕태 홍군 소학교 당지부석이 동정입니다. 홍색 견학 활동은 우리 학교가 덕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근본 임무를 실시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홍군 소학교로서 우리는 홍색 자원에 의탁해 학생들을 홍색 교양 기지로 인솔하고 역사를 몰입식으로 체험하며 혁명 열사를 추모하도록 합니다. 견학을 통해 학생들이 교실을 벗어나 현장에서 홍색 교양을 받고 애국정감을 기르며 의지를 단련해 심신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근년래 안도현에는 이도백화진 두산촌, 송화촌 등 다섯 개 사상정치 견학 실천 기지를 조성하고 세 개의 정품 로선과 다섯 개의 정품 수업을 내왔습니다. 당 창건일, 청명 등 중요한 시간대에 학생들을 조직해 고향의 홍색 역사 려야하고 홍색 문화 전승 등 견학 활동을 펼쳤는데 지난해에만 활동 70여 차례 펼쳐 학생 연 5,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두산촌은 성교육청, 성문화 및 관광청 등 13개 부문으로부터 제1진 중소학교 견학실천 교양기지로 선정됐고 연평균 중소학교 견학학생 연 3만 명을 접대합니다. 앞으로 안도현에서는 생태, 민속, 홍색, 빙설 자원에 의탁해 견학기지 합작기제를 완산하고 교양성과 실천성을 두드러지게 하게 됩니다. 견학실천기지와 실천로선을 활용해 홍색 교양 상시화, 생활화, 특색화를 추동해 현역 교육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는 청춘의 힘을 불어넣게 됩니다. 안도현 교육 및 체육국 국장 성홍입니다. 안도현에서는 도교구로 정신을 고취하고 인재 전면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생태, 변경민속, 항일연군 홍색문화, 빙설 등 특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이동식 수업으로 몰입형 실천 육성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사상정치 교양을 견학 전체 과정에 관찰하고 학년별로 정밀 시책해 학생들이 현장 체험 속에서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고 가국 정회를 두텁게 하도록 인솔하렵니다.
1: 6월 13일은 중국 문화와 자연유산의 날입니다. 이날 우리 주 각지에서는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무형 문화재를 리해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결시의 문화와 자연유산의 날 주회장인 중국 조순종 민속원에서 전통 체육

0: 경기, 무형문화재 민속공연, 특색미식 시식, 민속 전통복식 체험이 어우러진 종합무형문화재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관광객들은 몰입식으로 민속 정취를 느끼며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원 관광객 정금영입니다. 방금 무형문화재 널뛰기 공연을 받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런 공연을 본 지 오래됐는데 직접 체험도 해보니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설레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널뛰기 무형문화재가 계속 잘 전승되기를 바랍니다. 중국조선족민속원 영업총감독 장진명입니다.
1: 我们追求的不仅仅是网红打卡。
0: 단순히 인터넷 인기 방문지가 되는 것을 넘어 사람 사물 생활을 보여주는 무형문화재 보호 리념을 여러 민족 관광객들이 보고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몰입형 체험으로 전환시켜 민속원을 모두가 연기를 알고 중화 다원 문화를 사랑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만들어 진정으로 보호 성과를 대중이 함께 누리도록 하렵니다.
1: 인민공享.
0: 연변박물관 조선족 자수 무형문화재 전시 현장에서 주급 조선족 자수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인 류성옥이 직접 강의를 펼쳤습니다. 무형문화재 견학 실천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바늘에 실을 꿰는 것부터 시작해 손끝에 무형문화재 매력을 가까이에서 체감했습니다. 주급 조선족 자수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인 류성옥입니다. 무형문화재가 박물관에만 있으면 안 되고 사람들의 손에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배우는 모습을 보니 이 손재간이 끊기지 않을 것 같아 든든합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수노의 기법을 전하는 것이 전승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도너시 육정산 문화관광풍경구에는 오래된 조리기구와 농기구를 소개하는 전시판들이 마련돼 연변 지역 100년간 생산 생활 방식의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활기찬 육정산 풍물시장에는 도너 본토 무형문화재 문화창의 제품, 전통 수공예품, 특색 음식, 친환경 농산물들이 전시돼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관광객 태사사입니다. 문화전시와 무형문화재 시장을 둘러보면서 수확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한테만 들었던 오래된 조리기구, 농기구를 직접 보니 도너의 깊은 문화적 저력을 실감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6년 안도현 문화와 자연유산의 날 개를 행사에서 관광객들은 무형문화재 체험구역을 찾아 장백산 탕시전지, 투호놀이 등을 몰입식으로 즐기며 안도 무형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꼈습니다. 도무시 행사 현장에는 약 20개의 특색 진열구가 구역별로 마련돼 각종 무형문화재 상품을 전시했습니다. 미식구역에서는 조선족 막걸리, 떡, 순대, 냉면 등 특색 음식 향기가 극했고 기예구역에서는 뿌리조각, 옥조각, 자수 등 무형문화재 수공예품이 집중 전시됐습니다. 장터에는 상호체험구역도 마련돼 주민과 관광객들이 무형문화재의 매력을 직접 체감했습니다.
2: 동북축구연맹전에 참가한 연변 대표팀은 13일 심양철서 경기장에서 펼쳐진 제2라운드 심양 대표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하면서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전반전 홈장 우세에 힘입은 심양 대표팀은 맹공격에 나섰고 연변 대표팀은 수비를 견고히 하며 반격을 노렸습니다. 두 팀은 서로 주고받으며 공격과 수비를 펼쳤지만 득점 없이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후반 들어 46분경 심양 대표팀의 마흥파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날린 슛이 골로 이어지면서 심양 대표팀이 1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48분경 연변 대표팀은 신재훈을 빼고 임건웅을 투입하며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56분경 심양 대표팀의 왕설학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헤딩으로 골을 넣었지만 조심히 오프사이드를 선언했습니다. 87분경 연변 대표팀은 풍호문을 빼고 장문박을 투입했습니다. 이후 연변 대표팀은 여전히 공격 기회를 가졌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최종 0대1로 패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섭신가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도 경기에서 졌습니다. 돌아간 후 열심히 훈련하렵니다. 감독진도 새로 바뀌었기에 적응 중입니다. 다음 경기에서 더 좋은 활약을 펼치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윤성관입니다.

0: 일단 4만 명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이제 멀리서 와주신 우리 연변 팬분들께 죄송하고 다음 홈 경기에서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연변 대표팀은 6월 20일 저녁 6시 장춘 대표팀과 동북축구연맹전 첫 홈 경기를 치릅니다.
2: 6월 13일 동북축구연맹전 2라운드 경기가 펼쳐진 가운데 심양과 연변 두 지역 모두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심양 경기장에 짙은 연변 정취가 넘친 가운데 연변 제2현장에서는 열정 넘치는 동북축구연맹전, 즐거운 쇼핑 연변행, 연길 만달 백인시식 품평 및 장터 판매 촉진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기 당일 심양 경기장에는 관중 4만여 명이 모여 각기 응원하는 팀을 향해 통일된 구호로 힘을 실어줬습니다. 가수 김윤길은 신곡을 가지고 현장에 깜짝 등장한 뒤 명곡 아리랑을 정겹게 불러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공연 마지막에는 동북 출신 가수 왕정정과 함께 무대에서 노래 대중국을 불렀는데 진정어린 노래 속에 애국 정서가 가득 담겨 현장은 박수와 환호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연변에서 조직한 응원단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성원들은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연변팀을 힘껏 응원하며 경기장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응원단은 명태를 손에 들고 통일된 동작으로 응원하며 넘치는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연변 응원단 성원 정가희입니다. 연변을 대표해 심양에 와서 심양과 연변 대표팀 경기를 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심양 축구팬 류강봉입니다. 연변 대표팀은 정말 단합이 잘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원단부터 관중까지 모두 한 마음으로 뭉쳐있습니다. 동북은 한 가족입니다. 이날 저녁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제2현장 경기 관람 행사가 연길 만달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행사장은 백인 시식 경기 관람 구역과 주제 장터 구역으로 꾸며졌습니다. 경기 관람 구역에는 고화질 LED 대형 스크린이 마련돼 경기 실황을 볼 수 있었고 전용 경기 관람 좌석 100석은 팀을 응원하러 온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팬들은 함께 함성을 지르며 연변 대표팀을 응원하며 축구와 생활 정취가 어우러진 뜨거운 분위기에 푹 빠졌습니다. 연변 축구팬 당우입니다. 현장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이 경기 순위도 중요하지만 동북지역이 더 화목하고 잘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자 연변. 주제장터 구역에는 주내 우수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변 특산품과 지역 특색이 짙은 문화창의 제품을 전시 판매하고 시식 체험도 마련해 경기 관람 플러스 쇼핑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연길 만달광장 시장 경리 동연위입니다. 연변은 축구의 고장으로 불립니다. 저희 기업이 동북축구연맹전 제2현장 행사를 열어 광범한 주민과 축구 애호가들이 와서 팀을 응원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장터 행사는 입주 상가들의 판매 실적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1: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중앙재정경제 클라이언트는 일전 아름다운 생활 대조사 결을 도시 미니 기록 무형문화재 결혼식을 경험해 보셨나요? 연변으로 함께 떠나요를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시청자들을 연변으로 안내해 중국 조선족 집단 결혼식 등 전통 민속문화를 통해 도시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2: 경제일보 클라이언트는 최근 집이 넓은 만큼 온돌도 넓어 이런 민박 보셨나요? 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보도에서는 연변주 화룡시 광동촌의 조선족 특색 민박이 인기를 끌며 현지 문화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라 많은 관광객들을 끌면서 향촌 문화관광 자원을 활성화하고 주변 경제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1: 길림일보는 6월 10일 귀버섯 산업 왕청을 부유하게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서늘한 기후와 좋은 생태 환경 속에서 자란 왕청 귀버섯은 국가 지리 표지 제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에서는 자원 우세를 살려 귀버섯 전 산업 서술을 구축해낸 바 균조 육성, 표준화 재배, 전자상 거래 판매, 정밀 가공 등 각 고리를 연결해 특색 산업으로 향촌 진흥을 힘껏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일이었습니다.

0: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대화를 해도 힐링이 됩니다. 즐겁게 사는 법을 공유해도 힐링이 됩니다. 힐링으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만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분들은 힐링 1번지로 놀러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지친 하루 잠시 고르는 곳, 마음이 머무는 자리, 힐링 1번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위로가 되고 싶은 프로사회를 맡은 남경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대화의 온도로 관계를 다시 쓰는 법, 어깨를 감싸듯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지혜, 뜨거운 여름, 당신의 피부를 지키는 비법, 그리고 바쁜 삶에 반짝이는 쉼표를 찍어줄 생활 꿀팁까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럼 이제 소리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 라디오 여행 떠나볼까요? 당신의 오늘 조금 더 편안하게 힐링 1번지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대화하다가 아, 그때 말을 이렇게 할걸 하고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화랍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전 대화 기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 전달법을 사용해보세요. 상대방을 비난하는 너는 왜 그랬어 대신 나는 어찌어찌해서 속상했어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너는 항상 늦잖아 보다 나는 기다리는 시간이 좀 힘들었어 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이지 않게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답니다. 심리학자 토마스 고든이 개발한 이 방법은 갈등 상황에서 효과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적극적 경청을 실천해 보세요. 상대방이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렇구나 같은 반응을 보여주고 상대방의 말을 다시 정리해 확인해 주는 겁니다. 내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아, 이 사람이 진짜 내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라는 신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어 공감의 힘을 기억하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훨씬 가까워집니다. 아이고,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라는 한마디가 때로는 긴 조언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질문의 달인이 되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막연한 질문보다 요즘 하시는 일은 재미있으세요? 처럼 구체적인 질문이 대화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또한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질문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고백 효과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대화 기술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어느새 인간관계가 훨씬 편안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대화는 기술이고 연습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답니다. 다 함께 행복한 소통을 시작해봐요.

현대인의 삶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면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심리학 연구에 기반한 과학적인 스트레스 관리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딘, 맹데이, 라멜, 그로스의 연구에 따르면 인지 재구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의 뇌를 실제로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표 도중 실수했을 때 망했다, 나는 발표를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불안과 좌절감이 커집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바꾸면 어떨까요? 이렇게 부정적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는 훈련을 하면 전전두엽이 피질이 활성화되고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반응이 억제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카바친 교수가 개발한 MBSR, 즉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코르티솔 수치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고 불안과 우울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오로지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생각이 딴 데로 새더라도 다시 호흡을 부드럽게 주의를 돌리면 됩니다. 잘못했다고 자책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꾸준히 하면 할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미국의 의사 앤드류 웨일이 개발한 478 호흡법은 불안할 때 즉각적으로 진정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방법은 1단계,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2단계, 7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3단계, 입으로 8초에 걸쳐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이것을 4번만 반복해도 심장 박동수가 안정되고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미팅 전이나 잠들기 전에 해보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5분 명상, 인지 재구성 연습,

흔히들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토록 많은 시간을 잠에 할애하는 이유는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한 몸을 회복시키고 다음 날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잠을 어떻게 자느냐 하는 것은 다음 날의 컨디션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인 셈이죠. 잠을 자는 데 있어 자세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입고 자는지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전문가들이 잠을 잘 때 아무것도 입지 않는 것이 건강을 위해 좋다고 추천합니다. 오늘 잘 때 옷을 입지 않고 자는 것이 왜 건강에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잠을 잘 때 옷을 벗고 자면 체온이 약간 내려가게 되는데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체내 갈색 지방을 평소보다 더 많이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갈색 지방 활성화의 증가는 신진대사율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신진대사율의 상승은 다이어트 및 운동 효과에 도움이 되고 혈당 수치 조절로 당뇨 예방에도 효율적입니다. 혈관은 매우 좁고 가느다란 튜브입니다. 따라서 압박에 취약합니다. 사람은 잠을 잘 때 대략 6분 간격으로 몸을 뒤척인다고 합니다. 잠을 자는 자세가 바뀌는 동안 옷으로 인해 혈관의 압박이 가해질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수면 중 혈관 압박은 심할 경우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알려진 코르티솔은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을 경우 우울증, 비만 등 다양한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코르티솔은 체온이 상대적으로 높을 때 많이 분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잘 때 옷을 벗고 자면 체온 저하로 코르티솔 분비 역시 저하되는 것이죠. 코르티솔 분비 저하는 반대로 성장 호르몬 분비 증가를 촉진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는 수만 종류의 박테리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고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지내고 있는 것뿐이죠. 박테리아 증식의 최적 요건은 적당한 온도와 습도입니다. 잠을 잘 때 피부와 옷 사이의 틈이 바로 박테리아가 증식하기 좋은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때 옷을 입지 않고 자면 박테리아가 증식할 장소 또한 줄어들어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빈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옷을 입지 않고 자면 피부가 숨 쉴 수 있는 곳을 늘려주기 때문에 피부 면역력 증가 및 노화 역시 늦출 수 있습니다.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햇살과 높은 습도로 인해 피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여름철 피부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실전 스킨케어 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피지 분비가 증가하고 땀과 먼지가 피부 표면에 달라붙기 쉽습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두 번 세안 기본입니다. 특히 저녁에는 선크림과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클렌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터리 타입의 클렌징 폼이나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면 피부 장벽을 보호하면서도 깨끗하게 세안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강한 클렌저는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많은 분들이 여름에는 보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에어컨 바람과 자외선은 피부 속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가벼운 젤 타입의 수분 크림이나 알로에 베라 젤을 사용하면 산뜻하면서도 충분한 보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셔 피부 속부터 수분을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이자 기미, 주근깨, 심지어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SPF 지수는 최소 30 이상, 가급적 50을 선택하고 피해 등급은 3 이상인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30분 전에 충분한 양을 발라주고 2, 3시간마다 덧발라주어야 효과가 지속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실내에서도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뜨거운 햇볕을 받은 후에는 피부 진정이 필수입니다. 시원한 토너나 미스트를 뿌려 피부 온도를 낮춰주고 진정 성분이 함유된 마스크팩을 주 2, 3회 사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각질 제거는 주 1회로 충분하며 과도한 각질 제거는 오히려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건강한 여름 피부 오늘부터 차근차근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쁜 일상을 바꾸는 생활 꿀팁들을 모아봤는데요. 오늘은 일상의 질을 확 올려줄 유용한 생활 꿀팁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리부터 집안 청소까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만 골랐습니다. 청소 꿀팁은 베이킹소다 그리고 식초의 환상의 조합입니다. 주방이나 욕실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불쾌한 냄새 고민이시죠?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활용하는 겁니다. 방법은 배수구에 베이킹소다를 반컵 정도 뿌린 후 식초를 반컵 부어줍니다. 그러면 알칼리와 산이 만나면서 거품과 함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이 거품이 배수구 내부의 때와 기름때를 분리해내고 악취까지 제거해줍니다. 약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뜨거운 물로 헹궈주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싱크대, 세면대, 심지어 오븐 청소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학 세제 없이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으니 환경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자꾸 미루게 되나요? 이럴 때 유용한 것이 바로 5분 룰입니다. 심리학자 골비처와 슈런의 연구에 기반한 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기 싫은 일이 있다면 단 5분만 한다고 마음먹고 시작하는

겁니다. 5분만 하면 그만둬도 된다고 생각하면 심리적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막상 5분이 지나면 이미 일에 몰입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일단 시작하는 게 가장 어렵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1980년대 이탈리아의 코란체스코 실로가 개발한 이 방법은 집중력을 극대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25분 동안 한 가지 일에 완전히 집중한 후 5분간 휴식을 취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겁니다. 4회 반복 후에는 15분에서 30분의 긴 휴식을 가져줍니다. 짧은 시간 단위로 집중하면 뇌의 피로도를 낮추면서도 생산성은 높일 수 있습니다. 타이머를 설정하고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를 충실하게 보내는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하루를 계획적으로 시작하면 그날의 생산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침 10분만 투자해서 오늘 할 일을 세 가지로 압축해 적어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면 오후가 한결 여유로워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꿀팁들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일상이 훨씬 편리하고 여유로워질 겁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각종 유용한 건강 상식들을 모았습니다. 노트 준비하시고 메모하셨다가 필요할 때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곤해서 잠이 잘 안 올 때 식초가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피는 대개 약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지만 긴장이나 피로 등으로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피까지 산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식초를 한 숟가락 떠서 마시면 제대로 연소되지 않아 생긴 찌꺼기를 태워 피로가 풀리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될 때 파인애플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파인애플에는 단백질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목에 가시가 걸리면 식초물로 몇 번 양치질을 하면 가시가 부드러워져서 내려갑니다. 그래도 잘 내려가지 않을 경우에는 솜을 뭉쳐서 긴 실에 매달아 삼켰다가 꺼내면 빠져나옵니다. 멀미가 나고 구역질이 나면 생강차 한 컵을 마시면 멀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크기의 신선한 생강을 껍질을 벗긴 후 잘게 썰어 설탕과 함께 잔에 넣은 뒤 끓는 물을 붓고서 5분쯤 우려내서 마십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배를 얇게 썰고 여기에 꿀을 넣어 은근한 물에 끓여서 낸 물을 뜨겁게 마시고 자면 다음날 기침도 가라앉고 목의 통증도 사라집니다. 가래가 심하면 구기자를 달여서 차로 마시면 좋습니다. 또 무를 강판에 갈아 즙을 낸 다음 물엿과 적당히 섞어 마셔도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엔 느릅나무를 씻어서 감초랑 소채 넣고 물 2, 느릅나무 1 비율로 푹 고웁니다. 3분의 2 정도 줄어들 때 국자로 떠보아서 국물이 걸쭉하면서 미끈미끈한 액체가 될 때까지 고우고 식혀서 수시로 마시거나 비염이 심하면 빨대를 코에 대고 들이마십니다. 처음에는 코 속의 상처 때문에 좀 아프더라도 참고 몇 번 하면 좋아집니다. 코가 막혔을 때 뜨거운 물수건을 코와 이마 사이에 올려놓고 막힌 쪽이 위를 향하도록 누워있으면 뚫립니다. 양파즙을 물에 타서 마시거나 유자차나 과일차를 뜨겁게 마셔도 좋습니다. 또 쑥을 가볍게 비벼서 콧구멍에 잠깐만 넣어두면 거짓말같이 뚫립니다. 물구나무 서기도 한 방법입니다. 샤워나 수영 후 귀 속에 물이 남아있을 때 화장지를 가느다란 실 모양으로 만들어 물이 들어간 귀 속으로 살살 돌리면서 끝까지 집어넣으면 물이 순간적으로 휴지로 만든 실 끝에 흡수돼 간단히 해결됩니다. 피부에 가시가 박혔을 때 깊이 박혀 족집게나 바늘로는 좀처럼 빠지지 않을 경우 고약을 바릅니다. 고약이 가시를 빨아낼 뿐만 아니라 열과 통증을 없애주므로 좋습니다. 또 부추를 짓이겨 3, 4회 갈아 붙여주면 가시가 뾰족이 솟아오릅니다. 찰과 상을 입었을 때 상처 주위를 깨끗이 닦아내고 그 위에 날 달걀 껍데기를 붙입니다. 그런 다음 솜으로 감싸고 붕대로 감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다소 깊은 상처라도 곪지 않고 깨끗이 났습니다.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날 때 발바닥에 물파스를 바릅니다. 발바닥은 정신성 발한의 급소입니다. 물파스가 대뇌에 있는 발한 중추에 작용하여 전신의 발한 작용을 억제시켜줍니다. 여러분, 오늘의 힐링 1번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나눴던 대화의 온기, 내려놓았던 어깨의 무게, 작은 꿀팁 하나하나가

0: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환하게 비춰주길 바랍니다. 잠시였다 해도 이곳에 머물렀던 그 순간만큼은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 힐링 1번지는 언제나 당신의 하루에 한 줄의 위로가 되고자 합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로사회의 남경원이었습니다.
1: .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2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큰 고비를 넘기거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난 다음에는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팔다리도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머리도 멍해지는 게 마치 우주 한복판에 던져진 사람처럼 한동안은 현실감을 찾기가 힘들지요. 그토록 이 해방의 순간만을 기다렸는데 막상 결승전을 통과하고 나니 이걸로 정말 끝인 건가 싶어서 얼떨떨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전환에는 원래 버퍼링이 필요한 법이지요. 기계들도 그러한데 감정이 있고 추억이 있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열정을 다했던 그 순간에서

빠져 나오는 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럴 때는 단순해지는 게 최고죠. 최선을 다한 당신, 그만하면 더할 나위 없었다고 스스로를 토닥이면서 실감이 날 때까지 실컷 쉬어주시죠. 오늘도 당신의 휴식 같은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입니다. 마침내 치열했던 대학 입시 대장정이 막을 내렸을 때 우린 비로소 팽팽했던 긴장의 끈을 내려놓고 가슴 벅찬 해방감을 맞이할 거라 기대합니다. 이제 고생은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가족의 행복을 아낌없이 누리겠다는 설렘이 집안을 채울 것만 같죠. 하지만 거대한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기묘한 정막이 감도는 것처럼 입시라는 거대한 터널을 막 빠져나온 집안의 풍경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의 큰 산을 넘었다는 해방감과 여전히 다가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불안감이 공존하는 그 미묘한 공백기 속에서 부모와 자식은 되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낯선 감정의 벽과 마주하곤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저는 올해 49, 그러니까 40대 끝자락을 통과하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저에게는 이번에 정말 목이 쉬어라, 피가 마르라 응원하며 겨우 대학 입시를 끝마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시험날 아침 아이를 시험장 안으로 들여보내고 돌아서서 걷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든지, 그리고 시험장을 걸어 나오는 아이의 초췌한 얼굴을 보았을 때는 정말 가슴 속에서 뜨거운 전우회 같은 게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드디어 끝났구나. 우리 딸 진짜 고생 많았다. 그리고 옆에서 같이 숨죽이며 버틴 나도 참 고생했다. 그런 마음이었죠.

시험이 끝나고 최종 성적이 나와서 원하는 대학 지망을 쓰고 합격 통지서가 날아오기까지 공백기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이 황금 같은 자유시간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사실 저는 몇 달 전부터 혼자 머릿속으로 아주 달콤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아이도 예민하고 저도 직장 생활하랴, 살림하랴, 아이 뒷바라지하랴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 서로에게 뾰족한 말들도 참 많이 던졌거든요. 매일 아침 밥상에서는 눈치를 보기 바빴고 밤늦게 시간 맞춰 마중 나갈 때도 차 안에는 늘 무거운 침묵만 흐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된 시간만큼은 오롯이 우리 가족의 시간으로 채우고 싶었어요.

있다며 품 안의 자식이라지만 스무 살이 되면 저 세상을 찾아 날아가 버릴 텐데 그렇게 날아가 버리기 전에 우리 세 식구 끈끈하게 뭉쳐서 평생 두고두고 꺼내볼 수 있는 아름다운 기억의 앨범 하나쯤은 만들어두고 싶었던 게 제 솔직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들뜬 마음을 안고 조심스럽게 꺼낸 여행 제안에 딸아이 반응이 너무 싸늘하더라고요. 별로 내키지 않은 눈치로 꼭 가야 해요 하는데 순간 가슴이 툭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눈치를 살피며 혹시 고생했으니 갖고 싶은 졸업 선물이 따로 있냐고 물었더니 대뜸 핸드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사실 핸드폰 얘기가 나왔을 때 가슴이 한편으로는 찡하고 아려왔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다 보니 딸아이한테 늘 새 폰을 사주지 못하고 제가 쓰던 폰들을 깨끗하게 물려주곤 했거든요. 친구들은 다 최신형 폰 들고 다닐 때 엄마가 물려준 구형 폰 쓰면서도 투정 한번 크게 부리지 않고 묵묵히 버텨준 착한 딸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폰은 원래 사주려고 했던 건데 아이가 다른 건 다 싫고 오직 핸드폰만 딱 사달라고 선을 그어버리니까 마음이 너무 섭섭하고 야속해지는 겁니다. 폰을 안 사주겠다는 게 아닌데 엄마 새 폰 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 우리 가족 여행도 기분 좋게 다녀와요 하고 부모 마음을 좀 헤아려주면 얼마나 예쁠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꼬리를 물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같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조금 더 오래 남고 가치 있는데 쓰는 게 현명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요즘 최신형 핸드폰 한 대 값이나 우리 세 식구 마음먹고 며칠 동안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숙소 잡아서 여행 다녀오는 비용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핸드폰은 손에 쥐어야 봐야 2, 3년 지나면 또 구형이 되고 액정이 깨지면 그 가치가 발에 버리는 소모품일 뿐이지만 가족여행 이곳은 다르잖아요. 낯선 여행지의 이국적인 공기, 저녁 무렵 붉게 물들던 노을을 보며 나눴던 시시콜콜한 대화들, 길을 헤매다 서로를 보며 터뜨렸던 웃음소리 같은 건 10년, 20년이 지나도 가슴속에 고스란히 박혀 살아 숨쉬는 영원의 자산이 되니까요.

게다가 자꾸 제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건 우리 집의 현실적인 형편 때문이기도 해요. 주변을 둘러보면 집안 형편이 괜찮은 아이들은 입원이 아니더라도 대학에 가서 방학 때마다 해외로 배낭여행도 가고 부모 지원 받아서 언제든 훌륭한 경험 쌓으러 잘만 다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집은 그럴 만한 형편은 안 되니까요. 남편과 제가 성실하게 일하고는 있지만 아이를 매번 여유롭게 여행 보내줄 만한 여유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제 머릿속에는 자꾸 조바심이 도단하는 겁니다. 이제 대학 가고 나면 학업에 아르바이트에 조기 취업 준비에 치여서 아이가 여유롭게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하고 팍팍한 삶의 궤도에 진입해 버릴 것만 같았어요. 부모의 울타리인 안에서 내가 온전히 비용을 대주고 넓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어쩌면 정말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자꾸 쫓겼습니다. 3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 누워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제 서글픈 조급함이 자꾸 아이를 밖으로 끌어내려 안달복달하게 만듭니다. 방문을 꽉 닫고 베개 얼굴을 묻고 있는 딸아이를 보면 가슴이 턱 막힙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속마음을 한 자락 듣고 나니 제 가슴이 또 무너지더라고요. 아이 입장에서는 시험은 끝났지만 진짜 결과는 아직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인생에서 가장 불안하고 무서운 공백기를 지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점수는 짐작으로 얼추 계산할 수 있지만 실제 성적표가 내 손에 쥐어지고 입학 통지서를 확인하기 전까지 마음이 붕 떠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심란하고 지옥 같은 마음을 안고 억지로 가족 여행을 가본들 좋은 풍경이 눈에 들어오겠냐 되묻는데 말문이 막혔죠. 혹여나 자기가 날카로워진 기분 때문에 여행지에서 짜증이라도 내거나 표정 관리를 못해서 엄마 아빠와 싸우기라도 하면 그 여행은 평생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시험 직후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긴 최악의 기억으로 남을 텐데 자기는 그 소중한 기억을 그런 식으로 망치고 싶지 않다고 울먹였어요.

생각해보면 서글픈 모순이죠. 저는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동안 갇혀 지낸 게 안쓰러워서 넓은 세상으로 데려가 굳어 있는 마음을 풀어주고 싶어 안달인데 정작 마음의 에너지가 바닥나 버린 아이는 사방이 벽으로 막힌 자기 방 안으로 가만히 고독을 씹고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느낀다니 말입니다. 자식의 시간표를

묵묵히 기다려주는 일이야말로 마흔아홉 엄마가 20살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사랑일 텐데 자식을 품에서 떠나보내는 연습을 시작하는 이 시기 제 섭섭한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좀 무뎌지고 단단해지겠죠.

아이에게 가장 좋은 여행은 가장 마음이 편할 때 떠나는 여행일 겁니다. 지금은 넓은 세상을 보여주려 급급하기보다 방 안에서 온전히 불안을 소화할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려줄 때인 것 같아요. 여행은 입학 결과까지 나온 다음에 떠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100% 만족하는 결과지가 아니더라도 하나의 결과지를 또 받았다는 홀가분함이 여행의 편안함을 가져올 것 같아요. 오늘은 아이 방문을 두드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내 마음이 편해

앞으로도 가정 문제 혹은 연애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육아 문제 등 고민으로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남기시면 저희가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켄 키즈의 장편 소설 벚국이 둥지우로 날아간 새는 한 정신병동을 배경으로 주인공 맥버피가 콤바인으로 상징되는 무시무시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어느 날 한 정신병동에 활기차고 떠들썩한 가짜 환자 맥머피가 등장합니다. 맥머피는 노동형을 선고받고 자급농장에서 일하다가 더 편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미치광이 흉내를 내며 말썽을 일으켜 정신병원에 위탁했습니다. 귀머거리 겸 벙어리 행세를 하는 1인칭 소설자 브롬든, 소심하고 여린 말 더듬이 빌리 비빗, 병동의 실세 역할을 하다가 맥머피와 허세를 겨루는 하딩, 그리고 병동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자 권위와 체제의 상징인 레치드 간호장 등이 맥머피를 맞아들입니다. 맥머피는 간호장을 중심으로 한 병원 의료진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환자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립니다. 맥머피는 정신병원에 들어온 순간부터 간호장과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그는 특히 간호장이 환자들을 교묘하게 학대하고 그로 인해 환자들이 더욱 치유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알고 격분해합니다. 물론 하딩을 비롯한 대부분의 환자들도 간호장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분노하지만 감히 저항하지는 못합니다. 저항했다가는 전기 충격이나 뇌 전두엽 절제 수술을 받아 식물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환자들은 병동의 규칙에 순응한 채 폐인처럼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책의 원문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간혹 뇌검사를 받으러 간 환자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동에서 나갈 때만 해도 발버둥을 치며 고래고래 욕설을 퍼부었는데 몇 주 뒤 주먹 다짐이라도 한 듯 눈에 시퍼렇게 멍이 든 채 돌아올 때는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얌전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한두 달 뒤에 퇴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행복한 꿈에 젖어 몽유병 환자 같은 얼굴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를

성공 사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릅니다. 그런 사람은 콤바인을 위해 만들어진 또 하나의 로봇에 불과합니다. 그 같은 로봇가 될 바에는 차라리 실패작이 되는 게 낫습니다. 맥무피는 그런 환자들에게 독립심과 활기를 불어넣어주려고 했습니다. 환자들을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가 바다 낚시를 다녀오거나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환자들은 맥머피의 영향을 받아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이 책 제목에서 언급된 뻐꾸기 둥지는 정신병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의 불청객인 맥머피는 뻐꾸기를 의미합니다. 그는 같은 둥지로 날아든 또 다른 뻐꾸기 브롬든에게 저항의지와 자유를 향한 열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평론가들이 이 작품을 두고 억압된 자유와 강요된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려는 인물들을 그려냄으로써 1960년대 혁명적 변화를 예견한 작품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 작품은 또 인물 묘사가 생동한데 저항정신이 가득한 맥머피부터 소심하고 나약한 빌리 그리고 침묵 속에 강인한 인디안 추장까지 등장인물마다 뚜렷한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책이 발표된 1962년은 미국에서 보수주의와 물질주의에 대한 반문화운동이라 할 수 있는 히피 문화가 확산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성세대의 권위와 가치관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사회 통념, 관습, 도덕, 제도를 부정한 채 순수한 형태의 자유, 인간성 회복, 자연애료의 귀해 등을 외치며 새로운 문화체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와 사회적 메시지를 고스란히 담아낸 이 책의 성공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독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습니다. 상업적으로나 문학평론계 모두에서 대성공을 거두며 전 세계적으로 누적 판매량이 1,000만 부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동명의 영화로 제작되어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2018년 상영된 인도 영화 출발선은 극도로 사실적이고 황당하면서도 가슴 아픈 시각으로 입학 경쟁의 현실을 그려냈습니다. 중산층 부부의 입학 준비 여정을 통해 계층 장벽, 교육, 공정성과 인성 양심의 진실을 낱낱이 보여주며 생활의 정취와 가슴을 울리는 힘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인도 델리의 번안 도시입니다. 주인공 라지는 손재주 좋은 재봉 솜씨로 옷가게를 운영하며 밑바닥 상인에서 점차 중산층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내 미타는 착하고 살림 잘하는 사람으로 두 사람은 외동딸 피아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며 모든 사랑을 쏟아주었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했던 가정은 피아가 입학 나이가 되면서 끝없는 불안과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내 미타의 생각에는 인도의 사회 계층은 이미 굳어졌고 영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계층을 나누는 기준이었습니다. 오직 최고의 사립영어 명문 학교에 들어가야만 딸이 밑바닥 출신의 꼬리표를 떼고 엘리트 계층에 들어가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명문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면 피아는 평범한 계층에 머물며 부모처럼 고생하며 살 것이고 인생 출발선에서부터 패배한다고 여겼습니다. 교육 불안은 미타를 초조하게 만들었고 라지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먼저 명문학교 주변의 아파트를 비싼 값에 사고 익숙한 동네에서 엘리트들이 사는 고급 주거단지로 이사했습니다. 이어 생활습관과 말투까지 바꾸려 했었습니다. 표준 영국식 영어를 배우고 서양 음식을 맛보며 상류사회의 레일을 익혔으며 엘리트 학부모들의 모임에 참석해 그들의 취향에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계층의 벽은 쉽게 넘을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라제의 참진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은 엘리트 계층의 위선적인 레이와 어울리지 않아 모임에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명문학교 면접에서 부부가 정성껏 준비한 말투도 출신의 한계를 가릴 수 있었습니다. 면접관은 상인 가정에 대한 차별을 숨기지 않고 학교는 엘리트, 임원, 지식인, 가정의 아이들을 더 선호한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피아의 입학 지원은 곧바로

거절당했습니다. 부부는 교육 컨설턴트를 찾고 온갖 인맥을 동원하며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현실에 번번이 부딪혔습니다. 최고의 사립명문학교들은 모두 PR을 외면했습니다. 딸이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을 보며 라지와 미타는 깊은 절망에 빠졌고 딸의 인생이 이미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려섰을 때 한 교육 컨설턴트가 지름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인도 법률에 따르면 모든 사립명문학교는 교육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입학 정원의 25%를 가난한 밑바닥 가정의 아이들에게 배정해야 합니다. 이 빈곤 가정 할당 입학 자격만 얻으면 피아는 무사히 명문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불안에 휩싸인 부부는 망설이지 않고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으로 위장해 진짜 불우한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입학 자격을 빼앗기로 한 것입니다. 위장이 들통나지 않도록 부부는 넓고 멋진 저택을 버리고 짐을 싸 밤을 새워 델리 가장 락한 빈민가로 이사했습니다.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고 집은 낮고 좁으며 쓰레기가 널려있는 이곳은 예전 생활과 천지 차이였습니다. 평생 풍요롭게 살아온 부부는 이곳에서 모든 일이 서툴렀습니다. 공공 화장실 쓰는 법도 모르고 무료 구호 식량 받는 법도 몰랐으며 밥 지는 일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외출할 때는 낡고 복잡한 버스를 타고 힘든 육체 노동을 해야 했으며 학교 방문 심사원의 조사를 항상 조심하며 조그만 실수에도 정체가 탄로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툴고 포기하고 싶어 할 때 이웃 샴 가족이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샴은 밑바닥 건설 노동자로 힘든 육체 노동으로 적은 돈을 벌며 집은 가난했지만 아내는 착하고 아들 모하는 피아와 비슷한 나이로 마찬가지로 입학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샴 가족은 생활은 극도로 궁핍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라지 부부가 가난한 사람 같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의심하지 않고 먼 곳에서 온 친구처럼 여기며 아낌없이 도와주었습니다. 샴은 라지에게 학교 방문 심사 대응법을 알려주고 가난한 사람 말투와 행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집에 있는 적은 식량과 이불을 나눠주며 힘든 시기를 넘기도록 도왔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라지를 위해 공사장 일자리까지 알아봐 주었습니다. 여러 차례 심사와 추첨을 거쳐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아는 빈곤 가정 할당 자격으로 명문학교 입학이 확정됐지만 샴의 아들 모하는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결과를 알고 모하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고 샴은 속상한 마음을 참고 아들을 위로하며 라지 부부에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라지는 죄책감과 자책감,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빈민가 아이들은 예쁜 옷과 장난감은 없어도 나눌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며 서로 아껴주었습니다. 샴은 모하네 학교에 가도록 밤낮으로 힘든 일을 하고 심지어 피아 선물을 사주려고 헌혈까지 했습니다. 반면 엘리트 계층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계층 차별을 배우고 거만하고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후 라지는 양심의 가책 속에서 살며 보상하려 노력했습니다. 익명으로 빈민가 아이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에 기부해 낡은 교육시설을 고치고 책과 책걸상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거짓으로 얻은 성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마침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명문학교의 자선 기부식에서 라지는 교사, 학생, 엘리트, 학부모와 언론 앞에서 당당히 무대에 서서 가난한 사람으로 위장하고 서류를 조작해 입학 자격을 빼앗은 모든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힘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명문학교에 보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정말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우리처럼 위선적이고 이기적이며 계층을 따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인가? 교육의 본래 목적은 계층을 나누는 도구가 아니라 착하고 올바르며 양심 있는 사람을 기르는 토대가 아닌가? 이 영화는 교육 불안에 대한 깊은 성찰일 뿐만 아니라 인성의 따뜻한 착함에 대한 경위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계층의 도약은 밑바닥을 벗어나 엘리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처지에 있든 마음의 양심과 선을 지키고 타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간직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초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

0: 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 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넣어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네, 많이 구입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5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과학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약과에는 바로 이렇게 큰 글씨로는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천추관 북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 심장병 전문 치료 제품의 속간인데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그 공농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떨어질 수 없는 경락은 폐경락과 심장 경락은 다른 경락과도 관련 있지만 해도 이 경락은 직접적인 연락을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의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여기에서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폐의 심한 증상은 심장병 환자들이 왕왕 많이 범하는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병 환자들이 심폐의 심한 증상은 구체적으로서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것은 일종 증상에 관한 중의에서의 일종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한계 리론체계에 속한다는 걸 말하게 되었는데요. 주요한 림상 표현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심폐의 심한 림상 표현 가운데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기습니다. 집에 심장병 환자가 있다면 지켜보세요. 그리고 가래가 성합니다. 입이 많이 마르고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입이 많이 마르면 소갈증, 당뇨병이 아닌가, 입이 많이 쓰게 되면 담낭에 이상이 있지 않는가, 입에서 많은 냄새가 난다면 내 구강 청소가 잘 되지 않았나 혹은 위장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의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심폐의 심한 증상은 기본으로서 동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뭐 기침을 한대서 그 방면에가 호흡 계통에 가는 치료에서는 잠시는 되는 것지만 해도 길게는 잘 치료가 되지 않을 겁니다. 심폐에 동치하는 차원에서는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을 시도해 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데 기침이 줄어들더라, 그리고 가래가 성하지 않더라, 입에서 냄새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원 청심환 제품 자체는 심폐의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그러면 초원 청심환은 주약의 심장병 어떤 증상들이 본 제품을 드시게 되면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면 심장병의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숨이 많이 찹니다. 하품을 잘합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혈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데요. 적혈구는 전문 심장혈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0: 하품을 하고 숨을 모두 어지간한 계단을 오른 이 시자면 숨을 가두기 힘들어가지고 숨이 너무 차서 오르내리는 걸 힘들어서 집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바로 혈액감대 산소 부족을 의미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끌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그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아, 안녕하세요.
2: 나도 이것은 저는 1년 3개월 넘었어.
0: 아, 그랬어요. 예, 예. 어떠세요?
2: 각 동네에서 효과를 많이 봤어요.
0: 아, 예.
2: 소통 예. 부족이 이제 냄새가 나서 그 냄새 나는 것은 없었죠.
0: 아, 그것도 예. 자기 뭐 기타 방법으로 안 되는데 이 방법으로 예. 되었다. 그렇죠. 예.
2: 어디 좀 모든 데 가져가서 그렇죠.
0: 그렇죠. 예, 예.
2: 그게 냄새가 없어서 좋고. 밥 섞어 먹어도 이차 배부르 그냥 묵기만 했어요.
0: 예, 예.
2: 근데 지금 밥을 잘 먹어요.
0: 아, 예, 예.
2: 그래, 소변별로 밥이 몇주 이사가 되기 지금 그래서 극상가 맑아서 세추가 보통 두추 같아.
0: 아, 그렇죠. 콤파체 1분이 들어가는 혈액이랑 이 두근덩이 있는데 심장에서 그만한 혈액을 콤파체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콤파 기능이 떨어져서 하루 종일 여러 번 화장실 나설 수밖에 없죠.
2: 예, 갔다 오고 나면 또 잠이 또 이제 와요.
0: 아, 그래요. 예, 예.
2: 그리고 저기 뒷가슴 막가슴 겨드는 그것도 좀 거의 다 없어져요.
0: 아, 그래요. 예.
2: 예, 그 모든 면에서 학교 여러 가지 면에서 모두 내 효과를 많이 볼 때 앞으로 계속 이거 쓸 일이 있어요.
0: 아, 그렇게 하셔. 이 예. 제품 자체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부작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기본상 예 보수적으로 얘기해서 적다 혹은 기본상 부작용이 없게 되어 있는 제품 자체는 그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 예, 전문가 9일날도 한 번 또 썼어요.
0: 아, 그랬습니까? 예. 예,
2: 앞으로는 계속 쓰리겠습니다.
0: 아, 예, 건강하세요.
2: 예,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초원체 효안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답답하던 게 지금 답답하지 않고 가슴 위에다에 돌을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 숨은 맞습니다.
0: 아, 예.
3: 그래, 요안에 집에 뭐 문이 있는 데도 예, 과학 다큐왕 쓰고 놀라고.
0: 아, 예.
3: 개그 녹을 때 받으시는 무서웠습니다.
0: 아, 숨이 차서. 예, 누르는 예. 같은 감이 나죠. 예.
3: 예, 예. 그리고 혈압은 어떻게 좀, 혈압은 잘 됐고, 예. 잠 잘 자지 못하는지 잠 잘 잡니다.
0: 예.
3: 괜히 이렇게 효과도 오니까, 예. 오늘 배달 받아도 쓰라고 그랬나.
0: 아, 그렇게 하셔. 초원청심환은 실어놓고 쓸 수 있는 부작용 거의 적거나 없는 우수한 특점이 있으니까 열심히 료성을 따라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전화 맞는가요?
0: 아, 그럼요. 말씀하세요.
4: 예, 예 저도 초원청심환 참 잘 먹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4: 예, 영 효과 많습니다.
0: 아, 그래요?
4: 예. 전 나이도 많고 해서 그렇게 효과 없으리 했는데 정말 좋습니다, 지금.
0: 그래요. 원래는 어떤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 어떠세요?
4: 예. 예. 원래는 이 숨도 세게 찼습니다.
0: 아, 예. 예.
4: 금방 무슨 움직임으로 숨이 차서 깜짝 못하고.
0: 아, 심장병이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겠습니까?
4: 예. 예. 무시가기 저기 봤던 남의 신세를 얻어먹고 이렇게.
0: 아, 그랬습니까? 지금 연세가 어느 계단에 계세요?
4: 우선 82 중반 넘었습니다.
0: 그런데 아주 목소리 안 들으세요? 청청하시고. 아니, 예.
4: 예. 했습니다, 이제는.
0: 아, 그래요? 예, 예.
4: 예, 이전에는 목소리도 무슨 듣기나마나 하고.
0: 그랬습니까? 예. 아닙니다. 지금 아주 청청하세요.
4: 예, 예 그런데 지금 예, 정신도 온천해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가지고 저리 골이 무거워서 예, 골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0: 예.
4: 그래던 게 지금은 예, 혈압도 좀 정차이 되고 해놔니까 예, 정신만 쓰게 나서 골도 무겁도 되고 정신이 좀 얼떨어진 것 같아요.
0: 전 70대 초반인가 했습니다.
4: 예. 예. 그렇게 정신이 예, 맑아지고 예, 밥도 용도 안 먹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4: 예, 예 소화 잘 되니까 예, 밥 용도 안 먹고 그래놔니까 맥도 좀 나고 예, 저기 이렇게 정신도 나고 어디면 춤 차는 것도 많이 났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예.
4: 혈압이 그냥 올라가서 예, 180까지 거의 올라가.
0: 어, 무슨 혈압인데? 예, 예.
4: 거의, 예. 그리고 저 혈압도 110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예, 영 바삐 보냈습니다.
0: 어느 순간에 예, 큰일

0: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예.
1: 예, 기력소리 또 10년간도 빨라서 이때 19년 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영종사이랬습니다.
0: 지금. 예, 지금 혈압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1: 지금 혈압이 아침에 일어나면 120 적어도 조금 넘고 이렇습니다.
0: 아, 그래요? 아이고, 180대 120까지 내려왔던 너무 정상이네요.
1: 예, 저혈압이 예. 그래도 70, 아, 80 조금 넘고, 80이 넘고, 80 조금 나, 78이나 이렇게 됩니다.
0: 리상적인 혈압입니다. 너무 예. 리상적인 혈압입니다.
1: 예, 용종사에 대해서 용도 없고, 이렇게 일어나서 밤에 자다도 숨이 차서는 숨이 뚝 맥히는 것 같아서는 일어나 앉아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용효과 맞습니다.
0: 그렇죠. 예.
1: 예. 그러나니까 지금 영영 터와서 아무래도 예, 많이 싸 먹어야 되겠습니다.
0: 아, 이 제품 자체를 실어 넣고 드셔도 됩니다. 예, 예.
1: 예. 예. 무슨 반응이 없습니다.
0: 예. 그렇죠. 예. 다른 부작용 같은 게 나타난다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어 예. 넣고 쓰셔도 될 것 예. 같습니다.
1: 예. 예.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0: 예. 늘 건강 장수하세요.
1: 예. 예. 예. 안녕히 계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은 이제 외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심장병 치료에서는 확신을 갖고 복용하시겠다며 나이에 비해서 내가 심장으로 인해서 이제 들으셨죠. 여러분들 그렇게 심각한 혈압에 심각한 심률에 120 그 부서지고 이래던 심률도 혈압도 180 그 이상 밑에 게 112 정도 이상까지 올라가다 모든 무슨 혈압에 무슨 심률입니다. 보온 제품을 드시고 해결 받으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보온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요.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반드시 누워 자자며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같은 감을 느끼게 돼 있고 그리고 반드시 누워 있는 상태라 하겠다며 많은 피가 심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서 있거나 앉아있는 상태라면 제일 높은 머리 혈액이 결국 제일 밑에 발밑에 갔던 혈액이 올라오는 그 힘을 수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반드시 누워있게 되면 심장에 부담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택에다 베개를 고이고 주무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앉아서 주무시는 분들이 뭐 때는 누워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이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은 편하게 반드시 눕거나 측으로 눕거나 해도 다 문제가 없이 편하다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지금 심률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정상 범위는 1분에 60부터 100차 범위는 정상 범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률은 그렇지만 해도 우리 평균 심률은 60이 벗어져서 7, 80차 60 이상이 되면 됩니다. 1분에. 그런데 너무 늦게 돼서 40몇차 요즘에 어느 분이 40몇차 된 게 이 금방 42차 개국 40차 됐는데 이 제품을 쓰시고 지금 60차 그 이상으로 올라 68차까지 올라왔다는 분이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심률은 제일 그 낮아서도 평균 심률 가운데서 특수한 운동원들을 제외하고는 60차 이상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 빨리 떼서 1분에 120, 30차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모두 이것은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 환자들은 가슴이 많이 두근거립니다. 심장으로 인해서 내가 마치 무슨 누구에게 쫓겨오는 같은 감을 느끼면서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이 시달리기도 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계속 문의하고 싶은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하품을 대고 합니다. 저 사람은 어쩌나게 뭐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더니만 일어나면서부터 하품을 하는 게 계속 하품을 하더라. 하품 많이 합니다. 뭐 때문에 하품을 많이 하고 숨이 차 원인 자체는 혈압 가운데 산소 부족을 했죠. 그리고 어깨가 견점처럼 띄엄띄엄 아파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어깨가 아픈 가운데서 왼쪽 어깨가 더 아파나거나 때때로는 반사통으로 오른쪽 어깨까지 아파라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내리 아픈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왼쪽 발까지 내리 아프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모두 심장으로 인해 나타나는 구체 증상 가운데 이러한 증상들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늘 힘줘서 인위적인 강태름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원인 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주요하게는 지금 심장은 직접 위동맥에 충족한 양의 혈류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가 밥을 먹어서 40분 그 좌우 그 안에서는 많은 피가 위동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심장 功能의 약화로 인해서 위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탓으로 인해서 늘 소화가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태름을 하게 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무슨 공공버스 같은 데 앉아서도 남에게 창피할 정도로서 억지로 거기다 힘줘서 위안에 계속 물건이 그득한 대로 아침에 먹었다면 아침에 그게 그대로 있는가 하면 느껴서 그걸 소화시키느라고 인위적인 강태림을 할 때가 있으면 힘줘서 억지로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깁니다. 지금 적지 않은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 입금에 출혈이 잘 생기는데 약간 치설질을 해도 입금에 출혈이 생기고 결국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치아통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 나는 그 줄을 모르고 치아통이 생기게 되면 내가 이 치주염인가 혹은 또 어떤 분들은 치아가 흔들게 되면 금방 치과방에 가서 치아를 교체하거나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 지금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게 되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많게는 무엇과 연결식에서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심장병하고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지금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위에서 개별적인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오징간한 문소리에 놀라거나 자기 전화벨 소리에 놀란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심장병으로 인해서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신이 부종이 생깁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아래 다리가 부종이 생깁니다. 아래 발목, 발등 이게 보통 콤파체 이상이 있다면 시초에는 어디에 부종이 생기는가 하면 상체 부종이 먼저 시작됩니다. 눈이 붓거나 얼굴이 붓거나 수종이 생깁니다. 그런데 심장으로 부종이 생긴다면 하체가 부종이 생기는 데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부종이 생기니까 이거 엉뚱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콤파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해도 근본 원인은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가. 콤파체 문제보다도 심장의 문제로 인해서 콤파체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발바닥에 해면을 디딘 같은 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가 하면 바로 고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동맥이라 하게 되면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그 부위를 그게 바로 고동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게 되면 따뒤 제일 위쪽에 여길 통해서 주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스텐트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데 심장 혈이 직접 여기에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상술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지어 어떤 분들 가운데는 쥐가 너무 자주 올라오고 발바닥에 해면을 디딘 같은 감을 느낀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건 모두 심장혈이 고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배가 아파서 꼼짝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모든 기계검사를 해본 결과 배가 아픈 증상의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가? 바로 복강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투석 환자들 간에 후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복부 투석이라는 게 그것도 바로 복강 동맥을 이용해서

0: 투석을 하는 건데, 근데 복강 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었는데요. 똑같은 친구가 두 분이 계셔서 너도 나도 배가 아팠는데 한 분은 밤에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제자를 했습니다. 스탠드 했는데 그 후 뜻사에서는 기본으로서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배가 아프지 않으니까 이 친구는 계속 다른 한 친구는 지지하지 않은 친구는 배가 아픕니다. 이건 뭘 말하게 됐는가 하면 지지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강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엉뚱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온제품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심장병이 아닌가 하고 오해를 했는데 초원 청심환을 쓰고 나니까 심장병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서 여러모로서 많은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의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로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은 그 핵심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부정맥 시리부칠 말합니다. 협심증, 신조통 말합니다. 심근경색이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1분의 정상 심률은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라 이제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지금 부정맥으로 인해 가지고 내 심장은 하나 건너 뛴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 뛰고 하나 쉬고 하나 뛰고 하나 쉬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건 바로 부정맥의 전형적인 실리부치를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늘 내 가슴에다 주먹질하며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서 심장을 뛰게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어떤 분들은 너무 심장이 박동이 부정상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1분에 겨우 40차 좌우 되나마나 하게 되어 있어서 병원에 가니까 치버치를 열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장 치버치를. 치버치를 엿는다는 것은 주약의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며 인위적인 당신의 심장은 이제는 자기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를 공급했다 돌려오는 이런 공력이 떨어졌으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기계를 가슴에다 박아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 집어치는 보통 10년이 유효기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집어치를 이어야 되겠다고 인정을 받으신 분이 본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는 지금 거의 심률이 60차 이상으로 80차까지 올라왔다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장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협심증이라는 게 있는데 협심증이란 건 신조통 말하는데 왼쪽 앞가슴이 아픈가 하면 오른쪽 앞가슴이 아프고 뒷잔등이까지 아파나면서 늑골까지 아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말해서 협심증이라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늑골까지 아파나네 늑골신경통인가 이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40대 갱년기에 들어선 여성들 가운데서는 갱년기 계단에 심장병이 더 쉽게 발병하게 되었는데요. 이래서 협심증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이 갱년기 계단에 이렇게 심률이 너무 고르지 않고 이러니까 내가 이게 그런데 눈꼴이 네. 아파납니다.
1: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네, 선생님 쪽으로 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도 초원 청심환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예.
2: 나는 심장이 나빠가지고 전화기 계단 숨이 차서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0: 아, 그래요?
2: 초원 청심환 쓰고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2: 심률이 빠른 것도 심률도 좀 많이 제대로 돌아오고, 예. 그 다음에 숨이 차던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2: 그래서 앞으로 이거 나 계속 쓰려고 완전 치료될 때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다 그럽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배달처럼으로 33에 다시 깨워보입니다.
2: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초원 청심환은 지금 한국에 전번에 보내던데 다 쓰고 못해서 지금 쓰고 효과 상당 좋아서 배달해달라고 합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33에 다시 깨워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

0: 알았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협심증이라 하게 되면 이제 말씀한 늑골꼬지 아파나는 건데요. 갱년기 기단에 이 늑골꼬지 아파나게 되면 늑골신경통인가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는데 보통 여성, 남성들 포함해서 갱년기 기단에는 심장병이 제일 고도로 시작하는 이런 나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본 제품 초원청심환을 참고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보통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해도 중간쯤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나 말하게 되었는데요. 중하게 막힌 경우는 70 내지 90% 막힌 경우를 말합니다. 관상동맥이 이때 병원에 실려가게 되면 기본으로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본 제품 초원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투자까지 가지 않고도 심장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이미 중풍이 왔거나 이미 투자를 했거나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 심부에 물이 찼거나 비우선 심근증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 자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인정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장수실의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입니다.
3: 초원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다음날 도도는 호생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이혼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상의할 계획이었다. 도도는 소금이 친구는 소중하다고 한 말을 깊이 새기고 있었다. 박매와 헤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호생이 가장 적합한 중재자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도도는 호생을 여러 차례 찾아갔었지만 너무 오랜 친구이다 보니 호생은 오히려 이 일을 맡아주기를 꺼렸다. 하지만 도도의 간청에 억지로 동의하며 도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랐다. 호생은 박매가 걸어오는 모든 전화를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받아야 하며 태도는 언제나 부드럽고 진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과를 충분히 표현해서 박매가 다시 마음을 돌릴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도는 알겠다고 했다. 어느 날 밤 8시경 호생이 다른 전화로 도도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호생은 잠시 뒤 박매가 자신에게 전화가 올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이어 정말 박매의 전화가 걸려왔다. 아직 분노가 가득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호생은 이런 분노는 그냥 충분히 풀어주면

난 서서히 가라앉게 되는 법이라는 것을 알고 차분하게 대응했다. 그 후에도 박매는 여러 차례 연속해서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에는 태도가 여전히 원망스러웠지만 차츰

0: 그저께 밤에는 호생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이제 박매가 완전히 마음을 접었고 기본적으로 이혼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도도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며 정말 좋다고 외쳤다. 그리고 천번 만번 호생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10분 뒤에 박매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헤어지는 것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밤 8시 30분 호생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소금은 눈치를 채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호생은 도도에게 박매가 이미 모든 일에 동의했고 곧 전화가 올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도도는 다시 한번 고맙다고 했다. 호생은 몇 차례 대화를 나누다 보니 박매가 이제 울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도도는 박매를 잘 알고 있으니 울지 않고 떠들지 않으면 마음을 완전히 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정말 호생 덕분이라고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호생은 이것은 그냥 변호사로서의 정해진 절차일 뿐이며 오랜 친구로서 마음속으로는 꺼려지는 일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했다. 도도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사과하며 웃음으로 상황을 넘기려 했다. 이렇게 호생과의 전화를 끊었다. 소금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로 아래층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내 방송 소리가 들려왔다. 문과 창문을 꼭 닫고 방화 및 도둑에 주의하며 돌발 상황을 예방하라는 반복적인 안내 소리가 멀어지다가 가까워지기를 반복했다. 도도는 소재 탁자의 알람 시계를 쳐다보았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도도가 전화를 받자 박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1: 도도! 도도! 도도!
0: 이 목소리는 매우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고 전화 신호가 매우 불안정한 것처럼 들렸다. 박매의 목소리는 마치 폐기된 우물 속에 빠진 것처럼 미아리쳤고 주변에는 모래바람이 부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했다. 도도는 빨리 말해달라고 재촉했다. 박매는 서명했다고 짧게 말했다. 도도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박매 보고 무슨 말을 했냐고 다시 물어보았다. 박매의 목소리는 여전히 미아리치며 잡음과 섞여 들렸다. 도도는 감격한 나머지 밖으로 나왔다. 난간이 살짝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져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제야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이때 박매는 마치 완전히 정신을 차린 것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잘 만났으니 잘 헤어지자. 나 서명했어. 도도는 좋다고 답하며 자신도 서명을 해야 하냐고 물어봤다. 박매는 자신은 서명했으니 이제 조용히 살 것이라고 말했다. 증명서 발급 위에는 앞으로 도도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다. 이어서 박매는 재산을 다 버리고 이혼하는 남자는 대부분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도도는 깊이 자책하며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박매는 말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도도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마음은 아프면서도 동시에 가슴에 짊어지고 있던 큰 돌이 내려앉는 것처럼 가벼운 느낌이 들었다. 그때 도도의 눈에 소금의 모습이 들어왔다. 소금은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었다.

0: 입고 모기장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모기장 커튼은 반쯤 내려져 있고 소금은 반쯤 안고 반쯤 기댄 자세로 조용히 있었다. 두두는 소금의 모습을 보며 큰 위로를 얻었다. 온 세상이 파란색으로 물든 듯 완전히 조용하고 평온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새벽 5시, 소금은 갑자기 몸을 돌려 일어나며 기념으로 몇 글자를 적어 남기겠다고 말했다. 아침 8시 30분, 도도는 길로 나와 한 시간 정도 걸어 호생의 사무실에서 수백 메터 떨어진 곳에 다다랐다. 그때 도도는 앞에 개 한 마리가 반쯤 웅크린 자세로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한 노인이 종이 한 장을 꺼내 개의 엉덩이 밑에 깔아주고 있었다. 상대방이 고개를 들어 서로 눈이 마주쳤다. 도도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이 사람이 바로 인생풀이로 유명한 종대사였기 때문이었다. 도도는 말없이 앞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종대사가 개를 끌고 따라오며 도도를 잠시 멈추라고 소리쳤다. 도도는 어이없어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다. 종대사는 오랜만이라며 이렇게 급하게 외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 도도는 무슨 상관이냐며 떠들지 말라고 말했다. 종대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도도에게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니 오늘은 외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도도의 기본 운세가 충돌하고 있으며 결혼은 정해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곧 재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도도에게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박매에게 빌고 빌어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도는 정대사에게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코를 막으며 말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그 자리를 벗어나 급하게 길을 달려갔다. 도도는 호생을 만나 차 한 잔을 마신 뒤 이혼 서명 절차를 순조롭게 마쳤다. 호생은 민정국에서 증서를 발급받는 날짜를 비롯한 후속 처리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었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도도의 모습에 놀란 듯 물었다.
1: 아이고 도도야, 너 모습이 완전히 변했네. 몸은 괜찮아?
0: 도도는 아주 괜찮다고 밝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작별을 하고 도도는 호생의 사무실에서 나와 일부러 길을 돌아 가게에 들러 케이크 한 상자를 샀다. 아파트 단지 근처로 돌아온 뒤에는 길가 노점에서 소금이 좋아할 치자와 화분 한 개도 구입했다. 집 현관에 들어서자 소금이 복도에 홀로 서서 도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도도는 기쁜 목소리로 이혼 서명을 마쳤다고 소식을 전했다. 소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도도가 걱정하며 이유를 물으니 소금은 다가와 케이크를 받고 화분을 놓은 뒤 현관으로 들어와 도도에게 슬리퍼를 신겨주었고 일어나자마자 도도를 부드럽게 껴안았다. 소금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린 것이었고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었다. 도도는 자연스럽게 소금의 팔을 쓰다듬으며 착한 사람이라고 다정하게 불렀고 소금은 마치 노래를 부르듯

조용히 그를 읊었다. 나무에 작은 새 한 쌍이 자고 있는데 누가 나무 아래에서 밀어놓았는지 모르겠네. 깜짝 놀란 새들은 짝을 잃고 한 마리는 나무로 한 마리는 북으로 날아가네. 만약 인연이 날아다니며 다시 짝을 잃은다면. 글이 이어지지 않은 채 끝낸 소금의 목소리는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했다. 도도는 소금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고 소금은 앞으로 재빨리 달려갔다. 도도는 뒤에서 쫓아갔고 소금은 빠르게 달렸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듯한 굉장히 큰 소리가 울렸다. 도도의 눈앞 모든 모습은 느린 화면처럼 느껴졌다. 철난간이 끊어지며 천천히 무너져 내렸고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 뒤로는 아래층에서 일련의 파괴적인 충격 소리가 터져나왔다. 온 건물은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북적거렸고 도도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는 소금이 비명을 지르며 부르는 도도! 하는 소리를 생생하게 기억했고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집안을 수사했고 도도를 데리고 1층 사고 현장으로 향했다. 소금은 4층에서 떨어져 1층 주민의 부속 건물 지붕에 직접 추락했고 기와를 뚫고 들어간 자리에 놓인 철제 침대 틀에 부딪혀 이미 생명 징후가 전혀 없었다. 도도는 눈물을 흘리며 경찰을 따라 걸어 나왔고 골목길은 온통 구경꾼들로 붐볐다.

이후 도도는 경찰서로 가 진술서를 작성했고 소금의 추락 경위, 두 사람의 감정 상태, 우울증 여부 등 모든 질문에 진실대로 답변했으며 두 번이나 반복해서 진술했다. 잠시 후 경찰이 들어와 다시 같은 질문을 했고 도도는 이미 두 번이나 말했다고 답했지만 경찰은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도도는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켰고 경찰은 방 안에서 다툼이 있었는지 추궁했다. 도도는 그저 장난치며 쫓고 도망치다가 난간에 부딪힌 것일 뿐이며 철난간이 낡았다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입증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도도는 변호사인 호생이 증명해 줄 수 있으며 아침에 이혼 서명을 마치고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일 뿐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갑자기 조명이 밝게 켜지고 경찰들이 들어왔으며 도도에게 집으로 돌아가 통보를 기다리라고 지시했다. 도도는 아파트로 돌아왔지만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고 택시를 타고 목욕탕으로 가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소금의 고향 가족 두 사람이 집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도도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도도는 소금의 가족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숙소를 마련해 주었다. 오후가 되어 도도는 호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호생은 크게 놀라며 침착하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라고 안정시켰다. 그날 밤

우도는 소금의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방 열쇠를 건네준 뒤 다시 목욕탕에서 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 집으로 돌아오니 집주인과 1층 이웃이 보상 금액을 협상하고 있었고 무릎관리 직원은 난간 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4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지와 신뢰에 보답하고자 존의 각 현시 회원분들을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점점 빨라지는 요즘 전통 관념을 가진 세대와 젊은이 세대들의 세대 차이와 관념 차이 또한 점점 커지고 있죠.
1: 네, 먼저 김장혁의 관념갱신과 행복지수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관념갱신과 행복지수 김장현. 어느 깊은 밤에 먼 강남에는 아들로부터 집을 사겠는데 선불금이 약간 모자라니 돈을 먼저 좀 보태달라고 전화가 왔다. 전기저금을 해지하자니 은근히 이자가 아까웠다. 당시 1년 전기저금 이자는 3.8%나 됐다. 그러나 아들놈은 기어이 나를 설득하려고 들었다. 아버지, 지금 해마다 전기저금 이자보다 집값이 엄청 뛰어올라갑니다. 여기 집값이 한 해에 3천원씩 꽁충꽁충 뛰어오릅니다. 잘 생각해보십시오. 어느 게 리득인가? 아버지도 낡은 소비관념을 갱신해야 합니다. 아버지 세대의 노인들은 몇십 년 아글타글 돈을 벌어서 년세 들어서야 집을 사고 나서 아 나에게도 끝내는 자기 집이 있게 됐구나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젊은이들은요 대부금을 내서라도 집을 먼저 사놓고

새 집 살림을 해가면서 인생의 낙을 먼저 향수합니다. 아버지한테서 빌린 돈은 벌어서 천천히 갚겠습니다. 아버지랑 옛날 노인들은 묵은 소비 관념에 의해 먼저 집값을 마련하느라고 거의 반평생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처럼 고생 끝에 자기 집을 마련했을 때는 좋은 세월이 다 지나가고 황혼을 맞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때문에 낡은 소비관념을 버리고 현시대 젊은이들에게서 새로운 소비관념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길다고 평생 돈이란 이 거미줄에 얽매여 향수하지 못하고 살겠습니까? 아들의 말에 나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더는 수전노처럼 눈앞에 전기점 이자를 끼얹고 아들의 요구를 거절할 힘이 없었다. 나는 전기저금을 찾아서 아들한테 집을 사는 선불금을 얼마간 보태주었다. 아들은 또 몇십 년 기한으로 대부금을 100만 원이나 내고 100여 평만 미터나 되는 집을 끝내 샀다. 당시 아파트 값이 폭등을 하면서 그 집에 들었을 때쯤에는 400여만 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나는 아들의 충고를 들은 일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정기적 이자를 아까워하다가 자체 집을 사지도 못할 뻔 하지 않았다는가. 아들이 집을 구매한 일을 통해서 나는 많은 계시를 받았다. 눈앞에 이자 몇 푼에 미래를 저당 잡히며 살고 있었던 건 아닌지 아들은 말없이 보여주었다. 관념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 던질 때 비로소 세상은 새로운 빛으로 들어선다는 것을. 그렇게 나는 조금씩 내 인생의 행복지수를 다른 방식으로 높여가기 시작했다. 내가 아는 친구는 화장실 휴지를 쓰기 아까워 훈옷을 가위로 베어 천 조각을 썼다고 한다. 자식이거나 손님이 집에 오면은 체면 때문에 천 조각을 부랴부랴 치우고 아까운 대로 휴지를 화장실에 갖춰 놓는다고 하는 말에 나는 혀를 내둘렀다. 그 친구는 절대 휴지를 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는 습관이 이미 몸에 배었기 때문이었다. 칠순 고개를 넘은 나의 고모 사촌 누나는 집 가까이 남새시장에 있건만 한 푼이라도 더 누군 남새를 사려고 늘 자전거를 타고 몇 킬로미터 떨어진 남새 도매 상점으로 다녔다.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아들, 딸들은 나이가 든 어머니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말리면서 생활비를 푼푼히 보냈다. 하건만 고모 사촌 누나의 소비관념은 하나도 개변되지 않았다. 결국 어느 눈 내리는 날에 자전거를 타고 남새 도매 상점으로 가다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 넘어져 다리에 심한 골절상을 입었다. 결과 10여 년 동안에 남새 도매 상점으로 힘겹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절약한 돈을 다 쳐놓고도 치료비가 모자라 자식들의 신세를 져야 했다. 돈이 더 들어간 것은 둘째이고 골절로 인하여 생활을 자립하지 못해 본인은 두말할 것 없이 고통스러울 것이고 무리가 하얗게 세워서 누나를 간호하는 매원 또 얼마나 힘겨웠겠는가. 고모 사촌 누나는 이른 남새철에 갓 장마당에 나온 신선한 오이나 가지를 비싸다고 사지 않고 저물어가는 늙갈이 다 되어 몇십 전씩 할 때야 늙고 시든 오이를 사서 먹는다고 했다. 영감이 신선한 오이와 가지를 너무 먹고 싶어해서 어쩌다 사오면은 비싼 걸 사왔다고 야단친다고 했다. 돈이 없어 그랬을까? 아니다. 부부간에 다달이 나오는 퇴직 노임으로 신선한 오이나 가지수를 사 잡수지 못할 가긍한 처지는 아니지 않는가. 누나는 항상 제일싼 근들이수를 사서 매형을 대접하였고 어쩌다 자식들이 몇십 원짜리 하거나 몇백 원짜리 술을 사다가 대접하면은 기가 넘어갈 지경으로 푸냄을 했다. 간혹 자식들이 음식점에 모시면 식사를 마친 후 먹다 남긴 멀건 국물 마저 비닐 주머니를 달라고 하여 포 담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이런 희극은 모두 다 그놈의 시대에 뒤떨어지고 좀스러운 소비관념이 머리에 꽉 들어박혔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나는 주변에서 비슷한 사례를 심심찮게 듣곤 한다. 생활 형편은 표인지 우울하지만 소비관념이 따라가지 못해서 지금도 수입에 비해 누리지 못하고 살며 아끼고

먹히다 보니 깨알을 줬다 수박을 놓친 경이 된 사례도 많고 많다. 해일이 휩쓸고 진행을 해변가에 보험규가 표허 속에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고 한다. 그 보험규는 누군가가 생전에 허투루 쓰지 않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넣어둔 유물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돈이 모자라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 모자라 돈을 다 쓰지 못하고 이 세상을 총망해 떠나간 비극이 아니겠는가. 한 번 가면은 다시 못 오는 반딧불 같은 짧은 한 생에 아껴먹고 쓰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서야 무슨 낙이 있겠는가.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전통적인 양육관념도 갱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대부분 젊은이들은 전통적인 양육관념에서 벗어나 자식들과 한 집에서 살려 하지 않고 있다. 또 대부분 자식들도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려고 하면서도 같은 집에서 사는 것만은 불편하다고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 노인들은 아직도 전통 양육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자손들과 한 집에서 살려고 한다. 한 부부는 맏아들과 한 집에서 살 예산으로 평생 뼈빠지게 일해 번 돈으로 맏아들에게 침실에 세게 딸리고 널찍한 객실을 갖춘 120평방미터나 되는 집과 고급 승용차까지 사주었다. 그런데 맏며느리가 한 달도 안 되어 같이 살지 못하겠다고 나누을 줄이야. 맏며느리는 시부모와 생활습관이 맞지 않아서 한시도 함께 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아예 갓난애를 싸업고 친정집으로 훌쩍 떠나버렸다. 설상가상으로 둘째네도 부모를 모시지 못하겠다고 나누었다. 그들은 부모가 사준 집까지 가진 맏아들이 모시지 않는데 둘째가 모실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새 집을 맡고 살라고 하였다. 한평생 부은 돈을 몽땅 두 불효자에게 떼우고 나니 주름살이 팥고랑처럼 파인 양주는 늙음하게 어느 아들 집에도 가지 못하는 눈물겨운 처지로 되어버렸다. 뒤늦게야 정신을 번쩍 차린 늙은 양주는 과단성 있게 아들 둘이 사는 도시를 떠나 자기가 살던 마을로 돌아가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 노인들과 자네들은 가치관, 소비관, 자녀 교양관 그리고 생활습관, 양로 방식 등 여러 면에서 관념 차이가 있다. 한 집이란 작은 공간에서 부모, 자식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천년지랑을 누리는 좋은 점 외에 불편한 점도 많은 것 같다. 노인들은 잠이 적어서 새벽이 되면 얼마나 집안에서 서성거리나 늘 아침 식사를 일찍 하는 습관 때문에 자식을 도와 밥을 지어놓고 지루하게 기다리기가 일쑤이다. 두 세대가 모순 없이 손발을 맞춰가며 사이좋게 지내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따로 떨어져 지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부모와 자식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지척에서 수시로 만나보고 노인들은 손자 손녀들을 안아보면서 천년지락을 누릴 수 있어서 좋다. 한 집이란 비좁은 공간에서 부모 자식이 복잡거리지 않고 일정한 공간을 두면 서로 간섭이 없고 말썽이 없어 좋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 손으로 사다가 끓여 먹을 수도 있어서 좋고 시장하면 아무 때나 먹을 수가 있어서 좋다. 아무 때건 옷을 더 껴입지 않고서도 화장실에 갈 수가 있어서 편리하고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을 지어 먹을 수가 있어서 좋다. 우리 노인들은 전통적인 양로관념에서 벗어나 자식들에게 기대어 살 생각을 버려야 한다. 노인들은 또한 연세가 들어서도 자식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서 미리 양로 준비를 하는 것이 명지한 처사라고 생각된다. 우리 세대 사람들은 예로부터 악을 탁을 벌어서 정작 자기는 아껴먹고 아껴쓰면서 자식들이 다 크면 행복하겠지 하고 아름다운 꿈을 꾸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꿈은 어떤 먼 곳에 가야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우리 아름다운 꿈을 구상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독립해 자기 삶을 살아야 한다. 자녀들에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줘야 한다. 세대에 발맞추어 소비관념과 양로방식 등 여러 면의 관념을 부단히 갱신해야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건강한 신체에 유쾌한 마음으로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식에게 보탬이 되는 길이 아니겠는가.

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세대별로 다 각자의 관념과 가치관, 생활 방식이 있는데요. 각자의 관념에 정답이 없다고 보는데요. 자신의 관념을 강요하기보다는 서로의 관념 차이를 존중하는 게 여러 세대가 같이 살아가는 데 바람직한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정순금의 바위 틈에서 피어난 난초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바위 틈에서 피어난 난초, 정순금. 오늘 나는 뜻밖에도 며느리한테서 수년간 궁금해왔던 혜란이의 희소식을 접하게 됐다. 어머니, 혜란이가 회사로부터 장인정신 고급 디자인 전문가란 칭호를 받았대요. 뭐라고? 혜란이가 뭐가 됐단 말이야? 나는 혹시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어서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며 되물었다. 혜란이가 글쎄 고급 디자인 전문가로 됐다니까요. 며느리는 반신반의하는 내 곁으로 다가와서 큰 소리로 말했다. 세상에, 그럼 그렇겠지. 총명하고 마음속에 꿈을 품고 있어 무슨 일을 해도 똑 부러지게 하는 애라 조만간 성공할 줄 알았다. 나는 하도 기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혜란이 엄마와 나는 예전부터 한 직장에 출근했던 터라 혜란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쭉 보아왔다. 유년 시절 혜란이는 타고난 미모와 총기로 부모님과 동네 어른들의 사랑을 한몸에 듬뿍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혜란이가 8살이 되던 해, 그녀의 부모님은 아이한테 더 좋은 학습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상지현 수학교 부근으로 이사했다. 수학교 4학년 때까지만 해도 혜란이의 각 학과목 성적은 늘 학급에서 1등이었다. 그런데 하늘의 풍운 조화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5학년 첫 학기를 맞아 등교 준비를 하던 혜란이가 갑자기 땅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다. 엄마가 다급히 달려와 혜란이를 부축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설 수 없었다. 놀란 부부는 혜란이를 둘쳐업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진행성 근이염 양종으로 의심되니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확실한 진단을 받아보라는 것이었다. 그 길로 할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여전히 똑같았다. 이 병은 현재로서는 치료하기 힘든 병입니다. 의사의 소견에 혜란이의 부모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어린 혜란이는 오히려 자신이 난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모님을 위로해줬다. 어머니,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학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니 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날이 언젠가는 올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혜란이 부모님은 그 뒤로부터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며 딸의 병치료에 최선을 다했다. 링근 병원은 물론 용하다는 서이 종이를 다 찾아다녔는가 하면 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약을 구해서는 딸애한테 복용시켰다. 5학년까지는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걸어다니던 혜란이가 1년 뒤에는 아예 일어서지도 못했다. 그래서 혜란이가 학교에 갈 때면 부모님이 격금 내기로 딸애를 등엽고 가곤 했다. 고생하는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공부를 잘해야겠다고 속다짐한 혜란이는 열심히 공부해 우수한 성적으로 초중에 입학했다. 중학교 2학년의 어느 날 아침, 아버지의 등에 업혀 등교하던 혜란이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아버지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다. 아버지, 오늘부터 학교 대문 앞까지만 업어다주고 돌아가세요. 교실까지는 저 혼자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아버지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만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 학교 대문 앞에 혜란이를 내려놓고 그대로 돌아갔다. 혜란이가 쪼그리고 앉은 채로 한 발짝 한 발짝 힘겹게 이동하고 있을 때

그 곁을 지나가던 한 남학생이 실없는 소리를 한마디 던졌다. 거북이 걸음으로 원서 교실에 도착할 수 있다고 그래. 아까운 시간을 길에서 허비하지 말고 아빠들어 업어달라고 하지. 그 말에 혜란이는 자신의 모습이 하도 애처로워 가던 걸음을 멈추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날 오전 수업이 끝나자 혜란이 엄마가 도시락을 들고 왔다. 보온 도시락을 열어보니 달걀말이, 고등어 구이, 멸치 볶음 등 여러 가지 맛깔스러운 음식들이 들어있었다. 그 순간 혜란이는 또 다시 우열하고 말았다. 끼니마다 장국에 밥을 말아 대충 드시면서 아픈 딸의 도시락만은 정성들여 준비해주는 엄마가 너무 안쓰러웠던 것이다. 슬픈 마음을 달래고 나서 혜란이는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깡그리 비웠다. 그날에는 엄마가 혜란이를 데리러 왔다. 엄마의 포근한 등에 업혀가면서 혜란이는 큰 결심을 내렸다. 집에 도착하자 바람으로 혜란이는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학습 계획을 세웠고 이튿날부터 그 계획에 따라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다. 땀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혜란이는 결국 고중 입학 시험에 합격해 또 한 번 부모님의 자랑이 됐다. 개학을 앞둔 어느 날 저녁 중학교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큰아버지가 혜란이를 찾아왔다. 큰아버지는 혜란이의 두 손을 꼭 잡고 자신이 이번 걸음을 한 이유를 말해줬다. 혜란아, 초중 공부는 그나마 힘들지 않아서 내가 반나절만 수업을 들어도 공부를 잘 해낼 수 있었지만 고중에 가면 각 학과목 지식이 어려운 데다 분량도 많아서 근심이구나.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는 내가 직업 고중에 가서 자신이 즐기는 미술 전공을 선택해서 배우면 어떨까 싶어. 너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말을 마치고 나서 큰아버지는 혜란이의 어깨를 다독여줬다. 순간 혜란이의 얼굴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날 혜란이는 슬피 울다가 잠들었다. 잠결에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렸다. 혜란이는 엄마의 침실로 한 발짝 한 발짝 힘겹게 다가갔다. 반쯤 열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엄마가 침대에 엎진 채 서글프게 울고 있었다. 순간 가슴이 찡해난 혜란이는 엄마의 두 손을 꼭 잡고 큰아버지 말씀대로 직업 고중에 가서 미술을 배워보겠다고 답했다. 개학하던 날 혜란이가 아버지의 등에 업혀 교실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과 동학들이 일제히 기립해 열렬한 박수로 그녀를 맞이했다. 담임 선생님이 다가오더니 혜란이를 번쩍 안아서 제일 앞줄 한가운데 놓여있는 휠체어에 앉혔다. 그러자 학급장이 새 교과서를 안고 와서 혜란이 책상 위에 놓으면서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봅시다. 그 뒤로 직업 고중 생활에 점차 적응된 혜란이는 주말에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화실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어느 주말 아침을 먹고 나서 혜란이는 화실로 향했다. 그런데 문턱을 넘는 순간 왼쪽 신발이 벗겨졌다. 혜란이는 신을 다시 신으려고 옆으로 움직이다가 그만 곤두박질하고 말았다. 혜란이가 일어나려고 한창 버둥거리고 있는데 마침 교장 선생님이 그 모습을 목격하고 뛰어와 혜란이를 안아서 화실까지 데려다줬다. 혜란이는 자신의 두 다리를 두드리며 눈물을 흘렸다. 교장 선생님, 저 같은 병신이 이래가지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교장 선생님은 혜란이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위로했다. 혜란아, 너는 비록 두 다리가 불편하지만 성한 두 손이 있고 명석한 머리가 있지 않니? 그러니 얼마든지 잘해낼 수 있단다. 교장 선생님이 돌아간 뒤 혜란이는 화실에 걸려있는 선배들의 미술 작품들을 하염없이 쳐다봤다. 그러다 마음에 드는 작품을 골라 직접 그려봤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학생의 작품이 눈에 띄었다. 요즘 사람들은 주방 설계에 엄청 신경을 기울이나 봐. 그것은 주방 설계도였는데 편안하면서도 실용적인 느낌이 마음에 와닿았다. 어느덧 3학년이 됐다.

하루는 혜란이가 딱 친구 채련이와 함께 초중 때 미술 선생님 댁을 방문하기로 했다. 객실에 들어선 순간 창문 곁에 세워진 새 가구가 한눈에 안겨왔다. 디자인이 멋진 신형의 가구였는데 알고 보니 선생님이 직접 설계한 것이라고 했다. 예쁜 데다 쓰기도 편리하고 실용 가치가 뛰어났다. 가구의 우측에는 긴 옷을 걸 수 있고 아랫부분은 속옷을 넣을 수 있는 서랍장 3층이 있었고 맨 아래층에는 양말과 넥타이를 넣는 공간도 있었다. 이날 혜란이는 집에 돌아온 후 컴퓨터를 켜고 가구 판매 사이트를 찾아보면서 한참 동안 연구했다. 그리고 쉬는 날에는 채련이의 도움으로 시내 안의 가구 상점을 샅샅이 훑어봤다. 20여 개 되는 크고 작은 가구 상점 안에서 앉은뱅이 걸음으로 가구들을 훑어보다 나니 집에 돌아왔을 때 그네의 온몸은 땀투성이가 됐다. 혜란이는 휴식도 마다하고 현재 유행하는 신식 가구에 자기 고상을 더해 란화표 옷장 설계도를 완성했다. 그 다음날 혜란이는 자신이 완성한 설계도를 들고 미술 선생님을 찾아갔다. 혜란이의 설계도를 받아본 선생님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좀 더 노력하면 디자인 전문가가 되겠는걸? 이 설계도에 근거해 내가 옷장을 만들어 볼게. 열흘 뒤 선생님은 혜란이의 설계도에 따라 옷장을 만들어냈다. 소문을 듣고 많은 공장들에서 혜란이를 찾아와 설계도를 요청했다. 하지만 혜란이는 그들의 요구를 모두 거절해버렸다. 아직은 더 많은 지식 축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직업 고중을 졸업하고 나서 혜란이는 반년 동안 집에서 실내 건축 디자인 학과를 자습했다. 그해 12월 모 유명한 주방 가구 설계 회사에서 혜란이한테 요청장을 보냈다. 오래전부터 이 회사에 대해 잘 알고 있던 혜란이는 이번엔 흔쾌히 대답했다. 입사한 뒤 10일 동안 혜란이는 가구를 주문한 고객들을 방문해 문제점을 찾고 새로운 디자인 계획을 세심히 구상했다. 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면 휴일 시간을 이용해서 실내 건축 디자인 학과를 전공한 선배님들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 혜란이는 가끔씩 서점에 들려 디자인에 관한 책들도 구매해 열독하곤 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디자인에 관한 지식들을 차곡차곡 쌓아갔다. 혜란이가 입사한 후 고객들도 엄청 많이 늘어났다. 이젠 15년의 디자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혜란이는 3천여 가구가 넘는 고객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속적인 경험 축적과 정진이 있었기에 혜란이는 장인정신 고급 디자인 전문가 칭호를 받을 수 있었다. 고급 디자이너 양성 경험도 있다고 하니 나는 그런 혜란이가 더없이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다. 어느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장애인이지만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물었을 때 혜란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의사가 앞으로 2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했을 때 운명에 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통해 내면의 힘을 얻고 내 운명을 한번 개변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날 나는 빛나는 인생을 살았다고 감히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굴의 의지만 있다면 두 다리가 없어도 온 세상을 떳떳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고 봅니다. 어쩌니게 나는 혜란이가 보내온 사진 한 장을 받았다. 혜란이네 집 창턱에서 푸르싱싱 잘 자라고 있는 란초 사진이었다. 나는 활기차게 피어나고 있는 란초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혜란이의 모습을 떠올려봤다.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운명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불굴의 의지로 세상이 떳떳하게 선 헤라니처럼 불굴의 의지만 있다면 바이 틈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인연, 바로 친구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때로는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그 존재. 진순자 작사 김홍일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친구야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우정,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가까운 그런 진한 정을 노래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그런 소중한 친구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인생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 그 길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의미 깊어집니다. 리춘희 작사, 박성국 작곡의 안경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아름다운 동행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길,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길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과 같은 노래인데요. 남녀가 주고받는 따뜻한 화음이 동행의 소중함을 더욱 깊게 전해줍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은 꽃처럼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봄에는 진달래가 산을 붉게 물들이고 여름에는 푸른 들판이 바람에 물결치며 가을에는 황금빛 노을이 내려앉고 겨울에는 하얀 눈꽃이 내려앉는 이곳. 박영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리홍관 가수가 부른 꽃동네 내 고향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연변의 아름다운 사계절과 그 땅에 깃든 정겨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쾌하고 사랑스러운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모두의 꽃동네, 사랑하는 고향 연변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동행자가 바로 아내입니다. 조려화 작사 강연중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아내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그 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백해보는 건 어떨까요?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미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절로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무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천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4곽을 사시면 16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 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 박사 그리고 세신이로 더불어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대활동기에는 이번에 우대활동의 특점은 본 제품을 많이 실어줍니다. 퍼센트를 많이 높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천이박사 한 가게 498원인데 14가게 16각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보통 14가게 16각을 주면 잘 주는 건데 16각을 더 실어준다는 것은 1,000원 현금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한 가게 가격은 230원 잡아받게 되지 않는데요.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230원이게 되면 보름 동안 복용할 수 있는데 뭐 이 정도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는 좋은 기회가 천이 박사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신이로는 한 가게 698원인데 10각을 사면 또 12각을 줍니다. 보통 10각에 10각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2각을 더 얹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한 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2각이 더 따라간다는 것은 1,400원의 현금권을 더 드리는 셈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각의 평균 가격이 30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눈병 치료약품은 우리는 눈병에 대해서는 본 제품을 제가 아주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되는데요. 한 가게 598원인데 한 가게 3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10각을 사면 또 2각을 더 얹어서 평소보다 12각을 드립니다.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270원 잡아받게 되지 않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눈병 치료에서는 완전히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그릇해서 여러 가지 다 치료하느라며 간이 견뎌내기 어렵죠. 콩팥이 견뎌내기 어렵죠. 위가 견뎌내기 어렵죠. 근데 이 제품 자체는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은 명서방을 이용해서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그리고 당망증, 심망막, 색소변성이라는 여러 가지 난치성 악과 질병도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제품 자체는 오늘 복용해서 내일 금방 효과를 보는 이런 그런 도리가 아닙니다. 원리가 아니고 일정한 료성을 기한 백날을 기본 한개 료성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몇개 백날 쓰는 사이에 되면 간이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지고 그리고 상처일까지 제거해주니까 심장열, 폐열까지 제거해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눈병 치료약품이니까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는 게 기회입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우대활동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는데요. 아무튼 우리 제품 자체는 제가 양심적으로 항상 양심에다 많이 문의해보고 여러분들한테 해답해주게 되었는데요. 이런 제품들 자체는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비준 허마가 있으면서 앞에 Z문자가 붙었습니다. 100% 중약으로 조성되어야만이 Z문자가 붙습니다. 만약 서약이라면 앞에 H문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생물제품이라면 앞에 S문자가 붙는데 이 제품 자체는 몇 가지 제품 자체는 모두 앞에 Z문자가 붙은 100% 중초약으로 조성된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몇 가지 제품들 가운데서는 천 가지 이런 그 많은 약품 전시회에 가서 재오는데 효과성을 많이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제품으로 재오게 되어 있으면서 광고할 수 있는 비준호마까지 붙은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신심 있게 여러분들한테 교대해 드립니다. 혹시 이런 제품에 이상이 있을까 봐 이런 우려는 0.1% 얻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실은없고 쓰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 저희들 설명하는 어느 측면의 효과성은 기본으로 본 제품이 기본 그 공동주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저는 이 명서방 능력 얻으면 갔다가 보네. 한 몇 달 썼습니다, 지금.
1: 예.
2: 예. 야, 이 약이 참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2: 이게 나도 약은, 예, 이 눈약은, 이게 눈에 대해서 지금 얻으면, 내 진단받은 지 얻으면, 예, 한 4, 3년이 됩니다. 이게.
1: 아, 그래요? 예.
2: 네, 농내상으로 지금 이게.
1: 아, 농내상 실명을 빨리 하는 무서운 낙과질병에 속하는데, 예.
2: 예. 그런데 약도 그간엔 좀 많이 썼습니다. 네,
1: 그랬겠죠.
2: 예. 했는데, 어떤 약은 그래도 예, 가랑 또 발전하고 있는데, 이 약을 써서 내 지금 몇 달 꼬박 썼는데, 예, 안압은 예, 기본상 올라가 가고 있습니다.
1: 안압이 지금 얼마입니까, 대략?
2: 지금 저도 19, 20이 됩니다.
1: 너무 정상입니다. 예, 예. 네. 너무 정상 돌아왔으니까. 안압이 공제되는 게 눈병, 농내장 치료에서는 제일 법니다. 예.
2: 예, 그러니까 나 지금 안압이 올라가 뭐, 예, 기본상 뭐, 아니, 너무 편안합니다.
1: 10부터 20일까지 정상입니다. 24, 네. 그 이상부터 24, 40이 안압의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너무 정상입니다. 예.
2: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예, 안압이 올라가 거나 머리 아프지 않고 눈알이 막 빠지는 것처럼 아주 아프지 않고 그리고 눈곱이 가끔 자꾸만 나오는 거 이런 증상도 없고 그리고 이 눈자씨가 예, 이 보기는 많이 맑아졌습니다 지금.
1: 어, 그렇죠. 삼자가 봐도 벌써 맑아지는 게 알겠죠. 예.
2: 예. 그리고 이 시력이 예, 원래 시력이가 이게 지금 농내장으로부터 걸리고 한다면 또 그래서 선생님 말하기 백내장에도 어제 나이 성인지 백내장에도 같이 있다고.
1: 아, 그렇죠. 기본상 60세 이상부터 시작해서는 60%, 70세는 70%, 80%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백내장은 거의 없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누구나 포함하게 돼 있을 겁니다. 예.
2: 예, 네. 그냥 물질이 다 안 배우고 부, 이렇게.
1: 허보양 게 백내장이죠. 예.
2: 그 안개 낀 것처럼 그 앞이 항상 부, 이렇게 이랬는지. 이거 지금 몇 달 먹은 다음에 앞에 이 안개 낀 게 벗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보이는 게 봤어 많이 잘 배웁니다, 물질이.
1: 그게 서약으로는 뜰거에서는 그런 효과에 기본 달하기 어렵습니다. 뜰거에는 약도 있습니다. 백내장계인데 그걸로는 효과는 거의 0.000 몇 퍼센트나 되지 안 됩니다. 예, 근데 이 약으로 된다는 게 그게 특수한 효과죠.
2: 예, 확실히 약은 뭐다. 그리고 그것만, 눈만 그렇게 좋아지는 그것보다도 예, 지금 내가 가서 검사를 그, 보니까 우리 60세 이상, 65세 이상부터 이 서치에서 메테드.
1: 아, 그렇죠. 예. 예
2: 검사한테 가서 전면 검사를 해봤는데, 도저히 봐서 이게 간도 어떻게 돼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저희들 제품을 견제하면 서치가 검사하면 많은 제품, 많은 그 부분이 오케이로 지나갈 겁니다.
2: 예, 단량도 좋아지고, 간도 좋아지고, 여기서 나를 뭐 무슨 약 썼는데, 근데 약 승인은 이런게 여러 명이 좋아졌으니까, 약은 확실히 좋은 약 썼다고 이러면서, 눈도 좋아지고, 안에 뭐, 아무 기타 이 약은 그냥 먹어도 뭐,
1: 다른 부작이 없죠. 그렇죠.
2: 예, 이나 뭐 이런 자극이 하나도 없습니다.
1: 간단 습열을 쳐줄 뿐만 아니라 상처열, 폐, 심장열도 쳐주게 돼, 심장도 폐도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시름나도 예. 됩니다.
2: 그래서 내 지금 이 약을 좀 견제해서 좀 오래 꾸준히 나쓰려고 오늘 볼까나 활동 이렇게 또 특수한 활동 지금 오늘 여기까지 또 사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 이용하세요.
2: 예, 감사합니다.
1: 건강기원입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우리 아저씨 지금 최신 1호로 쓰고 있습니다.
1: 예. 예.
3: 아, 선열성염으로 인해서 예, 한날 밤이 소변벌레 한 대뿐 일어난다.
1: 예.
3: 그러니까 온밤 못 자니까 피곤하고 맥이 없고 소변이 또 예, 거품도 나가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 세신 1호로 우선은 석 달 썼습니다.
1: 예.
3: 근데 우선은 소변벌레 한날 밤이 두 번밖에 안 일어난다.
1: 예.
3: 그리고 예, 그래 놓고 잠 푹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살 것 같단다.
1: 예.
3: 그리고 이게 세신 1호로 썼는데 또 이게 위도 좋아집니다.
1: 예.
3: 식사를 잘 못하던 게 밥이 맛있고 그 다음에 맥이 없어서 그냥 집에서 사타이 누워있던 게 우선은 또 놀라 잘 댕긴다.
1: 아, 그렇죠. 곰팥이 좋아져야 오장이 좋아지고 심장이 좋아져서 맥이 나고 힘이 나고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신기하게 이 세심 1호로 드셨는데 이 단망도 좋아진다.
1: 아, 그렇습니다.
3: 폐가 붓고 예. 옆구리 아프다 하던 게 이 세심 1호로 쓴 다음에 구성살이 다 없어지고 예. 용 좋단다. 어디나.
1: 바로 그렇죠.
3: 맥이 나고. 예. 그 다음에, 이, 다리, 맥이 기운이 온답니다.
1: 바로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오늘이 우리 활동이 좋지, 그러니까.
1: 예.
3: 이럴 때에, 저리, 이거에,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겐다.
1: 예.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수부간선해집니다. 곰팥을 도와주고 간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자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서 해탈하게 되었는가 하면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몸을 빨리 처세우고 맥인 록혈정 그리고 전록거 전두가지 중약제 이렇게 좋은 약제를 우리가 노련히 만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시면 이제 상수란 효과는 확실하게 밀입성이 강한 이런 좋은 제품이라 말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아, 건강 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제가 천이박사를 먹고, 예, 많은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4: 소변이 잦아서 난 이거 젊었을 때부터 이랬는데, 그저 한 일 이렇게 고생했단 말입니다.
1: 예.
4: 그래서 약 먹으면 조금 낫다도 또 이내 그렇고 이내 그렇고 해서 조금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1: 소변이 자꾸 그런 문제 담백이 나가고 혈뇨가 조금씩 나가는 거 어떤 분들은 그건 영호범이라 절대 영호범이 아닙니다. 그건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조금 등한하게 되면 뇌독증으로 갈까 봐 걱정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제 상술한 그런 문제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4: 예. 그런 게 지금 이 천이박사를 먹고서 이렇게 소변이 작던 게 지금 해결되니까 저기 밤을 편하게 잘 수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면 막 정신이 납니다.
1: 예.
4: 그리고 소화 안 돼가지고 소리 밥만 먹고 자꾸 맥에서 들어눕던 게 지금 소화 잘 되니까 예,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혈압도 저기 파동이 심하면서 이미네 운동을 알게 되란 말입니다. 그래서
1: 그렇죠.
4: 지금 혈압 혈압 파동이 지금 운동되니까 나 지금 혈압이 운동되니까 어지럼증도 안 나고 머리가 아프고 흐리멍텅하던 증상이 막 많이 나지고 결국 기관지염이 있어가지고 제 항상 감기를 달고 살고 그다음에 그 기침가리가 좀 심했는데 이게 지금 다 나죠.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예.
4: 결국 허리 아파 걷기 바쁘던 것도 지금 많이 났고 어쨌든 여러 면으로 저기 한 가지 안 먹으면서 지금 많은 면에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예.
4: 예, 이렇게 이야기하던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가고, 예. 최신이라면 우리 남편이 전려서 미달려서 썼는데, 소변이 자꾸 시원히 보지 못하고, 예, 때론 졸이고 하면서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이거 쓴 다음부터는 지금, 그 정서 지금 많이 지금 나사져서 아침에 난막 정신 안 합니다.
1: 그렇죠. 예.
4: 예, 그리고 회 아파 걷기 바쁘던 것도 많이 났고, 예. 가위 나빠서, 예. 항상 이 옆구리 켜고 예, 맥이 없어서 자꾸 들어놓고 하던 게 이천당도 지금 많이 나서졌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4: 그분 눈도 예, 많이 맑아진 감이 난답니다. 백내장이 좀 있습니다.
1: 간이 좋아지니까 자연적으로 따라가면 좋아, 눈이 좋아집니다. 예.
4: 예. 이래 약이 여러 면으로 효과 좋으니까 계속 순례하고 예. 들어보니까 이번에 활동도 용서하고 한데 이번 활동에 참가해서 약 좀 배달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4: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집에 와서도 내게 인생 후유증이 있으면서 그냥 무서 혈압이 엉덩이가 안 됐대다.
1: 예.
5: 그러니까 그냥 머리 아프다 하고 막 머리 그냥 무기만 하다고 이랬댔습니다.
1: 그렇죠.
5: 예, 그리고 그다음에 예. 손도 많이 밥 먹을 때는 어제 거저 술 지날 때 술도 저는 떨고.
1: 예, 수전증.
5: 밥, 예, 밥 먹는 것도 영 바쁘고 가보관 영 반신도 많이 불편하다면서 영 고생 많이 했댔습니다.
1: 예.
5: 그러다 지금 천이 박사를 지금 먹은 게 진짜 좋습니다.
1: 그런 데 쓰는 약입니다. 예,
5: 노출산 두 번 받았다는 감정 진짜 좋습니다.
1: 예.
5: 지금 게도 밥 먹을 때에도 밥 먹는 게 괜찮다고 많이 걸리던 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예.
5: 그래서 손을 막 숟가락질 할 때 손을 떨어서 술을 떨어서 막 밥이 싹 떨어지던 게 그것도 예. 많이 났습니다.
1: 그러면 꼭 나으십니다. 신신 가지시오.
5: 예, 어쨌든 채소 다음에 지퍼도 좋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 났습니다.
1: 예.
5: 그 계속 먹으면 이제 더 먹으면 많이 났겠을 때다.
1: 그렇죠. 예.
5: 예, 그리고 이 손 저녁에 잘 때 뭐 다리하고 다리 저려서 예. 자꾸 이런 앉아 주먹을 떼서 내가 또 저때서 주먹을 썼대서 그래도 산다 말 다시 못했다.
1: 저리다는 게 그게 예. 순환장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예.
5: 저리 등이 많이 나서 혹시 간다 또 짜게 바람이 나고 예, 이런 게 그것도 많이 나섰습니다.
1: 예.
5: 그래서 길에 등이 많이 나서 그 다음에 또 무슨 동사 있는가 뭐. 이 뭔가 뭐. 신장이 또 안 좋으면서 그냥 콩닥콩닥 뛴다 하지 무슨 증상 많을 때다. 마음이 그 다 진동이 안 된다 하지. 사람도 일어나 문 열고 앉아도 있지. 가본 증상 많이 뗐습니다.
1: 예.
5: 그래, 그러면 제대로 맨 안에 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맨 안에 제대로 신경질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조절 잘 되면 신경질이 많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10번의 네, 신호를 10번에 전달해서 네. 모든 평형을 유지해주는 제품이자다 바로 천희 박사 씨의 LP입니다.
5: 네. 그다음에 중풍이 오니까 나면서 그다음에 소변도 실수 없이 잤지 그다음에 조금씩 자꾸 지금 누우니까 냄새 없는 색이 나겠어. 그렇죠. 냄새 나지. 그다음에 화장실도 가면 그 거품도 많다고 이랬대다. 거품이 많이 그랬던 게 이게 많이 좋아졌다 이랬대다. 새침이라 먹은 게.
1: 예.
5: 그 먹으니까 더 놀러지려 때우야 먹을까 좋다면서요. 좀 더 시원하게 잘 나가고 예. 나이가 한세씩 그렇게 사라진 게 없어서 시원히 잘 나간다 이랬대게 하면서요. 배고 아래 빼도 그냥 좀 잘 나가 먹지가 되게 지금 많이 거품하다 이랬대다.
1: 예.
5: 건강한다 이랬대다. 요즘에 게 처음엔 잘 나가고 예. 시원하다 이랬대다.
1: 예.
5: 그리고 요 아래 다리 그냥 요 무릎 아래 다리 그냥 매겨 떨려서 하도 떨려서 걸지 못할 때였어. 원래 삐뚤거리고 걸는 데다가 근데 요즘에 게 다리 매기 온다면 그러면 잘 걷습니다. 삐뚤거리면 저는 잘 걷습니다.
1: 어, 예, 예, 예. 예,
5: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5: 예. 그래, 지금, 먹다 이래서 그냥 두 가지 배합을 먹을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배합하니까.
1: 어, 바로 그렇습니다. 예.
5: 예. 그래서 지금, 약이 조금 떨어졌지, 효과도 좋지, 그 다음에 또, 뭐랄까, 돈, 약에서 약 더 주지, 돈도 빼주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기계 계속 줄까?
1: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셔.
5: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더 대답 받겠습니다.
1: 예, 건강 기원입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6: 저는 예, 재진이로 쓰고 있습니다.
1: 예.
6: 예, 허리가 예, 시큰시큰 아프고 예, 소변이 한 날에 비해 대낮이나 밤이나 여러 번 화장실 갑니다.
1: 예.
6: 그리고 예, 더구나 예, 저리고 예, 통증나서 예, 내기 없고 그래서 예, 병원에 가서 예, 소변 하모했습니다.
1: 예.
6: 하모하니까 예, 단백이 나갑니다.
1: 예.
6: 그래서 예, 선생님 감히 조금 인출 싸서 먹는데 지금은 한 주문할 거의 되니까 나빴어요. 알겠대다.
1: 감각을 알립니다. 예, 네, 소변이 저리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 생기지.
6: 예, 네. 소변이 따뜻하던 게 조금 차수가 드물고, 예, 저리던 게 낫고, 예, 그렇고, 좀 맥도 낫대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 어떤 여러 달 쓰니까, 예, 지금 많이 낫습니다. 이 증상이 어떤 거의 없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1: 아, 그렇죠.
6: 예, 예, 소변, 예. 예. 그 다음에, 소화가 되지 않아서, 그것도 식사 후에 먹어서, 소화제를 한두 가지 그냥 먹었습니다.
1: 예.
6: 그랬는데 지금은 소화제를 먹지 않고 소화가 잘 돼서 아무개나 잘 먹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6: 예.
1: 바로
6: 예.
1: 그렇습니다.
6: 예. 예. 그리고 예, 가슴이 그것도 항상 그것도 황황하고 예, 숨이 차고 예, 이랬던 게 지금 가슴도 편안하고 예, 지금
0: 네 전화가 끊겼는데요.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새신이라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복용하시고 좋은 효과성을 느끼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새신이라는 곰팥을 씻어주는 젤이라 하는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녹결정, 녹결정은 곰팥을 빨리 처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여기에 또 전독근이 포함됐습니다. 전노권이라는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처방에는 이 두 가지가 있기 어렵습니다. 이 처방에만 유일하게 있는 이런 처방 자체에 속하면서 세 번째는 여기에 32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주약의 부선이라는 것은 몸이란 신자 아니고 곰팥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혈압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혈압이 조절받고 혈당이 조절받고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곰팥의 양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여기 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저실자는 성분 자체는 지양간성 간과 곰팥을 도와주고 도사자도 역시 부간선 지부간선 해주는 이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 염보글지도 역시 간과 곰팥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간 공능이 좋아지고 곰팥 공능이 좋아지고 하는 데는 이 제품을 떠나기 어려울 정도로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황차액에 32가지 진기한 중약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와 소화가 잘 된다. 이전에 숨이 그렇게 차던 게 숨이 차지 않다. 이게 바로 전동이라는 성분 자체는 음을 보충해주면서 양인 룬저 해주는 깨까 우리 모든 체내는 진액이 꼭 일정한 퍼센트로 있어야 되는 건데 눈이 항상 말라들고 그리고 피부가 바싹바싹 말라들면서 비누가 떨어지고 이런 것도 뭐 기본상 천동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걸 보충해주게 되어있고 윤폐 역할을 하는 맥동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호흡계통이 좋아지고 건비이기 역할을 하는 조바이수라는 닦은 백술이 들어갔는가 하면 어떤 데서는 백술을 백출이라도 하게 되는데요. 힐백제의 그리고 기술 술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술이 닦은 백술이 들어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가운데서 때때로 어떤 분들은 너무 변이 무르거나 너무 변을 자주 보게 되었거나 변이 또 너무 굳어서 변비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 천실이라는 성분이 이걸 장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소화공동을 도와주는 건비기 역할을 하는 복령 같은 성분도 들어갔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우리 노년기에 들어서서 단순 곰팥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곰팥에 유사하면서 오장을 도와주는 이런 종합 성분들에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통 나이가 들면서 여러모로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종합으로 해결해서 소화계도 비위를 도와주고 간과 콤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호흡계통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변이 잘 통하게 되어 있고 혈압이 조절받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를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맥이 낡겁니다. 맥이 눈찬 통변해주고 우리 그 장도의 숙변이 오래 장도에 포함되어 있게 되면 다시 그 독성물질과 로페물이 혈액 가운데 다시 돌아갑니다. 변은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만 해도 장도의 역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모든 공능이 문란을 조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있는데요. 여기에서 포함된 성분들 32가지 중약제 전녹근 그리고 사슴이피 이런 제품 자체는 안전한 보신 제품에 속하는 보신이라면 자꾸 몸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 오랜 질병 가운데서 완고성 질병 가운데서 먼저 상하는 게 내가 알게 모르게 곰팥이 많이 허해지게 되었습니다. 나 오줌 제대로 누는데 그래도 그런 거 아닙니다. 곰팥이 맥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격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소변이 잦은가 하면 귀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여러 가지 종합 문제가 생기고 맥이 똑 떨어지고 면역계통이 떨어지고 이럴 수 있는데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우수한 제품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심지어 제가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뭐 93년도에 전세계 93년도에 장수촌에 내려가 조사했는데 바로 거기에서 나온 처방이 바로 이겁니다. 중국 과학원의 석박사 그 지도교사의 이런 처방에 의해 나온 제품이 바로 최신 1호고 천희 박사도 역시 우리 그 중국 과학원의 석박사 그 지도교사의 이런 처방에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여러분들 믿고 쓰시게 되면 해결은 곧 눈앞에 있습니다.
0: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5월 초하루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오후가 되어 도도는 호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호생은 크게 놀라며 침착하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라고 안정시켰다. 그날 밤 도도는 소금의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방 열쇠를 건네준 뒤 다시 목욕탕에서 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 집으로 돌아오니 집주인과 1층 이웃이 보상 금액을 협상하고 있었고 물업관리 직원은 난간 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소금의 가족들은 육품을 정리하고 귀중품을 챙겼다. 도도는 작별 인사를 하고 매장 관련 절차를 모두 처리한 뒤 정신적으로 붕괴될 지경이 되어 다시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은 소금의 사고를 사고사로 인정해 사건을 폐기한다는 서류를 보여주었고 이어 소금의 노트를 도도 앞으로 밀어주었다. 도도는 사적인 노트라 보기 부적절하다고 답했지만 경찰은 표정을 엄숙하게 하며 꼭 가지고 가서 읽어보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지시에 따라 도도는 노트를 들고 방으로 돌아왔다. 도도는 소금의 가족들이 기차를 타고 마음을 달래고 돌아오겠다는 쪽지를 발견하고 바로 기차역으로 향했다. 도도는 택시에서 비로소 소금의 노트를 펼쳤고 안에는 소금의 촌스러운 사진과 사업거래 내용, 일상적인 생각들이 빼곡히 적혀있었다. 령자와의 재정거래 내용과 리익만 추구하는 령자를 비난하는 글, 고향 이야기를 지어내서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는 비밀, 도도의 성격을 알고도 참고 견디며 결혼을 원하는 마음 등이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48페이지에는 도도가 결혼을 제안할 때까지 감정을 누르고 꾸준히 견디겠지만 이미 견딜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54페이지에는 자신이 익명 전화를 했으며 박매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비밀, 도도에게는 언제나 미소만 지키겠다고 다짐한 글이 담겨 있었다. 또한 도도가 집세를 내지 않아 인색하다고 생각하는 마음과

그대는 망연자실한 채 그 자리에 서서 지금이 몇 시인지 이 세상이 과연 어떤 곳인지 생각했고 홀로 호숫가에 가서 물속에 뛰어들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

상숙, 소총재의 별장. 소총재가 아보와 호생 그리고 청동기 소장품을 가득 가지고 있는 정사장을 초대해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호생은 정원이 있는 별장에서 매우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오래된 녹음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며 공회전하고 있었고 창밖에는 봄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아버는 이번에 중요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고 호생은 정 사장이 부탁했던 청동기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호생은 정 사장에게 청동기 사진이 매우 전문적이며 친구를 통해 감정을 의뢰하고 마성원 선생님과 출판사와도 약속을 잡았지만 답변이 늦어 조급했다고 이야기했다. 모두가 침묵한 가운데 호생은 충격적인 결론을 말했다. 해당 유물들은 수집 가치는 있지만 진품이 아니며 16점은 청조 말기 모조품이고 나머지는 최근 모조품이라고 발표했다.

이 말을 들은 정사장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고 몸이 휘청거리며 쓰러질 뻔했고, 주변 사람들은 급히 그를 붙잡고 의식을 되찾게 하려 애썼다. 정사장은 기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숨을 내쉬었고, 일꾼이 약을 가져다 주어 조금 안정을 취했다. 허생은 수집 가치가 있으니 낙관적으로 생각하라고 위로했고, 방법은 항상 있다고 말했다. 소청재는 정사장에게 의견을 물었고, 정사장은 머리가 복잡하니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허생은 몸이 가장 중요하니 급해하지 말라고 걱정했고, 정사장은 자리를 떠나 쉬겠다고 말했다. 두 명의 일꾼이 정사장을 부축하여 나갔고, 모두가 일어나 배웅했다. 이때 녹음기 소리가 멈추고 지붕 위에서는 참새들이 짹짹 울고 있었으며, 아버는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다. 바로 그때 소환이 나무 뒤에서 나타났고, 모두가 깜짝 놀라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소환은 분홍색 바탕에 고급 치마를 입고 분홍색 자수 단면 구두를 신었으며, 붉은색의 목걸이와 고급 재료로 만든 팔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녀의 우아하고 화려한 모습은 순식간에 주변의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놓았고, 호생과 아보, 소청재 세 사람은 모두 서안의 아름다운 모습에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보와 호생은 위가 심하게 아파 병원에 입원한 소모를 찾아갈 때마다 늘 침대 옆에 여러 여성 손님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아주머니를 비롯해 조제, 국분, 미용실에서 일하는 세자매 등 늘 소모를 찾아오는 이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소모의 병문안을 빼놓지 않고 찾아오는 모습이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병동 복도로 나오자 멀리서 두 여성이 등을 돌린 채 눈물을 닦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보와 호생이 재빨리 다가가 자세히 보니 놀랍게도 그들은 란랑과 설지였다. 오랜만에 만난 두 여성은 아보와 호생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란란은 눈썹 문신을 하고 진귀한 보석으로 화려하게 몸단장을 했고 설지는 예전과 달리 몸이 뚱뚱해졌으며 얼굴에 윤기가 돌았다. 옛날에 청아하고 가녀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멋진 스타일은 고소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머리를 새로 하고 진한 향수를 뿌렸으며 명품 악어가죽 가방을 들고 악어가죽 소재의 신발을 신고 있었다. 설지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할 뿐이었고 아보를 꼼꼼히 쳐다보는 눈빛에는 그리움과 아쉬움, 복잡한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호생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설지는 정말 우연이라고 짧게 답했다. 란다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아보와 호생은 여전히 둘이 짝을 이루 밖에서 다니냐고 물었다. 아보는 웃으며 모두 옛 모습 그대로라고 답했다. 란다는 손목시계를 보며 급한 일이 생겼으니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라고 말했다. 란다니 설지를 끌고 재빨리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자 호생은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병실 안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소모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신문을 내려놓고 두 여성이 방금 전에 나갔다고 말했다. 소모는 얼마나 오랜만이냐고 물으며 이번에 퇴원하면 자신이 주최해서 이 두 여동생을 초대할 테니 간단하게 저녁을 함께 먹자고 제안했다. 허생은 웃으며 나중에 얘기하자며 먼저 몸을 잘 챙겨라고 답했다. 그리고는 소모에게 약을 먹이기 시작했다. 소모는 란란이 자신의 퇴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외국 온천에 같이 가기로 했다고 얘기했다. 호생은 대매매는 어떤 소식이 있냐고 물었고 소모는 대매매가 지금은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았다고 답했다. 몇 년 전 상해로 돌아온 대매매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고 소모의 집 아래에 네모난 탁자 하나와 긴 걸상 두 개를 놓고 만두를 팔고 있다고 했다. 그냥 앞치마만 두르고 큰 바지 밑단을 꿰맨 채 손에는 주름살이 가득했으며 마른 나뭇가지처럼 변했다고 안타까워했다. 호생은 란랑과 설지만은 여전히 예전과 같다고 말했고 소모는 지금 자신은 경비일과 소액 주식 투자를 하며 만족하고 살고 있다고 답했다. 소모는 한 번은 란란이 전화통화로 여권을 만들어 달라 했고 다섯 명의 부인이 태국에 가서 휴식하려고 하며 란란과 설지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얘기했다. 란란은 소모를 동행객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 란란은 여자친구들끼리 함께 가서 휴식하려고 하며 그냥 편하고 자유롭게 지내고 싶을 뿐인데 옆에 믿을 만한 남자가 함께 동행하면 더 즐겁다고 설득했다. 란란은 한참 생각하다가 소모밖에 없다고 말하며 다른 남자는 믿을 수 없다고 했고 옆에 있던 설지는 모든 비용은 자신의 남편이 전부 지불해 준다고 덧붙였다. 소모는 이 두 사람이 한참 동안 자신을 설복시켜 결국 동의했고 휴가를 내고 동행객으로 태국에 가게 됐다고 했다. 처음 비행기를 타봐서 정말 무서웠지만 남자로서 내내 여성들의 안전을 챙기고 짐을 들어주며 농담도 많이 했고
정말 많은 웃음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며 다섯 명의 부인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하며 웃었다.

다음날 호생이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매서였다. 매서는 호생에게 지금 바쁘냐고 물었고 호생은 매서에게 존댓말로 인사했다. 매서는 이미 아는 사이인데 왜 존댓말로 부르냐고 웃으며 예전처럼 불러라고 말했다. 매서는 개인적인 문제를 좀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매서는 바로 이혼 후에 자녀 문제라고 말했고 호생은 집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냐며 그렇다면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겠다고 답했다. 매서는 미소를 지으며 잠시 생각한 뒤 꼭 밖에서 만나야 하냐고 물으며 자신이 정말 바쁘다고 말했고 잠시 망설인 뒤 3시에 만나자고 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홍구 천악 호텔에서 만났다. 매서는 명품 옷을 입고 세련된 모습이었지만 눈가는 칙칙하고 기분이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 매서는 이 장소를 선택한 건 예전 집을 보러 온 거라며 전 남편이 앞쪽 부사철로에 살고 있다고 답했다. 매서는 결혼했을 때 북사철로에 살았는데 시댁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신잠로로 돌아왔다고 얘기했다. 호생은 알고 있었다며 답했고 매서는 그 후에 신잠로에 집을 팔고 연안로에 집을 사고 아이는 전 남편에게 맡겼다고 말했다. 그녀는 최근 생각해보니 자신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이혼하는 것과 같아서 정말 마음이 편치 않다고 털어놓았고 호생은 전 남편은 평범한 직원일 뿐 사업가도 아닌데 집 빼고 또 무슨 재산이 있겠냐고 물었다. 매서는 그의 집을 분할받고 싶다고 말했고 호생은 시기가 맞지 않고 근거도 부족하다고 답했다. 매서는 호생에게 방법을 찾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했고 호생은 웃으며 매서의 현재 재산 상태로 보면 이럴 필요가 있냐고 물었다. 매서는 그냥 속상해서 그랬다고 답했고 호생은 지난번 큰 연애 때 강청재가 매서가 집을 사고 인테리어 하는 상황에 대해 꽤 잘 알고 있다고 했었다고 얘기했다. 매서는 강청재가 뭐라고 했냐고 급히 물었고 호생은 그 사람의 얘기는 하기 싫다고 답했다. 호생은 지난번 큰 연애는 정말 엉망이었다고 말하며 매서가 술에서 깨고 나서 강청재와 한번 크게 싸웠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매서는 손을 흔들며 그건 그만 얘기하자고 말했고 호생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말했다. 당시 식당 선택하고 테이블 정하는 건 강청재가 맡아서 꽤 잘 처리했고 손님도 많고 조금 혼란스러웠을 뿐 전체적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얘기했다. 매서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단호히 말했다.

장편소설 무성한 꽃 4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 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2: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장수는 가장 큰 복 중 하나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커다란 기쁨과 감사함이지요. 최근 작사 박연춘 작곡의 방승길 가수가 부른 장수 타령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저절로 어깨가 들썩이고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방승길 가수의 신명나는 목소리가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즐겁고 활기차게 만들어드릴 것입니다. 고소한 된장 냄새, 정성 가득한 토장국 한 그릇, 김학성 작사 박강실 작곡의 송경철 가수의 토장국 타령입니다. 신명나는 타령에 맞춰 어깨도 들썩, 입가에도 미소가 지어질 것입니다.

사랑은 노래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세대가 바뀌어도 사랑을 노래하는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최현 작사, 성기화 작곡의 리광일 가수가 부른 사랑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진실한 사랑의 아름다움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리광일 가수의 풍부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담아냈습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 그곳은 마치 힘차게 날개짓하는 새와 같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등만 작사, 남유령 작곡의 도명일 전혜성 가수가 부른 날에 치는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연변이 더 높이 날에 칠 그날을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당신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김정순 작사, 리철수 작곡의 김천 가수가 부른 너도 나도 행복하리라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단오 명절을 맞아 노래 단오 정추를 준비했습니다. 단오는 중국의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며 그네를 타고 창모풀에 머리 감으며 더위를 쫓던 날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향기를 따라 행복한 단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종이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송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요즘에 길태둥이 문진부에 가보게 되면 예,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아프다거나 예, 귀나 머리에서 예, 소리 난다거나 예, 맥이 떨어진다거나 기억력이 감퇴된다 이런 환자분들이 예, 박윤덕 주임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박윤덕 주임을 놓고 본다 할 때, 1970년대 말기에 장춘중약원을 졸업한 분인데, 졸업한 뒤끝에 조약에는 도문시 중요원하고 연길시 중요원에서 주임 사역을 해왔습니다. 연변의 명예 칭호를 받은 분인데, 양천공 14년도에 연길시 중위원에서 영광스럽게 퇴직했습니다.
0: 네.
1: 현재는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 오전마다 문진을 하는데 치료 효과가 좋아서 많은 환자분들이 박수 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이 진찰 과정을 우리 뇌를 보게 되면 맥진해한데 진맥을 잘하고 또 서전에 혈하는 섬이나에 설진을 잘합니다. 림상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심내혈관 질병 치료에서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어지러운 현원증, 두통증에 완고성 실면증, 우울증에 하늘로 조리증이라 하는데 불안장애, 신경성 이명증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소아내과 계통의 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의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의 결장염, 변비, 설사의 만성간염, 단낭염 이러한 말조의 소아계통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비뇨기 계통 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신염의 당뇨병으로 일으키는 합병증, 당뇨병, 신병의 선빙이라 합니다. 전립선염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소변이 작고 급하고 소변을 볼 때 절연하고 이러한 병증, 방광염, 뇨도염, 뇨실금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 하게 되면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서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0: 네.
1: 오늘은 그러면 시간을 내서 이 박윤덕 주임이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뇌혈관 질병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뇌혈관이 병변을 일으키는데 이때이 되면 뇌공능 장애가 옵니다. 이러한 병증을 갖다서 뇌혈관 질병이라 합니다. 우리 지구촌을 놓고 본다 할 때 매년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략에 1,500만 정도로 늘어납니다. 예. 네. 뇌혈관 질병이. 에,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 중국의 환자들이 이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에, 지구촌에서 3분의 1을 말죠. 차지합니다. 에, 뇌혈관 질병을 우리 분석을 해보게 되면 크게 본다 할 때 예, 이런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 하늘로 최세싱이라는데 예, 결혈성 뇌혈관 질병에 여기에 보게 되면 예, 뇌경색이라든가 예, 단잔식 노췌세 파도 상태라든가 예, 그리고 뇌졸중에 에, 이런 한 말죠 병증을 아, 열어둘 수 있습니다.
0: 네.
1: 에, 그리고 또 출혈성 뇌혈관 질병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에, 뇌출혈이라든가 에, 주막막 에, 하강출혈 그리고 말이죠 에, 기타 방면에서 보게 되면 에, 윤회, 루네, 뚱마일류 같은 이런 병증을 말이죠 어, 열어둘 수 있습니다. 에, 이 뇌혈관 질병에 걸린 분들을 우리 관찰을 해보게 되면 에, 머리가 어지럽다는 분이 많아요. 심할 때는 하늘 땅이 말이죠 팽팽 돌아간다 합니다. 에, 환자분들 말씀을 빌어서 에, 그리고 길을 걸을 때게 되면 말이죠 에, 에, 솜을 에, 밟는 이렇게 말이죠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0: 네.
1: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 평형을 말이죠 잊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걸음걸이가 말이죠 예, 평형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머리가 어, 아픈 증세를 동반할 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예, 빠개지는 것처럼 아프다고 말씀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 이 뇌혈관 질병에 걸리게 되면 메스껍고 토하는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언어장애가 오는데 에, 무슨 말씀을 하자 해도

0: 자게 말이에요. 말씀하자면 말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예. 더 심할 때는 아예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뇌혈관 질병에 걸리게 되면 마치도 안과 질병

0: 불수가 온단 말입니다. 예. 더 심할 때는 최탄에 오른쪽 왼쪽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뇌혈관 질병으로 우리 질병을 분석해 보게 되면 우리 저 내과에서 본다 할 때 심할 때는 이식장애가 오는 분들이 많아요. 이식이 모호해지거나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혼미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감각 장애가 옵니다. 예. 팔다리라든가 예. 이런 부위가 말죠. 예. 마모에 마비되는 것 같고 저래나고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쏙쏙 지르는 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쏘주어간 지지는 같은 이런 감각을 느낍니다. 당연히 이건 환자분들이 말죠. 자각증세입니다. 관건 문제는 말이죠. 예.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개 우리 중국에서 정황을 놓고 보게 되면 10만 명에 근 말이죠. 예. 300명 되는 정도가 말이죠. 예. 이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1: 네.
0: 예, 거기에서도 또 사망률이 또 아주 높거든요.
1: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2: 예, 저는 요즘에 노공이 재발했어요.
0: 예.
2: 머리도 좀 아프고 어지럽기도 하고 손발이 떨리면서 이제 걸음이 잘 안 되었는데.
0: 예.
2: 예, 수원장님한테서 약도 지어 먹고 진도 맞고 하니 효과 좀 있어서 오늘 또 약 지으러 가려고 예약 부탁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오십시오. 예.
2: 예.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2: 예. 네. 감사합니다.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네.
0: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예, 저는요, 저기, 이 허리하고 엉덩이 쪽이 몹시 저기, 저, 뭐, 많이 아파요, 이등.
0: 예.
3: 그리고 저기, 다리하고 이거 무릎 관절이 그, 그 방면에 있잖아요.
0: 예.
3: 자꾸 쥐가 올라오고 이렇게 막 수신하고 그래가지고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0: 예, 심하고.
3: 예, 그, 예, 예, 그래가지고 저기, 강철수 선생님 치료를 받았어요, 며칠 전에.
0: 예, 예, 예.
3: 친구도 하고 저기, 초약도 들어왔어요.
0: 예, 그랬어요.
3: 그래가지고, 예, 예, 약도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오늘 또 예약하려고 전화한 거래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예.
3: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예, 진짜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4: 저, 그러니까 저는 그 길태 중요한의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 제가 위가 아주 예, 만성립병이 있어갖고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 좀 위도 식후물이 올라오고 항상 출임이 예. 올라오고 이랬는데
0: 예.
4: 선생님 약을 박창호 주임 선생님 약을 한 세 개를 좀 썼는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0: 예.
4: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출임도 없어지고 식후물도 많이 지금 예, 사가지고 해서 너무 밥맛도 오고 해서 예, 선생님 약을 계속 쓰려고 합니다.
0: 예,
4: 예 그래서 저거 예약하고 계속 가야 됩니까? 예약 아예 했는데 예약해야 예. 됩니까?
0: 예약이 네. 됐습니다. 지금 전화
4: 예.
0: 거셨기 때문에.
4: 뭐 건강하게 하려고 계속 가려고 합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0: 예, 안녕히 계세요.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네.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요즘에 날씨가 날씨 탓인지에 이렇게 귀가 막 윙윙하면서 막 울리면서 먹먹하고 밤에 자자면 막 이렇게 귀 막 무겁습니다. 그래서 예. 잠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어지럼증 나고 밥도 맛이 없고 기운이 없고 이랬는데 저 소문 들으니까 그 중의원에서 진경내과 전문의로 있다가 퇴직해가지고 길태중의에서 병 잘 보는 의사 선생님이 있다 해서
0: 예, 그 박윤도 예, 선생입니다. 예.
5: 예, 그래서 전번 주일에 가서 중약 제 먹었는데 효과 좋습니다.
0: 예, 예.
5: 귀 어전용 좀 편안해졌습니다.
0: 예, 예.
5: 요즘 잠도 잘 잔다.
0: 예.
5: 그리고요 효과가 좋을 때에 그 박윤도 선생님이 하고 예, 계속 연속해서 먹어보자고 그랬다.
0: 예, 그냥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5: 예.

0: 신경내과 주임 이사니까나요. 이렇게 맥도 잘 보고 진단도 잘 내고 딱딱 막 알아맞힙니다.
1: 예, 예,
0: 병이 빨리 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예약해 주셔.
1: 예. 예. 연결됐습니다. 어서내 오십시오.
0: 어서내 가면 된.
1: 예, 어서만 문진합니다 이분은.
0: 예, 예, 예. 수고하시오.
1: 예.
2: 당분 링글합니다. 여보세요.
3: 예.
1: 안녕하십니까. 예.
3: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저 소변이 잦아서 전화기에 잠을 못 자니까 저 머리가 힘하고 그리고 소변 나갈 때 자꾸 드리고 하던 게가 박용덕 주임이 점약을 쓴 후부터 쓰니까 좀 나사져서 잠도 좀 잘 오고 소변도 좀 쓰자고
1: 예, 예.
3: 그리고 맥도 좀 나고 해서 점약을 좀 더 쓰자고 예약합니다.
1: 예, 연결됐습니다. 예.
3: 연결합니다. 예,
1: 어디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전번 주에 자골신경털로 해갖고 예. 거기에 박윤덕 교수님이 진찰을 받고 중약 갖다 먹었는데 효과가 예. 좋아요. 다리 예. 통증이 나서 전화기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1: 예.
4: 예, 이번에 그거 먹고 나니까 예, 잠도 잘 자고 별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1: 예.
4: 예, 그래서 오늘도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어전에 오세요. 예.
4: 네, 알겠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예, 신경성 두통을 앓고 있습니다.
1: 예.
5: 정상적으로 예, 이 머리 아픈 게 이렇게 두 바짝 하는데.
1: 예.
5: 이 그 저 서약이 저 알약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5: 예, 그건 먹어도 예, 어째 낫지 않습니다.
1: 예.
5: 바짝할 때는 동시에 가슴이 막 답답하고
1: 예.
5: 화가 잘나면 예.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1: 예, 예, 예.
5: 정서가 그냥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예.
5: 예, 그래서 어떻게 중약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1: 예, 예. 중약이 예, 좋습니다.
5: 저기 박운덕 그 저 주인님이 계시잖습니까?
1: 예, 예.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 예. 예, 그, 저, 박인덕 주인님이 그, 저, 중약을 좀 써보려고 그래요.
1: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이분은 어전만 문진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5: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6: 예, 그, 박청호 주임 선생님 좀 예약합시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6: 그, 잠깐 어지러워서요. 예. 너무 계획이 없습니다.
1: 예, 예. 예. 그냥 오십시오.
6: 그래, 오늘 어선에 가겠습니다.
1: 예, 예, 예,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7: 예, 두 분 선생님께서 매일 아침 수고를 하십니다.
1: 예, 예, 예. 감사합니다.
7: 우리의 오늘 두량주가 예, 박창호 선생님을 예약하려고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 다 예. 됐습니다.
7: 예, 두 분입니다.
1: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예.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8: 예.
1: 안녕하십니까.
8: 예. 강철수의 주임, 안녕하십니까.
1: 예, 저는 예. 강철수 주임이 아닙니다. 예. 예. 예. 예.
8: 나는 예, 허리, 무릎, 관절, 그 다음에 어제 손매디가 또, 아프고
1: 예.
8: 온몸이 어느 뼈나 다 아픕니다.
1: 예.
8: 예, 선생님 약을 먹고 예, 예 진도 맞고 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좋은 일입니다.
8: 예, 이제 또 그럼 먹으려고 합니다. 예, 예약하자고 합니다.
1: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8: 예.
1: 예.
2: 네.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9: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 병변 등 완고성 피부 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10: 예, 저는 예, 그 올여름에 들어서부터 예, 별로 온몸이 좀 맥이 없고 예, 머리도 어지럽고 특히 아랫다리 맥이 없어서 예, 움직이기 싫어했단 말입니다.
1: 예.
10: 예, 거기다가 예, 소변이 예, 자꾸 닫아서 대낮에도 한 서너 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가고 특히 밤이면 예, 정말 서너 번씩 화장실 가다니까 예, 밤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니까 예, 자꾸 정말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많이 나고 사람이 좀 이렇게 밥맛도 없고 영 고생했습니다.
1: 예.
10: 그래서 예, 그 길태중이 그 박윤덕 선생님이 진찰을 받았습니다.
1: 예.
10: 선생님이 정말 상세하게 진찰해주고 예, 그다음에 약을 좀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며 그래서 예, 지금 그 한 석주일 먹었습니다 약을. 그런 게 예, 좀 효과 영 좋습니다. 어지러운 증도 좀 많이 났고 맥도 나고 예, 그래서 잠도 좀 잘 자고. 그래가지고 예, 좀 약을 굳이 쓰려고요. 그래서
1: 예.
10: 오늘이 다시 가서 배우려고 예약하자고 전화했습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10: 예, 수고하십시오.
2: 안녕히 계세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예, 안녕하십니까. 길태중이 문진부입니까?
1: 예, 맞습니다.
11: 예. 예, 저는 전번에 저문 원장 선생님이 약을 쓰고 예, 많이 나아졌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어쨌든 이 관절이 불도 아파가지고 약을 점약도 쓰고 진도 맞았는데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 한 번 더 좀 더 쓰려고 예약하자고 그랬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어전에 오십시오. 예.
11: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2: 예, 네, 제가.
1: 예, 맞습니다.
12: 한 가지 사문 하기쇼.
1: 예.
12: 우리 집에 아들이 어디래? 발뒤추여서 아픈 줄 알았는데 발뒤추어 뒤면 그냥 아프다니까.
1: 예. 그게.
12: 그게. 네.
1: 주근통이라 하는데 보통 보게 되면 네. 두 가지 원인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에, 하나는 냄새 어떻게 됩니까?
12: 이제 만수입니다.
1: 예, 하나는 콩팥이 허해서 오는 에, 현상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저 외상을 입은 적은 없어요? 마치거나 뭐 예.
12: 예, 그런 건 없는데
1: 예, 그 예, 병원에 오셔서 예. 우리 길태중이 예. 문제를 알죠 예.
12: 예.
1: 예, 그래서 수원장 찾으세요.
12: 저선 부인가?
1: 한쪽 분입니다, 예, 원장님이, 예.
12: 그 허리 아픈 것도 다.
1: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같이 치료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12: 그 뭐 친구를 합니까?
1: 그 환자의 정황에 따라서, 예, 첨약을 지어드릴 예. 수도 있고, 친구를 할 수도 있고, 또 쇼존도를 합니다, 예. 칼침 쓸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알았죠?
12: 사진 해 찍고 가도 됩니까?
1: 아니 일단은 그 선세를 본 다음에 그 선세가 찍어볼 필요 있다 하게 되면 찍고 예 그러세요.
12: 예, 그 찍으면 거기서는 찍습니까?
1: 아니 거기서 찍는 것보다도 그 선세를 찾아서 진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결론 짓어요.
2: 네,
12: 알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2: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13: 예, 강철 선생님 오늘 시간 되겠습니까?
1: 완전히 됩니다. 예, 그냥 예. 오십시오. 예.
13: 아, 네, 예, 지금 허리 있잖아.
1: 예.
13: 그전에는 그 견주염 때문에 발을 못 들고 자지도 못하고 아파서 그런 게 지금 강철 선생님 말해서 치료받고 발은 다 오늘 치료되었습니다.
1: 예.
13: 아픈 것도 없고. 근데 지금 여기만 이 물건들 다 가서 허리를 삐끗하고 다친 게.
1: 예, 예. 풀지
13: 못하겠습니다. 예, 풀친가.
1: 예. 예.
13: 그래서 오늘 강철 선생님 찾자고 그러면
1: 예.
13: 되겠습니까?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다 아, 연계됐습니다. 예, 예.
13: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이 뇌혈관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결혈성도 좋고 출혈성도 좋고 예. 예, 제때 말이죠. 예, 확진을 못하고 예. 예,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잘 발생합니다. 첫째는 예, 지체 공능 장애가 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팔다리를 쓰기 바쁘단 말입니다.
2: 네.
1: 심할 때는 또 예, 펜탄에 아예 쓰지 못한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예, 하늘은 렌즈 공능이란데 예, 인지 공능 장애가 오는 분들이 많아요. 예, 원래는 말이죠. 예, 반응이 아주 민첩하던 분이 일단에 이 질병으로 고생하게 되면 반응이 아주 아둔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말이죠. 예, 쓰다에 멍청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많은 분들이 옛날에 말이죠. 예, 아주 그 저 친한 사람인데 방문을 왔어요. 앓는다고 해. 그런데 잘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2: 네.
1: 그리고 집을 나가게 되면 집을 찾지 못한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면역력이 말이죠 크게 떨어지면서 예, 병발증을 말이죠 인기할 때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폐부에 감염이 와가지고 열이 몹시 나고 기침을 하고 가슴이 아프고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14: 예. 저희 남편이 제가 한국에서만 보니까 눈이 자꾸 붓고 그래가지고 딸이 끼나고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지금 또 그래가지고 허리 아프고 그랬어요. 그 길채승 의원이 뭐 어떤 그 환자가 이사가 좀 잘 보는 분이 계시는가 해갖고 전화드렸는데요.
1: 그러면 일단에는 오늘 소개라는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아보세요.
14: 박윤덕이요?
1: 윤덕, 네. 윤덕. 예.
14: 박윤덕.
1: 예, 윤덕. 중요원에서 퇴직했습니다. 예.
14: 예.
1: 예, 중요원에서 퇴직한 분이라면 압니다.
14: 예. 오전에 가면 돼요?
1: 예, 꼭 오전에 오십시오.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14: 네, 알겠습니다.
1: 예, 네. 건강하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5: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15: 오늘 그 박창호 선생님 예약됩니까?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15: 아, 제가는 유해가 때문에 약 한 반 달 멀었습니다.
1: 예, 예, 예. 예,
15: 박창호 선생 대준 약.
1: 예, 예.
15: 효과는 좋을 것 같은데.
1: 말씀하세요.
15: 예, 받으려고.
1: 예, 그냥, 예, 그냥 오십시오. 이게 다 됐습니다. 예.
15: 예, 오늘, 오전에 가면 되겠죠.
1: 예, 어전 오후 다 됩니다, 이분은. 예.
15: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그리고 예, 이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감염이 잘 오는 동시에 또 예, 하지정맥혈전이라는 이러한 말죠 병증도 잘 일으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말죠 우리 제때에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생명 위험도 말죠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중추신경에 말이죠 공능장애를 많이 일으킵니다. 예. 이식이 똑똑하지 못하다거나 예. 말씀이 똑똑하지 못하거나 아예 말씀할 수가 없고 예. 정감세계가 말이죠 예. 현저한 변화를 갖춥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우울해했고 어떤 분들은 또 맨안에 말이죠 예. 신경질을 잘 씁니다. 예? 성질 잘 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가 오고 그 다음에 청각장애가 또 많이 옵니다. 들리는 것이 못하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감각장애가 오는데 말이죠. 어떨 때는 말이죠. 예? 이외 사고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따갑고 차고 이거 말이죠. 잘 모른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예?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다른 말이죠. 개통의 감염을 잘 일으키십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네,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6: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도현에서는 본토의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항일연군 문화를 중소학교 독육 사업과 깊이 융합하면서 기지 역량 강화, 수업 질 제고, 활동 침륜 홍색 견학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 6월 13일은 중국 문화와 자연유산의 날입니다. 이날 우리 조 각지에서는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무형문화재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심양 대표팀에 0대1로 패했습니다. 근년래 안도현에서는 본토의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항일연군 문화를 중소학교 독육 사업과 깊이 융합하면서 기지 역량 강화, 수업 질 제고, 활동 침륜 홍색 견학 체계를 구축해 홍색 유전자가 일상에 스며들고 변강 청소년들의 성장에 자양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홍색 견학 교육기지, 교복을 입고 붉은 넥타이를 맨 꼬마 해설원들이 왕덕태를 비롯한 동북항일연군 장병들이 피를 흘려 싸워 나라와 고향을 지킨 혁명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안도현에서 본토 홍색 자원에 의탁해 홍색 견학을 일상 덕육에 녹여내고 청소년 홍색 교양을 꾸준히 추진한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근년래 안도현 왕덕태 홍군소학교에서는 현재 풍반 홍색 조력을 바탕으로 홍색 주제 이동 수업을 상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홍색 교양 현장으로 인솔해 홍색 이야기 듣기 등 몰입형 학습을 펼쳐 항일연군 정신과 애국정감이 학생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했습니다. 안도현 왕덕태 홍군소학교 학생 조조함입니다. 왕덕태 홍군소학교의 붉은 넥타이 해설원으로서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 나아가며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는 신시대의 우수한 소년이 되겠습니다. 안도현 안림중학교 학생 왕초효입니다. 앞으로 영웅을 본보기로 삼아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공부하며 나라에 보답하겠습니다. 홍색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겨 신시대의 어엿한 청소년이 되렵니다. 안도현에서는 홍색 자원의 보호 이용과 견학 기지 건설을 함께 추진해 모든 혁명 유적지를 살아있는 독육 담채로 삼았습니다. 학생들은 항일연군의 길을 걸어보면서 항일연군 역사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안도현에서는 이란 몰입형 홍색 실천을 통해 중소학생들이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도록 이끌고 청소년들의 역사적 책임감과 애국정감을 높였습니다. 안도현 안림중학교 교원 손연매입니다. 이번 활동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전시관에 소장된 모든 문물과 사진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교재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주동성을 불러일으키고 몰입형 체험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은 비동적으로 듣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탐구하고 사고하며 적극적으로 생각을 말하게 됩니다. 안도현 왕덕태 홍군소학교 당지부석이 동정입니다. 홍색 견학 활동은 우리 학교가 덕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근본 임무를 실시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홍군소학교로서 우리는 홍색 자원에 의탁해 학생들을 홍색 교양 기지로 인솔하고 역사를 몰입식으로 체험하며 혁명 열사를 추모하도록 합니다.

0: 있습니다. 견학을 통해 학생들이 교실을 벗어나 현장에서 홍색 교양을 받고 애국 정감을 기르며 의지를 단련해 심신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근일내 안도현에는 이도백화진 두산촌, 송화촌 등 다섯 개 사상정치 견학 실천 기지를 조성하고 세 개의 정품 로선과 다섯 개의 정품 수업을 내왔습니다. 당 창건일, 청명 등 중요한 시간대에 학생들을 조직해 고향의 홍색 역사 려야하고 홍색 문화 전승 등 견학 활동을 펼쳤는데 지난해에만 활동 70여 차례 펼쳐 학생 연 5,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두산촌은 성교육청, 성문화 및 관광청 등 13개 부문으로부터 제1진 중소학교 견학 실천 교양 기지로 선정됐고 년평균 중소학교 견학 학생 연 3만 명을 접대합니다. 앞으로 안도현에서는 생태, 민속, 홍색, 빙설 자원에 의탁해 견학기지 합작기제를 완산하고 교양성과 실천성을 두드러지게 하게 됩니다. 견학실천기지와 실천노선을 활용해 홍색 교양 상시화, 생활화, 특색화를 추동해 현역 교육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는 청춘의 힘을 불어넣게 됩니다. 안도현 교육 및 체육국 국장 성홍입니다. 안도현에서는 덕육으로 정신을 고취하고 인재 전면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생태, 변경 민속, 항일 연군 홍색 문화, 빙설 등 특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이동식 수업으로 몰입형 실천 육성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사상 정치 교양을 견학 전체 과정에 관찰하고 학년별로 정밀 시책해 학생들이 현장 체험 속에서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고 가곡 정회를 두텁게 하도록 인솔하랍니다.
1: 6월 13일은 중국 문화와 자연유산의 날입니다. 이날 우리 주 각지에서는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무형 문화재를 리해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결시의 문화와 자연유산의 날 주회장인 중국 조순종 민속원에서 전통 체육경기, 무형문화재 민속공연, 특색미식 시식, 민속 전통 복식 체험이 어우러진 종합무형문화재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관광객들은 몰입식으로 민속 정취를 느끼며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원 관광객 정금영입니다. 방금 무형문화재 널뛰기 공연을 받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런 공연을 본 지 오래됐는데 직접 체험도 해보니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설레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널뛰기 무형문화재가 계속 잘 전승되기를 바랍니다. 중국 조선종 민속원 영업총감독 장진명입니다.
2: 我们追求的不仅仅是网红打卡。
1: 단순히 인터넷 인기 방문지가 되는 것을 넘어 사람 사물 생활을 보여주는 무형 문화재 보호 리념을 여러 민족 관광객들이 보고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몰입형 체험으로 전환시켜 민속원을 모두가 연기를 알고 중화 다원 문화를 사랑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만들어 진정으로 보호 성과를 대중이 함께 누리도록 하렵니다.
2: 인민공享.
1: 연변박물관 조선족 자수 무형문화재 전시 현장에서 주급 조선족 자수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인 류성옥이 직접 강의를 펼쳤습니다. 무형문화재 견학 실천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바늘에 실을 꿰는 것부터 시작해 손끝에 무형문화재 매력을 가까이에서 체감했습니다. 주급 조선족 자수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인 류성옥입니다. 무형문화재가 박물관에만 있으면 안 되고 사람들의 손에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배우는 모습을 보니 이 손재간이 끊기지 않을 것 같아 든든합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수노의 기법을 전하는 것이 전승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도너시 육정산 문화관광풍경구에는 오래된 조리기구와 농기구를 소개하는 전시판들이 마련돼 연변 지역 100년간 생산 생활 방식의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활기찬 육정산 풍물시장에는 도너 본토 무형문화재 문화창의 제품, 전통 수공예품, 특색 음식, 친환경 농산물들이 전시돼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관광객 태사사입니다. 문화전시와 무형문화재 시장을 둘러보면서 수확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한테만 들었던 오래된 조리기구, 농기구를 직접 보니 도너의 깊은 문화적 저력을 실감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6년 안도현 문화와 자연유산의 날 개를 행사해서 관광객들은 무형문화재 체험구역을 찾아 장백산 탕시전지, 투호놀이 등을 몰입식으로 즐기며 안도 무형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꼈습니다. 도문시 행사 현장에는 약 20개의 특색 진열구가 구역별로 마련돼 각종 무형문화재 상품을 전시했습니다. 미식구역에서는 조선족 막걸리, 떡, 순대, 냉면 등 특색 음식 향기가 그윽했고 기획구역에서는 뿌리조각, 옥조각, 자수 등 무형문화재 수공예품이 집중 전시됐습니다. 장터에는 상호체험구역도 마련돼 주민과 관광객들이 무형문화재의 매력을 직접 체감했습니다.
0: 동북축구연맹전에 참가한 연변 대표팀은 13일 심양철서 경기장에서 펼쳐진 제2라운드 심양 대표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하면서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전반전 홈장 우세에 힘입은 심양 대표팀은 맹공격에 나섰고 연변 대표팀은 수비를 견고히 하며 반격을 노렸습니다. 두 팀은 서로 주고받으며 공격과 수비를 펼쳤지만 득점 없이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후반 들어 46분경 심양 대표팀의 마흥파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날린 슛이 골로 이어지면서 심양 대표팀이 1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48분경 연변 대표팀은 신재훈을 빼고 임건웅을 투입하며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56분경 심양 대표팀의 왕설학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헤딩으로 골을 넣었지만 주심이 옵사이드를 선언했습니다. 87분경 연변 대표팀은 풍호문을 빼고 장문박을 투입했습니다. 이후 연변 대표팀은 여전히 공격 기회를 가졌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최종 0대1로 패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섭신가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도 경기에서 졌습니다. 돌아간 후 열심히 훈련하렵니다. 감독진도 새로 바뀌었기에 적응 중입니다. 다음 경기에서 더 좋은 활약을 펼치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윤성관입니다.
2: 일단 4만 명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이제 멀리서 와주신 우리 연변 팬분들께 죄송하고 다음 홈 경기에서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연변 대표팀은 6월 20일 저녁 6시 장춘 대표팀과 동북축구연맹전 첫 홈 경기를 치릅니다.
1: 6월 13일 동북축구연맹전 2라운드 경기가 펼쳐진 가운데 심양과 연변 두 지역 모두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심양 경기장에 짙은 연변 정취가 넘친 가운데 연변 제2현장에서는 열정 넘치는 동북축구연맹전, 즐거운 쇼핑 연변행, 연길 만달 백인 시식 품평 및 장터 판매 촉진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기 당일 심양 경기장에는 관중 4만여 명이 모여 각기 응원하는 팀을 향해 통일된 구호로 힘을 실어줬습니다. 가수 김윤길은 신곡을 가지고 현장에 깜짝 등장한 뒤 명곡 아리랑을 정겹게 불러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공연 마지막에는 동북 출신 가수 왕정정과 함께 무대에서 노래 대중국을 불렀는데 진정어린 노래 속에 애국 정서가 가득 담겨 현장은 박수와 환호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연변에서 조직한 응원단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성원들은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연변팀을 힘껏 응원하며 경기장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응원단은 명태를 손에 들고 통일된 동작으로 응원하며 넘치는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연변 응원단 성원 정가희입니다. 연변을 대표해 심양에 와서 심양과 연변 대표팀 경기를 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심양 축구팬 류강봉입니다. 연변 대표팀은 정말 단합이 잘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원단부터 관중까지 모두 한 마음으로 뭉쳐있습니다. 동북은 한 가족입니다. 이날 저녁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제2현장 경기 관람 행사가 연길 만달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행사장은 백인 시식 경기 관람 구역과 주제 장터 구역으로 꾸며졌습니다. 경기 관람 구역에는 고화질 LED 대형 스크린이 마련돼 경기 실황을 볼 수 있었고 전용 경기 관람 좌석 100석은 팀을 응원하러 온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팬들은 함께 함성을 지르며 연변 대표팀을 응원하며 축구와 생활 정취가 어우러진 뜨거운 분위기에 푹 빠졌습니다. 연변 축구팬 당우입니다. 현장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이 경기 순위도 중요하지만 동북지역이 더 화목하고 잘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자 연변. 주재장터 구역에는 주내 우수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변 특산품과 지역 특색이 짙은 문화창의 제품을 전시 판매하고 시식체험도 마련해 경기 관람 플러스 쇼핑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연길 만달광장 시장 경리 동연위입니다. 연변은 축구의 고장으로 불립니다. 저희 기업이 동북축구연맹전 제2현장 행사를 열어 광범한 주민과 축구 애호가들이 와서 팀을 응원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장터 행사는 입주 상가들의 판매 실적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0: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중앙재정경제 클라이언트는 일전 아름다운 생활 대조사 결을 도시 미니 기록 무형문화재 결혼식을 경험해 보셨나요? 연변으로 함께 떠나요를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시청자들을 연변으로 안내해 중국 조선족 집단 결혼식 등 전통 민속 문화를 통해 도시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1: 경제일보 클라이언트는 최근 집이 넓은 만큼 온돌도 넓어 이런 민박 보셨나요? 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보도에서는 연변주 화룡시 광동촌의 조선족 특색 민박이 인기를 끌며 현지 문화 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라 많은 관광객들을 끌면서 향촌 문화 관광 자원을 활성화하고 주변 경제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0: 길림일보는 6월 10일 귀버섯 산업 왕청을 부유하게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서늘한 기후와 좋은 생태 환경 속에서 자란 왕청 귀버섯은 국가 지리 표지 제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에서는 자원 우세를 살려 귀버섯 전 산업 서술을 구축해낸 바 균조 육성, 표준화 재배, 전자상 거래 판매, 정밀 가공 등 각 고리를 연결해 특색 산업으로 향촌 진흥을 힘껏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일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교육 문화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의식 제고, 지역사회 발전과 민족사회 발전의 취지를 둔 토크식 프로그램 방송 스페셜 많은 분들의 관심 기대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방송 스페셜 코너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해마다 맞는 대학 입시가 지난주 끝났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는요, 대학 입시와 같이 인생 진로와 관계가 되는 중요한 시험들을 수차 마주하게 되죠. 네, 또한 이런 시험을 통해서 경쟁의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하나하나의 인생 경력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경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쟁이란 이 단어를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바르게 대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이제 나서는데요. 오늘 심리상담사 김광춘 선생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주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요,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조각질은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점차 흐리겠으며 소나기 혹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14도겠습니다. 우리 조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0: 네, 심리상담사 김광춘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올해 대학 입시가 지난주 끝났어요. 이제 또 얼마 지나지 않게 되면은요, 시험 성적이 또한 발표가 되고요. 해마다 그때면은요, 환희에 넘쳐 기뻐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잔뜩 상심에 빠져 있는 이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선생님도 주변에서 이런 현상들을 많이 봐왔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3: 네, 해마다 대학 입시 성적이 발표되고 또 이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과정에서 울고 웃는 이런 드라마틱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죠. 네. 그나마 지금은 시험이 끝나고 성적이 발표되기 전이니까 요즘은 그래도 모든 이런 수험생들이 해방감 속에서 뭐 친구나 가족들과 같이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12년간 학교를 다니며 기초교육을 받아온 실력을 한 번의 대학 시험으로 검증받게 되는 현실 속에서 많은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들도 정말 고등 3년간은 그 줄곧 치열한 경쟁과 학업 압력을 감수하면서 지나왔는데 그간 정말 마음고생도 많았고 여러 가지로 수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가정에서의 안전사고나 교통안전 등에 주의하면서 얻기 힘든 요즘의 행복한 시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 매 학생마다 목표라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했던 만큼이 성적이 안 나오면 조금 뭐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예. 이 근현의 상황을 보면은 대학 승학률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새로운 대학이나 전업 등이 출연하면서 모집 인수도 늘어나서 이 대학에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뭐 큰 부담감이 없이 지금은 시험의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성적이 발표되고 또 지원서를 작성하고 뭐 입학 통서를 받고 대학에 입학하여 집에 떠날까지 뭐 한 두 달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그래서 이 기간에도 정말 많은 그 숨청들과 가족들이 여러 가지로 뭐 기쁨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아쉬움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든 대학 입시는 인생이 짧은 한 단계일 뿐이며 한 사람의 미래를 완전히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경쟁에 관한 올바른 인식으로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럼요.
3: 그러면서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미래에 대한 이런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험생들과 가족들이 필요한 마음가짐으로 아래 같은 세 가지를 건의합니다. 우선 심리소득을 잘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 시험 성적이나 대학 입학에는 언제나 이 불확실성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때문에 네. 과도한 불안이나 걱정을 하지 않으면서 노력에 상관없는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과도하게 뭐 시험이 끝났다고 너무 방종하거나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일정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균형을 이루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 끝났다고 매일 뭐 밤늦게까지 뭐 놀거나 이럴 것도 없이 매일 충분한 수면 시간도 확보하고 또 함량 식단으로 제 시간에 식사도 하면서 과식하는 것도 좋지 않고 어디라든 정말 뭐 이때까지 참고 있었던 걸 막 먹기도 하거나 혹은 또 어떤 뭐 약식 같은 경우에는 뭐 과도하게 또 다이어트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비면하면 좋죠. 그리고 또 적당한 운동도 견제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체력을 향상시키면서 이 몸과 마음의 균형으로 앞으로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그걸 할 수 있게끔 대비하면 좋습니다.
0: 네.
3: 다음으로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휴식을 잘하면서도 먼저 가까운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적 발표 후 지원서 작성을 위해서 지금부터 그 목표라는 대학이 뭐 입학 정책과 학과 설정 뭐 계속해서 응대하고 연구생으로 진학을 할 때 또 그런 정책 등을 잘 파악해서 장기적인 인생 선택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할 수 있게 지금부터 그 만드는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시험 성적이 나온 다음에만 하자면 그 시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기 성적을 대체로 우리가 예상해보고 이런 준비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 생활에 대비해서 뭐 친척이 또 좋고 또 부모님이 뭐 친구 자네 등 이미 그 대학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한테서 이 대학 생활을 순조롭게 잘할 수 있는 어떤 경험 교훈 같은 것들도 좀 들어보고 이러면서 자신이 그 대학 생활과 미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초보적인 어떤 예비 계획이나 목표 등도 세우면 좋습니다. 그다음으로 또 학습에 대한 열정도 잃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하신 늘정아 그 시험 끝나면 막 그 뭐 책도 막 하늘에 막 공중에 막 날려보내면 이렇게 어제는 공부를 안 할 것처럼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 입시가 끝났다고 모든 공부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어떤 열정과 호기심을 유지하면서 이 평생 학습을 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스스로 끊임없이 이 발전해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생활에 필요한 뭐 자동차 운전을 배우거나 지금도 그 이런 학생들을 우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배우거나 또 개인능력적으로 어떤 뭐 예체능 특성 등도 배우는 것도 좋고 또 대학에 가도 우리가 꼭 외국어 학습이나 이런 건 전학과 관계없이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3: 이런 것들을 하거나 또 대학 전학과 관계되는 전문 지식 등도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입시 수험생들이 충분한 휴식을 하면서도 또 충실한 시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네, 네. 그래요. 이 학창 시절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사회에 진출을 했어도 사회의 재분야에서 경쟁을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경쟁, 이 경쟁이란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인 것만큼 뭐 분명한 것 같네요. 그렇죠?
3: 네, 그렇죠. 그 학창 시절이라는 게도 뭐 단순히 어떤 뭐 학업 성적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경연이 있으면 그 등수등으로 경쟁을 경험했다면은 이 사회에 진출한 후의 경쟁이란 거는 정말 그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또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경쟁에 직면하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 쉽지 않은 도전임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은 인간이 집단을 이루고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가 함께한 어떤 불가피한 현상이며 또 괜히 일생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줄곧 네. 여러 가지 경쟁이 계속해서 있단
0: 그렇죠.
3: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이 도전과 기회에 어떻게 잘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괜히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어떤 인생 궤적이 바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은 참혹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성장이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런 경쟁이 때문에 네. 노력해서 하려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만약 정말 세상에 경쟁이란 게 없다면 다 안일하게 지내고 그러면 이 발전할 의지를 잃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의 한계를 깨우치고 잠재력을 바로 이 경쟁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끌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경쟁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건강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3: 그래서 경쟁이 도전에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내심과 끈기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자신 위치를 찾고 뭐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더라도 이 인내심과 끈기가 부족하면은 중도에서 바로 그 도전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경쟁들은 대부분 이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한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 대학 입시도 역시 뭐 3년 동안 뭐 공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정말 쭉 이렇게 끈기로 해오는 건데. 그래서 이 목표에 대한 집착과 어려움에 대한 이 강인함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자신을 뛰어넘어야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경쟁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사람과 어떤 경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상대방보다 뭐 더 적게 자고 더 많이 고생하면서 노력해서 내가 저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만은 결국 보면은 그 인내심과 끈기로 그러한 결심을 견제하지 못해서 결국 경쟁에서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남과 경쟁한 것이지만 결국 뭐 그 사람한테 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인내심과 끈기와 경쟁해서 거기서 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경쟁이나 실력 속에서 시작된 경쟁이라도 인내심과 끈기를 장기간 실천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하면은 결국 그 타인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를 지니고 노력하려는 자신이 또 우리가 또 한편으로 마음속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신한테 결국 져서 우리가 자기한테 져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인생이 여러 가지 변에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어야 경쟁이 도전에서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는 끊임없이 변하고 경쟁 환경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적응하고 이 변화하는 경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전략과 방법을 유연하게 조절하면서 주성적으로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은 뭐 각종 인공지능이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스며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자신의 전문 소양과 이 종합 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바로 노력해야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인적 이런 네트워크도 잘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타인들과 경쟁도 하지만 결국 보면은 타인들과 좋은 협력 관계를 맺어서 서로를 뭐 지원해주고 도움도 받으며 함께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쟁이라는 게 뭐 꼭 누군가를 제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 사회 발전에서 어떤 협동의 원리가 더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정말 많은 뭐 우리가 체력적 인지거나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막 대체하고 있으니까 사람하고 사람은 오히려 협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0: 네네.
3: 그래서 모든 사람은 평생 경쟁과 함께 살아가지만 경쟁이 도전해서 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압력을 동기로 삼아서 스스로 성장시키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 경쟁의 어떤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을 때 내가 혼자서 그걸 이겨내자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면은 어떤 동료나 친구 또는 어떤 전문가의 지원과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그 경험과 견해를 공유하면서 협동하여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개선해야 바로 더 큰 경쟁에서 더 잘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쟁에서 뒤떨어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힘을 북돋아주고 이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풍기가 형성되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질이나 능력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그런 경쟁 사회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다 같이 그런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위해서 학창시절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회에 진출을 해서 또 사회의 제 분야에서 경쟁을 마주하게 됩니다. 경쟁이란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보게 되면 도전인데 우리가 함께 모든 경쟁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사실 전반 자연계나 우리 사회는 부단한 경쟁 속에서 오늘까지 발전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죠.
3: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계에서 보면 식물들도 그 경쟁에서 위해서 어떤 햇빛과 수분을 찾기 위해서 뭐 자기 키도 키우고 뿌리를 뻗거나 또 동물들도 보면 그 먹이사슬 속에서 이 양육 방식으로 환경에 잘 적응하고 경쟁력이 강한 물종이 살아나는 것이 어떤 경쟁의 결과입니다. 네. 어찌 보면 우리 인간도 동물로서는 이 바로 그런 자연계에서 경쟁이 살아나기 때문에 지금 인류사회가 있는 거라면.
0: 그렇죠.
3: 그래서 인류사회에서 이 경쟁은 필수적인 것이고 사회 발전이 어떤 결정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경쟁은 개인과 기업이 혁신 활력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과 번영도 바로 촉진하고 있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 발전도 바로 경쟁의 원리가 작동됨으로써 바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경쟁이 긍정적인 측면인데 그러나 우리가 경쟁의 목적이나 방법이 옳지 못하면 어떤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의 어떤 부선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연계의 어떤 무조건적인 양육 방식이나 자연 도태의 경쟁과 인간 사회 경쟁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계의 경쟁이라는 것은 뭐 식물이나 동물을 봐도 그렇고 오직 그 자기가 살아남거나 혹은 자기와 같은 종이 생존만을 목표로 한다면은 인간 사회 경쟁은 이 이성과 도덕에 기초한 규칙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그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미국과 세계 나라에서 연합해서 축구 월드컵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3: 그 시합들이 한창 진행 중인데 그래서 축구 경기도 우리가 보면은 경쟁의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심판이 있고 또 뭐 황색이나 붉은색 경고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3: 그래서 아무리 치열한 경쟁을 하더라도 경쟁에서 서로 상호 존중하고 이 정해진 규칙을 지키고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이번 월드컵에서 보면은 그 각종 그 중요한 경기의 그 변곡점에서 그 영상 체크를 도입하여서 보다 공평한 경쟁을 보장하는데 바로 이러한 규칙과 이 부단히 개선된 제도가 바로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더 열광하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3: 그런 규칙이 중요하다는 거는 뭐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시험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0: 그럼요, 그럼요.
3: 그래서 우리가 뭐 세계적으로도 가장 엄격하고 공평한 대학 입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고 받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정말 대학 시험이라고 보면 그 시험지 제작부터 이 호송 과정부터 정말 군인들이 그 시험을 중무장에서 이렇게 호송하기도 하고 또 시험장 규율과 뭐 이런 부정행위 감독 그리고 우리가 채점과의 성적 발표 과정이기까지 엄격한 그 규칙이 바로 우리의 공평성을 맞아요. 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올해 대학 시험 과정에서 이 강서성 남창시 한 여학생이 그 8일 날 오후 유구 시험을 칠 때 이 수험증을 집에서 두고 와서
0: 맞아요, 맞아요.
3: 그 어머니가 수험증 가지고 오후 시험장에 들어가려 하다가 입장 가능한 시간이 오후 2시 45분인데 1분을 넘겨서 이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한 맞아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지금 정말 화제되고 있는데 그 딸과 어머니가 시험장에서 막 통곡하는 이 영상이 지금은 자꾸 올라오니까.
0: 맞아요.
3: 예, 그 보면 그 정말 이 그 학생들도 이래 보면은 평소 시험을 보면은 뭐 중점 대학에도 입학 가능한 학생이라고 하는데
0: 아유,
3: 정말 그 1분이 지나서 시험을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평가를 봐도 좀 안타깝다는 이런 반응도 있고 또 이런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그 이 여학생 능력이 부족했다는가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안타까운 사정이라도 그 지켜야 할 규칙을 지켜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시험이 공평 원칙에 부합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0: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은 수험증을 잊어버렸다든가 뭐 신분증을 그날 잊어버렸다든가 또 뭘 안 갖고 왔다든가 한 서너 가지 여건이 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보는 한 몇십 명이 되더라고요. 네. 아, 참 안타까웠었는데. 그래, 사회가 발전함에 있어서 경쟁은 불가피면적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경쟁을 정확하게 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1: 네, 경쟁을 정확히 대하는 것은 우리 성장과 발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다양한 경쟁을 올바르게 대하는 것은 우리들이 인생 전반에 아주 필요한 건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대학 입시 성적이 발표되고 학생들마다 결과에 따라서 입시 경쟁에서 어떤 점은 승진이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분의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이 경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세울 수 있는 어떤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대학 입시 결과가 인생의 수많은 경쟁 속에서 이거 뭐 한순간의 기술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그 일에 맞닥뜨리니까 아주 뭐 인생이 무너지는 일이 같지만은 뭐 인생에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따냈다면은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하고 성적이 생각보다 낮아 패배감을 느꼈다 해도 그 속에서 교훈을 배우는 자세를 지니고 바로 경쟁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되고 있는 경쟁에는 두 가지 방면이 포함됩니다. 한 가지는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타인과 경쟁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이 과거와 비교되는 자신과 경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쟁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뭐 한 가지에 대해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타인과의 경쟁에서는 너무 그 경쟁 속에 파묻히지 말고 냉정하게 한 걸음 물러서서 경쟁이 뛰어든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경쟁에 붙으면 그 속에서 어떤 리지도 이럴 때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타인과의 경쟁에서 올바른 마음가짐으로서 저는 적어도 아래 같은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꼭 승부를 가르지 않는 것이 최고의 경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숨 되는 말 같지만은 그 타인과 우리가 과도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어떤 스트레스나 불안, 정말 어때는 뭐 치열한 경쟁이 뭐든 상대방을 막 증오하는 것 같은 이런 심지어 불균형이 발생해서 결국은 자신도 해치고 어떤 상대방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은 늘 변화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의 경쟁 상대가 내일은 오히려 어떤 협력의 파트너로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 감정으로 통하기 때문에 너무 승부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조화로운 인간관계나 삶의 향상에도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경쟁의 효과가 어떠한 것이라도 다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경쟁에서 뭐 이기 때서 너무 뭐 기뻐할 필요도 없고 졌다고 뭐 락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은 인생이란 것은 뭐 마라손이고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경쟁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이기는 것도 지는 것도 다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옹지 말하는 성권처럼 지금 패배한 것이 장래 어떤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승리했던 일이 오히려 장래는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실패도 성장 과정이 불가피한 부분임을 깨닫고 실패로부터 좋은 교훈을 얻으면서 경쟁에서의 좌절 속에서도 자신 능력과 가치를 믿으며 긍정적으로 재조전하려는 마음가짐이 바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의 경쟁에서는 우선 주변 환경과 자신과의 대립 속에서 개변하기 쉬운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 원칙으로 명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과의 경쟁을 스스로 도전하고 뛰어넘는 기회로 삼으면 좋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경쟁을 하게 되면은 사회적인 공평성이나 타인을 원망하게 되는데 그러면 뭐 자꾸 타인만 원망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나 자신이 변해서 과거의 나보다 나은 승자로 되자는 생각으로 자신이 장단기 목표를 명확히 하고 경쟁 행동이 자신이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되도록 자신과 경쟁하면서 노력하는 마음가짐도 바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뭐 자신과 경쟁도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주저앉았으면 자신과 경쟁해서 이길 수 없고 성장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는 뭐 젊은이들도 포함하지만 어느 정도 이 나이가 되면은 이 우리가 자신이 가능성 좀 의심하게 되면서 아, 나이 먹은데 될까 이런 의심이 자꾸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실수나 잘못했다도 돌아서서 다른 기회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망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수했을 때 좌절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피할 수 없다면 경쟁 속에서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변하는 경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신 능력과 자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면서 언제 어디서

0: 그러나 긍정적이고 락관적인 마음으로 경쟁을 맞이해야 우리가 경쟁을 어떤 위협이 아닌 성장 기회로 바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요, 수많은 경쟁을 경험을 하면서 실패의 고배를 맛볼 수도 있는 것이 인생 삶인데, 이런 실패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냐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0: 네. 인생이 여러 가지 경쟁 속에서 누구나 다 실패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실패를 마주했을 때 취하는 그 태도는 개인의 성장과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경쟁에 강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위기 시기에 긍정적이고 성숙한 태도로 이렇게 실패에 잘 대처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그 실패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기본이죠. 예?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본능적으로 어떤 실패와 좌절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예? 누구나 다 이기는 걸 좋아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자기 능력을 의심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시선에 민감해지면서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건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뭐 우리가 실패하거나 누구한테 졌다 이러면은 어떤 허무하고 뭐 슬프고 속상하고 또 어떤 억울한 마음도 들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적절한 사람들이란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걸 어떤 뭐 억압되거나 내면에 계속 쌓아둬서 불안이나 오히려 우울이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이런 슬픔을 느끼거나 또 가족이나 친구 등에도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적시적으로 해소하면 우리가 이걸 이겨낸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그 실패를 달갑게 인정해야 됩니다. 바로 실패의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소하면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그래야 우리가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는 우리 모든 사람이 풍부한 생각은 불가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원히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꼭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를 회피하거나 부인하려고 하지 말고 실패를 직시하고 자신이 부족한 거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를 수치로 여기는 관념 때문에 경쟁에서 지면 어떤 자기 혐오에 빠지면서 자신이 그 전체 능력이 부족하다는 착각에 빠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한계 방면 능력인데 우리가 보통 기분이 절약되면 안 내, 이 사람 전체가 안 된다는 이런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 입시에서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해서 자신 인생 전체가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많은 성인화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현실로 증명하지 않습니까? 뭐 한 번이 그 실패는 단지 어느 한 가지 방면에서의 능력 부족이나 노력하는 방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다가가게 인정하고 그래서 바로 배우고 이러면서 성장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재도전해야 되는 거죠. 예? 실패한다면. 예? 그래서 실패하면 낙담하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면서 실패 원인을 심층 분석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신을 바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
1: 네.
0: 그러려면 이 실패를 대할 때 전부 자기 탓으로 돌리거나 이게 좋지 않죠. 전부 다 내 탓이라면 어떤 정말 그 기분이 너무 절약돼가지고 뭐 우려지거나 다시 일어서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또 모든 것을 외부 탓으로 돌린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기들이 저처럼 경험 총화 같은 걸 해놓고 다 남의 탓이라고 하면은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극단, 저 실패를 전부 자기 탓으로 돌리거나 모든 것을 외부 탓으로 돌리는 이런 두 가지 극단을 우리가 바로 피면해야 되는 겁니다. 위에도 실패에 직면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려는 의지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은 종종 꾸준한 노력을 바로 필요하기 때문에 실패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패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고 이 대소전하려는 바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긴 시간 속에서 경쟁하는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의지만으로는 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지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끊임없는 학습과 실천을 통해서 자신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마음가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실패는 일시적일 뿐이고 경쟁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력과 능력은 무한하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은 이런 긍정적인 태도로 우리 다 같이 각자 인생의 길에서 마주하게 되는 이 실패를 우리가 이겨서 더 큰 도전을 해봅시다.
1: 그래요. 뭐 성공을 하자면 실패도 따르게 되죠. 일시적인 실패다. 그렇죠. 경쟁사의 진정한 승자는 어떤 모습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죠?
0: 네, 경쟁에서의 진정한 승자는 포괄적이면서도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승자의 자세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조직 및 사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목적이 행복하다고 사는 것이 아닐까. 행복을 추구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는 우선 그 진정한 승자는 바로 승리 후에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누구나 승리하면 다 행복을 느끼는 것 같지만은 그 이기긴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마음속에 그늘이 드리워지고 죄책감이 시달리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피한 것보다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특히 그 부동적인 경쟁을 했거나 자신이 승리를 내서 상대방을 어떤 파멸로 내모는 상황을 바라볼 때는 바로 이런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1: 네.
0: 그러므로 진정한 승자는 경쟁에서 공정한 규칙을 지키고 도덕성을 잃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진정한 승리는 반드시 정당한 과정을 거쳐야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류에서든 규칙 어기거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서든 승리는 일시적인 기쁨만 줄 뿐 어떤 내면의 죄책감을 남기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신뢰를 잃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진정한 승자는 아무리 승리가 간절하더라도 원칙을 지키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행복을 느끼며 결과도 중요하지만 경쟁하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노력 자체의 의미를 두는 사람이 저는 진정한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그 경쟁의 최종 승패에만 집중하지만은 진정한 승자는 그 경쟁을 준비하고 노력하는 전 과정에서 메우고 성장하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그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순간 그 최선을 다하고 과정 속에서도 자신을 키우고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 자체도 바로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승자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쟁 속에서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타인들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과 존중과 신뢰를 얻어야 오랫동안 선두를 유지하며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진정한 승자라면은 경쟁 그 상대를 적수라고만 여기지 말고 그 동반자로 생각하면서 서로 경제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자는 그런 마음가짐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 그래요. 경제, 더 나은 성장이라고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만 경쟁에 대해서도 뭐 여러모로 얘기하셨는데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불리우는 아들러는요. 인생은 결코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적도 있습니다.
0: 네.
1: 선생님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0: 네, 인생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가 끊임없이 자신을 초월하여 자아 실현과 자기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어제의 자신보다 더 나은 오늘의 자신을 위한 자신과의 경쟁이라는 것을 잘 표현해준 이미 심장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자신과의 경쟁.
0: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실현한 경쟁을 살아가면서 혼란과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 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1: 네.
0: 실제로 삶은 한 번이 승부라고 끝을 보는 결투 같은 경쟁이 아니라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결국 성장하는 정말 마라톤과 같은 이런 긴 시간을 수여하는 자신과의 경쟁입니다. 따라서 인생은 결코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다라는 이 아들러의 주장은 개체의 사회성과 자기 발전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경쟁으로 인한 불안과 압박감 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적 욕구와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개인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 통합을 추구한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 자체는 기술은 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경쟁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경쟁은 우리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나아가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또 정말 부정적인 경쟁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자신 인생을 삼켜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표를 뭐 타인을 넘어서는 것에서 자기 자신을 완성하고 행복을 찾는 것으로 전환하려고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의 경쟁 속에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삶보다도 자신과의 경쟁 속에서 진정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1: 네, 알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요. 끝으로 또 우리가 뭐 긴장된 마음으로 대학 입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0: 네, 대학 입시는 단지 뭐 머나먼 인생길이 한 중간역이죠. 그래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결과가 어떻든 한 사람 인생을 결정줄 수 없다는 것을 수험생들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2년 동안의 학생 시절을 보내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 꾸준히 노력하고 대학 입시를 마친 것만으로도 수험생들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고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공부를 오랫동안 견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1: 그렇죠.
0: 그래서 이 대학 입시 성적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수험생들과 부모님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바로 직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원하는 성적을 얻었다면 그 축하받을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바로 락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직 젊고 활기 넘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길에는 기회와 가능성이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지금의 학창 시절에 앞으로 뭐 사회생활할 시간이 정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때문에 기회와 가능성이 무수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이 성적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 자녀의 감정을 먼저 공감해 주면서 자녀가 노력해온 그 과정을 먼저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래요.
0: 어찌 보면 많은 수험생들에 있어서 이 성적을 알게 되는 것은 자신 인생길을 혼자서 걸어나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험 성적을 알게 되고 이제 대학 가고 이러면서 부모에게 떠나서 이제 인생이 뭐 첫 시작인데, 그래서 이 입시 결과에 따라서 느끼는 그 기쁨과 좌절을 모두 이 앞으로의 성장에서는 다 밑거름이 되는 좋은 경험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자체를 소중히 여기면서 부모님들과 함께 이 시험 결과를 이 담담하게 마주하고 뭐 이성적으로 그 자기가 맞는 대학을 뭐 바로 선택하면서 인생길을 개척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1: 그 이제 시작이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학부모도 좋고 그 본인 스스로도 참 경쟁 성적 이만큼 왔다는 것도 뭐 자발전을 위해서 뭐 한 살, 두 살, 뭐 열 살, 스무 살까지 쭉 먹어가지 않아. 그 나이 이제 무산 일들 또 생기고 경험하게 되고 더 좋은 성적을 바라면서 우리가 열심히 갈고 닦고 뛰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렇죠?
0: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고 뭐 대학을 졸업하고도 또 경쟁이 남아있고 직장 취재에 경쟁이고 정말 수없이 많은데 그걸 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금 것을 성장이 미끄러운 생각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예?
1: 네.
0: 그래서 수험생 각자의 빛나는 앞날은 저는 이제 막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예?
0: 그래서 모든 수험생들이 성적에 관계없이 자신이 잠재력과 가치를 믿으며 노력을 계속해서 소망한 대로 멋진 인생을 빛내시길 기원합니다. 네.
1: 네. 알겠습니다. 참 뭐 오늘 경쟁이라는 두 글자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진지한 얘기를 또 우리 상담사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올해 대학 입시 또 끝나고요. 또 이제 얼마 지나지 않게 되면은요. 시험 성적이 또한 발표가 되기도 합니다. 수험생들마다 그 결과를 평상심으로 받아들이고요. 또 그 성적에 맞춰서 최상의 지망 선택으로 아름다운 앞날을 개척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일로 행복한 일 생길 겁니다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도 오늘도 네, 밝고 씩씩하고도 건강한 하루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2: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 10급 명종